0: 전투죠?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가 막혀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1: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 프리오! 듬직한 기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자!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2: 얜 집 없어?
0: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

0: 이건 치워도 돼.
1: 알겠습니다. 자.
0: 고마워, 여보.
2: 왜 울어요, 엄마?
0: 그냥 이 방 때문이야, 블루이.
2: 어떻게 방이 엄마를 울게 만들어요?
0: 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추억이 있어서야. 이게 우리 딸 첫 번째 침대지.
2: 네, 그리고 제 방으로 옮겼어요.
0: 빙고의 첫 번째 침대이기도 하고.
2: 그리고 빙고가 제 방으로 옮겨왔죠.
0: 이젠 누구의 방도 아니야.
1: 그럼 아기 침대 치워도 돼?
2: 빙고, 우리 각자 방 가지고 싶어.
3: 언니, 나도 그래.
2: 엄마, 이제부터 이 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그냥 남는 방이지 뭐.
2: 혹시 제 방으로 써도 돼요?
0: 뭐? 너희들 방 바꾸고 싶은 거니?
2: 아니요, 저 혼자요. 저만 여기로 옮기는 거고 빙고는 원래 방을 쓰는 거예요.
4: 둘 다 침대방이 생기는 거예요.
0: 그래.
2: 만세!
0: 너희들이 원한다면.
1: 좋아, 끝.
0: 아빠, 블루이 침대 이 방으로 옮겨줄 수 있어요?
1: 아, 뭐라고?
2: 블루이 이 방이 아니면 침대방. 빙고, 혹시 수박 카펜 내 방에 가져가도 돼?
4: 좋아. 근데 우리 카펜 경주 먼저 하자.
2: 좋아. 준비 시작.
1: 됐어. 끝났네.
2: 고마워요, 힘센 아빠.
1: 힘센 아빠라 하지 마.
4: 힘센 아빠, 빙고 침대도 옮겨주실래요?
1: 이런. 끝.
4: 아빠 고마워요.
2: 저기 빙고, 거긴 내 침대가 있던 자리잖아.
4: 그래도 괜찮지?
2: 그럼 당연하지.
4: 둥지에는 말콤이 보여서 좋아.
2: 맞아. 그렇지. 지금 뭐 하는 거지?
4: 조용한데?
2: 둥지에 말콤아, 움직여봐. 진짜 움직였어. 좋아. 여기 인형들은 다 내 거야.
4: 여기 인형들은 다 내 거.
2: 그래. 그럼 글로리아는 누구 걸까?
4: 맞아. 글로리아는 누구 거지?
2: 이건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한테 주신 거야. 근데 빙고는 그때 크리스마스 선물 못 받았잖아.
4: 빙고 태어난 거 깜빡하셔서.
2: 맞아. 할아버지가 너무하셨어.
4: 그래서 그때 언니가 빙고한테 괜찮다고 하면서 같이 쓰자고 그랬어.
2: 빙고 말이 맞아.
4: 그럼 누구 방으로 가야 하는 거야?
2: 빙고 방으로 가도 돼.
4: 고마워, 언니. 근데 오늘 밤은 언니 방에서 자는 게 어때?
2: 좋아.
4: 블루이 언니, 램프는 누가 가져갈까?
2: 빙고가 가져가.
4: 아니, 괜찮아. 램프는 언니가 가져가.
2: 고마워.
4: 대신 잠자요 일어나 놀이할 수 있을까?
2: 그래, 좋아. 잠자요? 일어나. 잠자요?
1: 얘들아, 잘 시간이야. 어서 신나게 놀았으니까 곧 자야지. 와, 어디로 가는 거야?
2: 맞다. 깜빡했어요.
4: 잘 자, 언니.
2: 잘 자, 빙고.
4: 잘 자야 해,
2: 빙고도.
4: 편안하게 잘 자야 해. 글로리아랑 램프도 잘 부탁해.
2: 응, 그럴게.
1: 그래, 알았어. 알았다.
0: 잘 준비됐어, 블루이?
2: 네.
0: 우후, 신나겠다. 잘 자라.
2: 엄마도요. 빙고한테 말콤에게 인사해달라고 전해주세요.
0: 알았어.
1: 잘자, 빙고.
4: 아빠도요.
1: 여기 끝.
0: 빙고, 언니가 말콤에게 잘자라고 인사해달래.
4: 알았어요. 언니가 잘자래, 말콤.
2: 내가 어디 갔는지 궁금할 수 있으니까.
0: 알았어. 이제 네 방으로 가자. 잘자, 빙고.
4: 주무세요.
0: 이제 잘 시간이야, 우리 딸.
2: 네, 엄마.
1: 와, 내 소파. 나 안 해.
0: 나 안 해? 늦었네.
4: 안 되겠어.
0: 지금 뭐 하는 거니?
2: 빙고가 가져가도 괜찮다고 했어요.
0: 지금 잠잘 시간이야, 얘들아. 이런 건 일찍 했어야지.
4: 그치만 언니는 책이 필요해요.
0: 알았어. 서둘러. 자, 됐지? 잘 자.
2: 주무세요.
0: 빙고.
4: 이거 언니가 가져가도 돼요.
0: 그래,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야. 이제 각자 방에 들어가요. 잠잘 시간이니까.
2: 알았어요, 엄마.

0: 나 안 해.
1: 나 안 해. 아우, 또 졌어.
0: 이겼다.
1: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니?
2: 방 안에만 있었어요.
1: 쪽지 보내는 것도 안 돼. 잠잘 시간이잖아.
2: 알았어요.
1: 우리 딸 괜찮은 거야?
2: 잠자는데 뭐가 빠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1: 뭐라고? 여기 침대도 있고 여기 책도 있고 여기 카펫도 있고 저기 사다리까지 있잖아. 뭐가 빠졌을까? 마지막으로 쪽지 보내는 건 어때?
3: 잘 자, 미시. 잘 자, 릴라. 밥 할아버지도 안녕히 주무세요.
2: 오!
4: 잘했어?
1: 잘했지, 힘센 아빠. 내일 블루이 침대 다시 옮겨야 할 것 같아.
4: 야, 뭐라고? 자기 방이 그리운 건가?
1: 아니, 방 때문이 아니야.
4: 스냅! 하하! 예!
2: 아, 아빠만 매일 이겨요.
4: 네가 느려서 그래.
3: 블루이 언니가 이길 때도 있어야 해요.
4: 내가 왜 그래야 돼?
1: 블루이는 아이니까.
4: 일부러 져주는 게 좋은 건 아니야, 아빠 믿어.
2: 왜 그렇죠?
4: 더 잘하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1: 그럼 매일 지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4: 별일 없어.
1: 어, 그래? 메모리 스냅 놀이가 그렇게 좋아?
4: 좋긴. 난 메모리 스냅 싫어해.
1: 왜 그런지 말해줄래?
4: 왜냐면 내가 매일 지니까 스냅! 우와! 날쌘 몽구스가 된 것 같다.
1: 여보, 그건 거위인 거 알지?
2: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장애물 경기.
1: 빙고 출발!

0: 근데 그게 어디로 갔지? 아빠 초록색.
1: 보세요. 우리가 장애물 경기장 만들었어요. 이거 해보실래요?
0: 좋지요. 누각이나 볼까? 결승선은 어딨어?
2: 아니, 여긴 경주하는 곳 아니고 재미있게 노는 곳이야.
1: 네.
0: 아, 그래요?
1: 뭐 하시는 거예요?
0: 꼬꼬닥 흉내지.
1: 꼬꼬닥 흉내를 왜 내시는 거죠?
2: 겁쟁이라고 놀리는 거야.
1: 꼬꼬닥이요?
0: 아니, 질까봐 겁내는 거. 꼬꼬닥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
2: 그만. 아이들에게 모든 걸 경쟁하라고 할 순 없어.
0: 그건 그냥 핑계야. 어서, 여기 호스가 결승선이야. 준비, 시.
2: 아니, 경주는 안 할 거야.
1: 네, 재미있게 노는 게 좋아요.
0: 이기면 얼음 과자.
1: 얼음 과자! 준비, 시작!
2: 잠깐!
0: 내가 더 빨리 갈 거야. 아빠가 이겼다!
2: 그래, 잘했어요.
0: 고마워. 그럼 이겼으니까 얼음과자 먹어야지.
2: 그렇게 하세요. 오늘 아빠랑은 충분히 같이 논 것 같아. 좋아, 우리 다시 신나게 놀아볼까?
1: 재미있었어요. 네!
2: 뭐라고?
1: 경주 또 하고 싶어요. 아빠 이기게 도와주세요.
3: 네, 얼음과자 먹고 싶어요.
2: 알았어, 쉽게 이길 순 없을 거야.
1: 그렇긴 해요.
2: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
1: 반칙! 예!
2: 예! 뭐? 아니, 연습해야지.
0: 너희들 또 지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1: 네, 그래요. 이번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0: 잘하고 있어. 봤지, 엄마? 아이들이 지는 건 못 참나 봐.
2: 그럼, 물론이지.
1: 준비 시작!
0: 아, 이런! 출발은 좋았어. 하지만 날 이길 방법은 없을걸. 아, 잠깐, 뭐지? 이게 이렇게 낫지 않아?

0: 싶어요.
1: 그래,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이리죠.
0: 네? 안 돼요. 우리가 이겼잖아요.
1: 정정당당하게 이기고 먹으면 달콤한 맛이 날 거야.
0: 원래 그건 아이셔하는 맛이잖아요.
1: 좋아. 여기서 중요한 건 공에 몸을 튕겨서 빨리 가는 거야. 흥! 이제 해봐.
0: 준비 시작.
1: 좀 더 연습해. 엉덩이로 타고 내려오지 말고 엎드려서 바로 내려오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0: 그렇지, 그렇지.
1: 근데 왜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0: 무슨 뜻이에요?
1: 아빠가 사다리 타고 내려오는데 시간을 썼을까?
0: 아니요, 그냥 점프.
1: 어, 그럼 너도 점프.
0: 근데 너무 높아요.
1: 아니, 아니야.
0: 힘내, 블루이 언니, 빨리. 아빠를 이길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없어요?
1: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블루이. 안타깝게도 아빠가 맞아. 장애물은 그냥 없어지진 않아. 헤쳐나가야 돼.
0: 좋아요.
1: 좋았어.
0: 중지, 양초.
1: 양초. 어, 아니, 다른 버튼을 눌렀잖아, 빙고. 이거야.
0: 다

0: 얼마나 빨리 달릴 거야?
1: 그레이하운드처럼 빨리요?
0: 얼마나 빨리 달릴 거라고?
1: 그레이하운드처럼 빨리요? 영초네.
2: 좋았어. 바람도 잘 불고 있고 경기장 점검도 직접 해봤는데 이상한 건 전혀 없네.
0: 얼마나 빨리 달릴 거야?
1: 그레이하운드처럼 빨리요?
0: 얼마나 빨리 달릴 거야?
1: 그레이하운드처럼 빨리요?
2: 그레이하운드처럼 빨리 달리겠다는 거네 뭐 상관없어.
1: 아버지, 지난번 경기 때 저의 반칙 죄송합니다.
2: 어, 그래. 에, 좋아. 반칙하면 벌 받아요.
1: 그럼요. 행운을 빕니다.
2: 네, 그쪽도요.
1: 준비, 시작!
2: 뭐야, 뭐지? 그걸 어떻게 배운 거야?
0: 그렇지, 글로이, 그렇지.
2: 아니, 이런. 준비, 몽구스.
0: 안 돼! 방금 뭐 한 거야?
2: 아, 그게 나도 모르겠어.
1: 반칙이에요.
2: 아, 그런가?
0: 반칙!
2: 아, 누가 진실을 말해줄래? 몽구스가 전속력으로 달리면 있잖아. 모든 게 잘 안 보일 수 있거든.
0: 내 생각엔 몽구스가 아이에게 지는 게 싫은 것 같은데.
1: 기록은 0초예요.
2: 알았어, 알았어.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0: 블루이?
1: 그럼 메모리 스냅 놀이로 다시 하는 걸로 해요.
2: 아우 이런. 아 기린. 어 기린 그림이 어디 있더라? 아 원숭이.
1: 기린 기린 원숭이 원숭이 독수리 독수리.
2: 어떻게 다 맞춘 거야?
0: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아 빙고.
1: 만세! 그레이하운드 그레이하운드 이겼다.
2: 아.
0: 됐다. 깨끗하네. 블루이.
1: 왜요?
0: 방금 다 정리했는데 이건 또 뭐야?
1: 반다 퍼즐이요.
0: 아빠가 곧 트램펄린 놀이터에 데려가실 텐데.
1: 오래 안 걸려요. 조각이 크니까요. 봐요.
0: 알았어. 하지만 다 하면 정리한다고 약속해줘.
1: 약속할게요.
2: 그럼 이제 트램펄린 놀이터 갈까?
1: 와!
0: 블루이, 퍼즐은?
1: 안 끝났어요. 깍깍깍깍깍깍. 어, 아빠. 도서관에 갈 수 있어요?
2: 아니, 지금 트램펄린 놀이터 가요.
1: 끝나고는요?
2: 어, 그래, 좋아. 끝나고 가면 돼.
1: 약속하시는 거죠?
2: 그래, 약속해.
1: 만세!
2: 갈 시간이다, 얘들아.
1: 만세!
2: 어서, 저녁 먹을 시간이야.
1: 1분만 더 놀래요!
2: 벌써 21분이나 더 놀았어.
1: 도망가
2: 믿나? 알았어, 잡으러 간다. 이리 와. 그만해. 어?
1: 지금 도서관에 갈 수 있어요?
2: 아니, 이미 문 닫았어.
1: 그렇지만 트램펄린 다 끝나고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2: 어? 근데 트램펄린 놀이터에서 오래 놀았어.
1: 약속하셨잖아요.
2: 아휴, 이런.
1: 근데 이번 이야기는 약속.
2: 잘 자, 얘들아.
1: 안녕히 주무세요.
2: 아직도 아빠한테 화난 거야?
1: 아빠가 도서관에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2: 문 닫았잖아.
1: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2: 어, 알아. 우리 딸 근데.
0: 이 판다 퍼즐이 왜 정리가 안 되어 있지?
1: 어!
2: 빨리 숨어.
0: 어디로 숨었어?
2: 어, 숨다니 누가?
0: 판다 퍼즐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친구 말하는 거야.
2: 어, 그런 일이 있었어? 블루이가 약속한 걸 어긴 거야?
1: 아빠가 약속 어겼으니까 저도 그럴 수 있어요.
0: 뭐야?
3: 맞아요. 아빠가 약속을 어겼어요.

0: 도서관이 문을 닫았다고.
1: 그러고 보니 약속을 지키는데 문제가 있네.
2: 네.
3: 좋아. 그럼 이제부터 아무도 아무런 약속하기 없기다.
2: 아빠가 우리를 항상 사랑한다는 약속은요?
3: 우와, 그건 생각도 못했네.
1: 좋아. 모두들 약속은 해도 좋지만 서로 지킬 수 있어야 해.
4: 좋아요. 맞는 말씀이네요.
2: 휴.
3: 블루이, 그럼 이제부터 우리 약속 지키기다.
2: 어떤 일이 있어도?
3: 어떤 일이 있어도.
2: 그럼 모두 다 잘 자요.
1: 판다 포즈.
0: 어서 얘들아 빨리 해.
1: 오늘 아침에 내가 빙고에게 빨리 해라고 했더니 빨리 해 중이에요 하는 거 있지.
2: 아빠, 도서관에서 꼬꼬마 놀이 같이 할 수 있죠?
3: 서두르면 어떤 놀이라도 같이 할 수 있어. 약속해.
2: 약속하는 거예요?
3: 약속할 게 됐지. 가자.
2: 빙고, 아빠가 도서관에서 꼬꼬마 놀이 하기로 약속했어.
3: 근데 잠깐만, 꼬꼬마 놀이가 뭐야? 꼬꼬마 놀이가 이거야?
2: 네, 계속 무릎으로 걸어다니셔야 해요.
3: 말도 안 돼.
2: 그치만 약속은 약속이에요.
3: 아, 알았어. 안녕하세요.
5: 어?
3: 여기 아래요.
5: 어? 안녕하세요.
3: 저는 어른 책을 찾아요.
5: 어, 잡지 옆이에요.
3: 고마워요. 너무 높잖아.
2: 여기 작은 친구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5: 어, 그래. 여기 있어 꼬마야.
3: 읽어주세요.
2: 진짜 웃겼어.
3: 그래 그래.
1: 약속 지켜준 거 정말 잘했어.
3: 고마워. 그래서 말인데 블루이, 혹시 아빠 책을 네 책가방에 넣어도 될까?
2: 그럼요.
3: 그럴 거라고 약속한 거지? 두 권밖에 안 돼.
2: 네, 약속해요.
3: 좋아. 여기 있지.
2: 아, 뭐예요?
3: 아! 어, 블루이, 너무 멋져.
1: 그만, 내 말 좀 들어봐. 서로 속이기 위해서 약속하는 건 안 돼.
3: 아.
1: 약속이라는 건 서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믿음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해.
2: 모든 세상 말이에요?
1: 아무것도. 도서관도 없고 길도 없고 전기줄까지도.
2: 전기줄까지도요?
6: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전기줄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1: 아니, 상관 있어.
3: 엄마 말이 맞아. 속이면서 약속하기 없기.
2: 좋아요. 어, 저기 놀이터에서 놀아도 돼요?
6: 네, 제발요. 안 돼요?
1: 그래, 하지만 곧 점심시간이니까 엄마가 가자고 하면 진짜 가는 거야.
6: 알았어요.
1: 약속하지?
6: 약속해요. 내 차례인데.
2: 내 차례야. 우와. 블루이한테 도와줘.
6: 괜찮은 거야, 빙고?
2: 빙고 못 내려가겠어.
6: 올라간 대로 내려오면 되잖아.
2: 너무 높아.
3: 오늘 아침에 빙고한테 징징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빙고가 이제 막 시작한 거래.
6: 엄마, 빙고 좀 가보세요.
1: 오, 이럴 수가. 내려와, 빙고. 점프해봐.
2: 그렇기 싫어요.
1: 괜찮아, 우리 딸. 엄마가 잡을게.
2: 약속하는 거예요?
1: 물론이지. 약속할게.
5: 대박이다. 잘했어.
2: 이제 타볼까?
1: 루이, 점심시간. 이제 가야 돼.

0: 여보, 오늘 내가 빙고한테 구슬을 정리하라고 했더니 글쎄, 구슬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1: 우리가 잠자는 동안 우리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2: 어서 침대로 가.
3: 아빠가 항상 사랑할 거라고 약속해. 소파에서 쉬어 정리님 얘기신문 읽으면 어우 무슨 일을 하셨네.
1: 아빠 휴대폰에 있는 노래 틀어주실래요?
2: 아 그래 알았어. 시끄러운 노래만 아니면 괜찮아.
1: 아니요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2: 무슨 노래야?
1: 버거도그.
2: 버거도그 됐다 틀었어.

0: 아, 미안해 얘들아.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됐거든.
1: 그럴 리 없어요. 뭐? 보여주세요.
0: 안 돼.
1: 거짓말이잖아요. 화면이
0: 저리 떨어져.
1: 배터리가 다 된 거잖아.
0: 블루이. 아니 잠깐. 아빠도 햄버거 도그 노래 같이 듣고 싶어. 완전 끔찍하게 아름다운 노래야. 근데 요즘 나온 휴대폰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배터리가 빨리 나가. 반짝거리는 새 휴대폰 사도록 만드는 건데 난 필요 없거든. 아 진짜 배터리가 나갔어. 정말이야. 절대 거짓말 아니라니까. 여보세요?
2: 아이들한테 또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1: 네.
0: 어, 좋았어. 새로운 빙고 3층 로봇. 어서 작동해보고 싶은데 이걸 내리면 될 거야. 아니, 뭐야? 에? 뭔가 잘못됐는데? 그래, 이제 됐어. 아, 안 돼! 어, 이런. 이건 문제가 있어. 여기 어딘가 전화번호가 있을 텐데. 여기 있다. 333-444-533. 평범하네. 기술 지원팀 부탁해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좋아요. 아, 저기 빙고 3000을 지금 방금 구매했는데요. 다리 쪽에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네, 다리를 쭉 펴도 다시 올라와요. 네, 해봤어요. 그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를 잡고, 예, 다음은요? 그냥 흔들어요? 그럴게요. 흔들, 흔들, 흔들, 흔들. 네, 계속 흔들었어요. 다시 해보라고요? 아니, 이것도 안 되네요. 다른 방법 없어요? 네, 알았어요. 아래쪽도 보고 있어요. 그냥 찔러보라고요? 좋아요. 할 수 있죠. 아니, 안 돼요. 이 방법도 안 되네요. 이제 어쩌죠? 앞을 찔러보라고요? 알았어요. 아니, 안 되겠어요. 그냥 환불할래요. 네? 저기요. 제가 그쪽까지 다시 운전해서 갈 수는 없고요. 오늘 중요한 결승 경기가 있거든요. 물건 찾으러 와주세요. 모르겠으니까 택시 보내줘요. 아니,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유, 됐어요. 모르겠다. 되잖아. 된다고. 야!
2: 빙고 삼촌, 잡지 좀 갖다줘. 저것보다는 빠른 줄 알았는데.
0: 난 이제 모르겠어.

0: 학교폭력은 학교를 악몽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네. 회복적 정의를 꽃피울 수 있는
1: 그렇죠.
0: 그런 학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0: 바다의 향이 느껴지고 이게 엄청 부드럽거든요.
1: 청각 엄청 시원하고 맛있는데.
2: 지리산을 담은 맛이에요. 여름에 이 맛이면 최고지 뭐.

0: 꼽는 거 처음이네.
1: 죽이네, 이거.
2: 여름의 맛, 석드 바캉스.
3: 회전목마를 누군가가 나를 태웠는데 절대 내려주지 않는 회전목마를 타는 것처럼.
4: 버스 대기 정류장 있잖아요. 거기서 누웠어요. 들어 누웠어요. 이거 완전 술 취한 사람 같았어요.
5: 아니요, 그냥 머리가 무거워요, 많이.
6: 가끔은 한쪽으로 쓰러질 것 같거나 아니면 똑바로 걷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거나 이상이 생기면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7: 그냥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한데 예. 좀 많이 어지러워서.
6: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은 더 큰 정신적인 문제로 갈 수 있고.
8: 안녕하세요. 정면?
6: 네, 그냥 정면이라고.

0: 믿고 보는 김범준 교수님이 오늘 오래간만에 네. 함께 주셨습니다. 엔트로피.
1: 야.
0: 예, 요게 좀 폼이 납니다.
2: 제가 취미는 과학에서 여러 주제를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 중에 엔트로피가 제 전공인 통계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0: 그러면 지난번에 나왔던 것들은 전공 분야가 아닌 거예요?
2: 잘 모르고 한 얘기고요.
1: 연력학 제이법칙이라는 것도 알아요?
0: 아니, 알고 싶지 않아요.
1: 과연 제가 오늘 어디쯤에서 포기할지,
0: 포기할지,
1: 주락할지.
2: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한마디로 하면 너무 간단해요. 물리학에서는 거시적인 양이라고 해요. 미시적인 입자를 미시적으로 원자부터 출발해서 거시적인 제한 조건이 있을 때
1: 네.
2: 1이에요. 그럼 이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이해하신 거예요. 끝. 아~
0: 이 법칙이 끝났대요.
2: 이제 여러분이 통계역학을 공부할 순서다.
0: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거냐. 그 반대는 절대 안 일어나냐.
2: 얼마든지 일어나요.
0: 아, 얘기해 주세요.
2: 이게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0: 1800-1725 굿네이버스.
1: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2: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요즘 전 세계가 K-콘텐츠에 열광하며 우리 문화의 저력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식을 전하고 문화를 선도하는 교육방송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소외된 목소리까지 담아내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과연 EBS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지적인 품격과 공적 가치를 충실하게 지켜가고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들의 소중한 평가를 들어보는 시청자 리뷰 시간 함께합니다. 안채린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자, 먼저 오늘도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부터 나눠주실까요?
5: 지난 5월 27일에 방송된 딩동댕 딩동댕 지혜로운 여왕 성덕여왕 편에 대한 의견 준비했습니다. 딩동댕 딩동댕은 친숙한 캐릭터와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이 생활습관과 올바른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돕는 EBS의 대표 유아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회차는 이야기 짓는 날 코너를 통해 우리 역사 속 인물인 신라 선덕여왕 이야기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냈는데요. 선덕여왕의 즉위식에서 금관이 사라지는 사건을 출발점으로 삼아 사라진 금관을 찾아가는 과정 안에 신라 금관과 청성대, 황룡사 9층 목탑 같은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선덕여왕의 지혜를 보여주는 일화들을 흥미롭게 담아낸 점이었습니다. 당나라가 보낸 모란꽃 그림을 보고 이 꽃은 향기가 없을 것이라 미리 알아맞히거나 한겨울 개구리가 우는 모습을 보고 숲에 숨어있던 백제군사를 찾아내는 장면은 어린 시청자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로 보여주었습니다. 병사들을 보내라. 또한 출신이나 성별보다 능력을 보고 사람을 쓰겠다며 가야 출신의 김유신을 곁에 둔 모습이나 흉년의 백성에게 곡식을 나누어주고 세금을 낮춘이라는 좋은 지도자란 무엇인가를 어린이들이 한 번쯤 생각해보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선덕여왕이 여자이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의심받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주는데요. 정작 왜 그 시대에는 여자가 왕이 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는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담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어린이들은 성별에 따른 역할 구분을 과거보다 훨씬 낯설게 받아들이는 세대입니다. 여왕님의 통찰력은 그런 만큼 여자가 왕이 될 수 없다는 당시의 통념이 왜 존재했는지 아주 짧게라도 설명해 주었다면 선덕여왕이 마주한 시대적 한계와 그 한계를 넘어서는 과정이 더 선명하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자 첨성대를 세운 지혜로운 지도자를 어린 시청자들이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만나고 더 나아가 우리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지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3: 선덕여왕이 왜 여성으로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는지 시대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좀 더해졌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이 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4: 좀 짧게라도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시대였다라는 것을 좀 짚어줄 필요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3: 네.
4: 네, 이번 딩동댕 딩동댕에서는 보면 상대 등인 비단만 혼자서 계속 여자라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0: 좀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 다룬 선덕여왕의 다양한 어떤 지혜를 다룬 일화들이 사실은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좀 명확하게 연결이 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선덕여왕의 여러 이야기들이 그 당시의 편견을 이겨내는 이야기들로 좀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보강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1: 네. 선덕여왕의 지혜도 중요하지만 그 지혜를 빛낼 수 있었던 시대적인 맥락까지 짚어줬다면 훨씬 더 입체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자, 다음은 한국기행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볼까요?
0: 네. 지난 5월 25일에 방송된 한국기행. 오늘은 입 터진 날, 2부 영월 단종 밥상편에 대한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한국기행은 전국
2: 시간을 따라
0: 곳곳의 자연과
2: 걷고
0: 사람, 그리고 그 지역의 음식을 잔잔한 시선으로 담아내는 EBS의 대표적인 기행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회차는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을
2: 아름다운 풍경
0: 찾아
2: 속에도
0: 청년포와
2: 빠져버리는
0: 어수리 나물밥상,
2: 단종을 향한 마음을
0: 천안마을의 한반도 지형과 뗏목
2: 밥상에
0: 체험, 서부시장 전골목 등을 두루 담았습니다. 잔잔하게 흘러가는
2: 이렇게 해서
0: 일상의 풍경과 지역의 음식을 정갈하게
2: 배성들을
0: 담아내는 이 프로그램
2: 주철한
0: 특유의
2: 시라상
0: 시선은 이번 편에서도
2: 제6대
0: 이어졌습니다.
2: 조선의 왕
0: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2: 단종의
0: 올해
2: 슬픔을
0: 초
2: 위로하러
0: 영화 왕과
2: 한국의
0: 사는
2: 수천
0: 남자의
2: 명의
0: 흥행 이후
2: 사람들이
0: 높아진
2: 주를
0: 영월에 대한
2: 잇고 있게
0: 관심이
2: 됩니다.
0: 단순한
2: 이후
0: 일회성
2: 당시에
0: 화제에 그치지
2: 단종의
0: 않고
2: 거처는
0: 청년포와
2: 현대에
0: 장릉,
2: 복원된
0: 지역
2: 것이란데
0: 음식과 시장으로 여전히
2: 단종을 아는
0: 이어지고
2: 경우에
0: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2: 사람들은
0: 또한
2: 상당히
0: 청년포와
2: 오랜
0: 장릉,
2: 세월
0: 어수리
2: 국립적
0: 나물밥
2: 흥미를
0: 등
2: 빚어낸
0: 영월을
2: 한반도
0: 대표하는
2: 지형,
0: 장소와 음식을 차분하게
2: 절벽과
0: 담아내며
2: 모래사 다른
0: 단종의
2: 조리
0: 흔적이
2: 없이
0: 오늘날
2: 뒤친
0: 지역
2: 어수리를
0: 주민들의 삶
2: 가로누른 듯
0: 속에서 어떻게
2: 영월에서 태어난
0: 이어지고 있는지도
2: 표고버섯과
0: 보여주었습니다.
2: 각자를로 만든
0: 역사적 비극의 현장이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라
2: 이제 더
0: 오늘날
2: 이상
0: 일상
2: 시간을 다른
0: 공간으로 이어지고
2: 곳으로
0: 있다는
2: 절감이
0: 점을
2: 오히려
0: 자연스럽게
2: 행복해집니다.
0: 전달했다는 점도
2: 대통령이 지시해라.
0: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2: 한민은 절벽으로
0: 올해 들어 영화의 흥행으로
2: 도입시에
0: 영월에
2: 외로웠을
0: 대한 관심이
2: 어린
0: 크게 높아진
2: 단종을
0: 만큼
2: 그곳에서
0: 이번
2: 만났습니다.
0: 회차가 이미 잘 알려진 관광지와 향토 음식을 소개하는
2: 최근
0: 데서
2: 부쩍
0: 한 걸음 더
2: 바빠진 것이
0: 나아갔다면
2: 아니라
0: 어땠을까
2: 그
0: 하는
2: 이유는
0: 생각도 들었습니다.
2: 나물 때문이랍니다.
0: 실제로 영화 흥행 이후 지역 주민들의 일상이나 상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역이 이러한 관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까지 함께 담아냈다면 더욱 실효성 있는 기획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방송은 영월의 매력을 충실하게 전달했다는 장점이
2: 영월
0: 있었지만,
2: 전통시장의
0: 최근
2: 중심에는
0: 높아진 관심을
2: 무소
0: 보다
2: 한강이
0: 입체적으로
2: 기대했던
0: 해석하는
2: 전
0: 시도까지
2: 골목이 있습니다.
0: 이어졌다면 한국기행만의 깊이와 차별성이 더욱 살아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영화 흥행 이후의 영월을 좀더 깊이감 있게 보여줬으면 더한 차원 높은 그런 여행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점을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요?
0: 네, 사실 영월은 최근에 정말 많은 여행 프로그램과 콘텐츠에서 찾아가서 반복해서 다뤄온 이제 내용이다 보니까요. 이번 회차에서는 한국기행만의 조금은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이번 에피소드에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지역이 겪고 있는 변화, 그리고 그 안에서 생겨난 새로운 고민들, 영화의 어떤 흥행 전과 후에 그 달라진 지역 속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담아냈다면 이번 프로그램만의 차별성이 조금 담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번에는요, EBS가 꽤나 과감한 시도를 했더라고요. 최후의 인류에 대해서 의견 제시해 주시죠.
0: 지난 6월 4일에 방송된 최후의 인류 1화 기밀 실험 기지를 찾아서 편에 대한 의견 준비했습니다. 최후의
2: 항상
0: 인류는
2: 멍하니 있었어. 내가
0: 폐쇄된
2: 제일 먼저
0: 생태계
2: 들어갔지.
0: 안에서 과학의 힘으로 살아남기에 도전하는
2: 수치는 어때?
0: EBS 창사 특집 과학 생존 리얼리티 프로그램입니다.
2: 포기하지 않고.
0: 서로 다른 영역의
2: 아예
0: 출연자들이 한 팀을
2: 제대로 했지.
0: 이루는데요.
2: 요즘 급한
0: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들이 머무는 공간이 단순한 세트가 아니라 미국 애리조나 사막에 실제로 존재하는 폐쇄 생태계 실험시설 바이오스피어 2였다는 점입니다. 바이오스피어 2는 1990년대 초 외부와 차단된 환경 안에서 인간이 공기와 물, 식량을 얼마나 자급할 수 있는지를 실험했던 공간입니다. 당시 산소 농도 저하를 비롯한 여러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논쟁적인 실험으로 남기도 했지만 기후위기와 우주개발의 시대를 맞은 지금 그 질문은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그 공간을 프로그램의 무대로 삼았다는 점에서 최후의 인류는 단순한 예능적 상상력이 아니라 과학사의 한 장면 위에 서 있는 프로그램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과학을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서바이벌 예능이 체력이나 두뇌 게임, 출연자들 사이의 관계와 긴장이 기대어 왔다면 최후의 인류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과학적 지식과 관찰, 실험적 사고가 반드시 필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화에서는 대원들이 기밀 실험 기지를 찾기 위해 깨끗한 물을 확보해야 하는 미션이 펼쳐졌는데요. 물을 얻고 걸러내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과정이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과학적 문제 해결 과정으로 제시된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과학자 출연자들의 분석적 시선과 비과학자 출연자들의 직관적인 접근이 부딪히고 맞물리는 과정은 이 프로그램만의 차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과학은 전문가들만의 언어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모두가 함께 사용해야 하는 사고방식이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1화 초반에 프로그램의 세계관에 몰입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다는 점입니다. 폐쇄 생태계 안에서의 생존이라는 설정은 매우 흥미롭지만 그만큼 시청자가 처음에 이해해야 할 정보도 많았습니다. 출연자 각자의 소개와 공간 설명, 미션의 규칙까지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생존 상황으로 들어가기까지 조금 더딘 인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실의 출연자들이 인터뷰하는 장면과 가상의 세계관 안에서 대원으로 활동하는 장면 사이의 전환이 초반에는 다소 분리되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출연자들이 본인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설정 속 상황에 놓인다는 점이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지만 현실의 인물과 세계관 속 인물 사이의 연결이 조금 더 자연스러웠다면 시청자의 몰입도 한층 빨라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인류는 교양과 예능의 경계를 과감하게 넘나들며 과학을 어떻게 재밌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오래된 과제에 새로운 답을 제시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공개 이후 넷플릭스 국내 탑10 시리즈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도 공영방송의 과학 콘텐츠가 충분히 대중적인 접점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회차가 이어지며 출연자들의 역할과 관계가 더 분명해지고 미션에 담긴 과학적 의미가 한층 또렷하게 전달된다면 이 프로그램이 던지는 질문은 더 큰 울림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지구를 떠나서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결국 우리는 지금 지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1: 초반에 복잡한 세계관이나 아니면 뭐 시청자들의 그런 몰입 진입 장벽을 넘어서 무엇이 좀 우리들을 이렇게 사로잡았던 무기로서 작용을 했던 걸까요?
0: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간 자체가 30여 년 전에 실제 어떤 생존 프로젝트 실험이 이뤄진 공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보고 나서 저기가 어디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여러 가지 검색해보고 또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이 프로그램의 재미를 조금 더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1: 네.
0: 네. 그래서 저는 그 지점에서 공간의 기억이라는 개념도 좀 떠올리게 됐습니다. 어떤 장소에는 그곳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그 어떤 기억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흔적처럼 남아서 그 이후에 그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그 공간의 기억들을 같이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과거에 그 인류의 생존을 고민하면서 실험을 진행했던 사람들의 기억과 그리고 서바이벌 게임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현재의 그 출연자들의 도전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면 출연자분들도 기지 안에 들어서면서 몰입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트는 비슷하게 누구나 지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실험이 이루어진 공간을 섭외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것이 이 기획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탁월한 선택이지 않았을까 생각해봤습니다.
1: 네, 과학 실험 그 자체도 굉장히 인상적이지만 그 안에 그 다양한 그 출연자들의 군상, 그 재미가 정말 쏠쏠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자, 이번엔 좀더 가까운 미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지금 저희보다 더 먼저 출근할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죠.
0: 네, 지난 5월 29일에 방송된

0: 취미는 과학, 휴머노이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편에 대한 의견 준비했습니다. 취미는 과학은 매주 한 명의 과학자를 초대해 어려운 과학 주제를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는 EBS의 과학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회차는 휴머노이드 전문가인 한재권 교수와 함께 인간을 닮은 로봇 기술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노동과 일상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짚어보는 시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재 수준에서 시작해서 로봇이 인간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모방학습, 보고, 듣고, 판단해 움직이는 피지컬 AI, 그리고 가상환경에서 수만 번의 반복학습을 통해 로봇을 훈련시키는 방식까지 복잡한 기술의 흐름을 차근차근 따라갔습니다. 특히 좋았던 점은 기술 이야기를 우리 산업의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한 점이었습니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인가? 인간과 공감하는 로봇이 가능할 것인가? 휴머노이드가 실제 생활 공간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또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들은 전문가만이 아니라 누구나 궁금해야 할 만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지나치게 어렵거나 추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시청자가 따라갈 수 있는 생활의 언어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이번 회차는 취미는 과학의 장점을 잘 드러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진행 방식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물론 취미는 과학은 어려운 과학을 누구나 친근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다소 가볍고 유쾌한 진행 방식은 이 프로그램이 가진 중요한 매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이력과 성취를 웃음의 소재로 풀어내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정작 오랜 시간 한 분야를 연구하고 개발해온 전문가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더 깊이 듣는 데에는 다소 제한이 있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휴머노이드는 단순한 기계장치가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공학, 데이터, 노동, 돌봄, 산업 현장의 변화가 한꺼번에 맞물려 있는 기술 영역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번 기회에 이 기술이 우리 사회에서 보편화된다면 생길 변화까지 조금은 더 진지하게 짚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회차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의 흐름을 한자리에서 짚어보고 그 변화가 우리의 노동과 일상, 나아가 한국 제조산업의 미래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네, 대중성을 고려해서 예능적인 요소를 가미한다 하더라도 어떤 전문가의 그런 깊이 있는 통찰이 가려지지 않으려면 굉장히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진행과 어떻게 보면 연출 사이에서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0: 네.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취미는 과학은 아무래도 스튜디오 토크가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적인 역할은 아무래도 진행자분에게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사실 진행자분을 제외하면 전부 다 전문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뭔가 분위기가 지나치게 딱딱해지지 않도록 예능적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전문가분을 좀 편안하게 대하려는 농담이나 표현 같은 것이 때로는 전문가의 경력이나 어떤 성취를 조금은 가볍게 이제 다루는 듯한 인상이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행자라는 이 역할, 이 자리는 자신이 뭔가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내세우기보다는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걸 대신해서 전달해주고 그리고 출연한 전문가가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뭔가 이 토대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또 예능적 재미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뭔가 본질을 좀 잃어버리진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1: 과학을 쉽게 설명하는 것과 또 가볍게 소비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제작진의 고민이 더욱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채린 교수와 함께 EBS 각 분야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돌아봤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e-story입니다. 오늘은 나의 두 번째 교과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지식은 교과서에 있다를 모토로 각 과목을 대표하는

0: 최고의 전문가들이 어른을 위한 일타 강사로 변신해 해당 분야의 심도 있는 지식을 시청자들에게 흥미롭게 전달합니다. 오늘은 나의 두 번째 교과서를 제작하고 있는 최수진 PD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이제 교과서를 다시 꺼내보자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시작점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궁금해요.
1: 이제 저희의 미션은 새로운 또 형태의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미션이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또 차별화돼서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오랜 시간 이제 스태프들하고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학창 시절에 봤었던 것이 저희 첫 번째 교과서라면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두 번째 교과서라는 느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이미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 학생들에게는 지금 학교에서 보는 교과서 말고 이제 두 번째 부교재처럼 두 번째 교과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타이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2: 사실 이게 강연 프로그램이어서 팩트체크 부분이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1: EBS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으시잖아요.
2: 네. 네,
1: 그것을 충족시켜 드려야 되는 것은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했고 더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감수 선생님들을 저희가 모셔서 내용 감수를 다시 한번 했고요. 그 여러 가지 자료 화면들이 적확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2: 네, 네. 네,
1: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여러 차례 좀 검토를 또 신경 쓰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2: 이건 사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그 어떤 수준의 어떤 깊이, 뭐 어디까지를 설정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신 시즌은 어떤 기준으로 진행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1: 지금 시청자들의 상황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무슨 얘기를 하면은 좀 더 유익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1순위였던 것 같아요. 또 너무 어렵게만 시작을 하고 막 연도순 나누고 막 뭐 왕족이 누가 있었는지 나누고 이렇게 가면은 사실 재미는 없으니까.
0: 제작진분들도 공부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방대하게 했겠어요.
1: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에 저는 뭐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재미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공부하면서 어쨌든 아 이런 또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아무리 과거에 살았던 분들이지만 현대인의 삶에서 봤을 때 옛날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희도 공부가 많이 됐고 또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2: 네. 시즌3에서는 강연이 약간 다른 스타일로 진행이 됐잖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1: 일례로 이제 남인혜 교수님하고 작업을 할 때는 저희가 한 2주마다 한 번씩 그 커리큘럼 회의를 하러 직접 갔었어요.
3: 사람도
1: 물론 시즌1에서 이제 1인 강연도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누가 듣고 리액션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시즌3에서는 다르게 가볼까 해서 이제 총중 역할 학생을 한 명 섭외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너무 좋았고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그 같은 작품을 봤을 때 와닿는 감정이나 해석들이 달라지잖아요. 그 세대의 친구들은 이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어떻게 생각하지? 그리고 어떤 소감을 나눌까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궁금했을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출연한 친구는 담백하고 진지한 또 얘기를 나눠줘가지고 프로그램이 한층 풍부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 과목을 했었을 때는 저희가 첫 강의에 이제 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몸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제 커리큘럼을 짰거든요. 그냥 지식적으로 이러한 정보가 있습니다라고만 전달해드리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특정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습을 같이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조교분이 같이 나와가지고 운동 실습법을 알려드렸는데 이게 특별한 기구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장소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이면 사실은 시청자분들이 같이 하시기가 어렵잖아요. 방송 보시면서 아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바로 이제 집에서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위주로 구성을 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뭐 말씀 나눈 것 외에도 화제가 된 강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혹시 기억에 남는 회차 또 어떤 게 있을까요?
1: 가장 많은 이제 클릭수를 기록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김경일 교수님께서 안녕하세요. 출연하셨던 김경일. 이제 심리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40분 걸친 풀 영상을 업로드하기 때문에 몇십만, 몇백만 뷰가 나오기가 쉽지는 않은데 스트레스와 우울을 이기는 법, 그리고 또 하나는 호감 가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 그 두 강의는 사실 뭐 70만 뷰, 막 60만 뷰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요즘 많은 분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고민되시는 지점인가 보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시고 아 공감할 수 있는 외모, 내용으로 기술, 강의 구성을 진행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성이
0: 있구나. 좀 유독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만 공유를 좀 해주세요.
1: 미술 강연을 진행을 했었는데 반 고흐가 말년에 프랑스의 이제 시골 도시로 가게 돼요. 거기서 이제 70일을 머물면서 75점의 작품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점 이상씩 그린 건데 그 중에서도 까마귀 나는 밀밭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4: 정신적 괴로움.
1: 밑에는 노란 밀밭이 있고 하늘에는 검푸른 하늘이 있는데 거기 막 까마귀들이 날아다녀요. 근데 갈래가 이제 세 갈래끼로 나눠져 있는데 세 갈래끼리 다 끊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세 갈래끼리 끊긴 게 고흐의 인생이 담긴 것 같다. 왜냐하면 첫 번째 갈래는 고흐가 화가로 먼저 커리어를 시작한 것이 아니거든요. 미술품을 파는 판매상으로 시작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목회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목회자의 길도 끊겼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화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화가의 길도 끊겼다. 그래서 이 밀밭에서 고흐가 길을 잃었다. 해석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본인이 그린 그 밀밭에서 이제 권총으로 자신을 쏘게 되고 며칠 뒤에 이제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리고 동생 태우를 근데 이제 물론 또 이제 사전에 이제 작품들을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게 이제 강사님의 워딩에 의해서 이제 밖으로 나왔을 때 그거를 듣는 순간에 아, 이 고흐의 그 스산하고 외로웠던 인생이 확 이렇게 다가와서 녹화하는데 너무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녹화하면서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다니 하면서 옆을 싹 쳐다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작가님도 막 같이 오열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 저희가 이제 이렇게 느꼈던 감동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한번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0: 제작진분들이 이렇게 본인의 약간 사리사욕을 채우실 때 오히려 더 시청자분들께 큰 감동을 선사하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마저도 들었거든요.
1: 아, 맞습니다. 네. 또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볼 수 있게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즌3까지 왔고 네, 내년에 시즌4 기대해봐야죠.
0: 지금까지 나의 두 번째 교과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시청자들이 나의 두 번째 교과서를 통해서 무엇을 얻길 바라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1: 아까 이제 저희도 공부하면서 많은 성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문학작품 같은 경우도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아, 이 책 나 읽어보고 싶다, 더 읽어보고 싶다. 음악 같은 경우도 아, 좋은 음악 너무 많다, 더 찾아 들어보고 싶다. 아, 이렇게 해서 더 삶이 좀 풍성해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이런 경험을 저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지루하다고만 생각됐던 교과서 속 지식이 전문가들의 입에서 생생하게 살아나는 시간,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많은 분들이 나의 두 번째 교과서를 통해 잊고 있던 배움의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다시 꺼내보는 화제작, 이로운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대한민국 아동인권의 현실을 날카롭게 짚어낸 EBS 다큐프라임 어린인권 6부작입니다. 그중 1부, 아동학대 자진신고 1년의 기록, 내 이웃의 아이에서는 일상의 훈육이란 이름 아래 행해지던 체벌과 언어폭력이 어떻게 학대로 변해가는지 그 순간을 아주 현실적으로 포착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0: 지난해 5월, 한 아이가 안에서 아동학대 피해 주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나이는 11살. 보호자인 부모님은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1: 엄마 차라.
2: 잘 갔다 왔어?
1: 응.
0: 직장 때문이었을까요? 엄마는 왜 아이의 학대 피해 조사에 함께 가지 않았을까요?
2: 근데 내 바지가 어디 갔냐, 근데?
1: 청바지?
0: 아이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냅니다.
1: 오늘 너무 힘들었어.
3: 억울해서 아니면 무서워서?
1: 억울한 것도 있었고 엄마한테 혼난 게 생각이 나서.
3: 그래서?
1: 고개 숙이고 울었어. 엄마가 뭘로 때렸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어. 엄마가 하고 있는 말투.
0: 아이를 학대한 사람, 바로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4: 화내는 엄마, 무서운 엄마인 자신을 고치고 싶다고 도움을 청하셨는데요.
5: 그렇다면
0: 화내는 자신을 고치고 싶어 한 훈육 프로그램에 출연했죠.
6: 맨날 아니, 그럼도 맨날 똑같잖아. 뭐가 달라져? 아, 진짜.
0: 한 번 화가 나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3: 저도 제가 제 자신이 무서워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장난하나, 이 새끼가.
6: 대단한 짓거리하고 앉아있네, 진짜. 바로 개새끼 밥에도 여기 개털 빠져있는 거 봐. 이 개새끼 사는 집이냐, 사람 새끼 사는 집이냐, 도대체가. 씨발, 미쳤나? 뭐 하기만 하면 다 지 멋대로 풀어놓고 지랄하네, 진짜. 아이야?
0: 아이는 겁에 질려 바짝 얼어붙었습니다.
7: 뭐가 제일 무서워?
1: 짜증나는 거예요. 혼 안 나오는 일이 많이 없어요. 거의 매일이죠. 진짜 많이 무서워요.
3: 내가 제 지갑에 손을 댔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또 손을 대더라고요. 얼마 못 안 지나서. 그때는 정말 엄청 두드러폈어요.
0: 따끔하게 혼을 내서라도 아이의 도벽을 고쳐야겠다. 처음 매를 든 건 훈육 차원이었습니다.
8: 왜?
0: 8살에 시작된 체벌은 4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일상의 훈육이 학대가 된 것입니다.
6: 야, 젓가락! 음식 들고 딴 데 쳐다보지 말라고!
0: 촬영 도중 발견된 학대의 여러 정황. 상황의 위중함을 엄마에게 알렸습니다. 제작진은 엄마를 설득했고 고민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체벌이 있고 난 다음 날은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해요. 멍이 들어있다거나 뭐 이렇게 빨갛게 자국이 남아있다거나 이런 거를 보면 저게 정말 엄마가 때린 게 맞나? 나는 부모 자격이 없고
0: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동학대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저녁 7시에 시작된 조사는 밤늦게야 끝이 났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야 엄마는 아이에게 한 학대의 위중함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9: 다음부터 여기까지 다 내가 제한테 해준 거라고는 학대밖에 없어요.

0: 누군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1: 안녕.
2: 선생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왔는데 잠깐 들어가도 괜찮을까? 알겠어.
0: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아이가 집에서 안전한지,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선적으로 점검합니다.
2: 고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을 수 있잖아.
3: 네.
2: 그럴 때 얘는 주로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편이야?
3: 혼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2: 혼자 가만히 있었어?
3: 네.
2: 언니가 마음이 많이 혼자서 힘들었겠다, 그러면 그때는.
3: 네.
0: 엄마에 대한 상담도 따로 이루어졌습니다. 혼자
4: 집에. 아직까지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런 거는 있으니까 정서적 학대는 있는 거고. 그냥 저 하나만 봤을 때는 정신적인 거는 정말 안전하지는 않다고 봐요.
2: 점수 제일 낮다고 생각하세요?
0: 마지막으로 집 외경을 촬영하던 중. 거친 욕설과 고함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5: 여보세요?
6: 엄마가 집 안 나가면 죽일 거라고 협박해요.
0: 아이의 긴급한 SOS.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 의해 이날 아이는 즉각 분리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서둘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찾아왔습니다.
2: 어머님 안녕하세요. 경찰 조사랑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된 후에 검찰에 사건이 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또 시간이 좀 걸리고 이렇게 법원으로 사건이 송치가 되고 최소한 뭐 6개월 뭐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거든요.
0: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이를 위한 안전한 가정환경, 아이와의 대화 방법 변화 등에 대해 최소 6개월 동안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학대를 멈춰보겠다고 자진 신고까지 했던 엄마였습니다. 돌아온 아이의 휴대폰 속에 엄마에 대한 진짜 감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라는 가면을 쓴 악마. 그동안 아이는 무척이나 고통스러웠나 봅니다. 아이의 심리검사가 진행됩니다. 4년간 지속된 학대. 아이는 괜찮은 걸까요? 시설로 돌아가는 차 안.
2: 그거 못할 땐 어떤 기준에?
3: 그냥 놀죠. 저는
0: 시설 이야기를 하다 아이가 툭 묻습니다.
3: 엄마도 찍으셨겠네요, 당연히.
2: 엄마도 찍었지.
3: 네, 일요일마다 찍으시니까.
2: 그치, 일요일
3: 보고 싶대요, 엄마. 저 엄마가 저 보고 싶대요?
2: 보고 싶어 하시지.
3: 맨날 다 나가려고 하더만요. 그럴 줄 알았다. 전화 한번 하면 안 돼요?
2: 오늘은 안 되는 거야. 오늘은 네. 안 될 거라고.
0: 법원 명령으로 통신 접근이 금지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학대 가해자이면서 또 엄마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이는 어떤 마음일까요? 아이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엄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7: 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고 눈치나 사회성이 원래 좋은 아이거든요. 근데 그 편도체가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두려움에 대해서 애가 무뎌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살아나갈 수가 없으니까

0: 전설 같은 것도 좀 하고.
1: 엄마,
0: 응?
1: 나 근데
0: 응.
1: 왜 때렸었어?
2: 아이가 그동안 가장 궁금했던 걸 묻습니다. 미술 심리 치료 시간. 자신을 코끼리로 엄마를 사자로 표현한 아이.
3: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
1: 싸우고 있는 거예요.
3: 싸우는 거야?
1: 네.
3: 오.
1: 사자는 이빨이라는 무기가 있으니까 코끼리한테 유리한 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 코에서는 물대포가 나가게.
3: 그럼 코끼리는 지금 마음이 어떨까?
1: 불편할 수도 있겠죠?
3: 왜 불편할까?
1: 왜냐면 사자가 자기 앞에 있는데 건너올 수가 있으니까.
3: 코끼리한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1: 친구들? 코끼리 친구들.
2: 아이는 코끼리에게 계속 무기를 만들어줬습니다. 아이 마음에 힘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아이와 엄마의 정기적인 통화 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4: 오늘 이제 이야기할 때도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엄마 얘기는 지속적으로 언제 만나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좀 보고 싶고.
2: 가정 복귀는 단계별로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5: 엄마가 좀 변했나? 라는 생각을 했어.
1: 네.
5: 어디에 그게 많이 됐어?
1: 엄마랑 전화하면서? 그러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행동이 보여요.
2: 오늘 아이는 엄마와 3시간 정도 만날 예정인데요. 집으로 돌아가기 전 먼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6: 엄마네.
4: 키큰거 보여줘. 일어나 봐. 엄마만큼 컸나?
7: 오, 글씨도 엄청 잘 써졌네.
4: 직접 반응 좀 어때?
1: 엄마 같이 접으려고 이거 책도 가져왔어.
2: 편지에서 아이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3시간의 짧은 만남이 끝났습니다.
8: 좀 제일 좋은 거는 표정이 너무 많이 밝아졌어요. 그전에는 제가 기억하는 이는 항상 눈꼬리가 처져 있었어요. 저한테 매일 혼나는 아이였기 때문에.
2: 가정복귀 프로그램은 한 달여 동안 진행됐고, 시청의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이의 복귀가 결정됐습니다. 즉각 분리 234일 만에 아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호 관찰 처분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9: 지난번 이후 때 선생님하고 만났었잖아. 아마추어에.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지냈어?
1: 잘
9: 지냈어?
1: 화를 조금 내기는 했는데 조금만.
9: 아, 조금만 냈어?
1: 네, 그냥 좀 참는 게 보였어요.
9: 아, 참는 게 느껴졌어?
2: 보호 관찰관은 아이가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마의 상황도 살핍니다.
9: 이번에 실수를 계기로 해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혼내는 게 아니에요. 혼내는 게 그냥 가르쳐 준다. 모르는 거니까 가르쳐 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8: 맨날 이렇게 숙제가 많아.
2: 네, 앞으로 엄마가 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숙제도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83.7%, 10명 중 8명은 학대 가정에 그대로 보호됩니다.

0: 지켜보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내 이웃의 아이입니다.
1: 교수님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2: 네, 사실 이 다큐멘터리를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출연하신 어머니가 스스로 학대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기 자신을 경찰서에 자진 신고했다는 그 사연 자체에 좀 충격이 먼저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아동학대라는 것은 일상에서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평화로운 가정 안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어떤 공간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힘든 상황들 그리고 안타까운 일들을 멈추기 위해서 개인 그리고 사회가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아동학대를 단순한 뉴스 속의 사건 중심으로만 보던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드는 다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른이 된 아동학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2부 살아남은 아이들 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청자 의견 2시선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목소리들이 담겨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린 철학자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어린 철학자는 어린이들의 순수한 시선에서 출발한 철학적 질문을 통해 삶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끌어내는 프로그램인데요. 6월 10일에 방송된 친구 시리즈 2부 가위바위보 왕국편에서는 가위바위보에서 승리한 사람이 하루 동안 절대적인 권력을 쥐게 되는 가상의 왕국 이야기를 통해 일상 속 친구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력의 불균형과 책임의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타인을 향한 동조나 방관이 지닌 무게를 아이들의 솔직하고 순수한 토론 과정으로 들여다보며 진정한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참여한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똑부러진다는 칭찬을 남겨주셨습니다. 또한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사실 약한 사람이라는 출연자의 의견에 동감한다는 시청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어린 철학자에서 다룬 토론 주제들이 좋아서 해당 주제를 가지고 직접 토론해 보기로 했다며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은 인류 지성사의 이정표가 된 고전 100권을 AI 기술을 사용해 물리적, 언어적 장벽을 낮춤으로써 독서 지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5월 25일에 방송된 고백록 1강 아우구스티누스 고백을 시작하다 편에선 인류 최초로 인간의 내면을 깊이 성찰했다고 평가받는 작품 고백록을 남긴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지난 삶을 담담히 돌아보는 과정을 그렸는데요. 그가 세속적인 욕망과 지적 방황으로 가득했던 과거의 치부를 숨김없이 드러내며 그의 명성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공허함을 보여주고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빠져들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으며 마침 고백록을 읽고 있었는데 해당 회차가 방영돼서 좋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회차를 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서 다음 내용들도 기대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대의 인물인 아우구스티누스의 목소리를 영어로 구현한 이유에 대해 별도의 설명이 없어 의아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일부 장면에서 그의 얼굴이 해외 유명 배우와 똑같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에 대한 의견입니다.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는 생계를 위해 한국에 온 아버지를 찾아 먼 길을 떠난 가족의 여정을 통해 이주 노동자의 삶과 가족의 의미를 조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5월 28일에 방송된 걱정 말아요 나의 사랑 나의 가족 편에서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네팔에서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와 군산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작업하는 흥부자 아빠

0: 하킴 바하돌 씨의 타향사리를 소개했는데요. 네팔 룸비니에서 서로를 살뜰히 챙기며 아빠를 그리워하던 남매 하르딕과 하르디카가 한국을 찾아와 고된 일상 속에서도 늘 유쾌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던 아빠와 2년 만에 눈물겨운 상봉을 하는 과정이 감동적으로 그려졌습니다. 이번 회차에 출연했던 킴 바하돌 씨가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제작팀의 감사의 인사를 직접 남겨주셨는데요.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를 통해 공부로는 배우기 힘든 가족의 소중함과 부모의 사랑을 자녀들이 느낄 수 있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으며 참 따뜻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시즌 1과 비교해 아쉬움을 나타낸 시청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시즌 1에서는 한국을 방문한 가족들이 아빠를 만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장소들을 방문해 다양한 체험들을 했었는데 시즌 2에서는 해당 부분이 빠져서 예전만큼의 재미가 덜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어서 극한 직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극한 직업은 극한의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직업 정신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삶을 밀착 취재하며 그들의 치열한 직업 정신과 노고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요. 5월 30일에 방송된 중국의 스케일, 세계 최대 훠궈 식당과 모노레일 당 농장편에서는 기네스북에 등재될 만큼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며 하루 수만 명의 발길이 이어지는 충칭의 거대 훠궈 식당 속에 치열한 노동 현장을 생생히 취재했습니다. 이에 더해 험준한 산세를 극복하기 위해 모노레일을 도입한 당 농장도 찾아가며 대륙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대한 넓이의 일터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이들의 삶을 조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직원 수가 약 500명에 달하는 훠궈 식당의 엄청난 규모에 감탄하는 시청자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거대한 식당 규모도 놀랍지만 함께 근무하는 부부가 힘들어도 환하게 웃는 마지막 장면이 아름다웠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각 농장과 관련해선 산악지역에서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아이디어가 정말 훌륭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고 이처럼 힘든 업무라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존경스럽다는 소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도 없는 근무 환경에서 무거운 식재료와 그릇들을 직원들이 직접 옮기는 허거 식당의 모습을 보며 식당의 규모가 클 뿐 편의성이나 효율성은 고려하지 않고 인력에만 의존해 운영하는 방식이 보기에 그리 좋지 않았다는 시청자 의견도 다수 제시됐습니다. 또한 이 정도 규모의 대형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의 인터뷰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EBS 뉴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6월 5일에 방송된 10분 문화톡, 글로벌 문화 새 기준 CNN이 주목한 K컬처의 모든 것 보도에서는 세계적인 보도 전문 채널인 CNN이 한국의 K-POP와 영화뿐만 아니라 음식, 패션, 뷰티 등 일상 문화 전반을 다룬 4부작 다큐멘터리 K-Everything을 분석했는데요. 단순한 대중문화 소비를 넘어 글로벌 라이프 스타일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은 K-컬처의 산업적 가치와 향후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해 K-컬처가 단순히 유행을 넘어 세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됐다는 점이 무척 자랑스럽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으며 요즘 전 세계에서 왜 K-컬처가 주목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해줘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다시금 느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보도를 통해 우리답게와 글로벌답게의 균형 그리고 문화적 포용력이란 과제를 깊이 새기게 됐다는 시청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하나가 누군가의 지친 하루를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방송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저희가 짚어본 비평들이 더욱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작은 주춧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Y o s e l

0: 학교폭력은 학교를 악몽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네. 회복적 정의를 꽃피울 수 있는
1: 그렇죠.
0: 그런 학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0: 바다의 향이 느껴지고 이게 엄청 부드럽거든요.
1: 청가 엄청 시원하고 맛있는데.
2: 지리산을 담은 맛이에요. 여름에 이 맛이면 최고지 뭐.
3: 꼬먹은 거 처음이네. 오. 죽이네 이거.
0: 여름의 맛 석대 바캉스.
4: 회전목마를 누군가가 나를 태웠는데 절대 내려주지 않는 회전목마를 타는 것처럼.
5: 버스 대기 정류장 있잖아요. 거기서 누웠어요. 들어누웠어요. 이거 완전 술 취한 사람 같았어요.
6: 아니 그냥 머리가 무거워요 많이.
7: 잠깐만 한쪽으로 쓰러질 것 같거나 아니면 똑바로 걷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거나 가 이상이 생기면 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8: 또 그냥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한데 좀 많이 어지러워서.
7: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은 더 큰 정신적인 문제로 갈 수 있고.
9: 여기세요. 정면?
7: 네, 그냥 정면이라고.

0: 태어야.
1: 태어는 머리가 정말 커요. 아, 머리가 정말
0: 괜찮아.
1: 커요.
0: 안녕.
1: 안녕.
0: 할머니 나요.
2: 오, 어머님. 벌써 출발 시간이에요. 아주 좋은 시간 보내세요.

0: 그런 것도 줘요? 그런 것도 먹고 싶어?
1: 싱싱해. 많이 컸네. 유기견 28 아이들과 유기묘 9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아이고, 예쁘지? 예쁘지?
1: 지루야, 지금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거부를 하고 있어서. 앉아. 지금 심장 손상 좀 치료 중에 있어요, 엘리가. 흥분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쇼크가 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3: 짧은 시간. 많은 양의 기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흡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하세요.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3: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4: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5: 책 가방도 사야 되고 책 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4: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6: 최경숙 요리연구가의 특급 비법이 담긴 인기 만점 가정식. 레시피대로만 따라하면 실패할 확률 제로. 맛부터 비주얼까지 완벽한 매운 찜닭부터. 늘 먹는 콩나물이 식상하다면 바로 장아찌로 변신. 장아찌로 만들어도 아삭함이 살아있는 콩나물 장아찌까지. 한식을 사랑하는 집밥의 대가 최경숙의 꿀팁 가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7: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귀염둥이 아들 광이고요.
8: 안녕하세요. 최경숙입니다.
7: 네. 선생님, 매운찜닭 이름만 들어도 바로 군침이 도는데요. 이 외식으로만 즐겼던 매운찜닭 오늘은 집에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재료를 한번 볼까요?
8: 주 재료는요. 네. 그냥 닭을 한 마리 사지 마시고 볶음탕용으로 썬 걸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철 채소들.
7: 네, 뭐 감자도 있고 양파도 있고.
8: 그리고 갓은 양념 준비했습니다.
7: 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주 매콤하게 맛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집 식탁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매운 찜닭.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 찜닭 정말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거든요. 저도 찜닭 너무 좋아하고. 이 찜닭 먹으면 그날은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 간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은 듯한 느낌 있잖아요.
8: 왜? 맞아요.
7: 밥이 아니. 우리는 바쁘다 이런 걸 더 좋아하니까 어떻게
8: 생각만
7: 보면.
8: 해도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7: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매운 매운 찜닭이라고 하니까 더 기대가 돼요. 자, 오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닭볶음탕용을 준비하셨는데 손질이 잘 돼 있어요.
8: 예, 볶음탕용을 이렇게 구입을 하셔가지고요.
7: 예.
8: 여기에다가 굵은 소금.
7: 예?
8: 예. 굵은 소금을 조금 이렇게 뿌려서요.
7: 예.
8: 이렇게. 정말 굵은 소금을 뿌리셔가지고.
7: 예.
8: 이렇게 조금 한 10분 두셔야지 돼요.
7: 10분 정도 굵은 소금.
8: 예.
7: 왜?
8: 여기서 진 나쁜 맛을 빼줘야지.
7: 네?
8: 닭고기에 그 약간의 향이 있으면서 단맛이 나는 그런 맛을 즐길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감추려고 냄새를 감추려고 막 이런 것 저런 것 막
7: 다른 양념 세게 넣다 보면
8: 이 맛도 저 맛도 안 나요.
7: 아.
8: 자, 깨끗이 물에다가 세 번 정도 흐르는 물에서 씻어 주셔야지 돼요.
7: 세 번 정도.
8: 네.
7: 자, 지금 그리고 저희가 완벽하게 이제 굵은 소금을 씻어낸 상태입니다. 근데 확실히 또 불순물들이나 이런 잡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히 사라진 것 같아요.
8: 지금 보면 정말 깨끗이 씻어진 것 같잖아요. 이거를 제가 지금 끓는 물에.
7: 자, 한번 데쳐볼게요.
8: 네.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네. 집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무조건 끓는 물에 먼저 데치세요. 어머니들이 끓는 물에 데치시는 건 다 아시거든요.
7: 네, 맞아요.
8: 근데 데치시기 전에 굵은 소금에 한 10분 재워놓으시는 거, 예? 그다음에 깨끗이 씻어서 데치시는 거, 그렇게만 하시면 잡냄새 네. 없이 하실 수가 있어요.
7: 그러게요. 자. 좋은 재료로 가지고 네. 맛있게 먹어야 하니까. 네.
8: 그것만 기억하시면 예. 뭐 다른 거 안 넣고 예? 지금까지 잘 하셨잖아요.
7: 맞아요.
8: 그대로만 하셔도 아 이게 깨끗한 맛이구나 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7: 깨끗한 맛. 네. 본연의 맛. 네. 그렇죠? 아 근데 사실 저희가 아까 굵은 소금으로 한번 이렇게 바락바락 씻고 네. 재워둔 다음에 씻었는데도 살짝 이렇게 그쵸? 나오네요.
8: 그럼 여기서 끓는 물에서 얼마나 두나요? 라고 네. 하는데 닭살은 익으면 핑크색 하얗게 변하죠. 하얗게 변하시면 건지시면 돼요. 이렇게.
7: 육안으로 보시기 하얗게 변하면
8: 예. 예.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건져 놓고.
7: 네.
8: 바로 이렇게 하얗게 되면 바로 건지세요. 여기 더 이상 두지 않으셔도 돼요.
7: 네, 하얗게 되면. 진짜로? 진짜로 지금 혹시나 모를 이 닭에서 나온 잡내
8: 하나도
7: 안 나요. 예.
8: 이제 예, 나올 거는 예. 닭의 맛있는 냄새만 이제 맛있는 맛만 날 거예요.
7: 예.
8: 자, 이거는 이제
7: 예. 자, 저희가 맛있게 또 깔끔하게 이 닭을 데쳐봤습니다.
8: 그럼 이 뜨거울 때
7: 예.
8: 뜨거울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7: 또
8: 이제 약간, 간을
7: 예.
8: 예 간을 할게요. 자 이렇게.
7: 뜨거울
8: 때 간을 해야만 예. 빨리 스며들어요.
7: 아, 이거 무슨 소금이라 하죠, 이거를?
8: 이거는 이제
7: 구운 소금. 구운 소금.
8: 예,
7: 자, 구운 소금으로 뜨거울 때 딱 네. 해야 간이 잘 되나요?
8: 네, 그리고 이제 청주도 예. 조금.
7: 청주도 넣고. 네. 이때
8: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오늘은 예. 닭이고 이렇게 당근도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올리브유를 썼지만 네. 그냥 집에 있는 기름 편히 쓰시면 돼요. 자 여기 이렇게 기름 넣으시고
7: 자 오늘도 어김없이 불 켜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렇죠?

0: 불 켜서 달궈지면요. 이거 조금 넣으면 막 튀고,
1: 맞아요.
0: 수분 때문에, 그렇죠?
1: 네.
0: 자, 센 불로 되면 이때
1: 네.
0: 이제 여기다가 크게 썰은 이렇게 썰으실 때
1: 예.
0: 우리 집 위에 올라갈 숟가락 크기? 이런 생각하시면서
1: 예.
0: 썰으시면 돼요. 가로 세로 몇 센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이렇게.
1: 가족들이 원하는 크기,
0: 네,
1: 그쵸?
0: 그쵸. 그다음에
1: 채소들을 먼저 넣었어요.
0: 네.
1: 아직까지는 이 올리브유가 뜨겁지 않아요.
0: 뜨겁지가
1: 그쵸?
0: 않아요.
1: 예.
0: 예.
1: 자, 이렇게 해서.
0: 이렇게 이제 골고루
1: 코팅을.
0: 달궈지기 전에 지
1: 예.
0: 몸에 기름이 골고루 코팅이 되면 적은 양, 많지 않은 기름으로도 골고루 기름 많이 넣은 것처럼 됐죠? 이제 강한 불에다 놨기 때문에
1: 예?
0: 열이 오르면 이게
1: 예.
0: 뜨거운 소리가 나야 시끄러운 소리가
1: 예.
0: 그때까지 가만히 둘게요. 많이
1: 네.
0: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1: 잘 익도록.
0: 네.
1: 그동안 뭐 하면 될까요, 저희는?
0: 그러면
1: 예.
0: 양념을 한번 섞어볼까요?
1: 그럴까요?
0: 자,
1: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0: 네. 여기 고춧가루, 매운 거 있으니까 고춧가루 좀
1: 네, 고춧가루
0: 넣으시고요.
1: 드시고.
0: 고춧가루, 그 다음에
1: 네.
0: 여기
1: 네.
0: 있는 재료, 밑에
1: 네.
0: 나오는 재료 다 넣을게요. 자, 후춧가루도
1: 고춧가루
0: 넣고,
1: 드시고요.
0: 그 다음에 여기 간장,
1: 간장 넣고요.
0: 그 다음에 다진
1: 다진
0: 마늘,
1: 마늘.
0: 마늘이 의외로 조금 들어가는 것 같죠? 그
1: 예.
0: 다음에 생강즙,
1: 생강즙.
0: 그 다음에 물.
1: 네.
0: 맞아? 간장 다 넣도록 할게요. 자.
1: 네. 이 매운 양념이
0: 네.
1: 뭔가 텁텁하지 않고 담백하고 칼칼할 것 같아요. 예?
0: 이제 소리가 시끄럽게 나니까.
1: 맞아요. 자, 제가 이렇게 양념을 섞고 있어요.
0: 여기서 다
1: 예.
0: 익을 때까지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1: 네.
0: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러면
1: 맞아요.
0: 가운데를 좀 비워서
1: 네?
0: 이때 뭐를 넣으시냐면 여기에다가 카레가루를 조금 넣으세요. 카레.
1: 오, 카레가루.
0: 예. 이.
1: 오늘 이 카레가루가 오늘 최고의 요리 비결인가요?
0: 그래요. 카레를 넣으시면 기름에다 살짝 볶아놔야지 향이.
1: 카레의 그 맛있는 향
0: 향이
1: 있잖아요. 예.
0: 올라오죠? 맞아요.
1: 우리가 모두가 좋아하는 이 향.
0: 예. 이렇게
1: 예.
0: 넣으시면 돼요, 기름에. 이렇게 한번
1: 우와.
0: 볶아서. 그러면 이렇게
1: 잘
0: 섞어주시고요.
1: 풀렸어요, 지금.
0: 예.
1: 이 카레의 맛있는 맛이 이 채소에
0: 예.
1: 스며들겠어요.
0: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닭고기 넣을게요.
1: 네, 어느 정도
0: 네.
1: 카레가루가 풀렸을 때 닭고기를 넣을게요.
0: 자, 됐습니다.
1: 예.
0: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1: 자, 근데 이때는 불색이 어떻게 할까요?
0: 불을 그냥 지금은 센 불에 그냥
1: 예.
0: 하고 있어요.
1: 전혀 타지 않네요,
0: 네.
1: 선생님.
0: 자, 강한 불에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1: 예.
0: 여기 넣은 감자, 당근, 양파에서
1: 예.
0: 열을 받으면서 약간의 수분이 빠지고 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안
1: 맞아요.
0: 타요. 자,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1: 예.
0: 섞어놓은 양념.
1: 예. 둘러가면서 하나요?
0: 네, 다, 예, 전부 다 넣어주세요.
1: 예. 우와.
0: 싹 긁어
1: 예,
0: 넣어주세요.
1: 깨끗하게
0: 네.
1: 넣어볼게요.
0: 이런 데서 물이 나와요. 야채
1: 채소에서.
0: 육수 넣는
1: 예.
0: 것처럼 채소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끓는 거를 확인하시면
1: 예.
0: 불을 조금 줄여서
1: 예.
0: 조금 이게 증발하지 않게 찌듯이 익도록
1: 아,
0: 이렇게
1: 스팀으로
0: 예
1: 이렇게.
0: 불을
1: 자,
0: 하시고
1: 불을
0: 불을
1: 어떻게 켤까요?
0: 중불 정도로
1: 중불 정도.
0: 줄여서 예.
1: 이렇게 해서 싹 익혀지는
0: 예,
1: 거죠.
0: 이렇게 해서 되게 아무리 한 15분 정도면 익어요. 예.
1: 제가 맛있게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굉장히 또 먹음직스러운 향이 쫙 퍼졌는데요.
0: 그쵸?
1: 지금 10분, 15분 정도 지났어요. 중불로 줄이고, 중불보다 좀 약하게. 우와!
0: 전부를 안 넣었어도 농도가 생겼잖아요.
1: 아,
0: 그쵸?
1: 그러게요.
0: 자.
1: 진짜로 전부 안 넣었는데도 약간 걸쭉하게.
0: 여기서 저희가 섞을.
1: 예? 저희 고추장 지금 안 넣으신
0: 네,
1: 거예요?
0: 아직 안 넣었어요. 두번 양념을 해요. 고추장을 넣어놓으면
1: 네.
0: 텁텁해져요. 이렇게 오래 끓이면.
1: 네.
0: 그러니까 먹기 전에,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 올리고당.
0: 올리고당도, 올리고당이나 꿀이나 다
1: 근데
0: 괜찮아요.
1: 올리고당이 들어가면
0: 네.
1: 살짝 코팅도 해주면서, 그쵸?
0: 그쵸? 부드럽게
1: 예.
0: 해주죠? 보습작용이 있어서. 그 다음에
1: 네.
0: 여기에다가, 자, 다진 마늘도 이렇게 해서
1: 예.
0: 마지막으로 이제 한쪽으로

0: 이렇게 해가지고.
1: 네, 이제 먹기 직전에.
0: 네, 이렇게 자. 넣어서.
1: 자. 아니, 사실은 이제 이 양념도 빨갛고 해서 이미 다 완성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고추장하고 올리고당하고 예. 안 넣었었기 때문에.
0: 그리고 대파.
1: 예.
0: 이렇게 넣어서.
1: 대파까지 넣고. 네.
0: 다 이제 섞기만 하면 돼요.
1: 네. 야, 진짜. 아니, 카레가루가 들어가서 그런지 확실히 우리가 늘 먹어왔던 매운 찜닭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느낌이에요.
0: 그리고 매운맛은 나는데, 그쵸?
1: 예? 향은 또 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카레 향도 네, 나고.
0: 카레 향도 나고. 자, 됐어. 이제는
1: 이야.
0: 이게 다시 먹을 때 덮어야지 먹잖아요.
1: 예, 예.
0: 뜨겁게 먹을 때 넣고 이렇게 뜨겁게 하시면 돼요.
1: 이거 집에서 한 거 맞아요, 우리? 이야. 한번 옮겨 담아볼게요. 네.
0: 보세요. 전분 하나도 안 나도 이렇게
1: 농도가
0: 네 농도가 질적하지 않고
1: 예 진짜 사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선생님 이제 주말인데 가족들끼리 아니면 친구들끼리 예.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면 어디 밖에 나가지 않아도 근사하게 집안에서 네. 푸짐하게 매운 찜닭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아까 채소 이렇게 모퉁이 저희가 깎지 않았잖아요.
0: 네, 돌려서.
1: 근데 확실히 안 깎으니까 이렇게 좀 진하게 양념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지금 햇감자가 너무 맛있어서요. 이렇게 네. 감자가 포실포실하게 잘 익었잖아요.
1: 그리고 저희가 우리 아까 이 닭을 저희 정말 깔끔하게 굵은 소금과 그다음에 고운 소금으로 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닭의 누린내도 안 나고 그리고 은근한 불로 저희가 10분, 15분 동안 했기 때문에 얼마나 부드럽고 맛있을까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매운 찜닭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매운 찜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닭고기에 굵은 소금을 버무린 뒤 10분 정도 재워주세요. 끓는 물에 깨끗하게 씻은 닭고기를 넣어 데쳐줍니다. 데친 닭에 구운 소금, 청주를 넣어 버무려주세요. 팬에 올리브유를 넣고 불을 켠 뒤 큼직하게 썬 감자, 당근, 양파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고춧가루, 맛술, 후춧가루, 양조간장, 다진 마늘, 생강즙, 물, 국수 잠국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팬에 카레 가루를 넣어 채소와 볶다가 닭고기, 양념을 넣어 끓인 뒤 뚜껑을 덮어 중불에 익혀줍니다. 이때 카레 가루는 팬 중앙에서 기름에 한번 볶아야 향이 더 좋아져요. 그런 다음 고추장, 올리고당, 다진 마늘을 섞어 고추장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고추장 양념과 어슷썬 대파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매운 찜닭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여름에는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장아찌 많은 게 없거든요.
0: 맞아요.
1: 자, 가성비 최고인 콩나물로 만드는 장아찌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0: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 찜용
1: 예.
0: 또는 일자 콩나물이라고 하는데요.
1: 예.
0: 이거를 하셔도 되고요.
1: 네.
0: 그렇지 않고 샀는데 콩나물 꼭 해먹고 남다 그러면 네. 그걸로 하셔도 돼요.
1: 자, 이렇게 콩나물 준비했고요. 옆에 보니까 다시마도 있고요.
0: 예. 네. 이제 예. 장아찌 만들려니까 국물이 장아찌 국물이 맛있어야 되잖아요.
1: 맞아요. 절임용 국물. 예.
0: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예.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콩나물만 내놓지 말고
1: 네.
0: 같이 옆에 좀 놔보려고
1: 네.
0: 고추 종류, 양파 네.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절임용 물.
1: 예. 자, 이렇게 재료가 준비가 됐는데요. 따뜻한 밥 위에 올려서 쓱쓱 비벼 먹으면 꿀맛일 것 같습니다. 자, 콩나물 장아찌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콩나물부터 선생님, 오늘은 대가리 안 따고 바로 사용하나요?
0: 그럼요. 이 머리랑 꼬리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스파라긴산이라든가
1: 예?
0: 이렇게 좋은 영양소가 이거 콩 종류니까 있으니까 그냥 합니다.
1: 자, 예, 오늘은 이렇게, 콩나물 머리 떼지 않고
0: 네, 깨끗이 씻어서 네. 준비를 했어요.
1: 예?
0: 오늘은 500g입니다. 자, 냄비에다가
1: 네.
0: 여기서 넣을까요?
1: 네, 넣어서 갈까요, 그러면?
0: 냄비에 네. 이렇게 넣고.

0: 그다음에 물을 네. 얼마 양이 아니고요. 예?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반물 정도?
1: 반물 정도?
0: 한번 부어보시겠어요?
2: 저 원래 끓는 물에 바로 넣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네요.
0: 예. 저기 다시마.
1: 예.
0: 이 국물을 조금 예. 써야 돼요. 그래서 다시마 넣고 네. 그다음에 여기 매운 고추.
2: 매운 고추. 예. 자.
0: 이렇게 해서 베트남 고추. 매운 고추도 예. 이렇게
2: 좀 부셔서.
0: 예, 부셔서.
2: 씨를 빼고.
0: 대충만.
2: 예.
0: 됐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네. 여기는 소금 안 넣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2: 네. 가 볼까요?
0: 네. 자, 불에 올려서
1: 한번 데쳐 볼까요?
0: 뚜껑 덮지 마시고요. 이렇게.
1: 네. 뚜껑 안 덮으려면 아예 덮지 않고.
0: 그렇죠.
2: 네. 예.
0: 근데 이렇게 장아찌 되면 가늘어지잖아요.
2: 예.
0: 가늘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팔팔 끓이면 안 돼요. 오. 보통 나물같이처럼 하시면 안 돼요.
2: 예.
0: 그래서 제가 지금 지켜봐야 된다는 게 이렇게 지금은 센 불로 했어요. 양이 많으니까.
2: 예.
0: 해서 이게 끓으려고 가장자리부터 끓지 않겠어요?
2: 맞아요.
0: 가장자리부터 끓으면 불을 끄고 그대로 놔두셔야 돼요.
2: 오, 그게 또 비결이네요. 네.
0: 그래서 한 3분 정도 지나면 예? 그게 이렇게 뜨거운 보온병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2: 네.
0: 안에까지 익어요.
2: 오.
0: 그렇게 익어야지 돼요. 그렇게 익으면 이제 건져서
2: 네.
0: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예, 제가 기다릴게요.
1: 시작할 여기서. 때까지.
0: 네.
1: 지켜보실게요.
2: 선생님, 지금 저희는 이 콩나물 주변에 불을 끌었을 때
0: 불을 끄고 이제 한 3분 됐어요.
2: 예, 예.
0: 자, 그러면 여기 위에
2: 예.
0: 우선
1: 다시마를 건져내고
0: 다시마는 이건 저기 장아찌에다 넣을 거니까 이대로 예. 놔두고요. 자, 부어도 될까요?
2: 예. 자. 우와, 진짜 콩나물 비릿한 향 전혀 안 나고요.
0: 맞죠?
2: 탱글탱글해요.
0: 지금 절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뭘까요?
0: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1: 네.
0: 간장,
2: 네.
0: 그 다음에 이거 보통 우리가 유기농 설탕가루,
2: 네.
0: 그 다음에 이거는 맛술.
2: 맛술.
0: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콩나물.
2: 예, 아까 저 네, 살짝 삶았던.
0: 삶았던 물이에요.
2: 네, 데쳤던.
0: 네.
2: 이거 활용하네요.
0: 예. 그렇게 해서
2: 예.
0: 이거를 이제
2: 네.
0: 불에 올려서
2: 가볼까요?
0: 네.
2: 근데 요 식초는 왜 지금 같이 안 넣으신 거예요?
0: 지금 넣으면 신맛이 너무 나가서 안 돼요.
1: 아,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0: 자. 그래서 이제
2: 예.
0: 끓으면 다 거의 끓으면
2: 예?
0: 마지막에 넣기로 하고요.
2: 자, 그럼 절임액을 절임 물을 좀 끓여 보겠습니다.
0: 네. 끓이는 동안에
2: 예.
0: 저희는 여기에다가 자, 콩나물을
2: 예.
0: 여기다 좀 넣어 주시겠어요?
2: 아, 콩나물요?
0: 예.
2: 나중에 새로운 것 같은데.
0: 나중에 이제
2: 예.
0: 왜 그런지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자.
2: 예. 콩나물을 넣어볼게요.
0: 콩나물 넣으시고요.
2: 예.
0: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렇게 작게 썰은 건 청양고추예요.
2: 예.
0: 청양고추도 여기다 좀 넣으시고.
2: 저 비닐팩에.
0: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거는 그냥 풋고추.
2: 풋고추.
0: 예.
2: 좀
0: 네.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자, 여기 양파.
2: 예.
0: 청아찌 좋아하시잖아요.
2: 그럼요.
0: 그렇죠? 그래서 양파 청아찌도 이렇게 해서
2: 네.
0: 반찬해서
2: 예. 깨끗하게 예.
0: 이렇게 손으로 자르면 이게 울퉁불퉁해서 더 빨리 절여져요.
2: 오, 단면에 잘 양념을 해서 네. 절인 물에서
0: 여기도 일단 다 넣으시죠.
2: 예.
0: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장아찌 많이 드셔보셨지만
0: 네.
1: 콩나물 장아찌는 저는 처음이에요.
0: 그렇죠.
2: 예.
0: 근데 정말 별미예요. 우리랑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2: 예.
0: 여기에다가 이것도 넣고요.
1: 마지막 아까 사용했던 예. 것도. 예. 자, 이렇게 비닐팩에 저희가 이렇게 재료들 넣었어요. 콩나물부터 해서 쭉 넣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뒀는데 옆에 절임물이 끓고 있어요.
0: 네. 이렇게 저어서
2: 예.
0: 아까 우리 설탕 넣었잖아요. 설탕이
2: 네.
0: 녹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2: 네.
0: 여기는 이렇게 오래 끓이실 필요는 없고요.
2: 네.
0: 여기에다가 식초도 넣고
2: 불을 끈 상태에서
0: 예, 그리고 여기 매실액 또 이렇게 넣었어요. 자, 이거를 뜨거 이제 다 됐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거를 뜨거울 때 예. 부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식혀서 미리 조금 식혀놓은 게 있는데요.
1: 자, 네, 확실히 색깔도 좀 진해졌고. 네. 예.
0: 자,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부으려고 해요.
1: 아, 여기에. 예, 그러면 자, 자, 자 한번 볼게요. 절임 재료들에 우리 콩나물과 예. 장아찌가 될 재료들에 자, 아낌없이 네. 이렇게 비닐에 자, 그다음에요.
0: 근데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를 이렇게 해서 놔두면 양파랑 물이 나와요.
1: 아 맞아요 채소에서.
0: 예. 그래서 이 정도 간장만을 해야 되는데
1: 아, 이 정도 적당한 거죠?
0: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간장이 묻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묻으면 비닐봉지에다가 네, 비닐봉지. 하루 정도만 놔두세요. 네. 하루 지난 다음엔 여기다 쏟아 두셔도 돼요. 잡수실 오. 때.
1: 자, 그렇게 해서 네. 만들어 주신 게 옆에 있습니다. 네. 자, 콩나물 장아찌 한번 볼게요. 네. 이야. 자.
0: 보시겠어요? 이렇게 국물이 예. 이렇게.
2: 우와, 그 국물도 굉장히 맑아요, 선생님.
0: 예, 맑죠? 예. 예. 한번 담아볼까요?
1: 세상에.
2: 아니, 근데 이 콩나물이 이렇게 축축 쳤지도 않고.
0: 예. 그쵸?
2: 예.
0: 자, 이렇게 해서.
2: 우와. 맛있는 절임물이 색이 잘 배가지고.
0: 자, 콩나물.
2: 예.
0: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조금 담으시고요.
1: 예. 사실은 이제 고기 먹을 때 장아찌 정말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장아찌는 먹어봤지만 콩나물 장아찌는 새로운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콩나물의 가격도 경제적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담가두시면 이렇게 만들어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0: 네, 특별하게 예. 신경 안 쓰셔도 자 이렇게 해서 예? 양파 장아찌도 조금 몇 개 옆에다 놓고요. 그리고 이제 고추도 이렇게.
1: 세상에 만약에 집에 무가 있었다면 무도 넣어도 되는 건가요?
0: 예, 근데 예. 무 좀 넣으셔도 되죠.
1: 아니 콩나물을 왜 넣을 생각을 못했을까요 여태까지?
0: 네. 그리고 예. 여기 다시마,
1: 네.
0: 다시마도
1: 예.
0: 이것도 이렇게 놓으시면
1: 네.
0: 되잖아요. 자 이렇게 놔서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콩나물에는 네. 그냥 하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참기름
1: 네.
0: 넣으실 때 참기름 이렇게 다른 데는 안 넣으셔도 되고요. 참기름 이렇게 한두 방울 이렇게 넣으시고요.
1: 예.
0: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 깨까지.
0: 예, 깨까지 이렇게 조금 다른 데는 그냥
1: 자, 이렇게 든든하고 맛있는 콩나물 장아찌가 완성됐습니다.
3: 콩나물 장아찌를 요약해보겠습니다. 냄비에 콩나물, 물, 다시마, 베트남 고추를 넣어 살짝 끓어오르면 불을 끄고 3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이때 콩나물은 팔팔 끓이면 가늘어지기 때문에 약불에 은근하게 끓여주세요. 다시마를 건진 뒤 콩나물을 체에 받쳐 걸러줍니다. 냄비에 양조간장, 흑설탕, 맛술, 콩나물 삶은 물을 넣어 끓여주세요. 지퍼백에 콩나물, 다진 청양고추, 풋고추, 큼직하게 썬 양파, 다시마를 넣어줍니다. 절임장에 식초, 매실액을 섞은 뒤 식혀주세요. 지퍼백에 식힌 절임장을 부어 하루 동안 숙성시킨 뒤 용기에 담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참기름, 통깨를 뿌리면 콩나물 장아찌가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반찬계의 황금손 민요한 셰프의 맛있는 우렁 된장 쌈밥부터 밥도둑 된장 삼겹살 구이까지 냉장고가 든든해지는 인기 만점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4: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3: 구이, 찜, 전골 등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만능 요리 쿠커를 무료로 드립니다. 라면, 찌개, 찜은 기본. 구이 요리도 쉽게 가능하며 식탁 위에서 전골 요리도 뜨끈하고 맛있게. 캠핑 등 야외에선 어묵 요리도 불 없이 간편하게.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냄비도 편하게 사용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구이, 찜, 전골 등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만능 요리 쿠커를 무료로 드립니다.
4: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구이, 찜, 전골 등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만능 요리 쿠커를 무료로 드립니다. 라면, 찌개, 찜은 기본. 구이 요리도 쉽게 가능하며 식탁 위에서 전골 요리도 뜨끈하고 맛있게. 캠핑 등 야외에선 어묵 요리도 불 없이 간편하게.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냄비도 편하게 사용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구이, 찜, 전골 등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만능 요리 쿠커를 무료로 드립니다.
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3: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채널 돌리다 지친 당신, 이제 EBS로 오세요. 토요일 오후 5시 40분 최후의 인류. 토요일 저녁 6시 35분 한국기행. 토요일 밤 11시 5분 해바라기. 일요일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일요일 오후 5시 40분 세계 테마 기행. 일요일 밤 11시 10분 노브레싱. 주말에 만나요. EBS.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 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2: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잇몸 튼튼 이가탄.
5: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6: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7: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8: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7: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어디로 가도 파도 파도 끝이 없는 아름답고 재미있는 곳이 계속 나옵니다.
1: 우리가 꿈꾸던 바다와
2: 야, 이제 절정입니다, 절정!
1: 예상치 못한 스릴을 만나러 갑니다. 대자연의 주인과 함께 유영하고 기다림의 미학을 배웁니다.
0: 아, 다 보이네. 다 보여. 오, 멋있다.
1: 음식에 담긴 정성과
0: 엄청 큰데?
1: 고유한 전통을 맛볼 수 있는 곳. 여기는 세부입니다. 7천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다도의 국가 필리핀. 태평양과 남중국해에 흩어져 있는 아름다운 섬들 중 세부는 대표적인 휴양지로 알려져 있죠. 저도 필리핀에서 머물던 10년 동안 가장 즐겨 찾은 섬인데요. 대도시의 활기와 남국의 여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곳이죠. 또한 세부는 역사적으로도 특별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의 첫 수도이자 최초의 스페인 정착지로 섬 곳곳에는 많은 유적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포르투갈 출신의 에스파냐 탐험가 마젤란이 세운 십자가도 그중 하나입니다.
0: 지금 여기 이곳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여기가 바로 마젤란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마젤란 십자가는요, 1521년에 세부의 주장 라자 후마본이 이곳에서 세례를 받은 걸 기념하기 위해서 마젤란이 여기 십자가를 꽂은 곳이에요.
1: 해안가에 세웠던 십자가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지금의 자리로 옮긴 것이라는데요. 천장에는 마젤란과 같이 온 발데라마 신부에게 세례를 받는 세부의 왕 라자 후마본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0: 500년이나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되게 깨끗해요. 그게 사실은 원래 십자가에는 치유해인이 있다고 믿어져요. 사람들이 자꾸 이걸 탈취해 가려고 해서 그 위에 나무함을 덧대 놓은 거라고 합니다.
1: 십자가 주변으로 많은 여성들이 초를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초의 빨간 색상이 아기 예수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신우그 또는 신울로그라고 부르는 이 동작은 물의 움직임을 의미하는 술로그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0: 국민의 80% 이상이 가톨릭을 믿는 필리핀에서 산토니뇨 성당은 종교의 뿌리가 된 중요한 순례지라고 합니다. 약 500년 전 마젤란이 세례 선물로 라자 후마본에게 전달했다는 아기의 수상이 이곳에 보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여러 번의 화재에도 불구하고 훼손을 피한 아기 예수상에 기적의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다는데요. 이곳을 더욱 특별하게 하는 것은 이 굳건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도시를 조금 벗어나 볼까요? 섬을 여행할 때 가장 좋은 점은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바다의 푸른 빛과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즐길 수 있다는 거죠.
1: 여기는 세부시티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에 있는 탈리사이라는 곳이에요. 가족들이랑 나들이하기 딱 좋은 곳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가족 모임 외식을 하러 많이 와요. 여기에 외식하면 빠질 수 없는 필리핀 전통 음식을 파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기대되는 마음으로 한번 가보려 합니다. 메론 바가 부들 파이.
2: 메론 파 메론.
1: 메론?
2: 메론 파.
1: 잠깐 부거 주스.
2: 부거 주스.
1: 아, 파. 땡큐 파.
0: 주문과 동시에 다양한 해산물이 차례로 프라이팬에 오릅니다. 능숙한 요리사의 손끝에서 맛깔스런 음식들이 뚝딱 완성됩니다. 그런데 조개탕을 제외한 모든 음식이 그릇이 아닌 바나나 잎 위에 차려집니다. 음식과 밥을 맨손으로 즐기는 필리핀 전통 식사법. 부들파이트를 즐기기 위해서죠.
3: 제 거 오나 봐요. 엄청 큰데? 세상에. 얼마야, 나 빠르사긴?
2: Yes, ma'am.
3: 와, 메뉴 엄청 푸짐하네요.
0: 우리 돈으로 6만 5천 원이면 이런 만찬을 즐길 수 있습니다.
1: 얘는 방무스라는 생선인데요. 이렇게 배를 쫙 갈라서 넓게 펴서 구워서 먹어요. 이거 필리핀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음식인데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삼치구이 같은 맛이 나요. 살이 안에서 고소하게 바스스 부스러지는 이 맛이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네요. 스피드 아동분.
0: 식초 간장에 재워둔 재료를 졸여서 만드는 아도보는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고안된 음식이라는데요.
3: 이거 되게 쫄깃쫄깃하고요.
1: 이거 지금 색깔이 까만 게 먹물이랑 같이 버무려서 요리를 해서 색깔이 이렇대요. 이게 부들파이트의 매력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색깔의 형형색색의 맛있는 요리들을 쭉 누려놓고 눈으로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부들파이트를 다른 이름으로는 까마얀이라고도 해요. 까마얀의 까마이는 필리핀 말로 손이란 뜻이에요. 전쟁을 나가면은 식기류를 들고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릇 대신에 바나나 잎을 두고 수저나 포크 이런 것 대신에 손으로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기를 마치면 치우기도 빨리 치우고 가야 하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치우기도 바나나 잎을 돌돌 말아서 싹 버려서 치우면 되니까 음식을 놓기도 편하고 치우기도 편해서 바나나 잎과 손만 식기류로 써서 그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0: 여러 음식을 조금씩 맛볼 수 있는 것도 부들파이트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1: 이게 뭐냐면요. 족발이에요, 족발.
0: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인데요.
1: 간장에 좀 식초에 찍어서?
0: 이른바 겉바속촉이라는 말이 있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맛.
1: 일단 너무 부드러워. 진짜 재료도 그렇고 요리 방식도 그렇고 환상의 조합입니다. 제가 항상 추천하는 요리예요. 아, 크리스피 바터 너무 맛있어요.
0: 함께 음식을 먹으며 삶의 온기를 나누고 공동체적 유대감을 공고히 했던 옛 필리핀 사람들의 지혜를 되새겨봅니다.

0: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다죠. 하지만 저는 세부의 아침을 만나러 산으로 향합니다.
1: 저는 지금 아름다운 섬 세부의 전경을 보기 위해서 이른 아침 이 세부에서 제일 높은 산인 오스메냐 픽에 오르려고 합니다. 지금 안개가 가득 꼈는데 해가 뜰 때는 어떤 모습일지 너무 기대되네요.
0: 그동안 세부로 여행을 자주 왔었지만 산에 오르는 건 처음인데요. 산의 정상에 오르면 세부섬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베일에 쌓인 듯 안개로 둘러싸인 오스메냐 피크는 과연 제게 어떤 풍경을 보여줄까요?
2: 이른 아침에 안개도 많이 껴있고요. 뭔가 그리고 여기 돌들이 조금 미끄러워요. 그래서 올라갈 때 조금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0: 아침 이슬이 내려앉아 오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3: 아나포 이르사빈나 오스메냐 픽.
4: Osmania Peak. He is discovered from here in Osmania. This side. Kaya pinangalan ng Osmania Peak, umakyat siya dito.
0: 노련한 가이드 덕분에 길을 잃지 않고 오를 수 있었는데요.
1: 이 돌로 된 여기 위에가 세부에서 제일 높은 정상이래요. 와.
0: 드디어 오스메냐 피크에 도착했습니다.
1: 해가 뜨고 안개가 걷히면 어떤 풍경일지. 자, 한번 해 뜰 때까지 기다려보려고요.
0: 일출을 기다리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안개가 점점 더 짙어져 갔는데요. 아쉬운 마음이 들어 시간이 귀한 여행자이지만 잠시 이곳에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1: 저기에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0: 그러자 거짓말처럼 안개가 걷히고 짙푸른 풍광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0: 만탈루문 산맥을 이루는 크고 작은 언덕들과 바다 건너 네그로스 섬까지 눈앞에 그야말로 신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땐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또 배워갑니다.
1: 아니 아까는 어둡고 안개가 껴서 잘 안 보였는데 여기 내려올 때 이렇게 예쁜 꽃밭이 있네? 근데 화분이구나.
0: 앞만 더듬으며 나아갈 땐 보이지 않던 풍경이 이제야 눈에 들어옵니다.
1: 아는 방할랑 망가 블락락도?
2: Impatient.
1: Impatient?
2: 영 마들 거 보.
1: 이건 안 아니요.
2: 아고 보앙 메카네 또.
1: 아, 딱이야. 나쁘지 아, 되게. 바긴 나도 아는 레인 주스 뽑아까요?
2: 어보.
1: 바게?
2: 그래서 아노 자 파머 보나면도.
1: 파머?
2: 어보.
1: 안 봐. 너 언?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기 지금 매점 주인이신데 농부시라고. 알라. 아, 견봐. 마이 파머스나만. 어, 저기에 지금 농부들께서 지금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0: 우스메냐 피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널따란 채소밭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만탈룽은 고랭지 채소가 유명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서늘한 기후를 활용해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꼭 우리나라 강원도를 떠올리게 하죠.

0: 또 mataas na bundok, di ba?
1: Apo.
0: Pero bakit yung may farm na dito?
1: Diba ang lupa dito at saka baba. Dito malambot. Doon sa baba, hindi malambot. Kasi matigas kapag umiinit niyo.
2: Heba 700에서 800m에 위치한 만탈룽우는 세부의 채소바구니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배추와 양배추, 그리고 무와 감자까지 1년 내내 다양한 채소가 수확된다고 합니다.
3: 아, 여기 이렇게 배추를 뜯어주셨는데요. 아, 흙내음이 나요, 여기서.
2: 크기는 작아도 배추의 싱그러움이 느껴집니다.
3: 어머! 풀향이 입안에 싹 감돌아요. 어, 이거 제가 평소에 배추 먹거나 할 때는 몰랐는데 이 풀내음이 이게 입에 들어오는 게 엄청 강하네요.
2: 식감이 정말 아삭했는데요. 만탈룽원의 배추는 다른 배추에 비해 수분 함량이 높고 배춧잎이 단단하다고 합니다.
4: 사포 카용 비네벤타 낭는 망아 배차이?
5: 팔링키 넌자 넌 팔링키 오면 알롱원 야
4: 팔링키. 안달롱원 팔링키?
2: 오스메냐 피크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수확한 채소들이 모두 이곳으로 모인다는데요.
3: 한적한 동네, 여기만 사람이 엄청 많아요.
2: 만탈룽은 시장입니다. 주로 상인들이 찾는 도매시장이라는데요. 새벽에 막 수확한 싱싱한 채소들이 분류를 마치고 시장 곳곳에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정오에 가까워질수록 시장을 찾는 농부들이 점점 더 많아졌는데요. 고도가 높고 길이 거친 곳에서 작물을 키우는 농부들은 차량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수확한 채소를 큰 바구니에 실어 직접 운반한다고 합니다. 무게가 얼마나 나갈지 궁금한데요.
4: 1 킬로 봤죠?
5: 1포르토.
4: 1포르토.
3: 142 킬로그램을 지금 등에 지고 오셨대요. 142 가니또?
2: 100 킬로그램이 훌쩍 넘는 바구니를 둘러매고 산길을 내려오시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3: 방금 저한테 한 포기를 딱 뜯어주셨는데 어머 얘가 되게 엄청 지금 차가워요 여기가. 지금 밑에 이렇게 아직 촉촉하고요. 밑에 차갑고 배추 향도 나고요.
6: 김치맛.
3: 김치 맞아요. 여기 이분들도 김치를 아시네요. 김치 만드는 배추라고 저한테 알려주시네요.
2: 농부들의 땀이 키워낸 이 한 통의 배추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만탈룽원의 채소는 세부섬은 물론 보홀, 네그로스, 드마게티 등 인근 섬까지 팔려갈 정도로 인기가 많다는데요.
3: 4시간이나 걸린대요. 다른 데도? 나 사카야. 사카야.
7: 엄마 딱 이제 뭔가 불라이.
4: 아, 산포. 산포 용 마야지.
7: 산. 사카미 사카.
4: 여러분.
2: 세부의 아침을 여는 농부들의 활기찬 기운과 미소를 마음에 품고 저도 다음 여정으로 향합니다. 오스메냐 피크가 속한 반디아는 언덕과 협곡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카와산 협곡을 따라 내려가며 즐기는 스포츠가 인기라는데요.
3: 시원한 급류를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바다뿐만 아니라 계곡에서 즐기는 스포츠라니 너무 기대됩니다. 여러분, 가자.
2: 산 협곡으로 떠나기 전

0: 가이드가 다가와 주의사항을 알려줍니다.
1: 여기 카메라 같이 안 돼요. 아디폰 기차도 같이.
2: We swim in no option. Swim in jumping all the way.
3: 핸드폰하고 고프로는? 역대급 촬영이 되겠는데 이걸로 다 해야 돼.
4: Go! Go! Go! Go!
0: 방수 기능이 있는 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등 최소한의 짐만 소지한 채 협곡으로 출발했습니다.
5: 오, 올라갔다!
0: 어떤 모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처음엔 좀 걱정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면서 푸른 숲을 눈에 담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니 걱정보단 설렘이 더 커지더라고요.
5: 라마뽀! 아, 나이스! 라마뽀! 야, 이 오토바이 타는 거 봐요. 엄청 재밌네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수영하는 게 이게 정글에서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았어요.
1: 야, 라마뽀스 고!
0: 카와산 협곡으로 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가장 빠른 방법인 짚라인을 타고 이동을 하려 합니다.
5: 펠리페 와서 바다만 즐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높은 데서 뭔가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거 아주 좋습니다.
0: 생각보다 짚라인 타는 곳이 높이가 높아 많이 떨렸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발을 딛고 내려다볼 땐 무서웠던 높이가 줄에 의지해 이동을 시작하니 하나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마치 한 마리의 새가 되어 날아가는 듯 자유로움마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카와산 협곡을 즐기러 떠나볼까요? 협곡을 따라 내려가는 코스도 종류가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선택한 것은 반디안 코스입니다.
5: 아, 여기 계곡이 한 발자국 가까울수록 조금 더 시원해지고 있어요.
2: 가노라사 바바마 마간다도.
5: 아, 멋있어.
0: 캐니어닝은 깊은 협곡에서 계곡을 따라 내려가며 급류를 타거나 절벽에서 다이빙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레포츠입니다. 그야말로 온몸으로 대자연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5: 우와, 높다. 이게 뭐야. 우와, 너무 멋있다. 약간 그 시작 부분부터 너무 멋있네요.
0: 계곡물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선 절경을 눈에 담아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갔을까요? 첫 번째 관문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만만치가 않은데요. 높이가 무려 4m에 이릅니다.
5: 팔꿈치 4m 뛰겠습니다.
0: 하나, 둘, 셋!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물속으로 뛰어드는 순간 두려움이 짜릿함으로 바뀝니다.
5: 와, 사실 뛰기 전에 엄청 무겁 보이고 무서웠는데 아니, 뛰니까 더 재밌네요. 별거 아니네, 4m.
0: 자신만만했던 순간도 잠시. 이번에는 또 다른 난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곡물을 타고 내려가는 것까진 좋은데 뒤로 내려가야 하더라고요. 캐니어닝을 즐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 과정을 동행하는 가이드의 말을 따르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0: 계곡을 따라 내려갈수록 자신감이 붙어 점점 더 신이 나고 즐겁더라고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계곡을 만나고 자연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며 진정한 휴식을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장 3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캐니어닝에 배가 출출해질 줄. 침샘을 자극하는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1: 엄마, don't ano po meron doon pa akyat ma daan. Akyat? Akyat na daan? Daan namin. Daan niyo. Meron na. Yung sa bundok. Oo. Akyat sa bundok, ma.
2: Ako ba? Ako ba? Ako ba? Ako ba? 이렇게 캐니어닝 하는 중에 먹는 이 핫도그 진짜 맛있어요.
0: 살면서 먹어본 소시지 구이 중 손에 꼽히는 맛이었습니다.
3: 아, 여기 아이가 있어요. Hello baby, 일란 땅 날라요?
4: 세븐.
3: 세븐 랑. 나포스 용사, 아노 스타킹 포인트 봐?
4: 야.
3: 프라이머, 나 프라이머가 용 집 라인 봐?
4: 아니,
3: 7살짜리 아이가 아까 그 짚라인도 타고요. 저 위에서부터 캐니어닝을 하고 내려왔대요. 하는 말은 합니다, 마모.
5: Scared. 아이도 조금 무섭긴 무섭다고 합니다.
0: 정글을 따라 걸으며 캐니어닝의 마지막 장소로 이동합니다.
3: 우와! 야, 진짜 절경입니다, 절경! 우와, 멋있어!
5: 아, 여기가 바로 카와산 폭포입니다. 여기 이 카와산, 이 캐니어닝 하는 중에 제일 메인이 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아, 시원하게 떨어지는 물줄기가 너무 멋집니다.
0: 석회 물질이 다량 함유돼 에메랄드 빛을 띠는 카와산 폭포. 꿈결 같았던 카와산에서의 시간을 폭포가 아름답게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법과 자연과 하나 되는 법을 모두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중 하나는 먹는 즐거움이죠. 오늘은 필리핀의 대표 음식을 찾아 떠납니다. 세부 도시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카르카르 마을입니다.
6: 여기는 레천으로 유명한 마을인데요. 저 곳곳에 통돼지 구이가 있어요. 진짜 맛있겠다.
7: 와, 사랑.
0: 거리가 고소한 레촌 냄새로 가득했는데요. 레촌은 젖먹이 돼지를 뜻하는 스페인어 레초나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4개월에서 6개월 된 어린 돼지가 사용되는데요. 어린 돼지라고 하지만 레촌 한 마리면 성인 열댓 명 정도는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8: 레초는
0: 결혼식이나 생일 등 큰 자

0: 잔치나 행사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특별한 음식인데요.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지만 우리 돈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1: 아, 이 바삭바삭한 부분 한번 맛보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아, 이달라 맛보. 고기에 껍질을 써서. 진짜 맛있다. 완전 껍질 바삭바삭하고요. 과자같이 부서지면서 촉촉한 고기가 씹히는데 간도 딱이고 너무 맛있네요. 먹어봐야겠다 이거. 빼앗고 이상 플라토? 이상 월델포?
0: 레촌을 통째로 구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손님들을 위해 잘게 나눈 조각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애플, 양파, 마늘 등을 끓여 만든 특제 소스까지 뿌려주시더라고요. 100g당 우리 돈으로 1,400원 정도라고 하니 부담없이 즐기기에 딱 좋은 가격이죠?
1: 자, 지금 레촌을 시켰는데요. 레촌을 먹을 때 여기 아차라라고 파파야랑 식초랑 넣고선 살짝 발효시킨 물김치 같은 것도 사왔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뿌소라고 이게 모양이 심장 같다고 해서 심장을 뜻하는 뿌소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껍질 너무 바삭바삭하니 맛있어요. 고기도 너무 안에 육즙이 살아있어요. 세상에. 돼지 기름은 싹 빠지고 껍질은 바삭바삭하고 또 속살은 육즙이 가득 안에 갇혀있었나 봐요. 탱글탱글하게 살도 살아있고 너무 식감적으로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제가 레촌 먹어본 레촌 중에 최고예요. 세부에 오면은 꼭 이 까르까르 마을의 레촌 마을 꼭 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필리핀에 머물며 많은 레촌을 먹어봤지만 카르카르 마을의 레촌은 정말 특별하더라고요. 그 비법이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마침 레촌 작업장이 멀지 않다고 해서 한 걸음에 찾아가 봤습니다. 작업장에 들어서자 돼지를 굽는 열기가 피부로 느껴졌는데요. 돼지고기를 골고루 익히면서 표면을 바삭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숯불 위에서 쉴 새 없이 돼지를 돌려야 한다고 합니다. 돼지 한 마리를 다 익히려면 보통 두세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크기가 큰 돼지는 4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한답니다.
1: 와, 세상에. 아니, 보통 식당에 가면 구워진 게 팔지 이렇게 숯불에 직접 굽고 계시는 걸 보는 건 처음이에요. 아, 이렇게 해서 맛있구나, 이게.
0: 돼지를 구울 때는 전통적으로 대나무를 사용했다는데요. 바람이 통해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1: 네이티브 레촌이야.
2: Because this, I use this bamboo.
1: 밤보카야.
2: 룰로 코파 아나가 디스카브리 나 레촌 나 walang bitsin. 'Yung patiotis lang inilalagay. At ito ginagamit niya.
1: Oo.
2: Smell.
1: 아는 바야? 파큐티스? 아, 이게 약간 향신료인가 봐요. 파큐티스라는 향신료인데 레몬향이 나는 듯하면서 달콤하면서 약간 새콤한 느낌까지 납니다.
0: 레촌을 조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는데요. 바로 마닐라 레촌과 세부 레촌입니다. 돼지를 돌려 굽는 방법은 동일하지만 돼지 속을 채우는 재료에서 차이가 있다는데요. 세부 레촌에만 허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곳에선 파인애플 즙을 첨가해 육질을 부드럽게 만든다는데요. 하지만 레촌의 맛을 완성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이 정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깊어가는 세부의 밤, 그냥 보내기 아쉬워 도심에 위치한 야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카본 야시장인데요. 떠들썩한 분위기에 시장을 걷는 것만으로도 절로 흥이 오릅니다.

0: 발길을 사로잡으려는 음식점들은 앞다퉈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데요. 야시장을 한 바퀴 돌아보고 저녁 메뉴를 결정하려 했는데 오히려 고민만 더 깊어졌습니다.
1: 와, 여기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자리도 마련되어 있네요. 올라오면 되겠다.
0: 다양한 음식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어 필리핀 사람들과 관광객 모두 이곳을 많이 찾는다는데요. 감사하게도 음식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2: 와, is it nice?
3: Tastes very good. You go there and go eat it. It's very, very good, very tasty, and ask for a little bit spicy. On the way there, near the end, on the left side.
0: 포장마차가 미로처럼 얽혀 있어 길을 잘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덕분에 오래 헤매지 않고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실제로 와서 보니 사진으로 볼 때보다 훨씬 더 맛있어 보였는데요.
1: 와, 진짜 육수가, 해산물 육수가 가득 우려나서 진짜 맛있겠어요.
0: 해물찜 한 접시를 주문했는데요. 정말 푸짐하게 담아주시더라고요. 해물찜과 곁들여 먹으면 좋을 해조류도 함께 구입했습니다.
4: Hello. Hello.
1: 아, 맛있겠다.
0: 세부 바다는 다양한 해산물이 연중 잡히는 황금어장으로 유명한데요. 재료의 신선함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이 해조류의 이름은 바다포도인데요. 동글동글한 알갱이가 포도알처럼 보여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바다가 내어준 풍요로운 선물들로 저녁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1: 와, 해산물 종류가 너무 각가지 많이 있네요. 우와, 오동통통한 거 봐.
0: 크기는 작아도 속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1: 이 조그만 게 안에 어쩜 이렇게 꽉 찼어요? 너무 맛있는데요?
0: 입안에서 게살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1: 게살 너무 달달해요. 달달하니 너무 맛있다. 아, 밥 있었으면 좋겠다. 맛있어. 아, 이게 그 필리핀에 있다는 그린 홍합. 이게 그렇게 건강에 좋대요. 이거를 일부러 이것만 사서 먹는 분들도 있는데. 그린?
0: 세부의 바다내음이 입안에 퍼집니다.
1: 너무 신선하다. 응? 여러 해산물 위에 토마토 페이스트 소스를 싹 얹어주니까 그리고 여기에 크림도 넣어주셨대요. 크림이랑 마가린이 섞여서 입안에 이 맛이랑 향이 오래 감돌아요. 그게 너무 이렇게 온 입안에서 어우러지는 맛? 이거 지금 샐러드는 이 해조의 위에 간장을 뿌려줬어요. 작은 고추를 많이 먹는데 직접 먹으면 너무 매워서 안 되고요. 이렇게 먹는 거 위에 이렇게 뜯어서 얹어놓으면 느끼하지 않게 맵싹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짭조름한 이 해조 맛이 싹 터져 나오는데 너무 식감이 재밌네요.
0: 맛 좋은 음식은 기본, 흥겨운 음악은 덤입니다. 카본 야시장을 찾아야 할 이유죠.

0: 해구에 왔는데 바다를 만나지 않고 떠날 순 없죠. 바다의 진정한 주인을 만날 수 있는 곳, 오슬로브로 향합니다. 오슬로브는 세부섬 남쪽에 있는 작은 어촌마을인데요. 특별한 해양생물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1: 여기가 그 해양생물을 보러 가는 입구인데요.
2: 여기가 입구인 것 같은데 줄이 엄청 길어요.
0: 이른 아침임에도 해안가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더라고요. 이 작은 마을이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인근 바닷가에 고래상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고래상어를 만나러 가기 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알려줍니다. 멸종 위기종인 고래상어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3: Just give them way and let them pass.
4: Hello.
5: Have you tried it before?
4: No. First time.
5: Yeah. We are so excited to see the whale sharks.
4: Yeah, very.
5: Oh my god. Ai, eu espero que seja passeio muito bonito, agradável e estou bem ansiosa.
0: 먼 바다에서도 보기 힘들다는 고래상어가 오슬롭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궁금증을 안고 필리핀의 전통배 방카에 올랐습니다.
6: 와, 저기 바다 위에 햇빛이 이렇게 부서지는 게 너무 보석같이 아름답네요.
7: Hello.
6: Where are you from?
7: Philippines.
6: Philippines.
7: Like my boy.
6: Your boyfriend?
8: USA.
7: No, it's my friend.
6: Yeah, friend.
8: I'm excited.
6: Yeah.
8: And I'm nervous that I'm not going to see
6: them. You will see them.
8: Okay.
0: 바다로 향해 나아가던 배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2: 지금 배가 멈췄습니다. 교차 간 것 같아요. 바다 보는 것 같아. 진짜 어떻게 나 떨려.
0: 저 멀리 고래상어가 나타났습니다.

0: 상어가 연신 입을 벌려 물을 빨아들이는데요. 무엇을 먹나 지켜봤더니 가이드가 고래상어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더라고요. 고래상어가 오슬롭을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 자라면 몸길이 최대 18m, 무게는 20톤에 이른다는 고래상어. 큰 몸집과 달리 플랑크톤이나 크릴새우 등을 먹고 살아 조용한 거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답니다.
1: 어찌나 순한지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물지도 않고 먹이만 먹고 시험 지나가요.
2: That's so close.
1: Be careful, they're gonna eat you. Thank you.
0: 고래상어를 보러 오는 관광객 덕분에 오슬롭 주민들이 큰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라져가는 동물들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부디 이 고래상어들을 바다에서 오래도록 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0: 상담 완료시 유니아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3: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14: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0: 원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EBS 뉴스 12가 방송됩니다.

0: 학교폭력은 학교를 악몽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1: 네.
0: 회복적 정의를 꽃피울 수 있는
1: 그렇죠.
0: 그런 학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0: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 그 시선들이 모이는 곳. 제23회 EBS 국제다큐영화제가 자원활동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일주일간 펼쳐질 다큐멘터리 축제. 100회에서 다큐영화제의 모든 순간을 경험해보세요. 뮤직 분야는 프로그램팀, 인더스트리팀, 기록팀 등 세 분야입니다. 서류 접수 마감은 7월 12일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모여 EIDF가 완성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교권 보호 5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서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모호한 아동학대 조항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지난 2024년 학부모회의에 발생한 교권 침해는 461건으로 4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같은 해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정비됐지만 교실 현장의 위기는 더 깊어진 겁니다.
2: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약 42.6%의 교사들이 여전히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그 중에 75.5%는 학부모, 그리고 79%는 학생의 침해가 아직 줄지 않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1: 전문가들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아동복지법 개정을 꼽았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기준이 워낙 추상적이다 보니 무분별한 신고가 남발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판단한 사례 중 실제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2.5%에 불과했습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대부분이 사실상 무리한 제소였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3: 무조건 면책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초중등 교육법으로 좀 옮겨서 교육을 해달라.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명시하고 이걸 어기면 행정징계를 가하고 이것 아니다, 이 수준이 아니다, 이건 범죄 수준이다 하면 형법과 아동학대처벌법 50가지에 포함됩니다.
1: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사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교사 4명 중 1명은 피해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았는데 말해도 해결되지 않을 거란 무력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4: 학생의 즉각 분리와 분리 과정에서의 재지 권한 혹은 특수교육 필요성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논의하거나 의학적 검사나 치료를 직권으로 의뢰하는 정도까지의 권한은 있어야 조금 이런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1: 전문가들은 또 교권 침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대립하고 서로를 방어 대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 공동체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BS 뉴스 큰창호입니다.
0: 네, 성적이 높다고 해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성장감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학업 성취와 학생 웰빙을 함께 높이려면 조건이 필요한데요. 학생 웰빙을 가로막는 요인은 뭔지, 또 성취와 웰빙을 함께 경험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시험 점수와 등급이 중시되는 학교 안에서 성적이 학생의 성장 경험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학생 웰빙을 단순한 행복감이 아니라 학습에서 의미를 찾고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험까지 포함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학생 가운데 학업 성취와 웰빙이 모두 높은 집단은 10.1%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두 목표를 함께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성취와 웰빙을 함께 높이는 대표적 요인으로는 회복 탄력성이 꼽혔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도 다시 학습을 이어가는 힘이 클수록 학업 성취와 웰빙이 모두 높은 집단에 속할 확률은 9.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관계적 지지도 중요했습니다.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학교 소속감은 성적이 높은 학생들의 웰빙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특히 교사의 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교사의 지지는 웰빙이 높은 학생의 학업 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대로 성취와 웰빙을 모두 높이는 데 가장 큰 장벽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학업 성취와 웰빙이 모두 높은 집단에 속할 확률은 8.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또 웰빙이 높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높은 학업 성취에 도달할 가능성을 4.7%포인트 낮췄습니다.
6: 한번 실패해도 그거를 재도전하거나 성장의 기회로 삼고 꾸준히 학습을 지속하기보다는 좌절을 하고 나는 안 돼 하면서 무기력한 반응을 겪게 되는, 그럼으로써 이제 정서적인 만족감도 낮아지고 그러면 더 그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5: 연구진은 성취와 웰빙을 함께 높이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실패를 낙인이 아니라 배움과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평가와 피드백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부모와 교사, 학교 공동체와의 안정적인 관계도 성취와 웰빙을 이어주는 중요한 기반으로 제시됐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0: 네, 무대를 배우 혼자서 채우는 1인 극이 최근 연극 무대에 잇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극 전체를 혼자 이끌어 가야 해서 배우의 부담은 크지만 관객은 그만큼 한 배우의 연기와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배우의 깊이에 풍덩 빠져드는 1인 극의 매력을 황대윤 기자와 함께 만나보시죠.
7: 성소수자가 목숨을 위협받던 나치 독일과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아남은 여장남자 샤로테.
8: 이 충기는 뉴저지주 오렌지시에 위치한 내셔널 포노그.

0: 러브 컴퍼니에서 만들었습니다. 한때 전 15,000개가 넘는 실린더를 수집했습니다.
1: 그런데 어느 순간 목소리도 몸짓도 달라집니다.
0: US News and World Report, Berlin to Power, John Marks. 1990년 9월, 더그에게.
1: 한 명의 배우가 무려 35개의 역할을 소화하는 1인극 공연입니다. 미국인 극작가부터 가족, 친구, 사회주의 비밀경찰까지 쉴 새 없이 넘나듭니다. 12년 전 초연에 이어 다시 샤로테가 된 배우 지현준과 배우 백성광이 더블 캐스팅으로 관객을 만나고 있습니다.
2: 살면서 현준 배우가 만난 사람들 35명 사진을 붙여놓고 그 사람들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이거는 나한테 묻어있는 이 역할에 있는 주인공처럼 이 사람을 스쳐간 많은 몸들이 내 안에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서요.
1: 작품은 급변하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삶을 살았던 샤로테를 통해 끝내 사회가 정한 방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한 인간의 고유함을 드러냅니다.
0: 아니요, 엄마. 나는 결혼하지 않아요. 이 힙빈 마이네 아이겐의 프라우. 나는 나 자신의 아내니까요.
1: 무대 위에는 상대 배우도 잠시 숨을 고를 틈도 없습니다. 배우에게는 고통스러울 만큼 무거운 무대. 하지만 관객에게는 한 사람의 연기를 가장 깊숙이 들여다보는 특별한 시간이 됩니다.
2: 배우가 다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있어서 이 저 사람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이 캐릭터는 저 사람 인생에서 어떻게 그려져서 나오고 있는지 정말 사람에 대해서 여실히 볼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서.
1: 최근 무대에 오른 또 다른 1인극 플리백도 세 여성 배우가 각자 홀로 무대를 책임집니다. 거친 욕설과 성적인 표현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주인공의 깊은 내면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과정은 배우들에게도 큰 도전입니다.
3: 공연 대본만 받고 이걸 할지 말지 할 때 악몽을 꾼 건 처음이었어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고 또 우리가 좀 더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진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 그렇게 느껴서요.
1: 동료 없이 홀로선 무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배우를 만나는 시간. 배우의 깊이에 풍덩 빠져드는 1인극의 독특한 매력이 연극 무대를 채우고 있습니다.
2: 어떤 스토리 위주의 연극이나 드라마를 보시던 관객분들한테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는 또 다른 재미와 어떤 깊이를 주는 게 아닐까.
1: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
4: 네, 이상으로 7월 10일 EBS 뉴스 12일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5: EBS 초대석이 방송됩니다.

0: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 책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우리 사회가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 폭력 문제입니다. 초등학생을 포함한 피해 응답률이 지난 5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는 걱정스러운 소식도 있습니다. 뭐 사이버 폭력, 집단 괴롭힘, 이런 정신적 폭력이 또 많다고 하고요. 네, 뭐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주는 등 여러 가지 해법을 지금 찾고는 있는데 어려운 과제죠. 지난 3월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출범해서 또 새로운 해법들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유기용 공동위원장을 함께 만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반갑습니다. 네.

0: 네, 지난 3월에 이제 7기 학교폭력 네. 대책위원회가 출범했는데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죠?
1: 그렇습니다.
0: 어떤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1: 네,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는 2004년에 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구성된 정부위원회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대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또 학교폭력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학교폭력에 관한 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네, 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통령으로부터 위촉받은 저와 국무총리가 지금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학교폭력의 특성상 범부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부처의 국무위원들로 구성된 정부위원과 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위원들에서 대략 한 2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 네. 그 학교폭력위원회가 처음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부터 좀 그 과거사를 소개해 주시면요.
1: 네네. 아,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나는데 2004년이면 제가 초선 국회의원 되던 시절인데 그해 학교폭력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2004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고 그 당시에는 교육부 산하의 학교폭력 대책 기획위원회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0: 예.
1: 그러다가 점점점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야 이게 교육부 엔터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
0: 안 된다.
1: 하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2012년에 국무총리 산하로
0: 격상됐군요.
1: 격상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간사를 맡고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경찰청장, 또 방송통신미디어위원장 같은 국무위원급의 정부위원과 교사, 학부모, 의사, 변호사 민간위원으로 돼 있는 민관협력기구로 발전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자, 처음 제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지난 5년 사이에 이 피해 응답률, 나 네. 학교폭력 피해를 네. 입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1: 네. 네.
0: 뭐 대책위원회가 격상도 되고 계속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0: 우선 그 지난 5년 동안 네. 늘어났다는 네. 것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요.
1: 학교폭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지표에서 그걸 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실태조사입니다. 매년 학기 초에 전수조사 형식으로 그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하는 학생이 2016년에서 17년 사이에는 0.9%쯤 됐습니다.
0: 예.
1: 그러다가

0: 조금씩 높아지다가 코로나 때 0.9%로 다시 내려앉았다가 그 이후에 상승 곡선이 조금 더 가파라져서 2025년에는 2.5%가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초등학생이 5%, 중학생이 2.1%, 또 고등학생이 0.7%, 대략 그런 비중이고요. 학교폭력의 유형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경우를 보면 제일 많은 게 언어폭력이죠.
1: 언어.
0: 뭐 욕을 한다든지 그게 39%고, 그다음에 집단 따돌림이 좀 줄고는 있는데 아직도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16.4%, 신체폭력이 14.6%, 아, 그리고 사이버폭력이 7.8%인데 사이버폭력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1: 그렇겠죠.
0: 있습니다. 또 하나 지표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 심의에 넘겨진 건수인데, 이게 코로나 때인 2020년에는 한 8,350건 정도였는데 2024년에 27,800건으로
1: 아이고.
0: 굉장히 늘어났죠. 그런데 그럼 왜 그렇게 늘어났냐 궁금해하실 텐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이에 뭐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해서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던 드라마도
1: 드라마가
0: 있었고,
1: 있었어요.
0: 또 운동선수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1: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0: 학교 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사소한 것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는, 접수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아졌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건 학교 폭력 아님 판정. 이건 뭐냐면 굳이 법률 용어로 따지자면 이제 각하하고
1: 그렇죠,
0: 비슷한
1: 그렇죠.
0: 겁니다.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섯 건 중에 한건 정도는 학교 폭력 아님 판정을
1: 네,
0: 받는다는 점도 좀
1: 고려해야죠.
0: 고려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치적으로 8,300에서 27,800으로 뭐 몇배 오른 거 아니냐인데 사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1: 근데 우선 그 처음 소개해 주신 거 보면은 초등학생이 5%로 제일 높아요.
0: 네.
1: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0: 아,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초등학생의 정서발달 특성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직 감정 조절이나 공감 능력이 미숙하고 어디까지가 장난이고 어디서부터 폭력인가 경계선에 대한 구분
1: 좀
0: 역량이
1: 애매모호하죠.
0: 좀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거는 조사에 응답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그런 특성 때문에 그 5%나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점을 좀 고려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 그리고 방금 소개해 주신 얘기 중에 학교폭력이라고 그 심의위원회에 넘겼는데 조사해 보니 이건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증가해서 뭐 다섯 건 중에 한건 정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0: 우선 2022년에 학교폭력 아님이 한13.5% 정도 됐거든요. 근데 불과 2년 사이에 18.8%. 뭐 그래서 제가 다섯 건 중에 한건 꼴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것도 배경은 좀 비슷합니다. 학교폭력 접수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1: 언어폭력이라고 아까 그죠?
0: 아니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욕하고
1: 욕하는 거.
0: 째려보기입니다. 특히 째려보기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해요. 거기에 해당하는 조항이
1: 그렇죠,
0: 없습니다.
1: 그렇죠.
0: 이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감도가
1: 높아지다 보니.
0: 높아지고 그 사이에 또 학교폭력 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주된 내용이 어느 게 학교폭력인가를 가르치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교육이다 보니까,
1: 그걸 배우고 나면, 내가 폭력 당한 적 있네? 이렇게 되는,
0: 그렇네, 그렇네. 뭐 이렇게 되니까 접수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학교폭력 아닌 판정이
1: 늘어나고
0: 많이
1: 있다.
0: 나게 되는 거죠.
1: 자, 그런데 요즘 또 주목되는 현상이 학교 폭력이 벌어지면 학교 내에서 좀잘 서로 간에 또래 간에 중재도 하고 뭔가 조정이 되고 중재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양적 부모들이 또 달려들

0: 그래서 변호사 찾아가가지고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고 요즘 네. 로펌들에는 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그래요.
1: 맞습니다.
0: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이게 법원에 학교폭력 전담 법원이 전담 재판부가 생길 정도인데요. 이것도 좀 서글픈 사연이 있습니다. 분명히 선생님 중에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중재를 하고 또 그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교장, 교사들도 많이 계시지만 많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선생님들이. 왜 그러냐면 중재를 하려고 했다가 가해 학생 측에서는 왜 피해 학생 편을 드냐. 또 피해 학생 편에서는 왜 가해 학생만 감싸는 거냐. 이렇게 되니까 그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다가 선생님들이 사실상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한 경우 자체에서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교육지원청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교육지원 심의로 넘겨버립니다.
0: 예.
1: 그러니까 초기부터 변호사들 개입이 일상화되고 그러니까 변호사들 개입이 되는 정도면 이미 학생들 간 또 학부모들 간의 관계는
0: 악화되어
1: 있는 상태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0: 예.
1: 학교 공동체 안에서 교사와 학생 간, 학부모와 학부모 간 관계가 협력 관계보다 대립 관계로.
0: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1: 네. 뭐 좀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0: 그런데 그렇게 법적 분쟁으로까지 가는 비율이 점점 빠르게 가파르게 늘어나는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가해 학생으로 기록이 남으면 그게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주게 돼서 금년도부터 보니까 대입 지원자 397명 중에 무려 298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네. 이런 자료들을 보면 가해로 지목받으면 무조건 변호사한테 달려가는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1: 네네. 이것도 이제 사실은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사실 이 제도는 그 전부터 있었어요. 2026년 이전에도 있었어요. 2012년 학교폭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0: 예.
1: 그 이후에 각 대학이 이걸 전용자료로 활용을 했는데
0: 예.
1: 어느 대학이 활용했고 어느 대학이 활용 안 했는가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활용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겨놨었습니다.
0: 예, 예.
1: 그런데 대학 총장님들 모임인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의무적으로 반영하자라고 결의를 해버려요.
0: 아.
1: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실 처분이 1호 처분부터 9호 처분까지 있거든요.
0: 예.
1: 1호 처분이면 서면 사과인데 제일 경미한 건데.
0: 서면 사과.
1: 서면 사과.
0: 편지에 달라 보내라.
1: 네네네. 예. 그러니까 반성하라는 거죠.
0: 예.
1: 근데 1호 처분을 받은 학생이 굉장히 가기 어려운 대학에 불합격된 사례가 발표가 돼서 학부모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0: 그렇죠.
1: 근데 이제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고등학교 학생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되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생들한테만 이 제도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교 폭력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0: 네.
1: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사실 학교 폭력 건수가 많이 줄어든 게 사실.
0: 많이 줄었어요. 아까 그 피해 응답률도 제일 낮고.
1: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 제도냐라는 데 대한 점도 있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 전에 이미 변호사들이 개입하고 전담 재판부가 생기고 로펌에 다 그 학교폭력 팀이 생길 정도로 사법화돼 있었는데 이제는 학부모님들이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0: 그러니까요.
1: 소송에 매달릴 수밖에
0: 없는 폐학 입시까지 달려 있으니
1: 현상이 되고 좀 심한 경우를 예를 들면 행정소송을 하는데 행정소송을 1심, 2심에서 대법원까지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런 이유는 시간을 끌어서 입시철만 넘기면 되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여기에는 막대한 소송 비용이 들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는 무슨 또 문제가 생기냐면 부잣집 아이들과 가난한 집 아이들 사이에 불공정 문제가 생길 수도

0: 있어서 어떻게든 이 학교폭력 문제가 지나치게 사법화되는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1: 공감대가 있죠.
0: 별로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거든요.
1: 그러자면 대학 입시 불이익 주는 그것 총장들의 결의 사항인데 요것들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0: 네. 뭐그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점이 또 있습니다. 사실 그 제도가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들이 더 조심하게 되는 효과도 있고,
1: 있죠.
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 저 많을 것 같아요. 대학 입시 불이익 줘야 돼. 이런
0: 네.
1: 사람들.
0: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 총장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후퇴한다고 하면
1: 욕먹죠.
0: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을
1: 그렇죠.
0: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대학 총장님들한테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저희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고
1: 앞으로
0: 봅니다.
1: 있어야 되겠다.
0: 네.

0: 자,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기존의 1기부터 6기까지의 대책위원회와 어떤 점에서 좀 차별화된 그 방향이 있습니까?
1: 네. 사실 되돌아보면 그동안의 학교폭력대책은 강력한 선도 위주로 좀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게 사실입니다.
0: 예.
1: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7기에서는 징벌 위주보다 갈등 해소와 일상 회복에 초점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이게 중대한 사안이라면 그건 뭐 사법적으로까지 문제될 형사적으로까지 문제될 대목이 많지만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학교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복원하는 데 예. 초점을 맞춰서 이게 지나치게 사법화로 가는 걸 좀
0: 그래야죠.
1: 줄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네. 갈등 해결, 일상 회복하려면 먼저 피해 학생 보호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1: 맞습니다.
0: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1: 네. 사실 뭐 그전에도 피해 학생 보호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1번이
0: 피해 학생 보호와
1: 또 지원입니다.
0: 그렇죠.
1: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건데 그래서 7기 기본 계획에서는 지속적 관심과 체계적 지원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일단 학교폭력이 발생하자마자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학생들에게 정보와 절차를 알려주는 일을 하고요. 또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가
0: 네.
1: 있습니다.
0: 네.
1: 그것을 바로 연결되도록 하고 또 피해 학생 전담 지원관들이 현재 있는데 그 역량을 더 강화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학생 보호 대책에서 중요한 대목인데요. 사실 그동안 피해 학생 보호 시설이 전국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시설도 그렇고 또 접근성도 좋지 않아서 실제로 그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역 단위로 교육과 치유

0: 모두를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피해 학생 전담 교육기관을 이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고 어허.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네. 뭐 이미 땅을 보러 다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게 조만간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네. 될 것이다.
1: 알겠습니다.
0: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인프라부터 구축을 해야죠.
0: 네네.
1: 그리고 지난 3월부터 관계 회복 숙려 제도라는 네. 게 새롭게 도입됐다고 그랬는데 네. 이건 어떤 겁니까?
0: 예, 이게 사실은 이번 7기 기본 계획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과 전문가들도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요. 보도도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됐더라고요.
1: 예.
0: 화해중재 제도 같이 몇몇 시도 교육청에서 명칭은 교육청마다 좀 다른데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제도가 있습니다.
1: 네.
0: 경기도, 강원도, 경남 같은 경우가 상당한 성과를 낸 걸로 평가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교육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학교폭력이 1호 조치부터 9호 조치까지 있거든요. 그중에서 1호 조치하고 2호 조치. 이게 57%예요.
1: 네, 그렇겠죠.
0: 그러니까 사실 1호 조치, 2호 조치가 반이 넘는데
1: 네, 네.
0: 무조건 교육지원청 심의를 넘기지 말고 학교에서 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회복력을 만들어주자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인데 사실은 이게 학교장이 그 회복 관계 회복 조치를 권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근데 권유 정도 가지고 실효성이 없고 또 이것이 교육청마다 또 제각각이라서 이번에 이제 그걸 통합적으로 추진하자고 하는 것인데 취지는 가해 학생의 진심어린 사과와 가해 피해 학생들의 화해. 그리고 이것에 입각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것인데요.
1: 그게 숙려 제도입니까?
0: 그렇습니다. 이혼 숙려 제도라는 예, 것도 있었잖아요.
1: 예.
0: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취지인데 뭐 숙려 기간에 다시 재결합하는 부부들도
1: 많죠.
0: 많은 것처럼 근데 이거는 아마 효과가 그것보다 훨씬 더 비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시작을 하고 아마 이제 매년 그 범위를 넓혀 나갈 네, 생각입니다.
1: 네.
0: 이제 이것을 위해서는 또 몇 가지 준비할 게 있는데 우선 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
1: 그래요?
0: 네네. 그래서 학교장이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1: 네.
0: 이걸 좀 재조정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아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 안에다가 관계회복 숙려 제도라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고 사실 그래야 예산과
1: 지원이 되죠.
0: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국회 교육위원들과 협의를 시작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제도화 되려면 조금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0: 네.
1: 1호, 2호 57%나 되는 그런 자아는 일정 기간 지원청으로 넘기지 않고 네. 학교 안에서 자체 해결하는 제도를 만들어보자. 이 네. 취지시군요.
0: 네, 네, 네.
1: 이것만 좀 활성화되면 학교폭력 건수가 확 줄겠네요. 어떻게 보면.
0: 많이 줄어들겠죠. 그 관계회복 숙려 제도가 정착되면 그 좀 시간을 가지고
1: 일정 기간은 좀 그렇죠. 학교 안에서 두고
0: 네, 네, 네.
1: 그런 그 중에 그 서구의 이제 몇몇 나라들에서는 그 또래 중재라고
0: 네.
1: 선생님이 이렇게 개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끼리 자기들끼리 일종의 재판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된대요.
0: 네, 네.
1: 그런 것도 한번 아이디어를 좀 접목시켜 네.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0: 실제로.
1: 네.
0: 뭐 부모들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하니까 대개 이제 저학년들은 부모들이 개입을 하니까 부모들은 사이가 굉장히 나빠졌는데 네. 그 사이에 애들끼리는
1: 친해지고.
0: 다시 친해져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네.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교사들의 부담을 좀 덜어드릴 필요가 있거든요.
1: 그러니까요. 네.
0: 그래서 이게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1: 예.
0: 교사들의 자발성

0: 야, 선생님들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거 좀 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선생님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교회복 숙녀 제도라는 것을 아예 정착시켜서
1: 두고
0: 그것을
1: 그
0: 통해서
1: 안에 프로그램 중으로
0: 그렇습니다.
1: 또래 중재 같은 것도 좀 활용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0: 예,
1: 같아요.
0: 그것도 제가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1: 그러니까
0: 하겠습니다. 또래 중재
1: 꼭 기억하세요.
0: 좋습니다. 네.
1: 자,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교 폭력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 교육이 더
0: 네.
1: 중요할 텐데 이건 어떻게
0: 그렇습니다.
1: 보십니까?
0: 뭐 학교 폭력이 벌어진 다음에 어떻게 대처할까 보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교육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교육을 보면 그러다 제5기부터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교육 3주체에 대한 통합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울림 플러스 교육이라고 해서 학부모, 교사,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7기 위원장이 돼서 그동안 교육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좀 실망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교육 내용인데요. 대체로 교육이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봐. 요거 요거 요게 학교폭력이야.
1: 학교폭력이야.
0: 알았지? 끝. 사실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게 그동안의 교육이었어요. 근데 어느 게 학교폭력인가를 알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야 뭘 하려고 욕을 하려고 하다가도 아 이게 학교폭력이 될수 있구나 하고 삼가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교육 콘텐츠를 리뉴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회복
1: 화해 뭐
0: 아,
1: 이런 거.
0: 예. 그런 것도 이제 화해라는 말은 피해자 쪽에서는 조금
1: 싫어해요?
0: 또 싫어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화해라는 건 피해자들을 용서하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관계 회복
1: 회복.
0: 예,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동영상으로 교육을 하거든요.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교육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학생들이 그걸 열심히 보고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1: 그냥 클릭만 해놓는 경우
0: 차이가 너무 큽니다.
1: 맞아요.
0: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그 동영상 교육을 시키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틀어놓고 그냥 그 선생님은 뭐 자기 급한 사무 보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형식적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제가 학부모들한테도 많이 받았고요. 또더 심각한 건 뭐냐면 사실 학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소송으로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사실상 거의 학부모들에 의해서 결정이
1: 맞아요.
0: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호 처분이라도 있는데 이거 끝까지 가야 되겠다.
1: 놔두면 대학 입시도 뭐안 되고 뭐.
0: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교육을 잘해서 아 이런 정도는 가봤자 학교 폭력 아님 결정이 내려집니다. 뭐 이렇게 좀 설득을 한다든지 그러려면 그 학부모들이 실제로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1: 알겠습니다.
0: 그런데 학부모들에게 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또 이제 학부모 총회 같은 걸 하면 나오시는 학부모님들은 소수이기
1: 제한돼
0: 때문에
1: 있죠.
0: 학교 홈페이지에 그 동영상이 걸려 있긴 한데 조회수가 굉장히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회의에 교육부 장관하고 그 담당 국과장한테 이거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해라. 동영상 시청을 강제할 수 없지만 사실 뭐 비슷한 예는 아닙니다만 실업급여 반드시 동영상
1: 교육을 받아야지
0: 교육을
1: 신청하죠.
0: 받아야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페널티를 줄 수는 없지만 뭔가 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받은 학부모들에게는 학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1: 유인책 같은 거.
0: 그런 방식으로라도 다음 회의까지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1: 있어야
0: 와라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라서
1: 되겠네요.
0: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의견을
1: 알겠습니다.
0: 취합할 생각입니다.
1: 우선 내용적으로는 교육의 내용이 관교회복 숙녀제도와 좀 연계돼서
0: 그렇습니다.
1: 깊어질 필요가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또 처음에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자꾸 늘어나는 게 사이버 폭력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

0: 책은 어떻습니까?
1: 사실은 사이버 폭력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사이버 폭력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예.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호주처럼, 호주나 몇몇 나라들처럼 일정 연령 이하의 학생들은 휴대폰 사용을
0: 금지시킨다.
1: 제한하자. 뭐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는데, 제가 몇몇 중요 단체나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좀 취합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별로 가능하지 않다.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건 속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전사회적인 의지가 모아져야 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사이버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전파나 플랫폼을 정부가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민간 기업입니다. 이것은 통신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SNS나 동영상 플랫폼을 운영하는 그런 민간 기업들인데, 여기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대안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번 7기에서 심의된 그 예를 한 가지 들면, 이제 방송통신 미디어 위원회와 관계되어 있는 건데요. 학교 폭력 유해 콘텐츠를 삭제하기가 너무 힘들다. 삭제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송통신 미디어 위원회에서 이것을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0: 그것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삭제할 수
1: 그렇습니다.
0: 있으니까.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청이 해야 될 일인데, 경찰청의 사이버 범죄 대응 능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역량을 좀더 늘려서라도 우선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신종 사이버 폭력이 등장할 경우에 경보 제도를 만들어서,
0: 경보.
1: 예. 그러니까 뭐, 삐뽀, 삐뽀. 예. 그런 것처럼 경보를 울려서 시선을 집중해서, 아, 이런 신종 사이버 범죄가 나왔구나. 그래서
0: 보이스피싱 경보하듯이.
1: 그렇죠. 교사나 학부모나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것도 이번 7기에서 심의된
0: 알겠습니다.
1: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0: 그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말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교사와 학부모 의견 수렴 또 공론 토론 이런 걸 한다고요?
1: 네. 2기 차정인 위원장이 취임하면서부터,
0: 국가교육위원회.
1: 네네, 국가교육위원회. 그 학교 공동체 회복특위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 대표적인 교원단체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학부모단체들이 다 모이고, 또 학교폭력 피해자 단체들까지 함께 참여해서 공론 토론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고무적인 건, 사실은 교사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이게 좀 대립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의견이 상당히 많이 접근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번에 7기에서 정한 방향하고 좀 비슷하게.
0: 학교 공동체
1: 네,
0: 회복이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방향이 맞네요.
1: 그래서 이제 이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도 있고, 아직 공론 토론 중이기 때문에 제가 뭐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몇 가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학교 폭력 심의로 넘기는 데는 피해자의 동의도 있어야 되지만 또 요건이 있습니다. 그 자체 종결을 하려면. 이제 그걸 완화시키자.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의 학교 내 자체 종결의 권한을 좀더
0: 강화하자.
1: 강화하자. 이게 학부모단체하고 교원단체하고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또한 가지가, 이게 이제 법의 허점인데요. 일단 학교 폭력 심의에 들어가면 중간에 철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회 제도를 만들자. 아,
0: 뭐 피해 입은 측에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데,
1: 그러니까요.
0: 근데 철회가 안 돼요.
1: 네네. 일단 학폭심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0: 하하.
1: 근데 학폭심의는 일단 들어가면
2: 이로부터

0: 부부부터 부호까지 처분 중에 하나를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회 제도를 만들자.
1: 네, 필요하네요.
0: 네. 뭐 그 점에서도 의견이 일치했고요. 뭐그 밖에도 이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공론 토론을 지켜보면서 국회하고 협의해서 법 개정할 건법 개정하고
1: 알겠습니다.
0: 교육부 고시로 해결할 건 고시로 해결하고
1: 네.
0: 이렇게 되면 아마 지금처럼 무작정 사법화로 가서 그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1: 알겠습니다.
0: 일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1: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뭐 사소한 일들까지 전부 교육지원청 심의로 넘어가고 양쪽 집안은 전부 변호사한테 달려가고 딱딱하게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을 상당 부분은 학교 안에서 학생들 스스로가 또 선생님과 함께 좀 이렇게 화해하고 회복하고 이런 어떤 제도를 좀 만들어 보자. 그거네요, 한마디로.
0: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한테 더큰 권한과
1: 주어야죠.
0: 재량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1: 그리고 이제 그 점에서 교원단체도 동의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네요.
0: 뭐 최종적인 거는 이제 또
1: 물론 더 해봐야
0: 지켜봐야
1: 되지만.
0: 되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1: 반가운 일입니다.
0: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국회 삼선하시면서 교육위원장도 지내시고 교육위원회를 거의 계속 계셨죠? 그죠? 뭐, 그,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이 있으세요?
0: 사실 제가 그동안 역점을 뒀던 거는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문제에 애를 좀 많이 썼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7대 국회에서 학교 급식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1: 급식.
0: 그래서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바꿨는데 위탁급식 당시에 대기업에서 케이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집단식 중독 사태가 해마다
1: 벌어졌죠.
0: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직영급식으로 바꾸고 나서 급식의 질이 좋아지면서 요새 식 중독 사건이 거의 없죠.
1: 예, 보도
0: 설사
1: 된적
0: 있더라도
1: 없어요.
0: 한 학교 내에서만
1: 그렇죠.
0: 있지 그 케이터링 회사 전체의 대상 학교가 같이 식 중독에 걸리는 일은 없어졌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만들어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금 제대로 자리를 잡았는데 사실 다른 나라에 가서도 우리처럼 학교 급식이 잘 되고 있는 나라가 별로
1: 없어요.
0: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애 학생 문제에도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장애인 특수교육법이라는 걸그 당시 저희가 여당이었는데 정부에서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돈 많이 든다고. 근데 그걸 통과시켜서 한꺼번에는 아니라 단계적으로 실현을 했는데 장애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가 그때 마련돼서 장애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무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 자, 그런데 이 학교 폭력도 사실 우리 교육의 근본 문제죠.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 이것 때문에 또 생긴다고도 볼수 있지
0: 맞습니다.
1: 않습니까? 바로 이런 그 입시 위주 경쟁 교육의 틀을 좀 바꿔내는, 그리고 또 AI 시대에 맞춤형으로 교육이 좀 바뀌는
0: 그렇습니다.
1: 이런 것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0: 제가 국회 교육위 활동을 하면서 아직도 가장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던
1: 입시 위주 경쟁
0: 입시
1: 교육.
0: 위주의 지나친 경쟁 교육 때문입니다. 교육의 본령은 아이들의 잠재력을 발견해서 그걸 북돋워야 하는
1: 그렇죠.
0: 것인데 지금 우리 교육은 시험 잘 보는 아이들만 만드는 교육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가 각자의 우주를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DNA가 다 다르듯이 아이들의 개성과 잠재력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 그런 아이들의 잠재력을 발견해서 키워주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19세기 산업혁명 시대의 유물인 지식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AI에 필패하는 교육이라고
1: 맞아요.
0: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객관식 문제에 맞춘 귀격화된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AI를 좀 검색기 정도로밖에 못 쓰고 AI를 활용하려면 그 소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이 문제고 따지고 보면 학교

0: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1: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높아요. 통계도 예. 있습니다만 자해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하고 한번 같이 조사를 해봤는데 자해 피해 집계는 잘 안 되거든요. 자해한 학생들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것이죠.
0: 예, 예. 근본적인 교육 어떤 그 질의 변화, 이거 정말 우리가 국가적 과제로 네, 생각을 네, 해야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의 목표, 뭡니까?
1: 네.
0: 아까 그 회복제도의 제도화, 이겁니까?
1: 그 학교 공동체는 학생들이나 학부모 교사들에게는 삶의 공간이고 네. 이 미래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숙제 같은 학교가 아니라 축제 같은 학교가 돼야 된다라는
0: 그렇죠.
1: 말이 있거든요. 학교는 행복해야죠.
0: 네.
1: 즐거워야죠. 그리고 축제처럼 신나야 됩니다. 아, 그런데 학교폭력은 학교를 축제가 아니라 악몽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친구들, 학부모, 학생 그리고 심지어는 가해학생에게도 결과적으로 보면 악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0: 네.
1: 아, 응보적 정의보다 회복적 정의를 꽃피울 수 있는
0: 그렇죠.
1: 아, 그런 학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 축제 같은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0: 네.
1: 그것이 아, 제 꿈입니다.
0: 꼭 그 꿈 이루셔야 됩니다.
1: 네.
0: 위원장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네. 그래야지 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목표하신 그런 위원회의 어떤 활동 정말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공동체입니다. 사실. 언제부턴가 우리 학교는 공동체 얘기를 포기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했는데요. 이번에 학교폭력 대책과 아울러서 학교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문 상담할 요시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편리한 리모컨과 4단 높이 조절로 공간에 맞게 사용, 보관까지 깔끔하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5: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0: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3: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4: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3: 아, 깎아야 잘 살지.
5: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6: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7: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5: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8: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5: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2: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9: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0: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6: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장하니까요.
10: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5: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1: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12: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11: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5: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8: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11: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5: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받아보세요.
2: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9: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14: 믿고 보는 김범준 교수님이 오늘 오래간만에 함께 주셨습니다. 엔트로피.
15: 야.
14: 예, 요게 좀 폼이 납니다.
15: 제가 취미는 과학에서 여러 주제를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 중에 엔트로피가 제 전공인 통계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14: 그러면 지난번에 나왔던 것들은 전공 분야가 아닌 거예요? 예,
15: 잘 모르고 한 얘기고요.
16: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도 알아요?
14: 아니, 알고 싶지 않아요.
16: 과연 제가 오늘 어디쯤에서 포기할지,
14: 포기 안 할지, 주락할지.

0: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한마디로 하면 너무 간단해요. 물리학에서는 거시적인 양이라고 합니다. 미시적인 입자를 미시적으로 원자부터 출발해서 거시적인 제한 조건이 있을 때
1: 네.
0: 1이에요. 그럼 이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이해하신 거예요. 끝.
1: 이 법칙이 끝났대요.
0: 이제 여러분이 통계역학을 공부할 순서다.
1: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거냐. 그 반대는 절대 안 일어나냐.
0: 얼마든지 일어나요.
1: 아, 얘기해 주세요.
0: 이게

0: 다른 걸 떠나서 금수강산 금산입니다.
1: 명품의 공기. 아, 너무 맛있어요, 공기가.
2: 너무 좋아, 너무 좋아.

0: 여보, 당신은 그 파락불 나와서 행복했어?
1: 아니.
0: 그럼 우리 태천으로 간다.
2: 첫째, 둘째, 셋째 나무. 16년 만에 이렇게 꽃이 됐어요.
0: 첫째, 둘째가 절대 이 집은 팔면 안 된다.
2: 앞으로는 이 공장에서는 어떠한 행복이 만들어질까?
3: 집 전체가 놀이터였던 기분?
4: 세상 살면서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영원한 게 하나 있다.
5: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6: 빡세까지 살아야지.
5: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7: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우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알록달록 마당은 꽃대궐.
5: 제가 꽃을 좋아하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입니다.
4: 손으로 하는 건 무엇이든 자신있다는 그녀의 전직은?
5: 배구 선수였습니다. 이걸로 진짜 파워 장난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달려있겠습니까? 남들이 좀 선모습만 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도 좋아해요.
4: 하지만 진짜 좋아하는 건 바로 무도.
5: 여성으로서 뭔가 깨고 싶었어요, 사실은.
4: 딱 봐도 보통뿐이 아니라는 건 알겠네요.
5: 자기가 원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4: 무도 없는 인생은 생각해 본 적 없다는 그녀의 이야기 만나보시죠. 수도권 외곽에 자리 잡은 고즈넉한 전원주택 마을. 그곳에서 꽃밭을 가꾸며 하루를 여는 오늘의 주인공 배선원 씨를 만났습니다.
5: 네, 이거 야생화인데 해마다 나요. 되게 이쁘죠? 보리수 드셔보시네요? 며칠 전에 좀 따먹었는데 많이 나와있네.
4: 꽃밭 가꾸며 따먹는 보리수는 그녀의 간식. 자연의 맛에 아침이 더 싱그럽답니다.
6: 맛있어요, 선생님?
5: 네, 맞습니다. 제가 키가 크니까 이게 다 따라야 안 좋지? 단사가 좀 사다리 놓고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키가 큰 게 장점입니다.
4: 여장부처럼 보이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정원은 그녀의 섬세한 면모를 고스란히 보여주는데요. 꽃과 풍경 사이 생뚱맞게 샌드백이 있습니다.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은 것을 보면 다 계획이 있는 거겠죠?
5: 그 공수도 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시범 보이려고 평하고 그 격파.
6: 뭘 격파하시는 거예요?
5: 대리석.
6: 대리석을요?
5: 네.
6: 몇 장이나 지금?
5: 네?
6: 몇 장?
5: 15장.
4: 절도 있게 흔들림 없이 형을 펼치는 그녀. 얼마나 갈고 닦으셨나요?
5: 횟수로는 한 45년?
6: 오. 네. 그럼 지금 공수도 혹시 몇 단이신가요?
5: 7단입니다.
6: 7단이요? 네. 대단하신데요?
5: 저희 엄마가 완고하게 반대했습니다. 배구 선수나 선생활을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나 되지, 네. 할 준비를 하지. 왜 여자가 무슨 공수도를 하냐.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항상 뭔가 남이 안 하는 스타일을 하는 걸 좋아해서, 예. 예, 그때 당시 여자들 별로 많이 이런 걸 안 했잖아요. 네. 저는 여성으로서 뭔가 깨고 싶었어요, 사실은.
4: 여자들은 안 된다. 이 말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싶었다는 배선원 씨. 배구 선수 은퇴와 함께 무도인의 길로 힘차게 들어섰답니다.
6: 오, 선생님. 저게 터질 것 같아요. 이 손날의 힘이 대단하신데요.
5: 그리고 이게 칠 때 이게, 네. 이렇게 치면서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안 좋아요. 이거는 끊어줘야 돼. 그러면서 더 파워가 더 나와요.
4: 과격하다. 싸움의 기술 아니냐는 말도 하지만 절제와 집중으로 몸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운동이 바로 공수도라네요.
5: 딱 요거 두 개 정권.
6: 정권으로?
5: 네, 요거 딱 두 개 정권으로.
6: 선생님 손 좀 한번 보여주세요.
5: 네.
6: 오.
5: 이게 단련이 오랜 시간과 세월이 흘러서, 네. 단련이 그러니까 개지 안 그러면 웬만한 사람 몇 달에 이렇게 하면은 네. 아파해서 못해요. 여자도 도전할 수 있다. 네. 뭐든지 자기가 원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네. 빨리. 엄마 사랑하면 뽀뽀. 아이고 알아서 저기 있어. 놀고 있어.
4: 무도의 진심인 그녀의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흐트러짐 없는 깔끔한 살림 틈에서 그녀의 보물을 만났습니다.
5: 우리 남편이에요. 결혼 오. 37년 차.
4: 미국인 남편 데이비드 블랙 씨. 배구 선수 시절 만난 남편은 운동미 넘치는 아내의 건강함과 카리스마에 반해 사랑에 빠졌답니다. 누구보다 강인하고 멋있었던 그녀. 오늘은 어딜 가시나요?
5: 도장 갑니다.
6: 아, 운동하시러?
5: 네, 운동하러.
4: 사랑하는 무도를 계속하기 위해선 성실하게 단련하는 것이 필수. 도착한 곳은 후배가 운영하는 체육관입니다. 각자 저마다의 이유로 자신과의 싸움에 나선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5: 자, 반칙이 오른발 뒤로. 다시 기압이 약하다. 자, 오른발 뒤로 반칙이 준비.
4: 오늘처럼 여성 수련생들이 함께 운동하는 날이면

0: 바로 올려봐. 자, 이거를 앞차기는 다 꺾어. 여기 이게 앞차기라 치면은 이 꺾어서 여기로 차는 거야. 여기. 이거 다 담으면 안 돼. 여기. 오케이?
1: 오스.
0: 오케이. 다시 출발.
2: 정확한 지도 받고 다시 자세를 가다듬네요.
0: 잘했어. 아주 기합도 좋고 이제 앞으로 저의 미래. 예, 저를 이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여성들이 많이 이렇게 배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3: 알겠습니다. 날씨 너무 좋아요.
4: 너무 좋지.
3: 네. 바베큐 하긴 진짜 좋은 날씨가
4: 하긴.
2: 그날 오후 평소보다 일찍 체육관을 나서는데요. 목적지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유원지. 그동안 소원했던 여성 무도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배선원 씨가 준비한 자리.
5: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2: 고기 굽는 담당은 후배 정권홍 씨.
5: 고기 굽는 것도 술이 땀 많이 나네. 저는 많이 먹어도 됩니까?
6: 일단 여기 우리 그 간원부터 다 많이 먹이고 우리는 천천히 뒤에서 남는 거 먹자.
2: 이제 숯불에 잘 구워진 고기를 맛볼 차례.
5: 자, 회장님 위해서 박수!
2: 이걸 후배들에게 먹이고 싶어 밤늦도록 준비했다죠. 운동하고 먹는 맛이야 말해 뭐 하겠어요.
5: 아니 소라도 지금 될 것 같은데. 예.
6: 맛있나?
5: 예.
6: 어? 오케이.
2: 배 선배님의 마음과 정성이 듬뿍 담긴 바비큐. 힘내라는 말 대신 건네는 따뜻한 응원입니다.
6: 맛있게 드세요.
5: 오. 와.
6: 어때?
5: 와, 맛있다. 일단 고기고 맛있어.
6: 네. 저기.
7: 우리가 지금 맨날 운동하겠다.
5: 지금아!
8: 공수아!
5: 파이팅!
8: 대성아!
5: 뭐 우리가 67세 뭐 이래 하지만은 요새 100세 시대면 이제 청년입니다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또 수련해 주셔야 또 우리 밑에 사람들도 같이 또 본보기가 돼서 열심히 하니까 건강하시고 또 이제 청년이 생각하시고 100세 시대입니다. 예. 꼭 파이팅 해주십시오.
6: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2: 바비큐와 함께 든든하게 하루 마무리합니다. 2025년 결전의 그날.
0: 시간이 거의 다 됐네. 아,
6: 챙겨 챙기고.
2: 도복을 정갈하게 접으며 몸과 마음을 다잡는 배선원 씨.
6: 마음의 기도도 하고 오늘 안전하게 이제 마무리 잘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제 마음으로 하고 있죠. 네.
2: 최선을 다할 준비를 마칩니다.
6: 준비 끝.
9: 선생님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 거예요?
6: 아, 제가 엘마예요. 무도 이거 하면서 발끝하고 또 나오면은 굉장히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에요. 무도하고 바이크가 심협소 이걸 못 타.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이 바이크가. 오늘따라 기분이 좋은 건데 이거 왜 이렇게 잘 가볍게 나가지? 어서 와.
2: 그녀의 오토바이가 가벼웠던 이유 지인들 때문이었군요.
10: 안녕하십니까.
11: 누님. 컨디션 좋은데.
10: 우리 누나 반갑고.
11: 반갑다.
10: 야, 누나, 오늘 얼굴 좋네. 오늘 또 이거 봐. 저 손 이거 너무 무리하면 안 돼.
11: 알았어.
10: 누나 다치면 또 동생들이 마음이 안 좋아.
11: 걱정 마. 아직은 팩이 있어.
10: 우리 누나.
8: 화이팅! 네.
6: 자, 출발하자. 자, 시동 걸어.
2: 함께 오토바이 타는 동생들의 힘찬 응원 받으며

0: 온몸으로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달리는 길. 동생들 호위 받으며 대회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특별한 도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다른 키와 자태를 뽐내는 이분들은 누구신가요?
1: 배구? 아, 배구 선수세요? 대리석을 15장 깨신다는데.
2: 그거 듣고 왔어요. 네. 우리가 확인하려고. 아유, 확인하려고.
3: 언니 진짜 깰 수 있어요?
2: 어떻게 깨요? 힘으로?
4: 힘든다는 거 아니야. 요런 게 있어야 돼. 그 정신 집중이 되고 일단 후배님 보여드리겠습니다.
2: 아, 네. 아,
3: 네.
2: 네.
3: 네.
0: 젊은 시절 최고의 무도인이 되고 싶었던 배선원 씨 대회장으로 들어섭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공수도인들이 출동한 대회. 이곳에서 잠시 후에 대리석 격파에 도전한답니다. 드디어 무대로 향하는 그녀.
5: 다음은 대한공수도연맹 배선원 회장님, 공수도 카타시 형님 격파 대리석 15장 격파가 있겠습니다.
0: 먼저 공수도 형 시범에 나섭니다.
5: 보시는 배선원 회장님께서는 용인대학교 체육학 박사 졸업 후 대공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건강한 여성.
0: 절제된 동작 하나하나에 기세와 품격이 넘칩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녀만의 무대.
5: 공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67세인 배선원 회장님께서 공수도 유단자장을 선보였습니다. 멋진 동작을 보여주신 배선원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67세.
0: 드디어 대리석 15장 격파에 나선 배선원 씨.
5: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 과연 격파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5: 경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수에서는 천인의 연습을 단일화하고 만인의 연습을 연일화하고 이 단련이 꼽혀야만이 대체를 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격파가 성공해 주십시오.
0: 여러분 보셨나요?

0: 못 줬어 오히려.
1: 괜찮으세요? 오 손.
2: 맞습니다. 네.
3: 네. 오, 맨날 보시면서.
2: 저도 67세 때 이러고 싶습니다.
4: 와, 이거 잘했어. 이걸 떼는데, 이거 조마조마했다니까.
5: 아, 그랬어? 나이는 나 한 50대 정도밖에 안 보이니까.
4: 아우, 너무 멋있어요.
3: 한 잔 하나 할게요. 네, 너무 멋있어요. 네. 자, 너무 멋있어, 진짜.
5: 하나, 둘, 셋.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있습니다. 저 지금 해도 안 늦을까요?
6: 아니요. 쉬운 셋이래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7: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배선원 씨. 그녀의 다음 도전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8: 이기가 숙동으로 가는데 우리
9: 같이 놀아요. 아유, 좋아. 맞아요.
8: 놀아요. 바다가 주는 만큼 가져가는 거죠, 뭐.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엄청 나니까.
10: 완전 누울 때 몸의 체온을 쫙 다운시키기 위해서
11: 최고네. 어우 최고야.
12: 3WC 보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3: 딥이라면 됩니다.
1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3: 됩니다.
1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3: 됩니다.
17: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3: 되고요.
16: 지병이 있어도?
13: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6: 수술비도 된다고요?
13: 됩니다.
18: 암 치료비도?
13: 됩니다.
16: 진단비도요?
13: 되고요.
16: 병원 통원비도?
13: 네, 됩니다.
1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6: 입원 첫날부터?
13: 됩니다.
19: 1인실에 입원해도?
13: 됩니다.
2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3: 되고 말고요.
16: 감기로 입원해도요?
13: 돼요.
2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3: 되죠.
16: 디스크로 수술해도?
13: 물론 됩니다.
1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2: 3WC 보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7: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2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7: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2: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7: 후원문의 080-961-9595.
22: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7: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0: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1: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0: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2: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3: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4: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5: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장하니까요.
4: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0: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6: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7: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6: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0: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8: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6: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0: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받아보세요.
2: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3: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서병철 작가입니다. 은퇴하게 되면 기쁨도 잠시, 힘겨워하는 은퇴자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게 맞나? 하며 하루에도 여러 차례 마음이 자주 흔들린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은퇴가 우울하기도 하지만 행복해지는 이유를 알아보고 즐거운 은퇴 생활을 위한 마음가짐, 은퇴라는 인생의 변화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방법까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미술관을 가면 작품을 보고 감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을 실감하는데요. 제가 한 전시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전시회에서 전시된 조각 작품을 볼 때 정면만 보고 지나가는 사람을 자주 보았는데요. 잠시 반대편에서 몇 초간 뒷부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 이렇게도 보이네 하며 조각 작품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힐 수 있는데 말이죠. 은퇴를 바라보는 시각도 조각 작품 감상하듯 하면 좋습니다. 은퇴는 우울, 외로움, 불안만 존재한다고 부정적인 생각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행복, 기대, 꿈에 젖어 온통 긍정적인 시각도 곤란하겠죠. 은퇴 후에 경험하게 될 우울과 행복,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은퇴 후 많은 은퇴자가 우울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허벌판에 내던져진 것처럼 혹독한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서입니다. 매일의 일상이었던 직장이 사라지면서 만나야 할 사람이 대폭 줄어들잖아요. 선뜻 누구에게 연락하기도 민망해서 못하고 집에 붙어있게 됩니다. 외로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족은 괜찮다고 하지만 스스로 가족을 대하는 게 불편해집니다. 심지어 가족의 따뜻한 위로가 담긴 한마디 말조차도 오해하고 위축되기도 하더군요. 하루 종일 집에서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죄책감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특정 일에 들어오던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은퇴 초기에는 퇴직금 혹은 그동안 저축한 돈을 사용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곧 들어오지는 않고 나가기만 한 돈은 언젠간 고갈될 텐데 하며 불안해지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고가의 물건, 예를 들면 자동차를 팔기도 하고 씀씀이를 대폭 줄이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사람 만나는 것도 비용 지출이라고 해서 만나지 않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초라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는 은퇴하면 행복해지는 이유도 알아봐야겠죠? 선택권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 장소를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죠. 누군가의 방해를 전혀 받지 않아도 돼요. 또 의무감,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직장을 가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스트레스였잖아요. 일요일 오후만 되더라도 월요일 아침 출근할 생각에 부담되었고요. 과도한 업무, 많은 회식 등 피로가 누적되면서 건강을 잃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바뀌잖아요. 걷기, 자전거, 등산, 기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요. 정신적 건강에 효과적인 미술, 음악, 공연, 여행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보다는 즐거움이 곳곳에서 뿜어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은퇴 후에는 마감 기한 내에 마무리해야 할 일이 없어집니다. 급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어떤 일을 도모할 때 부담감이 없어집니다. 혹시 잘 안 되더라도 다른 것을 찾아서 천천히 시도해서 나가면 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욱 중요시하죠. 그럼 즐거운 은퇴 생활을 위한 마음가짐은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체험보다는 비움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올해 1월 일본 홋카이도 겨울 열차 여행을 갔었습니다. 비에이라는 마을에 여행 중이었는데 온통 눈으로 덮여 있는데 나무 한 그루만 덩그러니 서 있는 거예요. 하얗게 빈 커다란 공간이 도드라져 보이면서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 바쁘게 살아왔던 과거의 장면도 잠시 스쳐갔습니다. 오히려 비워야 마음이 채워짐을, 꽉 채워지지 않아도
적은 체험만으로도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여행 경험이었습니다. 또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자주 발견해야 합니다. 은퇴 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은퇴의 성공 여부는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이죠.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자주 발견하며 작은 일에 만족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버킷리스트라고 부르죠. 아마 버킷리스트 직접 작성해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죽기 전에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것이 주된 이유일 겁니다. 전 세계 여행은 늘 버킷리스트 최상단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꿈이기도 하죠. 만약 원하던 전 세계 여행을 하고 나면 더 이상 후회하지 않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멀어지거나 만족감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버킷리스트보다 데일리 리스트를 작성하고 실천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데일리 리스트는 이렇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연락해서 저녁 식사하기. 대중교통 많이 타시잖아요. 이용 시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기. 좋아하는 사람과 문화생활하기. 무작정 떠나는 여행 또는 걷기. 새로운 음악 내려받기. 청소하는 분께 인사하기.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나만의 고유한 항목들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추가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면 일상의 소소한 행복도 자주 발견하고 즐기게 될 것입니다. 소소한 행복은

일상 여기저기 숨어 있으니까요.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과 맛있는 음식 먹는 게 가장 확실한 행복의 스위치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행복 전도사 서운규 교수의 말은 실천하기 쉬운 일상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나이 듦을 편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휴대전화 앱에 익숙하지 않아서 버스나 지하철을 반대로 타거나 잘못 내리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건강 문제로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을 받아들인 것은 생각보다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나이 들음을 웃으면서 편안히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이 나이에 맞는 즐거움이라는 손님이 찾아올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 분노를 다스리는 능력, 나의 쓸모 발견하기, 나쁜 일은 바로 잊어버리기,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림 말입니다. 은퇴는 인생의 큰 변화이자 기회잖아요. 이 좋은 기회를 활용해서 인생의 변화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몸 근육처럼 자신의 마음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몸 근육을 키우기 위해 피트니스 센터에 많이 가시죠? 그와 같이 내 마음 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아령과 역기를 활용해서 몸 근육을 만드는 것처럼 자신에게 맞는 마음 기구를 선택해야죠. 독서, 일기, 글쓰기, 악기 연주, 혹은 음악 듣기, 그림 그리기, 혹은 그림 감상하기 등 마음 기구로 하루에 1시간 정도 투자하면 좋습니다. 꾸준히 지속하면 마음 근육이 키워지고 키워진 마음 근육은 반드시 자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또 역경이 있어야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단단하게 만든 사람은 아무리 힘든 역경이 오더라도 쉽게 굴복하지 않게 됩니다. 인생은 늘 순탄치만은 않잖아요. 즐거움과 어려움이 번갈아오는 단순한 물결 모양의 사인 커브와 같다고도 말하죠.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회피하지 않고 인내하며 견딥니다. 그것을 통해 성장한 자신을 마주하며 미소를 지을 겁니다. 야신 김성근 감독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죠. 빗맞은 파울은 실패가 아니다. 파울이 많아야 베스트 인생이다.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지 말고 시도하고 또 시도해야 합니다. 실망과 실패가 쌓이면서 어느새 내 마음 근육이 생겨서 즐거운 인생, 베스트 인생이 찾아온다는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또 남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명상하고 마음의 근육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세계에만 빠져서는 살수 없습니다. 세상과 소통해야 하죠. 남과 관계를 맺을 때 서로 신세를 지는 것을 싫어해서 부탁하거나 도움을 주는 것을 꺼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고 줄때 보상을 바라지 않으면 선순환은 계속될 겁니다. 나는 매우 일찍 인생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나는 인생이 나를 위해 특별한 것을 해주기를 결코 기대하지 않았으나 나는 내가 희망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한 것 같다. 대부분은 그런 일은 내가 찾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났다. 유명한 영화 배우이자 만년의 삶 대부분을 유니세프에 몸담았던 오드리 헵번의 명언입니다. 나이 들음을 받아들이고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채우기보다는 비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비우면 곤란한 삶에 대한 열정을 제어하고 말이죠.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티에 대해 쉽고 재밌게 안내하는 티소믈리에 이주연입니다. 여러분은 녹차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우선 주방 근처 상부장이냐 하부장에 있으시면요. 아이고 그 녹차들은 벌써 생명이 다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게 오랫동안 오래 묵혀뒀던 녹차들 당장 꺼내오세요. 오늘은 그렇게 오래된 녹차들을 다시 살려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일반 녹차, 그린그린한 녹차죠. 그리고 이 녹차를 이렇게 브라운 색깔 가지고 있는 녹차를 만들어 볼 거예요. 찻잎 색깔부터 조금 다르죠. 자, 이 녹차는요, 로스팅된, 쉽게 말해서 고열해서 볶아진 녹차입니다. 이름은 호우지 녹차라고 하는데요. 호우지 녹차는 구수한 향이 매력적이고요. 떫은 맛이 없어요.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없어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구수한 감칠맛이 감돌고 있다는 게 팩트죠. 자, 이렇게 호우지 녹차는 카페인 함량이 적어서 노인이나 어린이들도 즐길 수 있는 아주 맛있는 녹차예요. 원래 호우지 녹차는요, 일본 녹차예요. 일본 녹차 중에 하나인데요. 다소 낮은 등급의 녹차로 찻잎량이 늘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녹차입니다. 최근에는 구수한 향미와 담백한 맛 녹차를 만들기 위해서 등급과는 상관없이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뭐 쿠키차나 또는 뭐 반차나 이런 녹차 찻잎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면 최근에는요 고급 녹차에도 호우지 녹차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묵혔던 녹차들 꺼내오셔서 살려보도록 할게요. 호우지 녹차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팬이에요. 저는 오늘 이 호우지 녹차를 만드는 전용 팬이 있어서 사용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댁에서 갖고 계신 후라이팬 사용하셔도 돼요. 다만 계란 후라이든 삼겹살이든 구워 드셨던 팬은 안 됩니다. 깨끗하게 사용하시지 않은 그런 팬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그 위에 유선지를 깔면 찻잎이 타지 않으니까 훨씬 더 편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팬도 준비하시고 유선지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전용 팬이 있어서 이 전용 팬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버너 필요하고요. 그리고 찻잎을 볶은 후에 식혀둘 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댁에서는 뭐 스테인리스 볼 이런 거 적용하셔도 돼요. 저는 요 나무 볼이 있어서 나무 볼 사용할 거고, 거름망은 녹차가 불순물을 빼기 위함인데 녹차 찻잎이 깨끗하면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녹차 찻잎이죠. 저는 오늘 쿠키차 준비했어요. 쿠키차는 일본 녹차 중에 다소 등급이 낮은 녹차예요. 그래서 실로 일본에서도 호우지는 제일 많이 만드는 게 이 쿠키차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쿠키차를 응용해서 녹차를 볶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녹차 찻잎을 소분을 먼저 할 겁니다. 녹차 찻잎은 처음부터 너무 많이 욕심내지 마세요. 저는 오늘 5g 준비할 거거든요. 이 제 전용 팬이 좀 작아서요. 저는 5g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갖고 계신 팬 사이즈에 비해서 한 10g부터 준비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처럼 처음에 한 5g 정도로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g 준비한 녹차 찻잎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팬을 예열해 주세요. 버너에 올리시고 너무 뜨거운 불이면 안 되고요. 중간불 내서 예열을 할게요. 팬은 사실 이 팬은요 도자기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도자기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만졌을 때 아 뜨거워 수준이에요. 단 너무 뜨거우면 녹차 찻잎이 어떻겠어요? 타요 여러분. 너무 미지근해도 안 되고요. 너무 뜨거워도 안 돼요. 그 중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자기 팬이 이렇게 했을 때 아 뜨거워 할 때 불을 끌 거예요. 그런 다음 그린 녹차를 넣어서 이제 볶을 텐데 여러분은 댁에서 만드실 때 후라이팬 위에 유선지를 깔고 나무젓가락으로 살살살살 움직이시면 돼요. 나무젓가락으로 하다가 녹차 찻잎이 부셔질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후라이팬을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도 좋을 것 같죠? 자, 다 됐고요. 여기에 이제 준비된 녹차를 넣어주세요. 넣으면 연기가 나죠? 그럼 이렇게 흔들 거예요. 멈출 순 없어요.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타요, 여러분.
저는 두 번 볶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 11수 하셔서 너무 많이 태우지만 않으면 처음에 이렇게 로스팅 했다가 한 번 더 짧게 또 로스팅을 하면 훨씬 더 고소한 맛을 줄 수가 있습니다. 들기름 향 같은 향이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실로 이 호우지 녹차는 들기름같이 구수한 맛이 매력적이거든요. 녹차 찻잎을 이렇게 그냥 부으셔도 되고 이렇게 거름망에 걸으셔서 한번 걸으셔도 돼요. 이렇게 한번 걸으시면 훨씬 더 깨끗한 녹차를 만나실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녹차도 깨끗해서 이렇게 불순물이 있어요. 이제 불순물은 버려주시면 깨끗한 녹차 만날 수 있겠죠. 이렇게 하셔서

한번 식혀주시고 한번더 짧게 볶으면 훨씬 더 맛있는 호우지 녹차를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욕심내 볼게요. 자, 두 번째 데우실 때는요, 조금 더 짧게 해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볶았을 때보다 온도를 조금 더 낮추셔도 괜찮아요. 괜히 첫 번째 온도에 맞추다가 탈 경우가 많아요. 자, 됐으니까. 아, 뜨거 수준이에요. 아, 뜨거 수준. 그럼 여기에 준비된 녹차를 또 넣고. 첫 번째보다 온도를 좀 낮췄더니 연기가 덜 나고 있죠? 실제적으로 호우지 녹차가, 사온 지 오래됐어. 한 1년이 지났어. 그럼 이렇게 고소한 향미가 빠지거든요? 그럴 때 되살리는 방법은요, 여러분.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세요. 그러면 또 맛있게 잡수실 수 있답니다. 꿀팁이에요. 아유, 맛있게 다 로스팅이 됐으니까 이제 뺄게요. 갈색갈색한 녹차잎이 완성이 됐어요. 자, 완성된 호우지 녹차 잘 만들었으니까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예열된 티팟에 찻잎 소분할게요. 호우지 녹차는요, 여러분, 일반적인 다른 녹차보다 찻잎 양을 조금 더 늘리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찻잎 4.5g 저는 소분해서 이제 녹차니까 몇 도라고요? 맞아요. 80도예요. 그래서 80도 물 녹차니까 3분, 준비한 3분 놓고 우릴게요. 찻잎을 골고루 적셔주시고 물을 점핑을 하면 맛있는 엄마의 손맛처럼 차가 맛있게 우려져요. 자, 3분 기다려볼게요. 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점핑은 왜 하냐면, 점핑은 엄마들의 손맛 같은 거예요. 차를 우릴 때 손맛 같은 건데, 찻잎이 골고루 적셔줘야지 차가 맛있게 우려지죠. 그래서 점핑이라고 해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제가 올라가면서 물이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서 차가 맛있게 우려지는 중요한 꿀팁 같은 거예요.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죠?

네, 다 우려졌으니까 따라 볼게요. 살짝 불순물이 나올까 봐 저는 거름망 좀 써볼게요. 깨끗한 차를 빼기 위해서 거름망 사용을 했습니다. 호우지 녹차 완성입니다. 자, 다 우려진 호우지 녹차 마셔보도록 할게요. 그린그린한 녹차 잎이 이렇게 색이 변했어요. 아우, 들기름이에요, 여러분. 들기름. 들기름인데 그러면 좀 느끼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들기름같이 구수하지만 깔끔한 피니쉬를 주는 아주 맛있는 호우지 녹차입니다. 자, 녹차를 다르게 마시고 싶으신 분들 꼭 도전해 보셔서 맛있는 호우지 녹차 즐기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티 소믈리에 이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안병택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하체 맨몸 운동을 했는데요. 호흡, 코어, 하체, 그리고 오늘은 상체 운동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밴드를 이용한 상체 근력 운동입니다. 먼저 운동용 밴드가 필요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 뭐 녹색, 파란색 같은 밴드가 필요합니다. 헬스장에 가서 기구나 아령을 이용해 상체 근력 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밴드 하나 가지고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어 밴드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시니어분들이 하체 근력 운동은 매일 시간을 내서 걷기도 하고 스쿼트도 가볍게 하시면서 중요성을 아시는데요. 상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체에 근력이 없어서 병뚜껑을 딸 때도 힘들거나 오랜만에 무거운 물건을 한번 나르면 탈이 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상체도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체형도 바르게 되고 체력이 좋아져서 일상생활이 수월해집니다. 밴드의 운동 강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시중에 많이 쓰는 밴드의 가장 약한 강도는 이 노란색입니다. 평소 근력이 너무 약하다 하시는 분들, 여성분은 노란색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운동을 꾸준히 하거나 남성분은 이 빨간색 밴드를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밴드의 색깔에 따라서 강도가 정해지는데 노란색, 빨간색, 녹색, 파란색 순으로 보통 운동 강도가 높아집니다. 간혹 그 위의 단계인 은색, 금색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운동하다가 부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 빨간색 이런 낮은 강도부터 천천히 늘려가시길 권하겠습니다. 의외로 자신의 몸 상태보다 강한 밴드로 운동해서 안하니만 못한 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란색으로 했는데 통증이 있거나 힘들다 싶으면 맨몸으로 동작만 먼저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밴드를 잡는 방법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밴드는 뭐 1.5m에서 2m 정도로 길이를 자르거나 준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깨 너비보다 좀 넓게 이렇게 손등이 앞쪽으로 보이게끔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감아서 잡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뭐팔 운동이라든지 다른 운동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는 방법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체 운동 중에서도 등에 있는 근육 같은 경우에는 팔 동작을 할때 안정적으로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주로 하기 때문에 등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발을 밟은 상태에서 하는데요. 아까 배웠던 대로 안쪽으로 감게 되고 무릎과 고관절을 좀 앞쪽으로 구부려줍니다. 상체도 앞쪽으로 조금 이렇게 무게를 앞쪽으로 이동해서 서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뒤쪽으로 약간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다시 놓고 이렇게 뒤쪽으로 밀어 올리는 느낌으로 어깨를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고요. 약간 뒤쪽으로 약간 사선 방향으로 당긴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날개뼈 사이에 등 근육에 힘이 들어오는지를 잘 느끼면서 하는 게 관건입니다. 다음은 밴드를 이용해서 어깨 운동을 해보실 건데요. 어깨는 이제 동작이 뭐 앞으로, 뒤로, 옆으로 벌리고, 모으고, 뭐 바깥쪽으로 회전하고, 뭐 안쪽으로 회전하고, 여러 또 동작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자세를 펴면서 근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밴드를 잡는 방법을 배우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등이 위로 가게끔 하고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견고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때 주먹을 너무 세게 쥐면은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깨를 운동할 때 힘이 잘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많이 꽉 쥐지 않고 가볍게만 쥐어지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몸에 이렇게 대는 거죠. 예. 그래서 뒤쪽으로 이렇게 늘려주면은 우리 앞쪽은 이제 이두근, 상완 이두근, 뒤쪽은 상완 삼두근. 그래서 삼두근육이 이제 늘어나는 거를 느끼면서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천천히 해주시면 되고요. 이 운동을 할 때도 어깨 이제 삼두근이나 이렇게 신전되는 근육들이 주요 목표 근육이기 때문에 허리가 젖혀지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옆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팔꿈치가 펴진 상태에서 이 정도만 뒤로 젖히셔도 됩니다. 다음은 어깨 굴곡하는 동작을 통해서 들어올리는 동작에 좀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할 건데요. 이번에도 이제 발로 밟은 상태에서 저항을 주기 위해서 위치를 시킬 거고요. 어깨 너비로 이렇게 벌린 다음에 손등이 앞쪽으로 보이게끔 위치해 주세요.
이 상태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살짝만 들어 올려야 돼요. 우리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들어 올려야 뭐 좋다고 해서 뭐 빠르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전삼각근 들어 올리는 근육이라든지 이런 근육들은 빠르게 들어 올리거나 무게가 너무 크면은 손상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가볍게 저항감이 느껴지는 범위까지만 올리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손목을 이렇게 올리시면은 팔꿈치 손목 운동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어깨 앞쪽에서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천천히 올려주는 게 관건입니다. 다음은 어깨를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외회전 근육을 운동할 건데요. 회전근개 근육 들어보셨나요? 어깨를 이제 회전하는 4개의 근육인데요. 그중에 3개의 근육이 사용되는 운동입니다. 밴드를 잡은 상태에서 안쪽으로 돌려서 잡고, 이렇게 팔꿈치는 옆에서 봤을 때 90도, 그리고 몸통에 최대한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벌리면 돼요.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느낌으로. 이때 이제 손목이 움직여지면 안 되고, 이 엄지손가락과 팔이 일직선이 되게끔 유지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위치를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대로 팔꿈치가 몸통에서 최대한 붙인 상태에서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다음은 어깨를 외전하는 옆으로 벌리는 운동을 할 건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밴드를 발로 이렇게 잡고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돌려준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 되고요. 이렇게. 이것도 많이 들어 올릴 필요는 없어요. 살짝만 들어 올리더라도 중삼각근, 우리 어깨 옆에 있는 근육이 잘쓸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올려주면 좋아요. 그래서 어깨 같은 경우에는 거울을 보면서 양쪽이 대칭이 되는지, 비대칭이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거울 보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외전하는 이 벌리는 운동은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이 근육을 발달시키려면 다른 안정화 근육을 먼저 해놔야 잘 들어올리기 때문에 이 동작은 많이 하지 않고 10개에서 2세트 정도만 해주시고, 앞에 운동들은 10개 3세트, 뭐 12개 3세트까지 해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손목, 팔꿈치에 대한 굴곡과 신전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등이랑 어깨 운동할 때는 손이랑 손목을 많이 쓰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해서 손목 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손목에 힘이 들어오는 게 맞고요. 한번 감아준 상태에서 이렇게 위치해 주시고요. 위로 올리면은 이제 신전 동작이 되고요. 이렇게 팔이 근육이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거를 느끼면서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굴곡 같은 경우에는 팔을 반대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손목만 위로 올리시면 되고요.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고 손목에서만 최대로 움직여지게 해서 안쪽에 이제 힘이 들어가면은 정확하게 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로 끼우고 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은 한쪽 손을 잡아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잡고 감은 상태에서 손등 쪽으로 좀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운동을 충분히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도 이제 이렇게 손목을 움직여서 운동을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금 가볍게 몸을 풀고 스트레칭 한 가지를 할 건데요. 손을 밴드를 이용해서 꽉 쥐거나 움직이게 되면은 손가락의 이 구부리는 근육이 경직되기도 하고요. 평상시에 뭐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거나 마우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구부리는 동작을 이렇게 핸드폰을 이용해서 많이 하시는 분들도 근육이 많이 짧아져 있어서 이 손가락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50세 이상의 시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 스트레칭을 한번 확인을 했을 때 거의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짧아져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잘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손바닥을 이렇게 다시 붙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바닥 쪽만 떼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손가락은 계속 붙어 있죠? 네, 이거를 유지를 잘 해주는 게 관건이세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구부렸을 때 이쪽에 이렇게 각도가 90도 직각이 되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게 잘 돼야 손가락이 스트레칭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손바닥 붙인 상태에서 늘려주고 어깨를 너무 이렇게 올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세요. 살짝 어깨 내리고 손가락에서만 스트레칭이 될수 있도록 늘려주세요. 다시 올리시고요. 뭐 평소에 오른쪽을 쥐는 동작을 많이 하고 쓴다. 그럼 오른쪽만 잘안될수 있어요. 양쪽 다안될 수도 있고 뭐 심한 분들은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90도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칭을 통해서 상체라든지 선택적으로 몸을 이완시키고 늘리면 좋겠습니다. 밴드 상체 운동은 천천히 목표 근육 수축을 느끼면서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손목을 위로 들어 올리거나 주먹을 꽉 쥐어서 손에만 힘이 들어가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밴드 운동을 하다가 효과가 없거나 더 불편하다고 느낀 분들은 대부분 목표 근육보다 손이나 손목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밴드를 이용한 상체 운동도 무리하지 않고 하루에 10분씩 일주일에 3회 이상 하는 운동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물리치료사 안병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기획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채널 돌리가 지친 당신, 이제 EBS로 오세요. 토요일 오후 5시 40분, 최후의 인류. 토요일 저녁 6시 35분, 한국기행. 토요일 밤 11시 5분, 해바라기. 일요일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일요일 오후 5시 40분, 세계 테마 기행. 일요일 밤 11시 10분, 노브레싱. 주말에 만나요. EBS.

0: 다른 걸 떠나서 금수강산 금산입니다.
1: 명품의 공기. 아우, 너무 맛있어요, 공기가.
2: 너무 좋아, 너무 좋아.

0: 제가 느꼈던 초재의 매력을 이번엔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오마르드. 아이고. 세상의 모든.
1: 아, 너무 또 감동적이네요.
0: 이 맛에 온전하러 온 거죠.
1: 대단한 자연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있네요. 또 조지아에 오게 된 이유인 것 같아요.

0: 가르기야!
1: 이게 정말 잘 봤습니다.
2: 여보, 당신은 그 파락으로 나와서 행복했어?
3: 아니.
2: 그럼 우리 태천으로 간다.
3: 첫째, 둘째, 셋째 나무. 16년 만에 이렇게 꽃피 됐어요.
2: 첫째, 둘째가 절대 이 집은 팔면 안 된다.
3: 앞으로는 이 공장에서는 어떠한 행복이 만들어질까?
4: 집 전체가 놀이터였던 기분?
5: 살산 살면서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영원한 게 하나 있다.
6: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7: 막차까지 살아야지.
6: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8: EBS 국제 다큐 영화제와 고향 특례시가 예비 창작자들을 다큐 아카데미로 초대합니다. 기획에서부터 촬영, 완성, 배급에 이르기까지 생생한 제작 경험과 노하우를 다큐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첫째 날은 일상 소재의 영화와 그리고 제작비 수립 전략에 대해, 둘째 날은 다큐 촬영 현장 이해와 다큐 장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포스트 프로덕션 이해와 배급 전략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17일까지 EIDF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9: 극한호우 발생 건수는 연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10: 오늘은 계곡이나 하천에 찾아오는 위험한 불청객,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1: 해당 지역에 비 예보가 없는지 날씨와 강수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날씨를 확인하고 대피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텐트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피 통로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12: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1: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물건을 챙기지 말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 위험이 있으니 우산 사용은 금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때는 여럿이 함께 외쳐 도움을 요청합니다.
10: 올여름 무더위, 계곡에서 안전하게 이겨내세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2장의 하루요. 5시, 6시, 7시 뭐 이렇게 일어나고 오전에 혹시 민원이 있으면 전화로 이런저런 전화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들을 하고요. 점심 먹을 때 경로당에 가기도 하는데 저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뭐 어디 가로등이 나갔다, 뭘 신청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그거를 잘 수집했다가 마을에 잠깐 출동 나가서 그 확인도 같이 하고 한 달에 두 번씩 이장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그 이장 회의를 가서 지자체에서 마을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전달을 해주시면 그거를

아니라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사진도 찍고 디자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프리랜서 의뢰도 정말 많이 들어왔고요. 또 제가 필요한 곳에 한 곳, 두 곳씩 불려나갔던 것 같아요. 가끔은 내가 사진 작가인지 디자이너인지 기획자인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아,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완도에 와서 많이 느끼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저희 마을에 전 이장님이 오셨었어요. 커피 한잔 마실까? 얘기 좀 하게 가게로 가도 돼?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갑자기 조금 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이야기를 하자고 하지? 내가 혹시 실수를 했나? 이런 걱정이 들면서 조금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장님이 저한테 이장을 해볼 생각이 있냐? 이런 얘기를 꺼내주셨는데요. 제가 사진도 찍고 디자인도 하고 기획도 했지만 이장님 저는 이장은 마을 대표잖아요. 제가 이 제안을 받을 당시의 나이가 23살이었거든요. 그럼 내가 이장이 되면 24살일 텐데 24살의 이장? 아, 너무 특별한데? 이분도 어떻게 보면 저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해주신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필요할 수가 있구나. 사실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 덜컥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제가 이장이 되면서 처음으로 받았던 이장 임명장인데요. 저는 아직도 이거 받았던 날이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용암리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주변 이장님들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젊은 공무원이 지금 대타로 저기 앉아 있나? 다들 저를 힐끔힐끔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장님들이 신기해하시는 와중에 이장 임명장을 주겠다며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는데 모두가 휘둥그레져서 저를 쳐다본 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이장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을 일단 한번 가봤어요. 저희 마을에는요. 저보다 어린 사람이 없었고요. 다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뻘. 그렇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마을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바를 굉장히 많이 해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예쁨을 많이 받았거든요. 적당히 또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고 또 살짝씩 애교를 부려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 많은 손님들도 곧잘 대하니까 나 정도면은 솔직히 이장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전 이장님이나 어르신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어떻게 저렇게 이장을 할수 있게 됐는데 어느 날부턴가 어디선가 이장이 일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억울했어요. 나는 이장 회의도 꼬박꼬박 하고 있고 마을 순찰도 돌고 있고 어르신들이랑 약속을 잡아서 경로당에 찾아뵙고 무슨 일 없는지 분명 살피고 있는데 왜 이장이 일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실까? 아니 나는 성의 있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 처음엔 속상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어르신들이랑 약속을 잡았다고 착각을 하고 우연히 경로당에 들어가게 됐어요. 경로당에 들어갔는데 어르신들이 그날따라 되게 엄청나게 저를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일로 왔냐? 어쩐 일로 왔냐? 와서 밥 먹고 가라. 막 이렇게 반겨주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약속도 없이 경로당에 방문을 한 거였어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무작정 방문한 게,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어르신들은 당연히 이랬어야지. 평소에도 아무 일 없이도 자주 경로당을 찾아줬어야지.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어르신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냥 들려서 배고프면 밥 먹고, 우리랑 수다 떨고, 같이 드라마도 보고, 이렇게 편하게 지내자.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렇게 한 번, 두 번씩, 또세 번, 네 번, 뭐몇 주에 한 번씩 마을을 찾게 되면서 점점 더 어르신들이랑 가까워졌는데요.
제가 저희 마을 밥그릇을 가지고 왔는데요.

0: 어르신들이 저랑 가까워지기 위해서 막 그냥 편하게 와서 밥 먹고 가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면서 경로당에서 밥을 정말 많이 먹는데 여러분 이 밥그릇이 생각보다 되게 가볍지만 안이 되게 커요. 근데 이 밥그릇 한참 위로 이렇게 고봉밥을 쌓아주시거든요. 이게 밥한번 먹고 끝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밥을 막 먹다 보면은 제가 겨우겨우 또 밥을 다 먹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다 먹었어? 한 그릇 더 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어르신들한테 아, 저 배불러요. 이 말을 못해서 두 그릇씩 먹다가 점점 옆으로 자라더라고요.
1: 알았어요.
2: 맛있다. 너무 맛있어갖고 밥이 또다 없어져 버렸어요.
1: 해줄까?
2: 아니.
0: 이렇게 어르신들이랑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부족하면 더 주시고 하면서 그렇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친해지기에는 좀더 거리가 있었어요. 어느 날은 집에 혼자 있는데 밖에서 쾅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현관문을 나가봐도 누가 온건 아니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창문에서 쾅쾅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혼자 살고 있으니까 갑자기 도둑이 된 건가? 아니면 강도가 들었나? 여기에서 소리가 나면 안될 창문에서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웬 나뭇가지가 제 유리창을 계속 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고 있는데 희미하게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장! 이장 밥 먹어! 이렇게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알고 보니까 저한테 감을 가져가라고 계속 말하던 어르신이 있었는데 제가 감을 안 가져가니까 그 나뭇가지로 계속 저희 유리창을 두드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시골은 이렇게 한번 친해지고 나면 내 동네, 우리 동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정을 나누고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장일은 맛있는 음식을 주고받는 걸로 잘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장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인터넷에 이장일 잘하는 방법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요. 묘지이장 잘하는 방법 이런 게 나와요. 이장일 잘하는 방법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씩 이렇게 배워나가면서 이장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실수를 많이 했어요. 어느 날은 작년에 결정된 일을 올해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장이 바뀌었으니까 올해도 작년 이장이 하던 일을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마을에 피바람이 불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장은 혼자 그렇게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냐? 저보고 독재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당연히 작년에 결정됐는데 이게 어떻게 내 맘대로 하는 거지? 생각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장이 바뀌면 그 일을 다시 진행을 하겠다. 마을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고 다시 충분히 상의한 후에 진행을 했어야 됐던 거예요. 그 얘기가 있던 후에 주변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아, 진짜 어려서 이렇게 좀 이장 일이 서툰 건가? 또 아직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가? 사실 안 좋은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리고, 한편으로는 저조차도 내가 너무 잘 몰라서 마을에 피해 주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내가 계속 이장 일을 해도 되는 걸까?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점점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제가 이장을 해도 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좀 걱정도 되고 불안해서 어느 날은 이장을 못할 것 같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할때 처음에 다들 많은 어르신들이 제 얘기를 처음엔 들어만 주셨어요. 이 얘기를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저희 왕언니 할머니가 전화가 오신 거예요. 집에 있는데 이장 밥은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셔서 아, 밥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장 아까 얘기했던 거 말인데 근데 나는 유솔이장이 이장이라서 정말 좋았어. 내 손녀 같은 사람한테 편하게 내 불편한 거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뭐, 이제껏 이렇게 편하게 내가 불편했던 걸 얘기한 적은 없었어.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거 하나 정도로는 계속 이장을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에는

제가 피해를 드리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주저스러운 부분이 아직까진 많았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전전 이장님이 어느 날한 곳에 마을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으셨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장, 이장님을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아, 하고는 싶은데 제가 마을에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죄송해서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전전 이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나이가 많고 적건 이장 일은 처음부터 잘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불편한 게 있으면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이장을 가르쳐 나가는 거다.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의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지. 처음이니까 당연히 못할 수 있지. 이런 얘기 해주시고, 제가 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아, 이런 거 하면 돼. 이렇게 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만난 어른들 중에 좋은 어른들이 정말 많았지만, 특히 저희 마을에 이렇게 제가 좀 부족한 부분, 좀 아쉬운 부분들을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시는 어른들이 정말 많았어요. 다 처음엔 다 그렇지. 배우면 되지. 그렇게 넘어가주시면서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벌써 5년 차 이장을 할수 있게 됐는데요. 어르신들이 시행착오를 기다려주셔서 제가 조금 더 익숙하다고 할수 있고 이제는 좀 자신 있게 저 용암리 이장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된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도 청년들이 지역에 와서 충분히 성장하고 자랄 수 있게끔 조금 기다려주고 모르는 건좀 알려주고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곳에서는 지역에 청년이 오면, 아,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 또 한두 해 있다가 그냥 가버려. 그러다가 또 떠나겠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긴 한데요. 근데 사실 그분도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고요. 사실 오래 살아온 곳에 대한 애착이기도 하고, 또 애정이기도 하고, 또 떠난 사람들이 있기에 상처를 받아서 가끔씩 그렇게 말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청년 입장에서는 아, 들어오기도 전에 사람들이 먼저 선을 긋고 문이 닫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청년이 떠나는 이유는 지역에 기회가 없어서도 있지만 이렇게 내가 지역에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내 실수를 받아들여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요. 저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그 기다림이 저를 이곳에 만든 것처럼 지역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청년이 오면 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가깝게 지내도록 받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처음 하는 게 되기도 했거든요. 다 채워진 곳에서는 제가 뭘 하던 사실 있던 거에 하나 더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지역에서 부족한 것들 중에서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하나씩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제가 있는 완도에서는 제가 하는 게꼭 필요한 게 되고 더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하니까 계속 저는 여기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필요한 걸 만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고 남들이랑 계속 비교하느라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다고 느낄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아무거나 한번 해보시고 또 없어서 불편했던 거, 있었으면 좋았던 거 하나씩 만들어 보시면서 그렇게 나를 잘 받아들여주는 사람들과 같이 조금 힘을 받아서 더 다양하게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도 뭐든 해낼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든 해낼 수 있는 저처럼요. 감사합니다.

0: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1: 굉장히 저는 약간 잘해야 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책을 읽으라고 하고 싶어요. 나로 살아가면서 내 습관을 만들고 나의 간성을 만드는 거. 뭐 그게 삶 자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을 강력 현장에서 형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작가로 살고 있는 박미옥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경찰관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그 마음으로 정말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학을 갈 수도 있었겠지만 집안 형편상 어렵다는 생각도 했지만 꿈을 포기하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는 반항심도 있었습니다. 먼저 살아보자라는 결심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인생을 빨리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도리어 저에게 많은 시간을 벌어줬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되고도 우연히 형사를 했는데 한 건 한 건 사실 해결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최초라는 이름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최초의 여자 형사, 최초의 강력팀장, 마약팀장, 최초의 강력계장.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개인적인 자부심은 이렇게 전문수사가 이 제도를 만들고 이 마스터 자격증 7번인데요. 이걸 이미 형사 경력 15년 차에 제가 이 마스터증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의미보다 또 다르게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이 없던 시절에 그 판례를 만든 형사가 되어 보았다는 거. 그리고 법의학 점검안으로 살인사건을 해결해서 선배 형사로서 후배들한테 뭔가 보여준 느낌이 있다는 거. 그런 시간을 연 없이 사용하고도 그런데도 제 나이가 52살이었습니다. 정말 시간 잘 쓴 것 같지 않아요?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산 지도 벌써 6년인데 지금 본캐가 순수 예술 작가의 어시스트입니다. 전시를 기획하고 성수동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고 이런 일들을 형사인 제가 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새로운 삶을 경험하면서도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될지 또 다른 꿈을 계속 꾸고 있을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가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저를 놓고 삶의 새로운 청소년기다.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제가 형사로서 제일 어려웠던 것은 경험 없이 시작한 것. 사람들은 저에게 여자라서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묻지만 그거는 그 시절 그 시대의 이야기고요. 살아본 경험 없는 제가 범인을 잡아야 했고 피해자를 위로해야 했고 정말 세상은 막상 시작해보니까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도 두려웠고 실망도 했고 분노도 하고 절망도 했습니다. 막상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그게 우리가 만든 현실이더라고요. 범죄자들은 주로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그리고 뭔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합리화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계속 그 문제는 남 탓이에요. 세상 탓이고 그리고 제가 가장 본 잔인한 범죄는 나약하고 비급한 인물들이 주로 했습니다. 근데 이때 또 피해자를 생각하면 뜻하지 않은 진짜 신을 원망하고 싶은 일을 겪으면서 상처를 입죠.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힘이 없으면 일생을 진짜 힘들어하면서 사는 걸 보았습니다. 사건, 사고는 예견할 수 있거나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현장에서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망치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한 사건 한 사건 해결하면서 진짜 형사가 되어간 것 같고요. 그 시간을 산 덕분에 여자 형사라는 개념도 없던 시절에 담당 형사로서 존재하는 가치, 저는 그것을 구체적이고 매우 분명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인생 문제 해결 능력도 생겼고요. 위기 관리 능력도 점진적으로 생긴 게 아닌가 합니다. 그때 가장 일을 잘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님, 태어난 곳, 학교, 친구,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 많은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내 앞에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신은 그래서 공평한지 모르겠습니다. 다 가진 자도 없고요. 다 안 가진 자도 없어요. 저마다 환경과 기질,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사실 어린 날에는 그 자체가 부정되고 싫더라고요.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한 번은 집에 있고 싶지 않고 부모님한테 보호받고 싶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용돈이 필요하니까 재미로 편의점도 틀고 힘친 차로 도로를 달리는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일을 만났습니다. 수사를 하다 보니까 촉법소년과 청소년 그리고 성인의 형들이 어울려 있는데 이 형들이 나쁘게도 촉법소년, 형사처벌을 안 받아도 되는 이 막내들한테 범죄를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였냐면 아직 운전이 미숙한 이 친구들이 훔친 차로 달리다가 정말 큰 사고가 날까 봐 그 친구들도 위험하고 그 친구들로 인해서 타인도 위험해질까 봐 그래서 형사과 전체 인원을 설득했습니다. 일단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면서 촉법소년 위주로 그 친구들 집 앞에 자주 모이는 장소에 가서 범죄를 못하게 예방했습니다. 현기차에 태워서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그 틈에 형들이 하는 범죄를 서명하고 형들을 먼저 구속시켰습니다. 제발 이 막내 동생들한테 범죄를 못 시키게끔 그 촉법소년한테 면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냐고. 해맑게 멋지게 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멋진 삶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키도 많이 크고 싶고 옷도 멋있게 입고 싶고 아무튼 멋지게 살고 싶대요. 근데 줄 게 없는 어머님이 처지가 안타까운 어머님이 울고만 있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아이한테 그 자신이 극복해야 될 환경을 아는 척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 못하겠더라고요. 다만 오늘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은 네가 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해줬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의 생명이 안전하도록 우리 형사들이 도와줬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네가 너를 스스로 도와서 진짜 멋있는 삶이 뭔지 멋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차곡차곡 또박또박 그 방향으로 살아보라고요. 진짜 분명한 건요 멋진 건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긴 세월 동안에 그렇게 쌓이고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삶이 참 힘들고 버거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은 중학교 학생들이요 같은 학교 친구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고 해서 강도로 신고가 된 거예요. 저희는 제일 처음에 학생인지 모르고 정말 열심히 수사했어요. 근데 형사들이 달랑 잡아온 게 중학교 3학년 4명의 친구를 잡아왔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건 이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객기로 범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배신자가 될까 봐 거부 못했고 친구들한테서 소속감이 없어질까 봐 함께 모의했다는 사실에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에 피해자는 어땠겠습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충격이 너무 커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와중에 또 다른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을 체포해온 날이 해필이면 중학교 마지막 시험을 치기 전날인 겁니다. 이 시험을 치지 않으면 중학교 3학년이 도루묵이 되잖아요. 졸업장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피해 학생을 생각하자니 당장 구속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 가해 학생들의 긴 인생을 생각하니까 이 중학교 마지막 시험은 기회를 줘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0: 말했습니다. 일단 시험 칠 기회는 주겠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에 이 친구들의 여죄를 더 수사할 거고 추가 범죄가 나오는 순간은 반드시 구속한다. 학생들은 시험을 쳤고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했고 참 다행이라고 말하기에는 경사로서는 조금 웃긴데요. 여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 친구 사이에 사과와 용서가 오고 가고 아이들은 법정에서 구속되지 않은 채 각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고등학교 진학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다 제대로 고등학교 진학 못했습니다. 당황한 부모님이 해외로 보내기도 하고요. 금전고시를 보게 하기도 하고요. 저마다의 길을 찾아갔는데 사실 궁금합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피해 학생은 그때의 충격이 회복됐을까요? 진정한 사과가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기억이 오면 이 상처가 회복되기 빠르대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사과, 좋은 기억이 있는 이 시간을 보낼 필요도 분명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생이 꼬인다는 거 어쩔 수 없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 번의 실수로 주눅들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어른들의 또 할 일 같습니다. 한 번은 중학교 3학년생이 부모님과 진로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질문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에 저도 당황할 만큼 수준이 높았는데요. 제 책을 읽어왔던 모양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그 범죄 현장을 놓고 인문학의 산실이라는 표현을 했더라. 그 말을 작가님한테 직접 듣고 싶다. 그 순수한 질문에서 저에게 주는 현타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인문학이라는 게 인간에 대한 인간이 뭔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고민하면서 문학과 역사, 철학, 언어, 예술 등을 살펴서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출발점이 없으면 어디에서 출발하죠? 그런데 더구나 범죄 현장은 인간 그 자체가 고민입니다. 결핍과 상처, 욕망 그 덩어리가 살면서 일을 저지른 거예요. 더구나 범죄라는 일을 저질러서 저는 그 일을 현장에 직접 봤어야 했고 그래서 인간의 날 것 같은 모습을 나는 그대로 봤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인문학 책보다 범죄 현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운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친구는 그 말을 한 번에 알아듣더라고요. 진짜 그 친구가 구체적으로 프로파일러와 과학수사 요원이 되고 싶은 꿈을 꾸고 있었는데요. 부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현장에서 왜 일하려고 하냐고. 사람들 나쁜 것만 보면서 왜 상처받는 직업을, 그 힘든 직업을 하려고 하냐고. 대기업에 들어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맞을까요? 부모님을 이해시키거나 설득할 말이 필요하대요. 자기한테 조언해줄 말이 없냐는 거예요. 너는 너에게 충분히 대화했냐?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세상에 좋은 조건을 버릴지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가치를 위해서 고생하고 힘들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질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엄마, 내가 대기업을 가면 힘들지 않아? 그곳에서 힘들 때 그 자리에서 나는 무엇으로 그 시간을 견뎌야 해? 라고 질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안정적 월급만으로 보상될 수 없는 그 자신만의 가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보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네요. 후회했죠. 도망도 치려고 해봤고요. 계속 도망가기 싫어서 남아있는 게 이렇게 저한테 수많은 보람과 가치를 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후회가 밀려오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회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일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들리는 후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처음 시작한 마음이 변해서 후회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라는 게 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하면 약이 된다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정말 씩 웃어요. 이 친구는 자기 꿈을 안 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꿈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내 삶을 주도적으로 세상과 타인에게 흔들리지 않고 사는 방법이 그걸 또 고등학생한테 또 제가 배웠잖아요. 형사라는 말로 이행시를 지었는데 내용이 너무 재밌었어요. 형, 형용사, 사, 사역동사. 정말 웃기지 않나요? 그래서 그 친구를 뽑았어요. 제 책에 선물을 줄 친구로. 근데 더 웃기는 건 그 친구가 와서 저에게 한 말이에요. 저의 특별함을 알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자신의 특별함을 이미 말하는 자존감. 이미 그 친구는 자신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의합니다. 청소년기나 사회 초년 시절은 당연히 버겁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용량을 키우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실천과 지속성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십시오. 아, 지금 당장 결과 내놔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보는 거지 뭐. 나 자신조차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타인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앞만 보지 말고요. 먼 미래도 미리 생각하지 말고요. 가끔 하늘도 쳐다보고 자연도 보고 날씨와 호흡하면서 내 기분도 챙겨주고 그렇게 반걸음이 움직여서 한 걸음이 되고 그게 내 걸음이 되고 내 길이 되는 것이 순서고 과정입니다. 가끔 허세도 피우세요. 진정 멋있는 허세를 피우다가 초기 진짜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정은 여러 작용이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기질과 성격, 감정을 제대로 관찰해 본 적 있으세요? 공감하는 능력, 인내하는 힘, 적응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밀고 당기는 힘을 배우지 못하면 세상 나가서도 사람들과의 소통, 감정 다루는 방법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겪어야만 하는 이치를 알아야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1: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0: 바다의 향이 느껴지고 이게 엄청 부드럽거든요.
1: 청가! 청가! 청가 엄청 시원하고 맛있는데.
2: 지리산을 담은 맛이에요. 여름에 이 맛이면 최고지 뭐.
3: 꼬문 거 처음이네. 죽이네 이거.
0: 여름의 맛 혁습 바캉스.
4: 회전목마를 누군가가 나를 태웠는데 절대 내려주지 않는 회전목마를 타는 것처럼.
5: 버스 대기 정류장 있잖아요. 거기서 누웠어요. 들어누웠어요. 이거 완전 술 취한 사람 같았어요.
6: 아니요, 그냥 머리가 무거워요, 많이.
7: 잠깐만 한쪽으로 쓰러질 것 같거나 아니면 똑바로 걷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거나 이상이 생기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8: 그냥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한데 좀 많이 어지러워서.
7: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은 더 큰 정신적인 문제로 갈 수 있고.
9: 여기세요. 정면?
7: 네, 그냥 정면이라고.

0: 믿고 보는 김범준 교수님이 오늘 오래간만에 네. 함께 주셨습니다. 엔트로피.
1: 야.
0: 예, 요게 좀 폼이 납니다.
2: 제가 취미는 과학에서 여러 주제를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 중에 엔트로피가 제 전공인 통계 물리학에서 가장

0: 중요한데요.
1: 그러면 지난번에 나왔던 것들은 전공 분야가 아닌 거예요?
2: 잘 모르고 한 얘기고요.
3: 연력학 제이법칙이라는 것도 알아요?
4: 아니, 알고 싶지 않아요.
2: 과연 제가 오늘 어디쯤에서 포기할지, 드랍할지, 드랍할지.
0: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한마디로 하면 너무 간단해요. 물리학에서는 거시적인 양이라고 합니다. 미시적인 입자를 미시적으로 원자부터 출발해서 거시적인 제한 조건이 있을 때
2: 네.
0: 1이에요. 그럼 이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이해하신 거예요. 끝. 아~
2: 이 법칙이 끝났대요.
0: 이제 여러분이 통계역학을 공부할 순서다.
2: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거냐. 그 반대는 절대 안 일어나냐.
0: 얼마든지 일어나요.
2: 아, 얘기해 주세요.
0: 이게.
5: 내 이름은 태어야.
6: 태어는 머리가 정말 커요. 아, 머리가 정말 커요.
5: 안녕.
6: 안녕.
5: 할머니 나요.
7: 오, 어머님. 어서 출발 시간이에요. 아주 좋은 시간 보내세요.
5: 할머니 나를 타.
8: 문자 없이는 어디 외출을 못해요.
9: 제 모류 방향, 가르마 방향하고 가발은 까맣고 머리가 하얘면 연결이 안 되니까
10: 올라가요. 손을 쏟아보면 엄청 더워서 더 많이 납니다.
11: 여름이 최고 싫어요.
12: 오일프리 그냥 저를 또 발목 또 잡고 있습니다.
11: 끝났습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2: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0: 꺼내.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다른 걸 떠나서 금수강산 금사리입니다.
1: 명품의 공기. 아, 너무 맛있어요, 공기가.
2: 너무 좋아, 너무 좋아.

0: 제가 느꼈던 조제의 매력을 이번엔 여러분과 함께하러 갑니다.
1: 아이고.
0: 세상이 모든.
2: 아, 너무 또 감동적이네요.
0: 이 맛에 온천하러 온 거죠.
2: 대단한 자연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있네요. 또 조제하여 오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0: 엇가르기야.
1: 우리 정말 잘 봤습니다.
2: 여보, 당신은 그 파락불 나와서 행복했어?
3: 아니.
2: 그럼 우리 태천으로 간다.
3: 첫째, 둘째, 셋째 나무. 16년 만에 이렇게 꽃이 됐어요.
2: 첫째, 둘째가 절대 이 집은 팔면 안 된다.
3: 앞으로는 이 공장에서는 어떠한 행복이 만들어질까?
4: 집 전체가 놀이터였던 기분?
5: 세상 살면서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영원한 게 하나 있다.
6: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7: 막차까지 살아야지.
6: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8: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재해. 호우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9: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8: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호호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행지가 알려진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보여줄까? 물속에 들어가며
1: 마린색이 별에
0: 와! 꼬리색도 핑크
2: 인어공주 미니
0: 어?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인어공주
2: 인어공주 미니
3: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4: 와 시원해
3: 스텔라 냉떡볶이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0: 유령산 중개인.
1: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손님들이 새 집 고르는 걸 도와줄 거야. 아주 딱 맞는 집으로 말이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열쇠 꾸러미야. 짤랑. 하려고 내놓은 집들의 문을 열 때 쓰려고. 딸깍. 어서 오세요.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부동산 중개인이거든. 나랑 같이 부동산 중개인 놀이 할래? 좋다고? 그럼 딱 맞는 새 집을 구해주러 가보자. 같이 갈 거지?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딸깍, 너희도 열쇠로 이 문 좀 열어줄래? 바로 그거야.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부동산 중개인 놀이. 손님들한테 집을 구해주자.

안녕 오지, 안녕 비씨. 부동산 중개인 놀이

0: 새 집 필요한 친구 있어?
1: 어, 나! 나 새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 가족을 위해서 새로 아기가 태어났거든. 너도 아기라고? 나 쌍둥이 아빠네.
2: 그리고 새 집이 생기면 새 이웃도 있어야겠지. 그게 바로 나야. 그럼 이따 봐.
0: 가자. 보여줄 집이 아주 많이 있거든. 제일 먼저 소개할 집은 바로 통나무 집이야. 봐봐.

0: 난 소방관 데이지라고 해. 바로 옆 소방서에 산다고. 삐뽀 삐뽀 삐뽀 삐뽀 삐뽀.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줘. 삐뽀 삐뽀.
1: 그리고 이건 이 집 대문 열쇠야. 잠깐. 통나무 집은 실내 뒷마당도 있고 숨바꼭질하기에도 딱 좋아. 2층도 올라가 볼래?
2: 우와.
1: 어? 한번 살아보고 결정할래?
2: 하룻밤 자보라고? 좋아.
1: 자, 여기 있어.
2: 고마워. 어쩜, 근데 우리 아기들이 잘 요람이 없는데 어떡하지?
1: 아무거나 써도 돼.
2: 요람, 요람. 찾았다. 우와, 딱 좋아. 근데 비씨 아기는 어딨지? 우와! 좋아, 이제 잘 시간이야.
1: 밖에 있을 게 필요하면 불러.
2: 알겠어. 잘 자, 쌍둥이들아.
0: 삐뽀, 삐뽀, 삐뽀, 삐뽀. 신경 쓰지 마. 그냥 옆집 소방서 일이니까.

0: 되겠어. 아기들이 잠을 못 자는걸. 아이, 걱정 마. 그럼 조금 더 조용한 곳을 찾아보면 되니까. 마침 딱 맞는 집이 있어. 부동산 중개인 내 집을 찾아요. 중요한 건 지비치, 지비치, 지비치. 자, 이번에 소개할 집은 바로 모래섬 집입니다. 봐봐. 이 집은 공간이 아주 많아. 주방에 방방이도 있고, 또 여긴 바로 섬이라 모든 게 아주 조용하다고.
1: 모든 게 조용해?
0: 응, 전부 조용해. 여기 있는 건 쉿 병원이고, 또 쉿 도서관이랑 또 새로운 이웃도 있지.
2: 그게 바로 나야. 난 옆에 있는 쉿 박물관이거든.
1: 오, 쉿 박물관이 뭔데? 쉿.
2: 여긴 조용한 것만 하는 곳이야. 예를 들면 조용한 야구나.
3: 와, 멋지다. 내가 해냈어.
2: 또 조용한 노래 부르기.
3: 야, 야, 야.
2: 섬에선 박수도 이렇게 쳐. 고마워요.
0: 어때? 조용하지? 딱 조용한 집이잖아.
1: 여긴 완벽해.
0: 이게 열쇠야. 딸깍. 한번 둘러봐.
1: 방방이 주방.

0: 아기랑 같이 조금만 조용히 뛰어줄래? 이렇게 말이야. 뿅, 뿅, 뿅.
1: 해볼게. 이것도 재밌는 거 맞지? 그치? 조용한 옛날 이야기 해줄게. 들어볼래? 여우랑 곰새 말이 이야기인데.

0: 나나 딜런, 여긴 너무 조용해서 살기 힘들 것 같아.
1: 그러니까 너무너무 조용하지도 않고 너무 시끄럽지도 않은 곳?
0: 맞아, 그런 집이 딱 좋을 것 같아.
1: 오, 딱 그런 집이 있어? 자, 이번에 소개할 집은 바로 보트집이야. 봐봐!
0: 집 멋지다. 넌 어때, 아기 당근 인형아? 마음에 쏙 든다.
1: 그럼 뭐가 좋은지 보여줄게. 어떡해, 열쇠가 사라졌어. 큰일 났어, 친구들. 모두 손상 안경 준비. 혹시 열쇠 꾸러미 같은 게 보이니? 저기 있어! 예! 이 집의 제일 좋은 점은 딸깍! 부릉부릉부릉부릉 바로 움직인다는 거야! 그래서 시끌시끌한 곳도 갈 수 있고 부릉부릉부릉부릉 또 조용한 곳도 갈 수 있지.
2: 진짜 멋지다. 안녕.
0: 시끄러울 때도 있고 조용할 때도 있단 말이지. 근데 이 집은 얼마야?
1: 반짝이 돌멩이 10개.
0: 오, 너희도 마음에 들어? 반짝이 돌멩이 10개야. 우리한테 딱 맞는 집을 구해줘서 고마워.
1: 딱 맞는 집이라고? 우리가 해냈어!
3: 예! 성공!
4: 부동산 중개에 있는 집을 구했죠. 행복한 가족, 행복한 집.
1: 열쇠 여기 있어.
0: 예! 그럼 요람은 저기 두고, 그리고 또 수영장은?
2: 전부터 안 해!
4: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1: 그럼 또 만나.
5: 이제 나한테 어? 딱 맞는 새 집 구해줘. 바나나 냄새가 솔솔 나면서 물 미끄럼틀이 5개 있는 집. 또 방마다 2층 침대가 쫙 있으면 좋겠어.
6: 마트 직원.
1: 오,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온갖 종류의 식품을 파는 가게에서 일하려고. 바나나하고 빵이랑 또 치즈 같은 거.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계산대로 쓰려고. 삐삐 띠링. 왜냐하면 오늘은 바로바로 마트 직원이 될 거거든! 나랑 같이 마트 직원 놀이 할래? 너흰 어때? 좋다고? 손님들이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삐삐삐 띠링. 여기 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너희 계산대 소리는 어떠니?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마트 직원 놀이! 손님들이 장 보는 걸 도와주러 가자!

0: 자, 그럼 다 같이 동시에 그림 보여주기다. 안녕, 빌런.
1: 얘들아, 안녕. 우리 마트 직원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2: 할래.
3: 난 손님 할래.
0: 그럼 난 마트 직원.
1: 우와, 나도. 우선 마트 선반을 채우자.
0: 여기 이건 우유야.
1: 달걀.
0: 밀가루.
1: 멜론.
0: 피클.
1: 그리고 바나나 한 개야. 이건 계산대야. 이제 마트 문을 활짝 열게. 봐봐.
2: 쇼핑 카트야.
3: 예.
1: 뭐 필요한 거 있어요?
3: 잘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0: 아무거나 사도 돼.
3: 뭘 사지? 뭘 사지?
2: 알았다. 우와, 됐어.
3: 혹시 여기 멜론 있어요?
1: 아이, 그럼요. 이쪽입니다. 어떤 멜론이 좋으세요? 주황 멜론이랑 초록 멜론, 탱탱 멜론.
2: 아, 이거예요.
1: 우와, 너희 어디가?
3: 넌 파이에 넣을 거? 넌 스무디로 만들 거? 아, 넌 공으로 쓰면 되겠다.
0: 시식 준비됐어요.
1: 자, 손님 여러분, 이거 맛 좀 보세요. 피클 팬케이크랍니다.
0: 하나 먹어봐요. 얼마나 맛있다고요? 안 돼요. 한 손님당 하나씩. 이제 이건 다른 손님들 드려야 해요.
3: 근데 달걀은 어디에 있죠? 이만큼 필요하거든요.
1: 그럼 이쪽입니다.
3: 고마워요.
1: 조심, 조심. 어, 뭐야?
0: 아, 달걀!
1: 바나나요? 6번 칸이요? 이쪽입니다. 여기 마지막 바나나입니다. 계산은 이쪽이요. 삐! 오오 띠링! 바나나 값은 손뼉치기 두 번! 뽀뽀 띠링! 그럼 잘 가요!

0: 어서 오세요, 새로운 손님.
1: 우와, 눈썹 멋지네요. 근데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그럼 새로운 손님이니까 맛 좀 보세요. 안녕, 디제. 아니, 어서 오세요, 손님. 머리 모양 멋지네요, 손님. 피클 팬케이크 드릴까요? 저도 시식 좀 해봐도 될까요?
2: 그럼요.
1: 냠, 냠, 냠, 냠. 더 먹고 싶어요. 제발요.
2: 그럼 한 상자 사면 되겠네. 냉동칸에 가보세요.
0: 냉동칸이 어디예요? 바로 저기예요. 근데 딱 한 상자 남았네.
1: 저건 내 거야.
0: 어디 뭐가 있는데? 바이버야, 피클 팬케이크! 그거 이리 돌려줘!
3: 이거 진짜 맛있어요!
0: 야, 거기서! 나 팬케이크한테 말아!

0: 팬케이크 만드는 재료는 밀가루, 달걀, 우유, 피클? 이거 우리 마트에 다 있는 거잖아.
1: 그럼 우리가 직접 피클 팬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거야? 달걀은 나한테 있어!
2: 손님 여러분, 마트는 띵띵이 20번 후에 문을 닫습니다.
1: 20번? 그동안 무슨 수로 재료를 다 구하지?
3: 20, 19!
0: 각자 하나씩 가져오자! 난 우유!
1: 그럼 난 밀가루!
3: 15, 14!
0: 근데 우유가 어딨더라? 마트 직원 친구들! 손상 안경 준비! 혹시 통에 든 우유가 보이니? 저기 있어!
2: 곧 마트 문을 닫습니다.
3: 19!
0: 달걀!
3: 18!
0: 피클!
3: 17!
0: 우유!
3: 16!
0: 어떡해! 물건이 안 지켜! 그럼 뒤집어서 찍으면 빕!
3: 셋!
0: 얼마냐 하면 빡! 손뼉치기야!
2: 마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업을 마치겠습니다.
3: 그래도 괜찮아. 필요한 재료는 다 구했으니까.
0: 우와! 다 구했다고? 우리가 해냈어!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히클 팬케이크 만들자 내가 섞을게

0: 따뜻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1: 쟤들 쫓아가면 모냥을 잡을 수 있어.
2: 그럴 듯해.
3: 아차.
2: 응? 해치다.
1: 해치의 역습.
2: 난 여기서 내릴게.
4: 난 주차하고 따라갈게.
2: 저쪽이야.
5: 에? 에? 너도 왔냐?
6: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일템 출동!
7: 웬 차들이 이렇게 많아?

0: 이거 뭐지? 저게 뭐야?
1: 어? 누가 불러? 어? 어?
2: 삐립! 삐립! 삐리리!
3: 찾았다! 없애버려!
4: 자자자자자자!

0: 비겁하게 혼자 도망가면 어떡해요?
1: 구하러 가려고 했지.
0: 두모, 정말 너무했다고요.
2: 어이, 너희들! 조용히 해! 시끄러워서 집중할 수가 없잖아!
0: 쉬, 인정이 없어요.
2: 다 들린다! 잡아야 해!
3: 아자자자!
4: 어?
3: 아자자자자! 피해!
4: 어? 어? 어? 어?
2: 공격! 티!
3: 아라디오!
0: 이게 다 뭐야?
3: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났어. 아라디오!
0: 골데리오!
3: 어? 차! 아! 아!
1: 잘한다.
3: 우와! 응? 알아요? 알아요?
2: 못들 하는 거야! 한 번에 다 공격해서 끝내버려! 밀어붙여라!
0: 어떻게 한 거야? 기본이지?
3: 피하자! 하자!
2: 쫓아가!
3: 아라리오! 아자자! 아자자자! 아라리오!
0: 어, 방금 저거
5: 강아지 아니야?
1: 비리리

0: 비비비.
1: 걸레리오.
2: 아, 한보.
0: 비비비.
3: 삐리삐리삐리. 잡았다.
1: 오예.
3: 당장.

0: 내려와! 선이라고 했지.
1: 너 잘 만났다. 이렇게 반가워할 줄은 몰랐는데.
0: 그런데 해치는 어딨지?
1: 찾아보시지.
0: 뭐 어차피 여긴 숨을 데도 없어.
1: 그렇게 큰 소리 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0: 뭐야?
2: 그런데 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야! 해치구나!
3: 아라리요? 이제야 알아보다니.
0: 뭐야? 그럼
1: 일부러 잡힌 척하고 들어온 거지. 아이고 팔이야.
2: 릴리리야!
1: 릴리리야!
0: 모두 공격해!
1: 공격!
3: 아라리오!
0: 제법이군. 3팀 출동! 4팀도 출동!
4: 어디서 자꾸 나타나는 거야?
3: 아라리오!
1: 안 되겠어! 아차!
2: 그래봤자 도관에 든 생쥐야. 뭐냐?
0: 뭐야?
5: 에이 참, 여기 있었네.
1: 너 뭐하다가 이제 오는 거야?
5: 주차하고 온댔잖아. 열심히 왔구만. 잔소리는.
0: 공격! 공격해!
3: 알레리야!

0: 아무거나 만지면 어떡해?
1: 꺼질 줄 몰랐지.
0: 아유, 진짜.
1: 저거야! 어?
2: 아라리오! 왜 안 되는 거야?
1: 어떡할 거야?
0: 아이고.
2: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지.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3: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로로 코딩 컴퓨터. 마우스로 한글을 클릭. 같은 글자 찾기. 마우스로 코딩을 클릭. 코딩으로 문서를 만든다. 로로 컴퓨터. 선생님. 로로 코딩 컴퓨터. 미미월드.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0: 소풍 가고 싶어.
1: 어? 데이지 할머니 댁이다. 어? 호스티랑 클린이잖아. 안녕하세요, 데이지 할머니. 안녕, 얘들아.
2: 스푸키구나. 어서 오렴.
3: 어서 와, 스푸키.
1: 무슨 얘기 그렇게 재미있게 하고 있어?
3: 내일 데이지 할머니와 꾸꾸름 언덕으로 소풍을 가기로 했어.
1: 우와, 정말?
3: 거기엔 예쁜 꽃들과 나비들이 정말 많대.
2: 스푸키, 너도 같이 가겠니?
1: 물론이죠. 재밌겠다.
3: 스푸키, 얼굴에 침이 다 튀었잖아.
1: 미안, 죄송해요 할머니. 갑자기 코가 엄청 간질거려서요.
2: 갑자기 코가 간질거린다고? 너 혹시 꽃가루 간지럼증 있는 거 아니니?
1: 꽃가루 간지럼증이요?
2: 그래, 꽃가루 간지럼증이 있으면 요즘처럼 꽃가루가 심하게 날릴 때 갑자기 재채기나 콧물이 나오기도 하거든.
1: 정말요?
3: 콧물도 나오는데?
2: 스푸키, 혹시 모르니까 꽃가루 간지럼증 검사를 받아보렴. 마침 구조본부에서 검사를 해주고 있단다.

0: 검사를 받았는데 꽃가루 간지럼증이면요?
1: 그렇다면 소풍은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 네? 소풍을 못 간다고요?
3: 스푸키, 아직도 코가 간지럽니?
0: 몰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3: 또 재채기를 하는데.
4: 너 정말 꽃가루 간지럼증 아니야?
0: 아니야. 아닐 거야.
4: 맞는 것 같은데.
3: 스푸키, 그러지 말고 검사를 받아봐. 정말 꽃가루 간지럼증이면 어떡해.
0: 나 검사 받기 싫은데.
5: 어서 와. 검사장은 저 안쪽이야.
6: 알았어.
4: 열이 있는지부터 확인할게. 다행히 열은 없어.
6: 고마워, 진.
4: 천만에. 스푸키!
0: 엘리!
4: 여긴 어쩐 일이야?
0: 그게...
4: 너 꽃가루 간지럼증 검사 받으러 왔구나?
0: 아니야! 나 꽃가루 간지럼증 아니야!
4: 스푸키! 어디 가?
5: 진,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4: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0: 안 해! 안 한다고!
4: 스푸키!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가면 어떡해!
5: 할리, 무슨 일이야?
4: 스푸키가 꽃가루 간지럼증 검사를 받으러 온 것 같은데 갑자기 받지 않겠다고 이러지 뭐야. 스푸키 말론 데이지 할머니 댁에서부터 계속 재채기랑 콧물이 나왔대.
5: 그래? 그렇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받으려고 하는 거야?
0: 그게 나 꽃가루 간지럼증이면 어떡해?
4: 아휴, 그건 검사를 받아봐야 알지.
7: 그래, 스푸키. 검사를 받아봐. 그래야 정확히 알 수 있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0: 아닐 수도 있어?
8: 물론이지.
0: 알았어. 그럼 받아볼게. 이걸 떼어내면 꽃가루 간지럼증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지?
7: 그래. 정말 간단하지? 시간이 다 된 것 같아. 내가 확인해볼게.
0: 나 아니지! 아니지!
7: 어쩌지? 꽃가루 간지럼증이야.
0: 뭐? 그럼 나 이제 어떡해?
7: 너무 걱정하지 마. 당분간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잘 쉬면 금방 좋아질 거야.
0: 정말 정말 나가고 싶으면?
7: 꼭 나가야 할 일이 있다면 마스크를 쓰도록 해. 다녀와선 깨끗이 씻고.
0: 마스크? 마스크만 쓰면 나 소풍 가도 돼?
4: 소풍? 소풍을 어디로 가는데?
0: 꽃구름 언덕!
4: 꽃구름 언덕? 거긴 꽃이 잔뜩 있는 곳이잖아.
9: 스푸키, 마스크를 쓴다 해도 꽃구름 언덕엔 가지 않는 게 좋겠어. 잘못하면 재채기나 콧물이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
0: 뭐? 정말?
5: 그래, 많이 서운하겠지만 내일은 소풍을 가지 않는 게 좋겠어.
0: 소풍 가고 싶은데. 아, 꽃가루 간지럼증이라니.
3: 스푸키!
0: 너희들 우리 집엔 무슨 일이야?
3: 검사 결과가 궁금해서 말이야.
4: 너 마스크를 쓴 거 보니 꽃가루 간지럼증이 맞구나.
0: 아니야! 그냥 코감기래. 오늘만 쉬고 나면 낫는댔어.
3: 정말? 그럼 우리 같이 소풍 갈 수 있는 거야?
0: 당연하지!
3: 잘됐다, 스푸키!
10: 그래? 간지럼증이 아니라니 정말 다행이구나.
4: 그러게 말이에요.
0: 얘들아! 좋은 아침이야!
4: 어서와, 스푸키!
0: 좋은 아침이에요, 데이지 할머니!
10: 좋은 아침이구나, 스푸키. 감기는 아직 낫지 않은 모양이구나.
0: 감기 다 나았어요. 다시 걸릴까봐 조심하려고요.
10: 어허,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자, 그럼 이제 다 같이 출발해볼까?
2: 네! 출발!
10: 여기만 지나면 바로 꽃구름 언덕이란다.
3: 우와, 정말요? 빨리 가자.
0: 답답해. 와, 이제 살 것 같다. 같이 가, 얘들아.
10: 자, 다 왔다.
2: 우와, 예쁘다.
10: 정말 그렇다.

0: 좋지.
1: 우와! 저기 나비떼가 있어. 가보자.
2: 같이 가.
3: 너무 멀리 가지 말렴.
2: 네.
4: 나비야, 나랑 놀자.
1: 스푸키, 좀 이상해 보이는데?
3: 스푸키, 그쪽으로 가면 안 돼.

0: 어떻게 살려! 으치!
1: 사고 발생! 사고 발생!
2: 무슨 일이야, 짐?
1: 방금 꽃구름 언덕에서 데이지 할머니께 신고가 들어왔는데 스푸키가 재채기를 심하게 하더니 절벽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대. 모든 대원들은 지금 당장 출동해줘!

0: 로키! 걱정 말거라! 곧 구조대가 올 거야!
1: 네!

0: 헨리, 상황은 어때?
1: 스쿠키는 꽃가루 간지럼증 증상을 보이고 있어. 게다가 나무에 깊이 박혀서 빼내는 것도 쉽지 않아 보여.
0: 알았어. 로이, 크레인을 준비해줘. 엠버는 나와 함께 내려가자. 응.

0: 됐어.
1: 스푸키, 조금만 참아. 금방 데리고 올라가 줄게.
0: 폴리, 증상이 심해지고 있어. 당장 응급처치를 해야 해.
1: 알았어. 로이, 응급처치를 할 거야. 단단히 잡고 있어줘.
2: 걱정 마.
0: 스푸키, 해독제를 줄게. 훨씬 나아질 거야.
3: 안 돼! 내가 갈게! 야!

0: 됐어, 로이.
1: 좋아, 올릴게.
0: 이만하길 정말 다행이야.
2: 그런데 스푸키, 친구들에게 왜 꽃가루 간지럼증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 거야?
3: 그게 친구들하고 소풍을 못 갈까 봐 그랬어.
4: 아, 그랬구나.
5: 하지만 스푸키, 앞으로 그런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단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네 건강이니까 말이야.
3: 네, 이제 알아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그런데 나 정말 괜찮아지는 거지?
6: 그럼 당분간만 참고 조심하면 다시 친구들과 밖에서 놀 수 있을 거야.
3: 좋아, 그럼 조금만 더 참아볼게.
0: 자, 그럼 스푸키의 안전을 위해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갈까?
2: 나 재채기해. 헨리, 너도 혹시 꽃가루 간지럼증 아니야?
4: 아니야.
3: 맞는 것 같은데. 헨리, 너도 당분간 밖에 나가지 말도록해.
4: 아니야. 난 꽃가루 간지럼증 절대 아니야.
3: 그건 검사를 받아봐야 알지.
4: 뭐?

0: 신나는 기차 여행.
1: 어? 트리노 온다.
2: 난 멋쟁이 트리노. 안녕 친구들, 오랜만이에요.
3: 안녕 트리노.
4: 어? 트리노, 오늘 뭔가 달라 보이는데?
2: 뭐가 달라졌을까요?
1: 뭐가 달라졌지?
5: 아, 알았다. 트리노, 이제 손님도 태우는구나.
2: 빙고, 맞습니다. 요즘은 물건을 싣는 대신 손님들을 모시고 여행을 다니고 있거든요.
1: 멋지네. 트리노, 우리도 태워줄 수 있어?
2: 물론이죠. 가만, 내일은 예정된 손님이 없어서 특별히 모실 수 있는데 내일은 어떤가요?
1: 내일? 당연히 좋지.
2: 좋아요. 그럼 내일 아침 9시까지 이 자리에 늦지 않게 모여주세요.
3: 알았어요. 고마워 트리노.
2: 천만에요.
6: 기차역에 가요. 아침 일찍 가요. 보세요, 기차들이 줄을 섰네요.
1: 오늘은 지름길로 갈까?
5: 좋아.
1: 어? 구조대다. 어?
3: 안녕 누나.
7: 안녕.
8: 모두들 여긴 어쩐 일이야?
1: 우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야.
9: 그렇구나. 그런데 이쪽 길은 좁아서 위험하니까 다음엔 큰 길로 다니도록 해.
1: 이 길이 더 빨라서 말이야.
5: 다음엔 그렇게 할게.
4: 그런데 저 귀여운 동산들은 뭐야?
5: 귀엽긴. 냄새가 엄청 나는데.
10: 아, 이거? 거름을 만드는 중이야.
1: 거름? 거름이 뭔데?
11: 농작물을 쑥쑥 자라게 해주는 영양분 같은 거야.
12: 냄새가 좀 지독하지? 동물의 배설물로 만들거든.
1: 배설물이라면?
3: 똥이잖아!
1: 신기하다. 똥이 영양분이 된다고?
13: 조심해, 맥스. 그러다 빠지겠어.
5: 그래. 내일 기차 여행 가려면 오늘은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고.
1: 응, 알았어.
12: 너희들 내일 기차 여행 가는 거야?
1: 응. 트리노가 여행을 시켜준대.
7: 우와, 좋겠다.
8: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랄게.
12: 기차 여행이라니 얼마나 즐거울까?
10: 맞아. 기차 안에서 맛있는 간식도 냠냠 먹고 친구들과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고
8: 창밖으로 멋진 산과 바다도 구경하고 말이야.
9: 깜깜한 터널을 지날 땐 기분이 최고지.
12: 중장비 마을 친구들, 오늘 밤 잠이 오지 않겠는데?
3: 그러게.
4: 얘들아, 내일 늦지 않게 기차역으로 가려면 8시엔 일어나야 돼.
3: 알았어.
4: 그럼 모두 잘 자.
3: 잘 자.
1: 미니맥스, 기쁜 소식이 있어. 우린 내일 트리노와 함께 기차 여행을 갈 거야. 너와 함께 하는 기차 여행이라니 정말 행복할 거야. 잘 자.

0: 아침부터 웬 소란이야?
1: 메시! 메시! 어서 일어나!
2: 왜 불러?
3: 벌써 9시가 다 돼가 기차 여행에 늦었다고.
2: 여행? 깜빡했다.
1: 빨리 와! 트리노가 기다린다고!
2: 같이 가!
4: 빌더씨! 저희 여행 다녀올지요!
0: 여행? 그래서 저 난리였구먼.
5: 친구들이 왜 이렇게 안 올까요? 날아가는 참새님 알고 있나요?
4: 트리노!
5: 어서오세요!
2: 늦어서 미안해. 어젯밤에 너무 설레서 잠이 오지 않더라고.
1: 그래서 우리 모두 늦잠을 잤지 뭐야.
5: 이해합니다. 여행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니까요. 자, 그럼 떠나기 전 잊은 것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래요?
3: 나는 없어.
1: 나도.
2: 나도 없. 맞다. 미니맥스.
5: 미니맥스가 뭐죠?
2: 내가 키우는 금붕어인데 깜빡하고 안 데려왔지 뭐야. 어떡하지?
1: 어떡하긴, 그냥 가야지.
3: 그래, 미니맥스는 다음에 데려가자.
2: 안 돼, 같이 간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얼마나 실망하겠어.
5: 그럼 어서 가서 데려오세요.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2: 정말 고마워. 금방 다녀올게.
4: 빨리 와야 해.
2: 기다려, 미니맥스. 지름길로 갈까? 위험해서 안 된댔는데.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조심, 조심. 겨우 빠져나왔네. 빨리 가자.
0: 조용해서 좋구먼.
2: 미니맥스! 어? 형 왔어!
0: 여행 간다고 하지 않았나?
2: 빨리 가자, 빨리! 조심, 조심. 여긴 길이 좁아서 정말 조심해야 해. 하지만 걱정 마, 여기만 빠져나가면 금방이니까. 파리야, 저쪽으로 좀 가줄래? 앞이 안 보인단 말이야. 가! 가! 가! 미니맥스! 누가 좀 도와줘요!
6: 맥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2: 드레키, 거기 미니맥스 좀 구해줘!
6: 알았어! 내가 미니맥스를 구할게!
2: 어떡해. 누가 좀 도와줘요!
1: 야! 도대체 맥스는 언제 오는 거야?
0: 그러게. 너무 늦는데.
5: 불길한데요?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요?
4: 사고?
7: 지금쯤 트리노와 친구들은 여행을 즐기고 있겠지.
8: 아마도 그렇겠지.
9: 어디쯤 가고 있을까?
4: 글쎄.
9: 사고 발생! 사고 발생!
4: 무슨 일이야, 지금?
9: 방금 기차역에 있는 덤프에게서 신고가 들어왔어. 맥스가 미니맥스를 데리러 집으로 간 지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대. 아무래도 맥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모든 대원들은 지금 당장 출동해줘.
4: 알았어.

0: 어디서 나는 소리지?
1: 도와줘요!
0: 맥스랑 트래키잖아! 폴리! 찾았어! 트래키 농장이야!
2: 알았어! 모두 서두르자!
0: 응! 얘들아!
1: 헨리!
0: 곧 구조대가 올 거야!
1: 미니 맥스를 먼저 부탁해!

0: 여기야. 모두 바퀴가 진흙에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어.
1: 알았어. 로이, 엠버, 서둘러서 구조를 시작하자.
0: 자, 금방 구해줄게. 로이, 준비됐어?
2: 좋아. 이렇게 셋 하면 바퀴를 힘차게 굴려. 하나, 둘, 셋.
0: 잘했어, 트레키.
3: 고마워, 헨리.
0: 저리 가라고!
4: 빨리 나가고 싶어.
1: 걱정 마, 금방 구해줄게. 엠버, 준비됐어?
5: 좋아, 그럼 당길게. 하나, 둘, 셋!
4: 나왔다.
1: 잘했어, 맥스.
5: 자, 이제 여기서 나가자.
0: 개운하다.
5: 모두 이만하길 다행이야.
4: 도와줘서 고마워.
0: 천만에.
3: 그나저나, 여행을 못 가게 돼서 속상하겠다.
4: 전부 내 탓인데 뭐. 미니 맥스,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0: 맥스, 너무 실망하지 마. 기쁜 소식이 있으니까.
4: 기쁜 소식?
1: 트리너와 친구들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대.
4: 정말? 야호! 신난다!
3: 잘 됐다, 맥스.
6: 자, 그럼 다시 한번 탑승객을 확인해보겠어요. 포크?
0: 응?
6: 브루노?
7: 여기.
6: 덤프?
8: 여기.
6: 맥스?
4: 여기.
6: 그리고 미니맥스?
4: 여기.
6: 반가워요, 미니맥스.
4: 트리노, 나랑 미니맥스를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
6: 천만에요. 새 친구를 만나서 저도 기쁘답니다. 그럼 이제 신나는 기차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9: 야호! 여행이다!
6: 잠깐, 또 뭐 잊은 건 없을까요?
4: 잊은 거?
9: 없어.
4: 여행 준비는 완벽해.
6: 좋아요. 그럼 출발합니다.
0: 잘 다녀와, 얘들아.
9: 잘 다녀와, 얘들아.

0: 녀석이 7살 어린이 손에?
1: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신기 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눈.

0: 얘들아, 비단벌레의 실종사건이 일어났어.
1: 실종사건?
2: 비단벌레는 어떻게 생겼어?
0: 비단벌레는 보석처럼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게 특징이야.
3: 와, 이런 곤충은 처음 봐.
4: 정말 신기하다.
0: 자, 빨리 찾으러 가자.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출동!
5: 출동!
2: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
3: 비단벌레들이 대체 어디로 간 걸까?
4: 어? 저건 뭐지?
0: 비단벌레잖아!
3: 놀라지 마! 우린 곤충을 도와주는 고고다이노야.
6: 고고다이노? 저는 주주예요.
4: 사라진 비단벌레를 찾고 있어. 혹시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6: 괴물이 데려갔어요.
5: 괴물?
6: 어젯밤에 다들 무서워서 못 움직이니까 다 잡혀가 버렸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계속 여기 숨어 있었어요.
0: 혹시 괴물이 어떻게 생겼어?
6: 무서워서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0: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6: 머리에 빨간 벼시 있었어요. 무시무시한 부리랑 날카로운 발톱에 검은색 깃털도요.
0: 벽과 부리, 날카로운 발톱에 검은색 깃털. 다 그렸어.
2: 에? 누군지 모르겠는걸.
3: 어? 어? 저 깃털.
0: 그림과 똑같은 걸 보니 범인의 깃털이 아닐까? 깃털을 따라가 보자.
6: 저도 같이 갈래요.
0: 좋아, 빨리 가보자.
2: 네? 어? 어? 검은색 깃털이 있는 둥지가 있어.
3: 우와, 보석들이네. 엄청 많아.
2: 우와, 보석들이 움직인다.
0: 보석이 아니라 비단벌레들이야.
6: 얘들아, 나야, 주주.
5: 주주야!
0: 얘들아, 우리가 데려다 줄게. 우와!

0: 괴물이 아니잖아.
1: 이 그림이랑 너무 다르잖아?
2: 아마 보석인 줄 알고 비단벌레를 데려왔나 봐.

0: 겁이 많거든. 다들 기절했어.
1: 어떡해, 어떡해.
2: 내가 유인할게. 안 키워, 여기야.

0: 괜찮아?
1: 난 비단벌레들을 대피시킬게. 안티오는 우리에게 맡겨.
2: 나잡아봐라, 메로.
1: 잘했어, 레스큐 킹.
2: 픽스!
1: 얘들아, 빨리 대피하자. 얘들아, 빨리 일어나줘.
2: 다들 겁을 먹어서 못 일어날 것 같아요.
1: 어떡하지? 이러다 따라잡히겠어.

0: 작전 성공!
1: 아키오야, 여길 봐!
2: 어? 내 보석!
1: 조금만

0: 모두들 무사해서 다행이야.
1: 구해줘서 고마워.
0: 우리가 너희를 구한 게 아니라 주주의 용기가 구한 거야.
2: 맞아, 너 정말 영감하더라.
3: 주주야 고마워.
4: 아니야.

0: 아.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1: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3: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누아.
4: 있어, 외계인 있다고.
5: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6: 알고 싶지 않아.
5: 죽음, 무서운 걸 잊었어.
7: 뇌를 바꿀
8: 도대체 예술이 뭔데.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0: 저기 여보, 그땅 있잖아요. 지금 도토리문화센터 자리 지분이야. 오늘 센터 갔다가 들었는데 그 땅이 이제야 빛을 보나 봐요. 대기업에서 땅을 사러
1: 아,
0: 다닌다고.
1: 당신 또 무슨 헛소리를 들은 거야? 그땅 처분한 지가 수십 년인데 당신 쓰러졌을 때 내가 몇 푼이라도 건지려고 발에 땀나게 뛰어다닌 거 그거 알아 몰라? 아, 내가 뭘 했어? 거기 아줌마들하고 엮이지 말랬지?
0: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만해요.
2: 아, 찾았다. 미남크림. 또뭐 살고 있나? 부장님!
3: 뭐지? 왜 빙글빙글 도시는 거야? 샤머니즘인가?
4: 동물원의 사슴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같은 자리를 빙글빙글 도는 정형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3: 부장님!
5: 좋았어. 이번 달엔 만삭처럼 벌었다!
3: 비타민 B가 스트레스성 정형행동 같은데도 효과가 있을까요?
0: 네? 여보, 어디 가세요? 가게는 어쩌고요?
1: 약속 있어서 나갔다 와서 열 거야.
2: 부장님, 이거 별건 아닌데요.
5: 소은 씨, 몇 달 동안 지켜봤는데 상당히 계획성 없는 소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2: 네?
5: 이제 소은 씨도 30대인데 슬슬 노후 대비를 해야죠.
2: 노후 대비요?
5: 회사에 믹스커피 놔두고 커피를 하루에 두 잔씩이나 사 마시다뇨. 커피 두 잔이면 8,000원인데 하루에 8,000원을 이자로 받으려면 예금액이 얼마나 필요한지 압니까?
2: 부장님, 저는 행복을 이자로 받고 싶진 않아서요. 지금 내 주머니에 딱 넣을 수 있는 행복이 좋아요. 지금 내 입에 딱 맛있는 게 좋고요. 포인트 그거 좀 싹했다고 맛없는 김밥 먹으면서 사는 인생은 저는... 부장님, 도토리문화센터 스티커 모으시...

0: 이번 역은 유니버스 그룹 본사, 유니버스 그룹 본사역입니다.
1: 저는 붉은색 곱슬머리에 연두색 상의, 핑크색 땡땡이 쇼핑백을 들고 있어요.
2: 저는 카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안경을 착용하고 베이지색 자켓에 검정 바지. 보이십니까?
1: 이건 콘서트 티켓이고요. 이건 우리 집 공식 응원봉. 그리고 이건...
3: 저는 절대 탈덕하려는 게 아니에요, 두리 씨. 부탁인데 언니들한텐 비밀로 해주세요.
2: 그럼 왜 다 팔아버리시는 거죠?
1: 다 파는 건 아니고 몇 개 남겨뒀는데.
2: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음 주 콘서트에서 다 같이 보기로 했지 않습니까?
1: 사실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2: 하고 싶은 일이요?
1: 사실은 저 예전에 미용일을 했거든요. 사기당하고 결혼하면서 그만뒀지만.
4: 미란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1: 그땐 언젠가 제 차례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남편 사업이 안정되고 나면, 아이를 다 키워내고 나면 언젠가 내 차례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런데 내 세상이 점점 작아지는 동안 사는 법을 다 까먹어버렸어요. 깜깜해진 세상으로 나가는 게 두려워서 도저히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온몸에 피가 다 빠진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고 세상에 궁금한 게 아무것도 없어졌죠. 저는 그때 사라져가는 중이었을 거예요.
5: 오비서님, 요즘 사업부 고부장님이랑 다닌다면서요? 무슨 프로젝트예요?
6: 그건 비밀.
5: 비밀은 무슨 비밀이야. 아, 뭔데요?
7: 아니, 그 책임자한테 말하면 바로 안다니까. 그러네.
8: 뭐야, 저 인간이 왜 여기 있어? 설마 미행한 거 들킨 건가?
9: 이러시면 곤란해요.
10: 부장님, 빨리 돌아오세요.
1: 정말이지.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오리진을 만난 것. 노랫소리가 살에 닿는다는 게 어떤 건지 처음 느꼈거든요. 어떻게 이런 세계가 있을까. 놀이동산에 간 어린아이처럼 설렜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전 다짐했어요.
2: 그러니까 오리진의 노래에 영감을 받아 자신의 꿈을 되찾았다는 그 지루, 아니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를.
3: 돈 많이 벌어야지. 어떻게든 돈 벌어서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다 지켜내고 싶다.
1: 어머, 미안해요. 저도 모르게 그만 흥분을. 아무튼 덕질은 나를 집 밖으로 꺼내줬어요.

0: 사라져가던 날 다시 살아있게 해줬죠.
1: 그런데 왜 갑자기 그만두려는 겁니까?
0: 자꾸만 초라해져서요. 오리진이 빛날수록 그 앞에 있는 내가 너무 보잘것없어서. 엄마가 그랬거든요. 빛나는 것 쫓아다니지 말라고. 외로워진다고. 나도 알아요. 남에게 빌려온 불씨는 꺼지게 마련이라는 거. 불이 꺼지고 나니까 다시 내 모습이 보였어요. 초라하기만 한 내 모습이. 얼마 전에요. 아주 오랜만에 가위를 꺼냈어요. 사기당해서 다 뺏겼지만 팔지 않고 남겨뒀던 내 가위. 상자 속에 묵혀둔 세월이 무색하게 여전히 반짝거리더라고요. 다시 미란 헤어샵을 열고 싶어요. 다시 오리진 앞에서

0: 졌을 땐 지지 않을 정도로 빛나는 사람이고 싶어요.
1: 어떻게 해야 가장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을까?
0: 어머,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너무 떠들었죠. 그럼 이제 정산할까요? 티켓이랑 굿즈 일괄 지인 할인해서요.
1: 몸이란 당신이 도토리 문화센터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2: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 유니버스에서는 도토리 문화센터 토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 곤란했는데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뭐 일단 계약 조건부터 들어봅시다. 나도 들은 게 있으니까 후려칠 생각 말고.
2: 그 전에 소유주인 모미라님과는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3: 그냥 우리 집사람이죠 뭐. 해 엄마, 부부 공동재산이라 내가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나랑 얘기하면 빨라요.
2: 실례지만 모미라님과 결혼 시점은 언제인가요?
3: 그런 건 왜 물어요?
2: 결혼 전 매입한 땅이라면 공동재산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만에 하나 이혼하더라도 분할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모미라님 소유라는 뜻이죠.
3: 그래도 내가 기여한 게 있는데, 집사람 가게 넘어갈 때 직원 퇴직금도 내 돈으로 챙겨주고 내가.
2: 그럼 당시 직원분과 연락 가능하실까요? 혹시 소송을 원하시면 기여도 증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4: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재축의금이라고 생각하고 언니 드리세요.
2: 가능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미라님과 함께 동석하셔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 두 번째는 모미라님이 모든 의사결정을 남편분께 맡긴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시는 것.
5: 다들 현생 잘 살고 있지? 곧 생일콘이다.
6: 콘서트 날에 스트레스 다 풀 거야.
0: 언니들 보고 싶다. 같이 가면 재밌을 텐데.
6: 어머, 미란쌤. 나예요. 양곱창집 주영엄마.
0: 밖에서 뵈니까 순간 못 알아봤어요.
6: 아이, 괜찮아요. 오늘 모임 갔더니 동창들도 못 알아보더라고. 애들이 나보고 인생머리 찾았대. 이게 다 쌤 덕분이에요. 미안 쌤, 진짜 딴 데 가면 안 돼. 쌤이 내 마법사란 말이야. 아셨죠?

0: 들었어? 남편 속이고 딴 따라 쫓아 전국 각지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1: 여보,
0: 나 정말 충격받았어. 당신이 날 속일 수도 있다는 거. 남편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으면.
1: 아, 아니에요, 그런 거. 미안해요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오랜만에 외출하니까 답답한 게 가라앉았어. 근데 당신은 내가 친구들 만나러 나가기만 하면.
2: 야, 네 남편은 왜 우리 모임 날만 아프냐?
1: 미안해 얘들아.
0: 아, 그래서 그게 내 탓이라고? 지금 중요한 건 당신이 부부간 신뢰를 깬다는 거야.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데 내가 앞으로 당신을 어떻게 믿겠어? 날 가장으로서 존중하긴 해?
1: 그럼요, 당연하잖아요 여보.
0: 그럼 증명해봐.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게.
1: 콘서트에서 좋은 기운 많이 받고 힘든 직장 생활 잘 버텨요. 덕진, 미란.
3: 아, 타기시 콘서트에 안 가면 티켓은 필요 없잖아. 되팔아야겠군. 소은 씨, 작전을 좀 바꿔야... 오셨습니까, 사장님?
4: 아, 고부장, 나 너무 속상하다, 진짜. 이런 데서 일하고 있었어? 아, 에어컨에서 곰팡이 바람 나와?
3: 네가 결제했잖아! 아, 저흰 괜찮습니다, 사장님. 사람들 눈에 안 띄고 좋습니다.
4: 빨리빨리 메인 마무리하고 최강 좋은 탑층으로 올라가야지.
3: 네, 사장님. 그렇잖아도 지금 비고역 소유주 모미란 씨와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타깃 성향상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곧 설득될 것 같습니다.
4: 뭔 소리야, 고부장. 오비서한테 아직 못 들었나?
3: 네? 무슨...
4: 비구역 계약 소유주 남편이랑 진행할 거야.
3: 네? 네? A구역 소유주 정준순 씨, 사군자 교실 회원, B구역은...
4: 내가 왜 고부장한테 널 붙이는...

0: 되지 알지?
1: 네, 사장님. 만에 하나 뒤통수 맞을 때를 대비해서 고부장의 약점을 수집해두라는 말씀이시죠? 작년 정상무님 내쫓으셨을 때처럼요.
0: 아? 고부장이 일은 잘하는데 뭔 생각하는지 도통 모르겠단 말이야. 연애도 안 하고 가족과도 소원한 것 같고 취미도 없어서 밤낮 굴리긴 참 좋은데 반대로 현생에 발목 잡는 게 없으면 언제든 궤도를 이탈할 수 있단 거니까 만일을 대비해 약점을 확보해둬야 해. 물론 고부장이 FM 스타일이라 소원이 네가 지금보다 편하진 않을 거야. 아, 더워.
1: 온도 내리겠습니다.
0: 아, 추워.
1: 온도 올리겠습니다.
0: 아, 건조해.
1: 미스트 뿌리겠습니다.
0: 내가 지금 뭔가 먹고 싶은 기분인데 뭔지 알아내? 내가 많이 그립겠지만 좀만 참아.
1: 네, 사장님.
0: 승날 때마다 고부장 관찰일지를 써서 보내.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상세하게.
1: 오늘 도토리 문화센터 수강 신청을 앞두고 K부장님과 사무실을 정비했습니다. 종일 누구와도 통화하지 않으셨고 사무실 밖을 나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수업날은 평소보다 밝아지십니다. 오늘은 타깃과 화방에 다녀오셨습니다. 사군자 교실 이강주 강사 해직 민원 제안서를 사장님께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재차 의사를 확인했는데 강경하셨습니다.
0: 아유, 독하다. 80 먹은 노인네 얄짤없이.
2: 그래서 좋아.
1: 오늘 오전 무전무님이 계신 구관 건물에 다녀오는 걸 목격했습니다. 저희 업무와 관련된 일이 없을 텐데 이상하네요.
3: 아, 참, 소은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 네? 무슨 말씀을?
3: 소은 씨 저번에 아이돌 모나카 씨 팬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어제 모나카 씨 꿈을 꿨지 뭡니까?
1: 헐, 대박 대박. 무슨 꿈이었는데요?
3: 그 넓은 잔디밭 한가운데 모나카 씨가 혼자 앉아있는데 뒤에서 손이 수십 개가 솟아나더라고요.
1: 무슨 의미지?
3: 손바닥에 숫자가 쓰여있는 것 같아서 얼굴을 들이밀었더니 100이라고 쓰인 손이 날아와 제 뺨을 갈기더군요. 그 순간 꿈에서 깼습니다.
1: 모나카님께서 부장님 뺨을 때리다니 길하다! 그 꿈 저한테 파세요!
3: 네? 됐습니다. 꿈을 어떻게 팝니까? 물건도 아니고.
1: 제발요, 부장님. 얼마면 될까요? 5만원? 10만원? 15만?
3: 그럼 소은 씨에게 선물할게요, 제 꿈. 갑자기 직속 상사가 바뀌어서 당황했을 텐데 소은 씨가 제 부족한 점을 채워줘서 실수 없이 움직일 수 있었어요. 선물이라고 하긴 좀 민망하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1: 부장님!
3: 그런데 꿈을 어떻게 선물하죠?
1: 이거 받으시고 꿈 팔았다! 외치면 돼요.
3: 꿈 팔았다!
1: 더 크게요!
3: 꿈 팔았다!
1: 꿈 샀다! 부장님 최고야.
3: 축하합니다. 그럼 전 사업부 쪽에 볼 일이 있어서 다녀올게요.
1: 네, 부장님. 무전무님 만나러 가는 거겠지? 보고해야 하는데.
3: 소은 씨는 내 생애 최고의 팀원이에요. 나와 평생 함께해요.
1: 왜 어쩔 수 없잖아. 난 일개 회사원일 뿐이라고. 까라면 까야지 어쩌겠어. 오늘 무전무실 집무실에 방문. 알고 보니 K부장님은
3: 이강주 선생님께서는 강의 잘 진행하고 계시죠?
1: 따뜻하잖아. 계속 그 일을 신경 쓰셨구나. 소시오패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K부장님은 무전무님께 사군자 교실 이강주 선생의 강사직을 개인적으로 청탁하신 걸로 보이며 부장님도 어쩔 수가 없으셨던 거야. 나처럼.
4: 스승님.
0: 괜찮다, 얘야.
1: 조사 결과 무전무님 택배가 K부장님에게 잘못 발송되어 돌려주러 가신 것뿐이었습니다. 별일 아니었네요.
5: 내 키가 안 큰 건 아빠 때문이잖아.
1: 아니, 부장님은 부모님을 뵈러 가셨습니다. 냉철한 부장님께도 가족은 아픈 손가락인가 봅니다. 해시태그 외곽내요. 해시태그 겉바속촉.
0: 뭐야 이게? 관찰보고서 쓰라니까 왜 자꾸 지 생각을 써놓고 난리야?
1: 부하직원의 소비습관을 걱정하는 말씀에 저도 모르게 발끈했네요. 앞으로 절약하는 부장님의 삶을 닮아가려고요. 해시태그 롤모델, 해시태그 자산관리. 부장님은 쿨톤이신데 베이지색 재킷은 미스? 하지만 패션센스 따위 발라버리면 부장님의 아우라는 퍼펙트! 그리고 부장님이, 부장님은 부장님,
0: 부장님. 뭐야 이게? 오서훈이 자식 어딨어?
6: 지금 신관 3층 1회의실에 있답니다.
0: 이게 아주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천지분간을 못하고 까불한 이참에 아주
7: 오늘 이번 때는 오미라님이 모든 의사결정을 남편분께 맡긴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시는 것.
1: 저희 입장에선 아무래도 소유주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0: 아이쿠,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장님?
0: 내가 말한 대로 세팅해. 소유주 남편이 곧 위임장 가져올 테니까

0: 간다.
1: 모미란 씨 남편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장님. 어? 모미란 씨가 반응이 느리긴 하지만 곧 본인이 가진 패를 알게 될 거고 협상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0: 고부장이 결혼을 안 해서 모르나 본데 부부라는 게 원래 좀 그래. 남편이 좀 별로여도 더 별로인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거든.
2: 그러니까 내 땅이 그대로 있고 유니버스 그룹에서 매수를 원한다고요?
3: 그렇다니까. 우리 땅 대박난 거야.
0: 몸이라는 겪어봤잖아. 함부로 욕심내면 전부 다 뺏길 수도 있다는 걸.
2: 내가 여기 도장만 찍어주면 당신이 나 대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0: 장담하는데 몸이라는 결국 남편 뒤로 숨을 거야.
4: 그렇지. 대기업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순진한 아줌마가 가면 받을 것도 다 못 받아보고.
0: 내가 잘 모르는 희망보다는.
3: 그러니까 얼른 도장 찍어.
0: 잘 아는 별로인 놈이 더 안락한 법이니까 내 말 알아듣겠나?
1: 네, 사장님.
2: 근데 이 땅 팔면 도토리 문화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강사님들이랑 언니들이 정말 잘해줬는데.
4: 아, 당신은 그게 문제야. 사람은 이유 없이 친절하지 않아, 이 사람아. 센터 언니들이 뭐 잘해줘? 거기 누구 보험쟁이랬지? 두고 봐라. 슬슬 보험 얘기할 테니까. 당신을 쫓아다니는 이 오리진인지 오리발인지 닭발인지 걔도 마찬가지야. 새파란 놈이 당신 같은 아줌마한테 왜 친절하겠어? 그게 다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방긋방긋 웃어주는 거라고. 그거 누구야?
5: 그럼 넌 왜 안 친절한 건데? 나한테 삼시세끼 평생을 얻어 처먹은 넌 왜 방긋방긋 안 웃는데?
4: 아니, 이 옆에 내가 진짜 미쳤어.
3: 내가 좀 심했지? 그 땅 문제는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알았죠? 천천히.
1: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뭐 오너가 가라는 대로 가야겠죠. 내일도 출근하려면 차는 잠시 꺼둬야죠.
6: 고부장, 직장인이 자아가 없다고 누가 그래?
7: 이건 골프장 영수증이에요. 비용 지급 안 돼요.
8: 야, 융통성 없게 이럴 거야?
7: 야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6: 모두가 영웅처럼 일하지 못해도 모두 다르게 일해.

0: 오랜만입니다. 저희 일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1: 어머, 선생님!
2: 뭐야! 옥경 출장 헤어가 니란 씨 거였어요? 이거 굉장한 우연이네.
3: 저희 시어머니 성함이에요. 어머님이 다 소개해 주셔서. 신기해요, 선생님. 한 동네사라도 마주치기 힘든데 이렇게 만나다니.
2: 내 말이. 그렇잖아도 미란 씨한테 궁금한 게 있었는데 잘 됐다.
3: 저한테요? 어떤?
4: 잠깐. 아직 이릅니다. 신호 보내면 그때 질문해 주세요, 남상희 씨. 남상희 씨, 에이전트 씨 콜!
2: 에이전트 블랙홀이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미란 씨, 내가 처음부터 궁금했는데 팔 거예요, 말 거예요?
3: 네? 팔다니요, 뭘?
2: 도토리 문화센터 딱 말이야.
3: 그걸 선생님께서 어떻게...
2: 어떻게는? 난 남샘이에요. 이 동네 소문 다 나한테 들어오잖아. 내가 나 사장 승질 아니까 걱정돼서 그렇지. 미란 씨가 땅 때문에 시달릴까 봐.
4: 망했다.
5: 싫은요, 선생님.
3: 팔고 싶어요. 기왕이면 돈도 많이 받고 싶고요. 저 욕심 많죠.
2: 어머, 무슨 소리야. 내 땅 내가 파는데 많이 받고 싶은 게 당연한 거지.
3: 도토리 문화센터가 사라지는 것도 미안하고 혼자 문제없이 계약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 무엇보다 부득부득 가게 열었다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걸 확인하게 될까 봐요.
2: 미란 씨, 그 돈이면 두 번, 세 번 망해도 끄떡 없어요. 나도 미란 헤어샵 단골이었잖아. 이 더운 날 출장 미용에 5만 원밖에 못 벌어가기엔 너무 아까운 실력이지.
3: 5만 원이요? 아닌데, 어머님이 분명 인당 15,000원이라...
2: 세상에, 그 역겹네. 그걸 떼먹어? 봐봐, 여기 맘카페에 올라온 거. 5만 원, 맞지?
3: 근데 사람들이 이 가격에 이렇게 많이 신청한 거예요?
2: 그럼, 맘카페에서 자기 꽤 유명해. 나도 겨우 예약한 거라고.
4: 아주 좋아요.
0: 에이전트 블랙홀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3: 대응 안 해주셔도 되는데.
2: 머리도 잘랐는데 집에만 있기 아까워서 그러지.
4: 제가 알려드린 동선대로 타겟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세요. 그곳에 상상력에 도움을 줄 장소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3: 어머, 여기 이런 건물이 있음.
6: 그쵸, 너무 괜찮죠. 오늘 딱 금매로 나왔으니까 보고 가세요.
3: 네? 아이, 저는...
6: 그럼 천천히 보고 가세요.
0: 동경하는 공간에 서는 순간 꿈이 구체적인 목표로 바뀌는 겁니다.

0: 이어서 자이언트 팬TV가 방송됩니다.
1: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2: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0: 제가 왜 여기 있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1: 1초에 299,792.48km를 가니까.
0: 야, 그걸 어떻게 알아?
1: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2: 영혼 좀 담아줄래? 와,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0: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3: 아닐 수도 있어.
2: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0: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2: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4: 의자가 동글동글해.
1: 이거 신기한데?
2: 뭐지? 여기 앉은
4: 것 같아.
1: 여기 앉은 것 같은데?

0: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1: 잘 지내십니다.
0: 네, 그럼 아유, 얼굴 좋아해주셨어요.
1: 아니, 사돈남발이세요. 아니, 근데 그거 아세요?
0: 네.
1: 요즘 여름이라 그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데요.
0: 아, 그것도 대표적인 또 유사과학인데.
1: 어머.
0: 어? 이거 뭐야?
1: 뭐야? 왜 이래요?
2: 우리도 알아보고 있어.
1: 어? 벌써? 빠른데?
0: 아니, 뭐 갑자기 뭘 알아보신다고.
1: 그러니까요. 네. 제가 펜다이버이기 때문에.
0: 오케이,
1: 제가
0: 오케이,
1: 직접
0: 오케이.
1: 한번 해결해보고 있는 거야. 네. 계세요, 다녀올게요.
0: 네.
1: 죽어봐, 죽어봐, 왜 꺼졌니? 왜 꺼졌니? 뿅! 뿅! 뿅! 뿅!
3: 어, 펭수 불 들어왔어.
1: 역시, 역시. 어? 이건 뭐야? 어, 뭐야? 왜 저기만 불 나와? 우와! 어? 오? 오? 랄랄랄랄랄라!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 신기하다! 우와! 어? 어? 어? 이거 어디야?

0: 그 원래 카페인데 이거? 뭐야? 의자가 박혀 있어. 저기 아무도 없어요. 행운.
1: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0: 어? 어 누구 있다?
1: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0: 어?
1: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0: 김동민 정신대인데?
1: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0: 아 뭐야?
1: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0: 거네. 줄을 따라가는.
1: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0: 범인을 알 수 있겠구만.
1: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0: 빨리 던져. 빨리 던져. 빨리.
1: 아니, 아니. 여기서 뭐해? 아니, 여기서 왜 편집을 해?
0: 아, 이게 꽤 재밌는.
1: 아니, 저기요! 아니, 좀 저기요!
0: 왜 이래?
1: 아, 깜짝이야! 아니, 왜 대답 안 하냐고!
0: 재밌게 편집을 해.
1: 뭐가 많이 밀려있구나.
2: 펜스 빨리 와.
1: 어? 어머! 어, 이건 진짜 기도 선배님 같은데, 이거? 어? 선배님! 우와, 여기 아까 거기잖아. 어? 어, 이분이 진짜인가? 뭐야? 이게 왜 날라와? 누구세요? 여기 진짜 이상해. 여기로 들어왔으니까 여기로 다시 나갈 수 있냐? 가자!
3: 뭐야?
1: 네. 선배님, 저기 벽에 제가 벽을 이렇게 빛이 나와서 네.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들어갔어요.
3: 정말로?
1: 응. 어, 이거 봐. 이게 그 지도예요.
3: 이게 뭐야, 이게?
1: 이 벽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3: 과학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증거가 목격자의 증언이에요.
1: 아, 진짜 정말로. 아니, 선배님만큼은 믿어줄 줄 알았는데, 이거. 아, 잠깐만. 그러면 나 증거 있어.
3: 네.
1: 오, 저기다. 나 봤어, 안 봤어? 아니, 나랑 봤다고. 나랑 대화도 했잖아.
3: 뭐, 에이.
1: 아, 있어봐. 그러면. 에이. 그러면.
3: 요런 유치원 가면 이런 거 많아요, 이거. 요런 거 유치원에서 오늘만 한 5개 그렸다, 애들이.
1: 잠깐만 계세요. 내가 다시 갔다 온다.
3: 또 이런 것도 몇 장 더.

0: 그러면 안 돼요.
1: 아니, 그러면 안 돼? 좋았어. 이러면 내가 들어가도 다 찾을 수 있겠지? 간다! 아! 아! 뭐야? 왜 안 들어가죠? 이상하다! 아니, 여긴 또 어디야? 어? 이거 뭐야? 응? 이거 내가 했던 건데?

0: 신맥주마. 신맥주마.
1: 뭐야 이 물질이 뭐예요 여기서?
0: 신맥주마. 신맥주마.
1: 신맥지 말라고?
0: 신맥주마.
1: 어?
0: 살아있다.
1: 이거 그거잖아. 뭐야 이거 좀비야 뭐야 이거?
0: 신맥주마. 신맥주마.
1: 오 맞아 그거 있었어. 어. 근데 왜 이걸 입었어? 얼굴은 왜 그래? 뭐해? 나 간다.
0: 침뱉지마, 침뱉지마. 침뱉지마.
2: 한번 어디까지 간 거야 이분? 아 이거 그냥 제가 그냥 가서 한번 동심을 또 도와줘야지. 아유 어딨어 이 친구?
3: 어? 이게 펭수님이 말한 그 벽인가 보네.
2: 오오오오오.
3: 잠깐만.
2: 어? 어? 어? 펭수.
1: 오. 오 수빈님.
2: 뭐야? 야 들어왔어.
1: 이거 봐요. 아니 내가 진짜 있다 했잖아요.
2: 야 뭐지 양자 터널링인가? 근데 우리 몸이 벽을 뚫으려면 사실 벽들 사이 입자들이 굉장히 단단한 결합이 돼 있어가지고 전자의 반발력 때문에.
1: 아 모르냐고 지금 여기가 백룸 맞잖아요. 이거 이상해요 이거 봐.
2: 뭐야 이거 정리 언제 해?
1: 뭔가 이상해. 와,
2: 뭔가 좀 공간 자체가 좀 달라요.
1: 근데 선배님.
2: 네.
1: 제가 아까 들어왔을 때 느낀 거거든요.
2: 네.
1: 이 방이 나를 보는 것 같아.
2: 이 방이?
1: 어.
2: 시선이 느껴진다.
1: 시선이 느껴져요.
2: 카메라가 좀 많.
1: 아. 오.
2: 실제로 네. 많이 보고 계세요.
1: 그렇구나. 네. 아, 누가 자꾸 날 보나 했어요.
2: 실제로 보고 계신 겁니다.
1: 그것이 아니고.
2: 아니야.
1: 제 말은 즉선. 네. 바로 이 공간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2: 공간이 살아있다?
1: 어.
2: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1: 아, 또 시작.
2: 생명. 생명이란 무엇인가?
1: 어, 됐고요.
2: 이 공간도 살아있다면 배설을 하고
1: 오.
2: 그걸 통해서 이제 종족을 번식하고.
1: 여기 들어오지 말래요.
2: 다 들어오지 말라는데?
1: 그러면 들어가라는 거잖아.
2: 이거 사실 들어오라는 뜻이죠? 오.
1: 뭐야?
2: 빨간 느낌인데 저 펭수 아니야 펭수?
1: 어? 저 뭐야?
2: 뭔가 되게 을씨년스럽게 돌고 있어. 무슨 의미지?
3: 이거 뭐야 이거?
1: 어 뭐야?
2: 와 펭수 국토대장령 프로젝트 기획 제안서. 보류라고 돼 있어요 보류. 펭수가 직접 대한민국을 걸으며 지역을 경험한다.
1: 제가 오. 걸어서 국토대장령을 한다고요?
2: 하루에 좀 많이 걸어요?
1: 잠깐만요.
2: 아하, 이게, 오!
1: 그래서 지구본이 있는 거구나.
2: 오, 너 살아왔어.
1: 이 방은 빨리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들어온 대로 나가봐요.
2: 어, 들어온 대로? 따라오는데, 보류가 계속?
1: 빨리 나가자! 오,
2: 야, 잘 처리가 됐습니다. 오. 야, 수조가 있네, 수조가.
1: 아니, 이걸 또 뭐야?
2: 야, 어, 여기도 뭐가 있네? 펭수 오징어 잡이 배기.

0: 기획제안서. 승선 프로젝트입니다. 오징어잡이배. 오징어잡이배인가 봐요, 이거. 재밌다.
1: 느낌이 좀 쎄한 것 같아요.
0: 오징어 잡아봤어요?
2: 아니, 오징어를 왜 잡아요?
0: 근데 뭐 사실 뭐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재밌잖아요.
2: 뭐가요? 재미없어. 그냥 오징어 이거 왜 잡아 이거? 들어가. 떴어.
0: 떠서 부력되면 이거 부력입니다.
2: 부력이야?
0: 부력이라는 게 우주에 네 가지 힘만 있는데 강력, 양력, 중력, 전자기력. 부력은 없거든요. 그럼 부력은 무슨 힘인 것 같아요?
2: 전자기력.
0: 아닙니다. 놀랍게도 부력은 중력이 없으면 생기지 않는 힘이라 중력에 반발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건 중력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죠. 이야, 좋지 않습니까?
2: 좋은데요?
0: 그러면 한번 오징어잡이배 부력 한번 느끼러 가시죠.
2: 자신 떠오르지 말아라.
0: 야, 아 근데 이거 좀 별로야 아이템?
2: 그게 아니라 저는 배멀미가 심해요.
0: 그러면 직접 수영? 수영으로?
2: 그러니까 수영을 하는 건 좋은데 수영을 해도 왜 오징어를 잡으러 가냐고요.
0: 아하, 그럼 뭐 잡으러 가요?
2: 안 잡아!
0: 아, 재밌을 것 같은데.
2: 뭐야, 왜 또 떴어?
0: 또 떴어. 야, 이게 부력.
2: 안 돼, 막 여기서 나가요.
0: 재밌는데? 아, 재밌다, 이제.
2: 나는 오징어 배 안 탈 거야.
0: 여기?
2: 여기 또 노란색이야.
0: 야, 이제 좀 익숙합니다, 이런 구조가. 노란색이고.
2: 저거 뭐야?
0: 이거 뭐야, 이거? 어? 뭐 촬영하나 본데, 여기?
2: 어? 뭐야? 오,
0: 치킨 먹방?
2: 여기는 먹방하는 데인가 보다.
0: 펭수의 금기 해제 프로젝트.
2: 그건 뭐야?
0: 아, 동족을 먹을 수 없다? 근데 따거워의 한마디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2: 이거 그거다!
3: 독수리는 다른 새 잡아먹잖아.
4: 다른 새 잡아먹잖아.
0: 근데 이거는 펭수님이 과학적 사고를 좀 더 하셨으면은 그 자리에서 맛받아 치셨어야 되는데.
2: 왜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일단은 그 독수리가 새를 먹는다고 하셨는데 새를 먹지만 치킨은 못 먹습니다.
2: 왜요?
0: 치킨은 조리된 닭이기 때문에 뼈가 조금 더 약해져 있어서 씹거나 이 삼킬 때 부러져서 굉장히 날카로운 조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갖고 독수리도 이 조리된 치킨을 먹으면은 혹시나 이 날카로운 뼈 조각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2: 아, 그러니까 뼈 조각 때문에 위험한 거군요.
0: 그렇죠. 치킨은 안 돼.
2: 근데 뼈 발라 먹으면 되잖아요.
0: 아, 발라 먹으면 되죠. 순살은 괜찮아요. 너겟도 괜찮고.
2: 너겟 좋다. 너겟으로 한번 시작해봐야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 백룸의 비밀을 좀 알아친 것 같아요.
0: 뭐요?
2: 방마다 이렇게 보류 아이템 보류들 많잖아요.
0: 이거는 폐기.
2: 이거는 제작진의 원령이 되는 거예요.
0: 어떤 아이디어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 구현되지 못한 거에 대한 원념들이 좀 쌓여가지고 이런 방들을 만들었다?
2: 맞아요!
0: 요거 한번 해놓고 반응 좋으면 슬금슬금 할 것 같지 않아요, 좀?
2: 그럼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가?
0: 국토대장정 이런 거.
2: 그건 싫어요!
0: 어디 가?
2: 와. 아니, 너무 길어!
0: 끝이 없어, 뭔가.
2: 여기서 국토대장정 하게 생겼어!
0: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 끝이 없네.
2: 제발!
0: 뭐야, 이거?
2: 아니, 계속 이상한 방만 나와요.
0: 그러니까요, 야, 이게.
2: 아니, 안 무서워요?
0: 예? 저는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사실 무섭기보다는 호기심이 좀 드는데. 여긴 또 뭐가 있을까?
2: 기회다!
0: 오!
2: 아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0: 그러네요?
2: 이거 우리잖아! 아니, 뭐야?
0: 뭐야, 이거?
2: 지금 이거 촬영하고 있네요.
0: 전원도 안 꽂혀 있어.
2: 뭐라고?
0: 뭐야, 이거 배터리인가?
2: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촬영 중이잖아요.
0: 녹화된 거 아닐까?
2: 우리는 지금 이걸 찍은 적이 없어요.
0: 그러네?
2: 아니, 그럼 뭐야? 여기 있는 나랑 선배님은 뭐야? 아니, 잠깐만. 우리 계속 돌고 있고. 뭐야? 선배님은 진짜예요?
0: 저요? 진짜란 무엇인가? 잠깐만, 진짜란 걸 어떻게 정합니까? 진짜란 무엇인가? 진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오토바. 출근 이렇게 좁은 곳이 있을 거야.

0: 남편! 이러시면요!
1: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0: 네! 첫사랑!
1: 저기가 한 마리 있었어요.
0: 저희 이상형은 눈도 크고,
1: 나무가?
0: 입도 크고,
1: 나야!
0: 바로
1: 쌤은 못했던 거예요.
0: 여기 앉으세요, 학생.
1: 네?
0: 지금부터 제가 수업합니다. 영역 개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0: 바다의 향이 느껴지고 이게 엄청 부드럽거든요.
1: 청각 엄청 시원하고 맛있는데.
2: 지리산을 담은 맛이에요. 여름에 이 맛이면 최고지 뭐.
3: 어머, 이거 처음이네. 오. 죽이네, 이거.
0: 여름의 맛, 석특 바캉스.
4: 회전목마를 누군가가 나를 태웠는데 절대 내려주지 않는 회전목마를 타는 것처럼
5: 버스 대기 정류장 있잖아요. 거기서 누웠어요. 들어누웠어요. 이거 완전 술 취한 사람 같았어요.
6: 아니에요. 그냥 머리가 무거워요, 많이.
7: 잠깐만 한쪽으로 쓰러질 것 같거나 아니면 똑바로 걷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거나 이상이 생기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8: 그냥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한데 좀 많이 어지러워서.
7: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은 더 큰 정신적인 문제로 갈 수 있고.
9: 안녕하세요. 정면?
7: 네, 그냥 정면이라고.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EBS 뉴스입니다. 가파른 입시 경쟁과 불투명한 미래로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지난해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한 학생이 만 명에 육박했는데요. 특히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스스로 생을 등진 학생도 지난해에만 396명에 이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문화예술로 이 청소년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지려는 특별한 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지난 30년 동안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 무료 공연을 이어온 극단 버섯의 이상철 연출이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연출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이 30년의 세월 중에서도 가장 많은 청소년을 만난 작품이 바로 연극 정거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학교 현장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1: 예, 연극 정거장은 죽은 사람들이 잠시 머무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세 명의 망자가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 명이 오면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살고 싶은데 죽은 세 명의 망자와 자살자가 이 정거장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자살자가 너무너무 살고 싶은데 죽은 세 명의 망자의 살고 싶은 이유를 듣고 자살한 것을 후회하고 염라대왕께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0: 네, 이 주인공이 후회하는 장면이 아이들에게도 큰 울림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이 연극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이 살고 싶은 생각만 하면서 살겠습니다. 목표와 꿈을 정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이 기적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게 주인공의 마지막 대사거든요. 학생 본인이 앞으로 성장하며 삶에 대한 이유를 찾고 열심히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으로 볼때 자살 예방 조기 교육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네, 30년 동안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작품을 만났을 텐데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관람 후기만 2천 개가 넘더라고요. 이 가운데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을까요?
1: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중학생 사연입니다.

0: 유서를 쓰고 10번의 시도를 하죠. 자살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죠. 그런데 학교에서 단체로 연극을 보러 간다 그래갖고 갔는데 충격적인 연극을 보게 됩니다. 이 극단보수의 정거장 연극인데요. 야, 내가 진짜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다라는 뭐 그런 사연도 있고요. 또, 4번의 자살 시도를 했다. 그런데 이거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감상평도 있었고. 고등학생이 있는데, 고등학생은 자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도 하기 싫고,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힘들었을 때, 이 연극을 보면 힘을 얻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찾는다. 이런 것이 그 고등학생의 사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야, 내가 친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한 친구가 자꾸 만날 때마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친구를 우리 연극에 한번 초대할까? 그래서 그런 앞으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진짜 밝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극이 피라미드식 파급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할수 있습니다.
1: 네. 최근 이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이 정말 심각한 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데 문화예술이 어떤 힘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0: 예, 한 편의 영화가 인생을 좌우한다. 제가 1900, 뭐, 나이는 나름대로 많이 먹었는데, 70년대, 80년대 그게 비디오를 딱그 틀게 되면은 그 자막부터 나오거든요. 한 편의 영화가 인생을 좌우한다. 근데 연극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세미나라든지, 강연이라든지, 뭐 또는 책을 통해서 자살 예방 교육을 많이 시키겠죠. 그거 좋죠. 좋은데, 무대에서 생동감 있는, 배우들의 생동감 있는 연기를 보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을 볼때그 진짜 이것이 그 교육적인 목적으로 엄청나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 더 놀라운 건이 모든 공연이 30년째 전석 무료라는 점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인데요. 이 지난 1995년 극단 창단 이후 수십 년간 지켜온 철학이신데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0: 예, 1995년에 저희가 창단됐죠. 창단하면서 무료 공연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영화의 수준으로 그 연극도 대중화를 시키는데 뭔가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팜플렛까지 일체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극단 창단 당시에 주변에서 많이들 도와주셨어요. 그 도움에, 고마움에, 어떤 식으로 해야,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야, 무료 공연을 하자. 그래서, 그 따뜻함에, 보답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연극을 통해서 우리 사회와 또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는지 연출님의 소망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요즘에 많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이런 자살률이 1위인 우리나라에 자살률이 좀 줄어들어야 되겠다. 이게 저희들의 소망이거든요. 자살률이 0%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극단버섯 정거장 팀들은 열심히 공연하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덥잖아요. 여름인데 저희가 7월 18일까지 홍대의 다리 소극장에서 연극을 공연하고 있거든요. 좀 바쁘시더라도 꼭 이 연극을 한번 보셔서 삶의 의미, 살고 싶다라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1: 네, 이 한편의 무대가 한 아이의 인생을 살릴 수 있다는 말씀이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오는데요. 지난 30년 이 무대 위에서 아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선물해 주신 진심이 우리 사회 곳곳에 닿아서 모든 아이가 자신의 내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연주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깊이 있게 짚어보는 10분 문화톡 시간입니다. 예술적 가치가 높은 독립 영화들이 대형 극장 위주의 스크린 독점 현실 속에서 상영관을 확보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좋은 영화들이 입소문도 타기 전에 서둘러 내려지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런 환경을 바꿔보고자 영화인들이 슬로우 시네마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좋은 영화를 천천히 또 깊이 있게 즐기자는 움직임인데 황대훈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이 슬로우 시네마 운동을 시작한 계기부터 짚어볼까요?
1: 네, 이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게 좋은 독립영화가 관객들을 만나보기도 전에 극장에서 사라지는 현실을 좀 바꿔보자는 운동입니다. 이번 운동에는 독립영화 창작자들과 독립예술영화 관계자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이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극장에서 모두 내려진 독립영화 세 편을 올해 말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관객과 계속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참여한 영화 살펴보면요. 먼저 박봉남 감독의 영화 1980 사복입니다.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군 사복에서 광부와 주민 3천여 명이 열악한 노동 환경을 문제 삼으면서 공권력과 충돌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보다 한달 앞서서 발생을 했지만 역사적 조명을 많이 못 받았던 사건입니다. 다음으로 이란희 감독의 영화 3학년 2학기, 요거는 이제 저희 뉴스에서도 다뤘던 영화인데요.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의 첫 노동을 그린 영화로 지난해 독립영화계에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희 감독이 만든 음악 다큐멘터리 바람이 전하는 말인데요.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같은 명곡 3,000곡을 만든 작곡가 김희갑과 작사가 양인자 부부의 삶을 다루면서 한국 대중 음악사를 정리한 작품입니다. 이세 작품 모두 개봉 이후에 상영관이 빠르게 줄어들었지만 감독과 관객이 직접 대관 상영과 공동체 상영 이어가면서 뒤늦게 새로운 관객들을 많이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영화가 흥행 성적에 따라 곧바로 극장에서 퇴장하는 게 아니라 보고 싶어하는 관객들이 있으면 천천히 오랫동안 찾아가자는 뜻에서 슬로우 시네마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0: 네, 그런데 독립영화가 왜 어려운가 그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면요. 물론 이 상영 환경이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관객들의 인식 속에서도 이 독립영화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접근하기가 까다롭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1: 맞습니다. 좀 어려운 영화다 혹은 좀 재미없는 영화가 아닐까 이런 편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더큰 문제는 사실 이 독립영화가 관객들에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상영될 수 있는 극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간담회에서 제시된 영화진흥위원회 자료를 좀 참고해 보면 지난해 한국 영화 개봉작 가운데 독립예술영화는 약 18%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들을 전문적으로 상영하는 영화관과 스크린 전체의 2%밖에 안 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개봉관을 잡더라도 하루에 겨우 한 차례, 그것도 아침이나 아주 늦은 시간처럼 관객이 찾기 어려운 시간대에 편성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멀티플렉스에서는 개봉 전날에야 예매가 오픈이 되는 상황이라서 관객이 이 영화의 존재를 알거나 또 관람 일정을 잡을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바람이 전하는 말의 양희 감독 같은 경우에 관객과의 대화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영화는 보고 싶은데 상영하는 극장이 없어서 못 봤다. 이런 관객들의 원망이었다고 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 독립영화가 어찌됐건 이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자는 취지겠죠.
1: 그렇습니다.
0: 그렇다면 이 슬로우 시네마 운동은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겁니까?
1: 우선 이세

0: 동안 청년과 기성세대가 함께 영화를 보는 릴레이 상영을 추진합니다. 또 이 수능 응원에만 좀 집중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이나 직업계고 청년같이 수능을 보지 않는 모든 청년들의 출발을 응원하는 문화로 바꾸는 캠페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980 사북은 내년 4월이 되면 사북항쟁 47주년이라고 하거든요. 이때까지 상영을 이어가면서 국가 차원의 이 공식 사과까지도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1: 네, 그렇다면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독립영화 유지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네, 사실 영화인들이 지금까지도 여러 방식으로 실험들을 해왔습니다. 네, 극장을 확보하지 못한 창작자들이 배급사의 선택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개봉을 추진하는 자체 개봉이 대표적입니다. 또 일정 기간 상영을 보장하는 8주의 약속, 또 전국의 여러 극장과 연대해서 상영을 하는 운동, 관객이 원하는 영화를 직접 극장에 요구하고 대관을 하는 이른바 관객 주권 운동도 영화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람이 전하는 말 같은 영화는요, 공식 종영된 이후에 관객들이 전국에서 60여 차례나 대관 상영을 열었는데 대부분 전석 매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1980 사북 같은 경우에도 관객들의 후원금으로 무료 상영회를 열었고 영화를 다 본 관객이 다시 다른 지역의 상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 관객들을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독립영화를 큐레이션해서 구독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독립영화만 주로 배급하는 이 배급사 시네마 달 같은 경우에 올해 상반기부터 매달 극장에 걸리지 못했거나 너무 짧게 걸렸던 독립영화들을 선정해서요. 다큐멘터리와 함께 읽을 수 있는 작가의 글과 함께 큐레이션을 해서 제공하는 다달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현재 크게 부족한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을 좀 늘리고 멀티플렉스가 독립영화 상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1: 네, 다음 마지막으로 이 독립영화가 한국 영화계의 중요한 이유를 정리를 해볼까요?
0: 네, 독립영화는 제작비가 평균 5억 원대로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흥행 가능성만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역사, 뭐 노동, 인권 문제 같은 것들을 기록하는 역할을 합니다. 1980 사북 같은 영화는 오랫동안 잊혀졌던 이 사북항쟁과 국가폭력의 문제 다시 공론장으로 끌어냈고요. 관련된 국가 사과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으로까지 논의가 확장됐습니다. 3학년 2학기 같은 영화도 대학 진학 중심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직업계고 학생들의 노동과 첫 출발을 응원을 하고 있고요. 바람이 전하는 말 같은 영화는 중장년 관객들이 음악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른 세대와 또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의미가 많은 영화들이다 보니까 더더욱 집에서 관객들이 혼자 OTT로 보는 게 아니라 극장에서 함께 봐야지만이 이 영화가 주는 어떤 사회적 메시지의 파급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라는 말도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독립영화는 새로운 감독, 새로운 배우, 새로운 영화적 형식을 발굴하는 한국 영화계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영화가 만들어지는 만큼 그 영화가 관객과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지키는 일이 한국 영화 생태계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게 이번 운동에 참여한 영화인들의 설명이었습니다.
1: 네, 우리 문화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려면 다양한 색깔을 유지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좋은 영화를 관객들이 천천히 또 오래 함께 보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황대웅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7월 10일 금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고양이를 부탁해가 방송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어,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5: 3년 만입니다.
4: 완전 다시 보게 되니까 반가운데요.

0: 고양이족 부탁해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네. 선생님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1: 아, 고부에 벌써 3년 만에 부활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업그레이드된 문제 행동들, 보호자님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지 좀 부담도 되면서 조금 기대도 되고 있기는 해요.
2: 롤롤롤. 총 8마리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개냥이, 개냥이들입니다. 귀엽더라고요. 저희 고양이들이 있어 행복하고요. 근데 갑자기 와서 얘기를 부리는데 그거만큼 진짜 행복할 때가 없긴 해요. 고양이를 사랑하는 청년 송규욱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고양이 나나랑 왼쪽 고양이 누누를 이 집에서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으로 두 마리를 한 번에 데려온 고양이고요.

청소년 일상이죠. 하루의 루틴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양이 키우고 나서 이게 보통 청소가 아니게 돼 있거든요. 매일매일 거의 대청소급으로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만만하게 본건 있죠. 8마리 고양이 키우는 거. 키우면 되겠지라고 솔직히 생각한 마음도 있는데 막상 키워보면 역시 다르긴 하더라고요. 케어 좀 시키려고 이제 손톱을 깎거나 매번 움직여주고 청소도 해야 되고 제가 부양할 고양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허리가 터질 것 같아요.

0: 맞네. 네, 3년째 지금 연애 중인 네 여자친구예요. 저보다 5살 어린 연하 여자친구.
1: 여자친구가 이렇게 고양이 키우는데 많이 도와줘요?
0: 네, 엄청 도와주죠. 저보다

0: 그래서 잘하는 것 같아요.
1: 아마 혼자였으면 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둘이어서 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2: 누노! 누노! 누노 어디 있어?
0: 안돼 뭐해 얘들아 저희가 빨리 가. 아유
3: 저. 왜 그러세요?
0: 아, 네. 갑자기, 아, 노노 주변에 새끼들이 모여가지고, 얘네 붙어있으면 안 되거든요, 얘네들은.
3: 싸워서요?
0: 아, 싸우기도 하면 다행이죠. 너도 안 돼, 너도 가. 다 가. 가. 매일매일 다 붙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물리고 있으니까, 이게 또 걱정이 되기도 하죠. 노노의 경우에는 애들이랑 따로 분리시키려고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결국에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2: 노노! 노노! 노노!
4: 참 이상한 때가 많아요, 저 친구.

0: 노노가 다섯 마리 새끼들이 엄마가 아닌데 자꾸 젖을 물리는 것 같아요.
1: 너 그다 젖 사라져.
0: 본인이 직접 내 젖을 이제 말아라 야, 이런 느낌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왜냐면 싫으면 발로 차거나 도망가거나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슴을 갖다 대고 그냥 골골거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1: 너 어떡할 거야? 너 엄마 이게 뭐야? 검은색 고양이, 갈색 고양이 됐어. 응? 하루 종일 이제 쪽쪽쪽쪽 하면서 침도 다 묻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건강상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빨 때는 피가 나는 것 같아요. 피도 나고, 색도 변하고.
0: 오늘 내려가자. 내려가자.
1: 응? 응? 이게 어떻게 여기만 되지?
0: 오늘은 6인으로 제가 구조를 해본 친구거든요. 원래 천안에서 여자친구의 지인이 두 마리의 검정색 고양이 발견됐다고 혹시 데려갈 사람이 있냐라는 연락이 바로 일단 보러 갔었거든요. 손이 많이 가기도 했고 다른 느낌으로 정이 많이 갔죠. 그냥 고양이 키운다는 것보다는 자식처럼 키운 느낌이 확실히 되죠.
2: 노노가 태어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서 발견이 돼서 분유를 4시간마다 줬어야 됐거든요.

0: 벌어졌으니까
1: 그게 걱정이 되고 좀 안쓰럽고 그런 마음입니다.
0: 걱정이 많대죠. 그래서 그만 물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모니까.
2: 여기는 잘 입고 있어야 하나?
3: 잘 입고 가야지.
1: 이렇게 해도 뭔가 좀 효과가 있어요? 어때요?
0: 환명복을 입히면 젖이 가려지니까 안 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이거죠. 제가 집에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니고 대책이 없죠 지금은.
1: 따로 이렇게 격리하거나 이런 시도 같은 것도 해봤어요?
0: 아 격리는 시도를 해보진 않았는데 격리가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좀 더 애착이 생기지 않을까 격리를 시키면.
3: 뽀뽀! 뽀뽀!
0: 떨어질 것 같아.
3: 뽀뽀! 뽀! 내려와 빨리! 내려와! 어? 빨리 내려와! 내려와! 빨리 내려와! 위험하다고 들었고 스쿼트 한번 무너져. 너 무거워서 안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뒤로 뒤로 후진.
1: 아, 언제부터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얘는?
0: 2주 된 것 같아요. 2주
1: 제만 올라가요?
0: 올라가는 방법을 제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원인을 알 수 없고요. 갑자기 올라갔죠. 정말 갑자기였어요. 저기서 떨어지면 커튼봉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커튼봉이 떨어져서 다른 관계에 다칠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떨어져서 골절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0: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는 전부 다 해봤는데 해결이 되진 않았어요. 이제는 자식 갖고, 네, 저의 일부인데 마지막으로 이 문제 행동이 꼭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1: 네, 안녕하세요. 고양이 부탁해 나은식 수인사입니다. 저희가 3년 만에 고양이 관련돼서 불러주셔가지고
2: 네.
1: 여기까지 보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근데 오자마자 지금 뭐 우리 고양이 천국인가요?
2: 네.
1: 근데 애들이 이렇게 다 형제인가요?
0: 네, 맞아요.
1: 다 형제예요?
0: 네. 아, 엄마 아빠가 있고
1: 네.
0: 새끼가 5마리 있고
1: 네.
0: 한 마리가 이제 유기묘예요.
1: 아, 유기묘고?
0: 네네.
1: 그럼 이 친구들 다 같은 데에서?

0: 너무 귀여운데? 어떤 상황인지 제작진이 영상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1: 네.

0: 검은색 고양이가 엄마가 아닌데 이제 새끼들이 이 고양이 말고도 다른 새끼들은 다 저서요.
1: 그러니까 얘네 엄마는 따로 있고.
0: 네 맞아요.
1: 엄마가 낳은 아이들이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지금 젖을 빤다라는 거죠?
0: 네.
1: 성묘가 성묘에 지금 젖을 빠는 듯한. 얘 논어는 몇 살이죠?
0: 둘이 차이가 3개월밖에 차이 안 나서.
1: 3개월밖에 안 나요?
0: 네.
1: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상처가 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0: 상처가 났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1: 네. 논어의 반응은 어땠어요?
0: 논어는 골골거려요.
1: 골골거린다?
0: 네.
1: 약간 골골거린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약간 기분이 좋다?
0: 네.
1: 아니, 만족스럽다 할 때 하는 어떤 고양이의 언어인데? 근데 그런 표현을 한다?
0: 네. 노노라는 고양이는 엄마 고양이가 아닌데 왜 새끼들을 젖을 물리면서 왜 골골거리고 새끼들은 또 반대로 왜 엄마도 아니 노노한테 가서 젖을 물리는 행동, 이 심리가 어떤 심리일까요?
1: 이게 두 아이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간단하게 네.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젖을 빠는 아이들이랑 젖을 물리는 행동 하는 아이들 둘 다, 서로의 만족을 시켜주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아이들이 젖을 빠는 행동은 유아기적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통 3주에서 길게 보면 13주. 이 시기에 이제 보통 이제 젖을 찾아서, 냄새를 찾아서 물면서 아이들이 심리적인 안정감, 이렇게 가지려는 행동이 이제 성묘, 6개월, 1살이 돼도 나타나는 행동 중에 하나거든요. 아이들이 젖을 빠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너무 빠르게 엄마 고양이, 아빠 고양이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들리거든요. 제대로. 노노는 강박성 증상이 있는 겁니다. 젖을 물리는 노노가 인내하거나 참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성애가 강하니까 이게 물리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싫지만 그래도 참고 인내하는 거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많아요. 많은 편이죠. 공간 대비 많은 편이고.

0: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되게 자동화가 많네요라고 얘기했죠.
1: 네.
0: 자동화가 많다라는 거는 사람한테는 좋아요. 사람한테 편리하지만 고양이한테는 심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0: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냥 자동급식기는 필요할 때도 있어요. 자동급식기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자동급식기가 있으면 애들이 되게 사냥 본능이 해소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냥 본능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게 대체제, 심심하고 무료함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제로 노노를 선택합니다. 노노는 한번 제가 피부 상태 한번 봐도 될까요?
1: 아, 미안해요.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지금은 뭐 이렇게 막 피부병 있는 건 아닌데, 여기가 좀 뭉쳐있긴 하네요. 아이가. 전몽울처럼. 아이들이 하도 조금 그래가지고.

그래서 노노의 저세빠는 쭈쭈비라는 행동을 하는 거는 특히나 뽀뿌. 뽀뿌 일로 와. 뽀뿌 일단 범인 네. 친구죠. 이 친구 일로 와요. 좀 잡았다. 잡았다 이거. 이 친구가 지금 하는 이유는 이 친구가 아마 에너지 레벨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유난히 다른 애들에 비해서 호기심도 많고. 그러니까 잡았죠. 이놈은 이놈은 이 친구한테는 그래서 놀이 해소를 할 수 있게끔 에너지를 할 수 있게끔 제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리킹 매트예요. 리킹 매트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지금 사냥 놀이를 해소할 사냥 본능을 해소할 수 없게끔 자동급식해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쁘게 쳐다보네. 이거는 습식을 핥아먹을 수 있게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붙일 수도 있거든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간식이나 트릭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습식을 먹이장난감으로 쓸 수 있는 기구들을 조금 쓰게 되면은 아이들을 굳이 분리하지 않아도 노노가 젖을 물리는 이런 행동을 좀 예방할 수도 있어요.

0: 여기 있는 애들은 너무 다 자동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심심해. 그래서 이거를 회수시켜줘. 이런 게 됐든. 지금 뭐 요거 하나, 낚싯대 하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 하나만 들어도 애들이 다 모여. 어. 그게 뭐야. 이게 뭐라고. 이거 봐. 이러면 어떻게 해, 보통. 야, 쟤 물었잖아. 자, 여기. 먹어.
1: 근데 이게 잡을 때마다.
0: 맞아요. 잡을 때마다 해야 돼요. 오, 이거 오늘 나와도 에너지가 많은데? 잡았을 때
2: 뽀뽀 두 번째 문제행동 뽀뽀라는 친구인데요.
0: 걔인가요, 얘?
2: 아니, 걔는 뽀뽀고
0: 뽀뽀가 있고 뽀뽀가 있고.
2: 아, 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제 천장에 커튼 봉원이 달아났는데 그 위로 올라타더라고요.
0: 뽀뽀하는 행동 보면은 네. 위로 수직 공간을 지금 약간 탐험하는 약간 그런 행동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 공간의 아마 구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보통 기본적으로 고양이들마다 높은 곳을 좋아하는 애도 있지만 숨어 낮은 데를 좋아하는 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성향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뽀뽀의 경우에는 높은 데서 탐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그게 커튼봉은 이면 안 되는 거죠. 아...

0: 떨어질 것 같아.
1: 시위하는 거야?
2: 이 방은 애들이 좀 많이 있는 방이에요? 여기 거실하고 요 안방 중에 어디에 좀 많이 있어요?
0: 거의 여기서 애들이 다 같이 있어요.
2: 왜냐면은 밖에는 수직 공간이 생각보다 입구 쪽, 그러니까 명당이 없고 여기는 그래도 창가 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애들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서 애들이 한 8마리 다 같이 있어요?
3: 5마리?
2: 5마리 정도?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거 찌그러져 있는데?
0: 커튼 뭐 올라갈 때 밟고 올라가다가
2: 밟고 올라가는 거 이렇게? 비빔발? 네. 비빔발 역할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0: 네.
2: 그래서 여기 서툰 봉이 이렇게 조금
0: 네, 휘었어요 좀
2: 내려앉았나?
0: 뽀뽀요
2: 뽀뽀 제 생각에는 이 수직 공간이 보통 고양이한테는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쉬는 공간으로서도 항상 중요한 공간이긴 한데 이게 이렇게 이거 자체가 디딤발이 돼서는 아이들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커튼봉이 무너지면서 다 추락해서 다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 정도 높이로 하면은 아이가 조금은 안 올라가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공간에서 애들이 좀 더 놀 수 있게끔 놀이 제공을 그 캣타워를 위해서 좀 해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자동장난감 같은 게 있는데 또 이것도 할 방법이거든요.

0: 여기서 이런 장난감이라던가 이런 것들 좀 배치해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이런 걸로 풀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나요?
2: 모든 것의 자동화였죠.
0: 너무 완전히 100% 자동화에 의존한다라는 거는 2차적으로 고양이들이 다른 문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 노노의 문제 행동, 이제 좀 다른 발상으로 이렇게 생각이 또 새롭게 알게 돼서 네, 되게 기뻤고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수의사님이 네, 알려주셔서 개선이 될 것 같아요.

0: 고양이 고마워요.
1: 저도 이거 수의사 생활하면서 이 정도 되는 친구, 와, 저 처음 본 것 같아요.
2: 무사히 된 시우입니다. 지금 2년 동안 계속 서비스하고 있어요. 화장실도 넓은 거고 모래도 충분히 넣어주는데 서서 싸는 거여가지고 이호는 지금 12년째 가족이에요. 앞니빨로 그냥 털을 뜯어요. 지금 형태는 그냥 민둥산이에요. 못하게 하면 하악질하고 네카라 씌우려고 하면 도망가고 네카라 스스로 빼요. 빨 이렇게 탁탁 쳐서 빼네.
3: 이어서 최후의 인류가 방송됩니다.

0: 바다의 향이 느껴지고 이게 엄청 부드럽거든요.
1: 청각 엄청 시원하고 맛있는데.
2: 지리산을 담은 맛이. 여름에 이 맛이면 최고지 뭐.
3: 어머, 이거 처음이네. 오. 죽이네, 이거.
1: 여름의 맛, 혁득 팍팍.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혈액검사, 엑스레이랑
5: 그 검사 다 하면
6: 얼마나 좋게.
7: 마이브라운 가입밖에 한 게 없는데 당일 병원비가 알아서 내려가는 라이브 청구.
8: 아, 안 깨도 되네.
7: 마이브라운만 믿고 병원 가자. 용기 있게 마이브라운.
9: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0: sin kan jaga ko bi te wejen ta inte o del de dia ko gi mo ya ka go jo pre fin na yen wo chang na ne te kon mi ye ye bi o chang ro ko ro la jwe do ti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The United Nations has warned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poses an unprecedented threat to human survival.
4: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배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5: 여기는 열대 우림이고
6: 사바나.
7: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여긴 사막이잖아요.
8: 이게 펜가 봐.
4: 밀폐 생태계 속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가장 완벽한 한 끼를 만드십시오. 이동 어딘가에 지구상 마지막 산호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6: 아, 여기 있네. 애기 산호들이.
4: 해양구역 안에 산호 생태계를 구축하십시오.
9: 아우, 배 아파.
6: 동선 씨 어디 가요?
9: 화장실 가요. 묻지 마요.
6: 배 아파요?
9: Oh shit!
7: 뭔데? 뭐야?
6: 무슨 일이야?
9: 뭔 소리야?
6: 세균맨!
9: Holy shit! 나 전에 화장실 간 사람 누구예요?
10: 에?
7: 왜 그래요?
9: 나 전에 화장실 간 사람 누구야?
11: 갑자기 동선 씨가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들어가자마자 소리를 질렀고 나오더니 되게 호모 심슨처럼 화를 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냐고.
12: 원초적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직접적으로 후각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서 이건 위협이다.
10: 네, 보통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을 범인인 경우가 세상에 많죠.
9: 아니, 같이 생활하면 좀 기본은 지켜줘야지.
7: 왜요?
6: 물 안 내렸어요, 누가?
9: 아, 그 정도가 아니야.
6: 어느 정도인데? 무서운데?
9: 얘 이러면 내 볼일 볼 수가 없잖아, 진짜.
7: 아, 나 저 닥친 던기 보고 싶지 않은데.
6: 아, 나 무서워서 못 보겠어.
9: 들어와, 지금 들어와서 나 가까이서 봐요, 빨라.
7: 싫어요.
9: 빨라 가까이서 봐요, 들어와요.
13: 다 보여, 다 보여, 다 보여.
7: 다 보여요, 저
9: 지금. 아내가 봐야지.
7: 저 시력 2.0이. 아!
6: 큰일 났다. 거기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내 시야에 똥이 묻은 것 같아서 너무 참을 수가 없어.
9: 아니, 진짜.
14: 잠깐만. 저 짧은 순간에 봤거든요. 지금 견과류 누구 먹었어요, 아침에? 견과류 누구야, 견과류.
15: 저는 견과류하고 눈이 마주쳤거든요. 오늘처럼 무책임한 배설물은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야, 견과류? 손에서?
14: 아, 무슨 말씀을?
10: 들고 온 거야, 혹시?
6: 자, 일단은 이거를 누가 했던 간에 이거를 지금 해결할 방도를 지금 내가.
9: 자,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딱 모양을 봐도 묽었어, 나올 때는.
6: 말하지 말아주세요!
9: 근데 그게 딱딱해지면 치우기가 어렵잖아요.
6: 그리고 실제로 배설물로 인한 병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7: 생길 수도 있는 게 아니라
9: 앉아서 얘기해, 앉아서.
6: 아, 우리 지금 문 열어놓으니까 실실 새 나오는데
7: 우리 잠깐 닫고
6: 얘기할까요? 무슨... 아, 솔직하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선 씨가 하고 연기 중인 것 같아.
9: 아니,
6: 왜냐면 지금 표정이 너무
9: 잠깐만,
6: 무나해. 아까는
9: 잠깐만. 그러면 아까 들어가자 으악 했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6: 그게 나온 거고 지금 표정이 너무 온화해.
12: 몸집이 크고 많이 먹으니까 이제 그걸로 지목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억울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들어가자마자 냈던 소리는 이 바지를 내릴 수 있는 시간 이전에 나온 소리예요.
6: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똥 냄새 맡을 때 항상 약간 찜찜한 게 있었는데요. 그 똥 냄새가 나는 게 결국에 똥의 입자가 제 코에 붙는
10: 맞죠?
6: 거잖아요.
10: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거는 똥이 들어온 게 아니라
7: 그쵸.
10: 스카톨이라는 화학 물질이 있어서 그거 냄새가 대변 냄새. 근데 웃긴 게 이 스카톨을 굉장히 물키면 꽃향기로 느껴요.
9: 진짜요?
10: 향수 중에서는 일부

0: 이걸 아주 조금 넣어서 향을 더 배가시키는.
1: 맞아.
0: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냄새 없애겠다고 향수 뿌려버리면 농도가 높아지니까 아, 다시 똥냄새로 아. 바뀌어가지고 더 아. 지독해지더라고요.
2: 그럼 저거 뭐 향수 뿌릴 수도 없고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도 없는데?
3: 오래된 방법. 실제로 물기와 냄새를 없애주기 위해서 톱밥이나 가루, 뭐 흙 같은 걸 덮어주면
4: 고양이도, 고양이 화장실도 아. 그런 식이잖아요.
3: 맞아요.
4: 꼭 물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겠는데요? 한번 물어볼까요, AI한테? 화장실 변기가 작동을 안 해. 어떡하지? 이거 적읍시다, 빨리. 적어주세요. 오. 질문을 더 하고 싶다면 추가하라네요.

0: 간이 화장실 우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1: 그러면 톱밥 같은 거를 비슷한 걸 한번 찾아보시죠.
2: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1: 아! 이런 박스 같은 걸 자를까요? 굉장히 잘게?
3: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2: 아,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3: 뜯어서?
0: 아, 이걸 갈아버리는 것도? 근데 이게 얼마나 갈까 싶어요.
4: 그러니까 왜 똥 많이 싸면 이거 벤치가 사라지네?
1: 아, 이것도 종이군요? 종이 의자 괜찮은데요?
4: 왜냐면 그게 탄소 비율을 맞춰줘야 퇴비가 쉽게 되는 거거든요. 아. 거기 뭐 없어요? 샤워실에?
2: 여긴 그냥 샤워실밖에 없는데?
5: 홍지 쌤이 갑자기 이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도 같은 곳을 봤는데,
0: 양 박사님,
2: 일로 와봐 이거.
0: 네, 여기 있어요.
6: 있어?
2: 여기.
6: 어 뭐야?
2: 똥푸기 좋은 게 있어.
0: 어, 아이스크림 스프.
2: 여기 뭐 봤어? 있네? 여기가 창고 같은 건데.
7: 냄새난 방독면이나. 자갈, 뭐 숯, 나뭇잎 조각들, 뭐 톱밥 이런 게 종류별로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걸 보고 아, 이 재료들이면 뭐 충분하겠다.
2: 아 이게 필요하네.
6: 고양이 사과 챙겼는데 이거 똥 이걸 풀면 되겠다. 예.
2: 이거를 풀면 돼.
6: 아 이 그걸로요?
2: 아 풀어 떨어뜨려야 될 거 같아.
0: 근데 여기다가 그냥 바로 싸고
2: 톱밥 있어. 가져가죠. 우리가
6: 그거 하나로 옮길까요?
2: 이거는 전기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 톱밥 좀 깔아놓고.
6: 옮길게요.
0: 네.
6: 그거 빈 통을 가져가는.
0: 여기 원래 있던 사람들이 이건 누구 하나.
2: 여기다 이것도 가져가. 이것도 탄소 물질이긴 하니까. 네. 이것도 좀 챙겨가고. 어 장갑 있다 장갑. 여기. 장갑
6: 여기다 넣어주세요.
0: 네.
2: 우선 다 가져가야 되겠죠? 뭐 이걸 놓고 할 거 없으니까.
5: 제 생각엔 아무래도 전에 생존해 있던 사람들도 저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쓰던 물품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2: 네, 가시죠.
0: 네. 아이고. 아,
2: 여기 모래도 있고 많다 근데.
0: 고양이처럼 이렇게 모래 싸는 날이 오다니.
8: 이걸로는 좀 없을 안 될 것 같아.
1: 안 될 것 같아.
8: 이게
1: 충분히
8: 너무
1: 없어요,
8: 작아서.
1: 그렇게 될 수
8: 있어요. 제가 좀 더 큰 거 찾아볼게요.
0: 어? 그 뭐예요?
2: 여기 뭐 다 있었어. 저기 뒤에 창고 같은 게 전에 쓰던 사람들이 놓고 갔는지.
9: 진짜요?
2: 이거는 약간 그 자갈 종류고.
0: 우와.
2: 그리고 이게 활성탄. 숯이어서 탄소물질.
9: 이거는
2: 그리고

0: 톱밥, 뭐 톱밥 있어, 톱밥.
1: 너무 좋다.
0: 이건 간이용 만드는 거는 톱밥만으로 되는데 문제는 쟤를 퇴비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2: 그러니까요.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0: 근데 퇴비로 만들려면 보통 톱밥이랑 섞으면 톱밥이 네. 수분을 빨아들일 수가 있어요. 네. 그 냄새 같은 게 적어지고 네. 더 잘 되고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런 탄수물질 이게 쑤시니까 넣고 네. 제일 재밌게 쓸 수 있는 게 이건데 사실 이거 쓰레기 같잖아요.
3: 이거 쓰레기인데요?
0: 이거를
4: 낙엽, 낙엽.
0: 제일 위에다가 올리면 제일 위에다가 저 올리면 돼요. 자 그러면 간이 화장실 만드는 팀이랑 네. 똥 푸는 팀이랑
3: 제가 풀게요.
2: 주세요. 갑시다 그러면.
1: 자 여기다가 똥 퍼오시면 될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1: 어 승우 씨. 아니 승우 씨 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5: 똥 풀어간다니까.
1: 승우 씨 여기 이 돔에서 사내연애 가능한 거예요? 좀 당황스러워요 승우 씨.
6: 돔내연애.
7: 네 승우 씨가 안 가고 근데 대신 끼워주는.
0: 똥 먹어봤어?
2: 먹어봤냐고? 어. 아니 먹어보진 못했어.
0: 병원에서 막
2: 이렇게 하면 페레로로세 같은 게 나와서 나는 페레로세 안 먹어. 아.
0: 짭시다.
2: 저는 원래 비위가 되게 강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의사로서 그런 부분으로도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내가 제일 익숙하니까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제 홍재 씨가 도와줘가지고 좀 고마웠죠. 근데 휴지 보니까 많이도 쌌네 지금까지.
0: 아, 자 열어볼까요?
2: 네 열어봅시다. 아우
0: 쉣. 욕할 뻔.
2: 아 잠깐만 이게 클 때 이걸로 한번 퍼서. 오 너무.
8: 인간의 아기가 형태를 갖고 변기 속에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가득 차 있었고.
1: 선생님, 장갑 여기 찢을 수 있어요.
9: 반 찢을 수 있을 것 같은데.
7: 네, 맨 밑에다 깔으려고요. 그래야 이제 비울 수 있으니까. 오케이. 덮을 수도 있겠다. 그다음 톱밥 레이어 한 번.
0: 이게 인간이 쌀 수 있는 양이긴 해? 됐나?
10: 한 번만 더. 어! 더!
1: 왜 이렇게 무서워요?
0: 쏟아져가지고 쏟아져가지고 나도 떨어져가.
3: 괜찮아요.
0: 휴지로 닦으면 돼.
1: 와 진짜 레전드.
0: 엄청납니다.
3: 아유 청소는 저희가 할게요. 나중에 하세요. 네.
0: 그거 약간 지옥의 무기가 됐는데요. 이거 어떡하죠? 그거 들고 있으면은 여기 최강입니다. 아, 뭐 하려는 거예요 지금? 아
7: 이렇게 이런 걸로. 아 이거를 좀 이거 길지 않아요?
1: 아 이쪽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7: 그래. 오 괜찮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어때요? 자 화장실 사용 방법입니다 여러분.
3: 네.
7: 뚜껑을 여시고
3: 네.
7: 옷을 벗으시고 앉으세요.
3: 네.
7: 그 다음에 튀지 않게.
2: 네? 뭐라고요?
7: 튀지 않게.
3: 튀지 않게 하고
7: 조준 잘 하시고 네. 일어나셔서 네. 그거 옆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해서 찰찰찰찰찰찰
3: 뿌린다.
7: 그 다음에 아 딱 닦으시고 개인 용량에 따라. 그 다음에 요거를
0: 덮어놓고.
7: 이렇게 덮어놓고,
3: 덮어놓고
7: 이동.
3: 오, 괜찮네요.
11: 그런데 잠깐만, 저 장갑 끼고 왔어요.
8: 화장실은 화장실이고 하나를 이제 퇴비 만들어지는 그 미생물 반응이 일어난 쪽으로 사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핵심은 공기가 충분히 통하는수록 좋고 또 미생물이 활용할 수 있는 탄소 성분도 있으면 좋고 직사광선은 피하되 온도나 이런 습도가 유지가 어느 정도 돼야지 유용하기 때문에.
0: 두 쫑크 만들어 보셨나요 혹시? 여기다 우리 이것저것 좀 첨가하자. 그 저 숯 넣어야 돼.
12: 저 숯을 어디 넣을까요?
0: 숯도 여기 넣어야 돼요 우선. 탄소 물질들 넣어서.
3: 이걸로 숯을 좀 깰까요?
12: 그것도 좋은데 비닐 남는 거에다 넣어서 깨볼게요. 기다려 보세요.
1: 정말 살다 간이 화장실을 다 만들어 보고.
0: 간이 화장실 만드는 건 이거 주무르고 있는 저보단 낫지 않을까요?
3: 그렇죠.
7: 이 자갈은 왜 있는 거예요?
0: 자갈도 섞어야지 이제 공기 들어갈 구멍이 있어야 미생물들이 더 자랍니다.
7: 아, 이게 지금. 공기가 다 산소가 통과되는 억색 컨디션을 만들어줘야 돼요?
0: 그게 훨씬 좋죠.
7: 엔억식이 아니라?
0: 네네네.
7: 아 그래요? 나 잘
0: 근데 미생물이 한 종류가 아니고 질소 물질들을 질산 형태로 산화시키는 거여서 산소를 만나야지 더 잘 돼요.
7: 숯을 깨시는 거예요?
0: 기질을 부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1: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숯을 깨시는구나.
12: 숯이 나옵니다.
3: 숯이 나오네.
12: 가루가 됐어요.
3: 근데 앞으로 여기 쌀 때도 숯을 넣어야 될까요?
0: 숯은 나중에 이제 퇴비 만드는 후작업할 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7: 아, 마지막에?
12: 이 정도면 잘
0: 부르는 아, 완전 충분합니다. 어. 그거를 우리 퇴비 만드는 용으로 쓸 거여서.
3: 오케이.
2: 어, 근데 진짜 톱밥이랑 섞어서 그런가 아까보다 냄새가 안 나네.
3: 똥냄새가 좀 사라졌나요?
2: 네.
4: 진짜 톱밥도 제가 지금 여기서 써보니까 좋던데요? 냄새도 오히려 덜 나는 것 같아요.
0: 이거를 풍 나머지죠? 그리고 자갈, 아까 가져온 자갈도 한두 수저 정도 넣어주시면 그거 무거워요.
7: 네.
0: 완성이라는
12: 아, 비닐 안 쓰고요?
0: 아 이거는 우리 발효용 간이 화장실 말고 왜냐면 얘는 햇, 그 나중에 나뭇잎으로 덮고 햇빛이 비치는 좀
2: 그러니까
0: 농도가 있는데
2: 우리가 충분히 쌌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하죠.
0: 자 여기다가 나뭇잎 저 풀들로
12: 나뭇잎을 넣겠습니다.
0: 직사광선만 피하게
2: 많이 할 필요는 없대요. 그냥 해만 가릴 정도? 좋습니다. 뭐 원래 어떤 식물이었을까?
12: 덩굴 식물.
2: 아하. 장우자 박사님 이 정도면 되나요?
0: 아 충분합니다. 네.
12: 아 근데 저게 나중에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0: 네.
12: 그렇죠?
0: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우리 톱밥 가져온 데 쪽에 큰 창문이 있었거든요. 아~ 거기 밑에 쪽에 놔두면은 이제 태양빛 적당히 들어올 것 같아서 아~ 그쪽에다 아~ 옮겨놓죠.
2: 좋다, 좋다.
3: 그러면은 이 친구가 우리에게 또 그런 고마운 존재가 되겠네요.
7: 근데 그럼 우리 이거 비료 얼마나 퇴비화 시켰는지 진행하는 날짜도 계속 적어야겠네요. 그때 그때.
2: 맞아. 아, 기록. 너무 좋다. 너무 좋다.
12: 기록을 남겨요.
0: 자원순환 당당자를 하시면 돼요.
2: 할리퀸. 어,
12: 그건... 자원순환 당당자. 어. 자, 근데 우리 하나 룰, 이제 화장실 매너. 소변과 대변을 분리합시다.
7: 아, 이거 맞아.
12: 그래서 먼저 소변을 보고 그 다음에 대변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5: 이게 여기에서 재활용해서 수분을 뽑을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소변이고요. 그래서 일단 소변과 대변의 분리가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변이 새지 않는 딱딱한 그만한 사이즈의 용기가 필요한데
6: 필요하세요?
9: 이걸로 제가
6: 깨볼까요? 뚫긴 뚫었는데
9: 이거는 사실은 남성에게 들어갔을 때 위험해 보여요.
0: 아. 아, 그 소변기인가요?
6: 네, 이게 자르기가 되게 두꺼워요. 더 자를까요?
3: 근데 진짜 열심히 하신다. 본인이 막히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 봐.
0: 잘 되나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9: 또 우리는 수분도 소중한 사람들인데
2: 그쵸, 이거는 따로 써야 될 것 같아요.
9: 소변은 균이 기본적으로 없잖아요.
2: 근데 잘 써야 돼요. 요도로 끝을 통해서 나올 때 거기에 묻어있는 균이 묻어서 서식할 수 있어요.
3: 어디에요?
2: 이 소변에.
0: 모아놓은 소변.
2: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9: 처음에 대변 있는 데를 조진하다가 나중에 바꿔가지고 가야 되는
3: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산다고요?
9: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볼일을 봐야 돼요.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6: 그걸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9: 들고 있어야죠. 잘 들고 있어야 돼요.
2: 이걸 들고 있어야죠. 언제 나올지
9: 잘 들고
2: 모르는데.
9: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일단 시작이 되면은 시작이 되면 초반은 넣은 다음에 중간에 스위치를 해주고
2: 야 근데 잠깐만 이거 문제가 있다. 시작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사실 대변을 볼 때 복압이 올라가가지고 같이 나올 때가 많잖아요.
9: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
2: 근데 이 구조상 이게 여기 앞에가
7: 좀 힘들 것 같은데
2: 이게 무조건 나갈 것 같은데?
9: 그럴 때는 눌러줘야 돼요.
6: 아니면
2: 진짜 해안이 있으십니다.
6: 아니면 앞에 피스로 뚫어서 이렇게 넣을까요?
7: 아 근데 여자들 그게 너무 불편하잖아.
2: 그러니까 이게 공용이니까.
3: 아니면 이거 어때요?
2: 아니 근데 이게
3: 이거 어때요?
2: 사람마다 각도가 달라.
3: 아니 이거를 고무줄로 연결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했다가 살짝 급하면 이렇게 갖고 오는 거 어때요?
2: 옆에 걸어.
3: 이렇게 했다가 고무줄을 달고 이렇게. 어때요?
2: 근데 이거 무게가 견딜 수 있어?
3: 그거 괜찮아요. 아,
9: 이거는 기본적으로 커서. 운동을 하면서 볼일도 보기 때문에 스쿼트 자세로 일단 우리가 이 자세를 자주 연습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걸 빼도 가만히 앉을 수 있게 이 상태에서 이게 되죠.
2: 신기명 기반이고
3: 거의 이거 마임인데요. 거의 마임.
2: 와 방금 보는 나 세상 진짜 물에 들어 제일 웃겼어.
9: 언제 어느 순간에도 이게 이렇게 됐다가
13: 아 그리고 들어갔다가 그게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9: 해보세요.
13: 그러니까 아픈 사람 예시 2인 1조 예시 이때는 우리 다 생존 같은 팀이니까 만약에 동선이 형이 아파

0: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버텨줍시다. 도와줘.
1: 그러면 제일 힘센 사람이 항상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2: 아니, 우리가 뭐 정상일 때는 우리도 하죠. 우리도 할 수 있지. 할 수 있죠.
1: 오, 할 수 있네요.
2: 이거야 뭐, 저 뭐 5분도 되죠.
1: 자, 근데 문제는 빨리 볼 일을 봐야 돼.
2: 그게 뭐예요? 네? 뭐라고?
3: 내 생각에 뉴스도 웃었어. 아까 이거 할 때는.
4: 우리 그럼 이거 화장실 위치
2: 그래, 잡아. 위치 아, 맞아. 최대한 좀 우리 생활관이랑 멀른 데로 합시다. 멀리. 냄새 너무 나니까.
5: 밖에 쪽에 창고가 있었어요. 아까 우리 갔던 그쪽에 도죠. 쭉 앞으로 가면 저기 여기 창문 열 빛이 들어온 데 있거든요. 아~ 여기 쪽에 도.
4: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할까요? 이렇게 두 개?
6: 아 그러면 이거를 약간 둘러싸게.
5: 여기 아, 여기다 여기다
4: 두 개. 위해서.
6: 프라이버시를 위해.
4: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1: 아이고 뭐.
7: 그러면 화장실 용품들 여기 다시 올려놓을게요.
5: 네 처리 용품들. 아, 퇴비통을 여기다 햇빛 들어온 데 놔야 돼요. 여기
1: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무 밝게 햇볕 빠지면서 볼일을 보는 것보다는
5: 여기, 네.
1: 햇볕은 퇴비가 받고 우린 좀 어두운 곳에서 조용히 볼일을 보는 게 좋아요.
5: 아, 다들 고생했어요.
6: 고생했어요.
8: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5: 여기 온 이후 가장 큰 작업이었는데.
2: 그치, 화장실이 진짜 중요하지. 이래서 우리가 뽑혔나 보다. 우린 이 정도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화장실 만드는 게 사실 고된 작업이잖아요. 대소변 처리하는 게. 근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다 웃고 떠들 수 있는 집단이라는 것 자체가 아, 우리는 꽤 성공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9: 뭐 인간은 생각보다 금방 적응합니다. 제 생각에는 뭐 한 달만 지나도 이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4: 아! 우리 이거 여분 옷걸이가 있는데 이거를 화장실 깃발로 합시다.
6: 좋아요.
5: 네.
4: 화장실 누구 가 있는데 뒤에 쫓아가면 좀 가서 만나면 민망하잖아요.
1: 네.
4: 그러니까 이걸 들고 가면 이게 없으면 아 누가 화장실에
1: 이게
4: 있구나.
1: 이게 없으면 누가 갔다는 신호인 거죠.
4: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지켜주는 거죠, 서로.
4: 그렇죠, 그렇죠.
1: 어, 나, 아니, 아, 안 돼!
2: 내가 본 중 제일 빨랐어.
8: 어떻게 저렇게 전광석화처럼 날아가지?
2: 그러니까.
9: 많이 급했나 본데?
2: 무슨 말벌하는
8: 것처럼. 아니긴 한가 보다. 뭐야, 깜짝이야.
5: 어? 미스터리 박스?
10: 생태계 순환에 첫 걸음을 내디딘 여러분들께 깜짝 선물을 드립니다. 한 사람씩 차례대로 시드룸에 들어가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4: 시드룸? 시드룸 가래요. 선물이 왔다는데?
7: 한 사람씩 들어가래요.
2: 들어가 보세요.
4: 우와! 오, 뽑기 나온 것 같아. 디디디디디디디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누가 선물 보냈나 봐.
11: 생필품. 생필품을 주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미션 아니야? 뭐 이런 생각?
4: 여러분, 그 다음에 가실 분?
7: 저 다녀올게요.
4: 약간 복권처럼 긁기 이게 있어.
2: 그래요?
4: 어, 뽑기처럼.
12: 여기 아주 도파민에 절여진 곳이네.
2: 이거는 도파민 그 자체인데?
4: 근데 다른 분들도 다 그거 나오나?
5: 다녀오겠습니다.

0: 다 똑같은 거죠?
1: 네. 다 똑같이 생기는 것 같아.
2: 화성이... 아, 역시 SM이라니까?
3: 절대 안 알려주더라고.
1: 아, 주체자여가지고.
4: 스무가 마피아인 것 같아. 사람이 부유해 보여. 이거 만든 사람 같아, 약간.
0: 무슨 말이야?
2: 혹시 외계인?
1: 이 옷 입고 있으면 다 죄수 같아 보이는데 혼자 억울해 보인다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손수건 맸는데

0: 꽝이었습니다. 아쉬웠죠. 아쉬웠어요.
1: 어? 나는 꽝.
2: 나도 꽝이야.
3: 어, 나
2: 꽝.
3: 꽝이야.
2: 어? 당첨. 우와. 우와. 저만?
4: 누가 당첨이에요?
2: 우와, 부럽다, 형수야.
5: 형서님이 당첨이 됐더라고요. 당연히 아쉬웠고요. 저는 우주에 관심이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2: 우주복을 입고 화성이 야드에다가 보너스 CD를 채굴합니다.
4: 오, 화성! 우주복!
2: 채굴!
4: 와, 좋겠다.
6: 아까 비트코인 채굴 막 이런 얘기했는데.
2: 부럽다.
6: 봐봐도 돼요?
2: 네.
6: 있는지?
2: 어디 있지?
6: 화성 야드에 나간다고?
2: 화성 야드?
3: 아, 전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과거의 인물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화성으로 이주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집단이라고 들었거든요. 나가서 이렇게 좀 뭔가 채취도 하고 그리고 실제 여기 환경이랑 지구가 얼마나 다른지 또 바이오스피어2가 얼마나 다른지 여기 환경에 의해서 바이오스피어2에 어떤 영향이 미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좀 외부 훈련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 우주복 만드는 게 우리의 뭐 미션인가?
7: 근데 여기 우리 지내면서 본 적이 없는데 우주복. 저런...
3: 우리가 만든 걸 입고 나가면은 더이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8: 실실 셀 것 같은데.
6: 어 깜짝이야 뉴스.
9: 화성 여행에 문이 열렸습니다. 음? 당첨자는 계단을 따라 내려가.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힘껏 여십시오.
6: 가는 거야 지금?
2: 전혀
6: 와야겠어.
3: 아, 저 계단으로 가나 봐요.
10: 우주에 다녀오세요.
6: 배웅해줄게.
8: 네.
3: 잘 가.
8: 안녕.
6: 잘 갔다 와요.
8: 네. 다녀오겠습니다.
6: 네, 조심해요.
10: 화이팅, 화이팅.
6: 화이팅.
8: 화이팅.
6: 아, 뒷모습이 씩씩하네.
3: 그니까.
6: 근데 화성에 가면 뭐 할지도 궁금해요. 이미 화성에 아예 시드가 다 있다라는 건데.
7: 채굴이라니까 파나? 땅을?
3: 화성에 금속이 뭐가 있어요?
6: 철.
4: 철이 엄청
6: 철. 철이랑 철이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사실.
2: 뭐 있어요?
6: 망가니즈랑 마그네슘 이런 거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3: 금은요?
6: 저는 글쎄요.
4: 금 많이는 없어요. 있긴 있죠.
6: 화성에 산소가 없어서 우리가 못 사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대기가 굉장히 얇고.
0: 그곳에서 살려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 확보해야 되고.
3: 물 자체가 어차피 액체로 있으려면 어쨌든 0도에서 100도 사이에 있어야겠네.
6: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압력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압력이 지금은
3: 아, 기화가 돼버리고.
6: 다 기화가 돼버려서 얼음으로 있거나.
11: 근데 화성 문제는 자기장이 너무 약해서.
6: 아, 맞아요. 그런 게 다 맞을
3: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
11: 우주에서 오는 그 방사선을 막을 수가 없어. 회전을 해야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게 너무 약하다 보니까 행성도 작고 이걸 못 막으니까 우리가 거기 살면 막 X선 같은 거에 계속
3: 맞는 거예요?

0: 근데 그 자기장이 없다는 건 그럼 지층도 죽어 있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1: 지각 활동이 사실 없죠. 한 구조로 된 게 지구 정도니까.
0: 그러면 이제 뭐 원소의 순환도 안 될 것이고.
2: 근데 만약에 화성을 누가 가게 해준대요, 그럼 가실 거예요?
3: 지금요? 지금 안 가지. 처음엔 부러웠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화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장도 문제가 되고 기체도 문제가 되고 뭐 토양도 사실 문제일 거고 애초에 생물 공해가 없는 곳이고 온도도 문제가 되고. 과연 그 고생을 감내할 만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0: 지금은 가면은.
3: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4: 전 갈 건데.
3: 지금도?
4: 응.
3: 왜? 왜요?
4: 전 우주를 너무 좋아하니까 저는 죽더라도 화성에서 그냥 홀로 죽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 풍경을
3: 내. 아, 그 정도로 좋아해요? 네,
4: 내 눈에 담고 싶어요. 근데 저는 되게 단순해요. 내가 첫 번째로 그 땅을 밟아보고 싶어. 그리고 거기 있는 흙도 만져보고 싶고 내가 그렇게 이렇게 바라봤던 화성인데 내가 그렇게 가보고 싶던

0: 부츠였는데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1: 응?
2: 어?
1: 어? 어 뭐야? 뭐야 저거?
2: 뭐야?
1: 아 저기 비비
3: 뭐예요?
1: 계단으로 올라갔어.
2: 비비다.
1: 저 우리 가본 데인가 여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2: 오 막 섞이는데?
4: 어디 도착했나 봐.
3: 어디예요?
1: 이게 화성이에요?
5: 무서웠겠다. 우주 공간이나 우주도 똑같을 거란 말이죠. 공기가 없으니까 소리가 전달될 리도 없고 우리가 모두가 하는 거를 항상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우주에서 살고 생활하는 게 약간 그런 공포 영화 속의 상황에 항상 처해 있는 느낌이 아닐까.

알겠어.

0: 살았네. 사람의 흔적이 여기저기 많네.
1: 4명 정도 살았겠네.
0: 와, 여기서 어떻게 4명이 사냐.

0: 이거야? 우주복 착용 시 우주복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바닥에 앉아 오른쪽 다리가 내 피의 끝을 닿을 때까지 밀어넣는다. 내려놔볼까? 와, 생각보다 무겁구나.
1: 실시간으로 전통이 돼요.
2: 오, 우주복.
1: 아, 저게 우주복이에요? 오.
0: 양쪽 부츠 일어나서 저 허리까지 끌어올린다. 오케이. 그러면 저는 공연하고 또 화보 찍고 하느라 꽤나 어려운 옷을 많이 입어봤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탑급으로 어려운 옷이었어요, 입기. 바닥에 앉아. 오른쪽 다리가 내 피 끝에 닿을 때까지. 오.
3: 와, 나갈 때 4번?
0: 엄청 두꺼운 뚫리지 않는 비닐 같은. 근데 그거를 아코디언처럼 접어가지고 넣고. 아.
3: 다시 앉아서. 우와, 나갈 때 매번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와, 이거 중간쯤 하다 화장실 가고 싶어 하면 난감한데?
1: 아, 스트럭을.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4: 진짜 무거워 보이는데, 저거?
5: 와, 힘들어 보인다.
6: 아, 근데 화성 간다고 되게 부럽다고 했는데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지금 예.
7: 그 우주복을 혼자 입는데 좀, 아, 저거 좀 대신 좀 잡아주고 싶은 거예요. 혼자 너무 막 낑낑대면서 입으니까.
1: 일단 되게 무거워 보였고, 저게 거의 중세 시절 갑옷 것 같은 불편함이 아닐까.

0: 아니야. 제대로 안 들어갔어. 저 머리 어떻게
1: 저기, 해? 머리 어떻게
0: 머리 어떻게 해?
2: 그리고 목을 넣어야 되는데 목 넣는 게 진짜 해입니다.
3: 아 저렇게? 꾸겨 넣었는데 꾸겨. 원래 저렇게 입는 거 맞아 근데?
0: 그런가
3: 봐요. 머리부터 끼는 거 아니에요 혹시?
0: 잘 몰라, 잘 몰라. 오,
3: 저 위에 저런 것도 하는 거야.
4: 우주복 착용 완료. 우주복 압력 조절 중. 외부 환경에 맞춰 에어록 내 기압을 조절합니다.

0: 신기한 거예요.
1: 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입고 있는 거 이거 우주복이다? 아예 말 안 듣나? 막 이러면서 계속.
0: 그 상태에서 이제 무중력 체험을 하면은 이게 가벼운지 아니면 더 무거운지도 모르겠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제가 힘을 줘서 팍 하고 뛰면은 둥 둥. 달 탐사 대원들이 다녔던 것처럼 그렇게 동동 하는 게 진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2: 중력 시험 중인 건가?
3: 저거는 무슨 기분일까? 트램펄린? 트램펄린 타는 느낌일까?
0: 비행기 뜰 때처럼 비행기 쫙 뜨는 느낌이었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4: 화성의 중력이 지구보다 한 30에서 30% 내외 정도로 적거든요. 그래서 몸이 가벼워진 걸 느낄 수가 있는데

0: 냄새가 난다. 그래서 살살살살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니면 다를까? 시드머니 6개를 획득했습니다. 나 집으로 이걸 들고 가져간다. 그 생각 때문에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1: 어, 갖고 온다, 갖고 온다, 갖고 온다!
2: 박스! 근데 저거 저 안에 오염돼 있으면 어떡하지?
1: 어떡해. 그러게요?
2: 그렇죠.
1: 소독해서 들여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한번 격리할까요?
1: 아, 그래도 되나? 안 돼요. 꺼졌다. 이제 돌아오나?
3: 그래도 문제 없는 것 같네, 보니까.
4: 다행이긴 다행이다.
1: 뭘 갖고 오는 거지?
0: 아, 지친다.
2: 우주에서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1: 왔어,
2: 선생님.
1: 왔어!
0: 여러분!
5: 잘 왔어.
0: 다녀왔습니다.
3: 메디컬 테스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 제가 한번.
3: 자, 메디컬 테스트를 하고 와야 되는데. 자, 의사 선생님, 메디컬 테스트 한번 하시죠.
5: 맬 수밖에 없어요.
3: 아, 그건 집도인데요.
5: 비비 맞아?
3: 외계 화살.
6: 무겁지 않아요? 무겁지 않아요?
1: 여기 벗겼더니 누구 나오는 거 아니에요?
0: 네.
1: 이게 뭐야? 여기다 봐봐요.
6: 여기다 나요?
0: 이게 얼음이더라고요.
1: 어?
0: 시드가 얼음 안에 이렇게.
5: 뭐야?
1: 우와, 진짜 많이 갖고 왔네.
6: 근데 시드가 안에 있어요.
0: 여섯 개가 있었어요.
1: 아니, 물도 있고 시드도 있고.
6: 이걸 우리가 어떻게 녹이지?
2: 시드가 나와요, 시드가.
1: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4: 여기 잘 닫아줘야 되지 않아요?
6: 저의 열로 녹이고 있어요.
1: 우와. 근데 난 궁금한 거 있어요. 시드를 왜 얼음에다가 이렇게
6: 그러게요.
1: 얼린 걸까요?
0: 그 화성이라서 추워서 얼음에 갇혀있나? 근데 화성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얼음이야? 웬 얼음이지? 하기는 했어요.
7: 화성에도 되게 과거에는 화성 활동이 풍부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순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극지방의 얼음으로 땅 속에 이렇게 숨어 있고.

0: 숨쉬기는 어땠어요?
1: 숨쉬는 거는 굉장히 수월했어요.
2: 어, 그래요?
1: 아, 약간, 근데 약간 그 방구 냄새 같은
2: 꼬랑내.
1: 꼬랑내가 나더라고요.
2: 그 네 명 때문 아닐까? 앞에 살았던 네 명.
3: 아마 그 안에 실험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의 숨결을 공유했을 것 같아요. 아,
0: 그럴 수도 있겠네.
2: 그건 약간 낭만적이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한데.
3: 시뮬레이션 해보니 어때요?
1: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냥 여기에서 살고 싶어요.
4: 거의 모든 사람은 지구를 떠나고지 않는다 봐요. 그냥 가고 싶은 건 그 몇몇 모험 정신이 있거나 도전하는.
2: 가고 싶다기보다는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걸 대비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3: 그래서 사실 가고 싶어하는 거는 지구가 완벽히 우리가 너무 환경도 잘 보호하고 살기 너무 좋은 세상이라면 정말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화성 이주를 상상한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지구를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2: 메시지를 주려고.
5: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생태계들을 화성에 갖고 갈 수 있나? 지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위한 준비들. 그게 화성이 아마 적합했다라고 그들이 느낀 것 같고요. 그래서 화성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연구한 것 같아요. 나 과학자랑 있더니 너무 똑똑해지지 않았어요?
2: 지구라는 행성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 게 이게 거의 기적 같은 일이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거저 주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는데 지구, 또 다른 지구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거길 갔다 오니까 더 지구에 살고 싶어졌어요. 지구 최고, 짱 좋아.
6: 씨드 다 녹았네요?
1: 씨드 다 녹았어요.
6: 일곱 개 다 녹았어요? 어떻게 할
1: 여섯
6: 거예요?
1: 여섯 개가.
6: 아, 여섯 개 나왔어요?
0: 어떻게 할까요? 이거 씨드 어떻게 나눌까요?
1: 이거.
0: 현수 씨가 고생했으니까 맞아. 현수 씨가 나누고 싶은 대로 나눠봐요.
1: 화성 갈 끄니까. 이거는 근데 저희가 미지의 어떤 거를 그거 하는데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3: 질문하는데?
1: 네, 질문하는데.
3: 그래요. 아.
1: 전 좀 벌면 거기에 쓰고 싶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0: 그러면은 AI 룸에게 질문할 때 쓰겠다.
1: 저기 그거 있잖아요. 이 포켓 그 주머니에다가
0: 그래요.
1: 넣어놓을게요.
0: 오. AI 주머니.
1: 원하실 때.
3: 우리가 점점 생존을 할 수 있는 모드를 가는 것 같아요.
0: 멋있다.

0: 이런 공간이 있었어?
1: 우리가 안 와본 곳이 여기였구나.
2: 벌거벗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3: 네, 여기가 2층이고 저 밑에가 1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리프트를 이용해서 이걸 모은 걸 하는 것 같은데.
1: 아이! 아이! 제발 누가 똥 좀 싸줘요! 근데 나는 그것도 궁금해요. 이거를 현찰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0: 그러니까 이거는 거대한 심리 게임이야. 우리가 무엇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아요.
4: 이 뉴스의 의도가 궁금해요.
5: 그냥 질문 하나 하자.
6: 따라가 됩니까?
4: 따라와.
5: 너가 기억하는 할리퀸은 어떤 사람이었니?
7: 5천자 이내로 매우 상세히 알려줘.
1: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3: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야?
8: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9: 딥이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9: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9: 됩니다.
13: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9: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9: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9: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9: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9: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9: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9: 됩니다.
15: 1인실에 입원해도?
9: 됩니다.
16: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9: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9: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9: 되죠.
12: 디스크로 수술해도?
9: 물론 됩니다.
15: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9: 딥이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9: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9: 됩니다.
13: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9: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9: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9: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9: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9: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9: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9: 됩니다.
15: 1인실에 입원해도?
9: 됩니다.
16: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9: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9: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9: 되죠.
12: 디스크로 수술해도?
9: 물론 됩니다.
15: 이게
6: 이게 된다고요?
9: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이어서 건축 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17: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8: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7: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8: 후원 문의 080-961-9595.
17: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8: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둘째가 컸다. 이제 자전거도 곧잘 탄다. 우리 가족 라이딩의 스킬도 둘째만큼 커져간다. 다스만의 나의 삶이 실려있다. Lord, my Lord. 더 2027 다스만.
2: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3: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0: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6: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7: 두 분 거기서 뭐 하셔요?
8: 해 들면 보기에 좋은데 이게 들꽃도 보다 보면 예쁜데 몇 번 잘라봤는데 자르니까 좀 미안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불쌍한 풀들
9: 불쌍한 누나
7: 풀 한 포기도 함부로 못 꺾어서 정원을 정글로 만든 건축주. 마음 약한 내향인 남자가 오래된 집을 고쳤답니다. 그는 어떤 생각으로 이 집을 고쳤을까요? 이 집은 천장에 다리 하나, 둘, 달빛 아래 저녁 식사 중이시구나.
10: 잘 먹었대요.
11: 맛있게 드세요.
10: 글쎄, 우한된장찌개.
7: 지게까지 보글보글. 어우, 고침 돌아요. 근데 밖에서 다 보이는 거 아닌가 몰라. 이거 괜찮아요?
10: 근데 누가 뭐 빨리 보나요? 오히려 그분이 또 민망해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7: 나 아니면은 절대 못 고치는 집. 오늘은 9억을 고쳐서 세상에서 본 적 없는 집으로 만든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9억을 찾아서 경기도 가평으로 먼저 왔습니다. 고민 소장님, 집 안 찾으시고 물가에서 뭐 하셔?
12: 아, 오늘은 산 좋고 물 좋다는 가평에 왔는데요. 가평에 와보니까 제가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 MT 왔던 기억이 싹 떠오르고 정말 아련하게 나네요. 어? 이게 뭐지?
9: 오늘 만날 건축주들이 다 고쳐본 집들이에요.
12: 아, 정말요? 이 집들이 다요? 아니, 하나는 이거 뭐야? 양철욱 집. 이거 폐교를 고쳤고? 또 심지어 컨테이너? 아니, 집 세 개가 다 종류가 다른데요?
9: 이번에는 좀 더 특이한 집을 고치셨대요.
12: 아, 이 집들보다 더 특이한 집을 고쳤다고요? 이야, 이거 보통 분들이 아닌데?
7: 이 정도면은 집의 장르를 넘나드는 수준 아닌가요? 그런 분들이 고른 집이면은 버려진 물탱크 어때요? 아니면 폐축사?
12: 어? 어, 저기 표말 있다. 어, 설마 이 집? 이야, 근데 너무 평범한데? 아이고, 저기 뭐야? 제비집은 또 있네?
7: 어, 설마 제비집을 고치신 거는 아니죠?
12: 저 계세요. 아, 이거 안녕하세요.
13: 아, 안녕하세요.
12: 네, 반갑습니다.
13: 아이, 반갑습니다.
12: 네, 반갑습니다.
13: 네, 어서 오세요. 네,
12: 건축 탐험가 네. 김호민입니다.
13: 아이, 네. 반갑습니다.
12: 네. 아니, 되게 여러 종류의 집을 고치셨더라고요. 이 집 거치기하다 그랬거든요. 어, 근데 좀 너무 밋밋한데요?
14: 막국수 집이었어요.
12: 막국수 집이요?
14: 네.
13: 안녕하세요. 막국수 집을 아트하우스로 환골탈태 중인 남편 이정인입니다.
14: 아내 이재은입니다.
13: 사실 지금도 가끔 차들이 이렇게 우리 마당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창문 내리고 혹시 여기 막국수 하던데 아니냐고 아직까지도 찾아오세요.
7: 손님들한테는 맛집이 분명했는데 이걸 사람 살 집으로 고친다고 생각하면은 많이 심란했을 것 같은데요.

0: 의자, 테이블, 막, 그 식당이다 보니까 먹을 거리들 막 남겨놓은 것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서요.
1: 냉장고만
0: 예.
1: 7대였어요.
0: 그렇죠. 이 건물 외벽에다가 또 증축을 해가지고 그 안에 다 집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다 보니까
1: 이거 지금 철거비가 한 거의 1,30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2: 이집 고치는데 든 돈이 5천, 철거에만 1,300만 원을 썼으면은 아는 뭘 바꿀 수가 있었나 몰라.
0: 네, 들어오세요.
3: 아, 예. 창틀만 특이한데?
0: 그럴까요?
3: 오! 와! 야, 여기가 막국수집 맞아요? 와! 대반전.
2: 와, 이거야말로 완전 성형 수준이네. 그런데 어째 집 같지가 않다. 이게 뭔 작품들이 이렇게 많아요? 혹시 여기 미술관이에요?
3: 혹시 두분 갤러리 사장님? 맞나요?
0: 사장님까지 일하는
3: 제가
0: 거죠?
3: 맞춰볼게요.
0: 네, 말씀해보세요.
3: 사모님은 영락없는 갤러리 사장님 맞고요.
0: 네. 저는요.
3: 우리 사장님 셔터맨. 맞나요?
0: 둘다 작가입니다. 그림
3: 아, 둘다 그러면
0: 작가예요.
3: 아티스트.
0: 네.
2: 원래 목가구 작가였던 정인 씨는 버려지는 나무 조각들이 항상 마음에 쓰였대요. 그래서 그 나무들로 물고기를 만들기 시작했죠.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의 연목구어. 저게 물고기떼구나. 야, 제인 씨가 주목한 것은 버려진 마네킹이래요. 두분다 남들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를 살려내는 재주가 있으시네. 그리고 문 닫은 막국수집을 고쳐서 사람 사는 집을 만들었다. 뭔가 묘하게 통하는 게 있는데요.
3: 오, 여긴 또 다르네요?
0: 예.
3: 와, 여기 뭐야? 여긴 또 아뜰리에네?
0: 여기가 이제 홀입니다.
3: 아,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테이블 놓고
0: 예,
3: 식사하시던 공간?
0: 그렇죠. 이 공간이 이제 주방으로 썼던, 막국수집의 주방으로 썼던 공간이고요.
3: 그래서 그러면 부엌이라 저렇게 배관이 많은 건가요? 왜 이렇게 노출 배관들이 많은 거죠?
0: 저 배관들은 이제 우리가 2층에는 주택 공간이에요. 예,
3: 주택이라.
0: 주택의 그 배관들이 여기로 이제 지나가는 자리였죠.
3: 아, 근데 다 노출을 저렇게 하셨어요? 천장을 저쪽은 마감을 보통들 하시던데.
1: 네, 천장을 막으면 너무 답답할 것 같고 또 저렇게 노출을 해야지만 저희가 뭔가 탈이 났을 때 해결을 할 수가 있죠.
2: 집좀 살려본 달인들의 노하우네. 고장을 대비해서 설비나 배관은 감추지 말고 노출을 해라. 기억하겠습니다.
0: 저기 올라가 보실래요?
3: 아, 예, 올라가 볼까요? 오.
2: 2층에서는 또 어떤 집 고치기 노하우들이 쏟아져 나오려나? 와, 그때 예술가들이 직접 고쳐서 그런지 계단 하나도 느낌이 남다르다.
3: 바닥도 마감을 따로 안 하시고 에폭시도 직접 하신 거예요?
1: 네, 여기가 원래 장판으로 막 깔려 있었어요. 몰딩도 있고. 근데
3: 여기가
1: 다 뜯었어요.
3: 이야,
0: 그러니까 구석구석은 이제 이 사람이 칠해주고요.
3: 네.
0: 저는 또 롤러질하면서 전체적인 것도 맞추고.
1: 칠하면 저희죠.
3: 아, 그래요? 칠쟁이잖아요,
1: 칠쟁이가.
3: 저희들이. 아, 표현이 재밌다.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우리 계속 신발 신고 가고 있는데 혹시 여기가 그러면 현관이 이 계단 끝이 현관 끝인가요?
2: 계단을 가장한 현관에는 그들만의 애환이 담겨 있대요.
1: 예전에는 항상 집이라는 공간이 그 작업실이 1순위였어요. 그래서 항상 슬리퍼 신고 거기다 벽 하나 놓고 침대에서만 슬리퍼를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많이 했었었죠.
3: 거의 외국이네요.
1: 그렇죠.
0: 아, 그렇죠. 네.
1: 내가 맨발로 내가 발 비비면서 걸을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였어요. 그게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눈물 나게 절실했었어요. 보일러가 깔려져 있는 공간에서 살아본 지가 언젠가 싶어요. 그래서 항상 슬리퍼를 신고, 침대에 올라갈 때만 신발을 벗는 거예요.
2: 맨날 집에서도 신발 신고 종종종 따뜻한 아랫목을 맨발로 밟아보고 싶다는 꿈.

0: 수 있죠. 그 꿈이 담겨서 그런가 이 현관 뭔가 애잔하다.
1: 이걸 직접 하셨다니 대단하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신발을 벗고, 신개념 현관인데요? 와, 이거 뭐야? 주방이 스테인리스?
0: 일부분을 스테인리스로 만든 주방은 종종 봤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테인리스인 주방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제품이 따로 나오나요?
1: 이거 엄청 비싼 건데?
2: 네이커로 하면 엄청 비싸죠.
1: 이야, 그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2: 스테인리스 업체에다가 직접 설계해가지고 주문 넣었어요.
1: 저렴하게 하신 거예요?
2: 그렇죠.
1: 저한테만 연락처 알려주세요.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주지 말고.
2: 여기가 막국수집이어서 여기 사셨던 분들이 아마 밑에 홀이 있어서 그쪽에서 그러셨는지 주방이 없었어요.
0: 2층은 살림집이었는데 거실에 방이 전부였대요. 1층 식당을 부엌으로 쓰신 거죠.
3: 우리가 공간이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은데 이 공간을 2층에 부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방도 필요했고 아이들이 쓸 방도 필요했고 여러 공간이 필요한데 그 안방이 되게 넓었어요, 여기는. 근데 그거를 7대 3의 비율로 잘랐고 잘라서 3은 부엌으로 쓰고
0: 셀프인데 벽까지 새로 세우는 것도 처음 봐요. 이 정도면 고치는 거 말고 이거 짓는 것도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안방의 일부를 잘라 만든 부엌이고 여기는 원래 거실이었던 거죠? 근데 뭔가 좀 빠진 것 같다. 내 눈엔 보이는데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나요?
1: 거기서부터 이게 원래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몰딩이 한번 문틀하고 벽사이 돌아가지 않아요?
2: 네, 맞아요. 원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몰딩을 둘러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저희가 그림 작품을 돋보이게 해줘야 되는데 싸워요.
1: 뭐랑 뭐가 싸운다고요?
4: 그 화려한 모양이 오히려 그림하고 싸울 것 같아서 차라리 거친 맛이 오히려 작품을 더 살려주겠다 생각을 해서 이런 상태가 된 거죠.
0: 오늘 처음 보는 거 맞네. 무문선, 무몰딩까지는 봤는데 몰딩을 파낸 집은 또 처음 봐요. 걸레받이도 다 떼어냈네요. 이게 다 벽에 걸 작품을 위한 배려란 거죠?
1: 와, 아들들 방 같지 않은데요? 깔끔한데? 야, 가구도 좋고 창호가 되게 좋다.
2: 네, 창호 내신경 많이 썼어요. 창호가 거의 철거비 다음으로 철거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왔어요.
0: 창호 돈 많이 들죠. 거기다 알루미늄 창호는 더 하고 그래도 무리해서 이렇게 비싼 창호를 쓴 이유가 있대요.
2: 화천에 살때 컨테이너하우스를 한번 지은 적이 있어요. 근데 컨테이너하우스도 단열이 안 되잖아요.
1: 그쵸.
2: 근데 거기도 저희가 물론 약간 단열을 하기는 했지만 춥기 때문에 창호를 시스템 창호로 했었어요. 그걸 사용을 할때 저희가 한번 일이 있어서 서울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왔는데 제가 문을 열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매캉한 게 그리고 나서 문을 너무 무서워서 문을 확 닫았는데 근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1: 집에 불이 났다고요?
3: 그때 그 컨테이너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훨씬 몇배더 비싼 가격으로 그 창호를 썼는데
4: 연기가 태우고 있었던 거죠.
2: 예.
4: 살살.
2: 그래서
4: 불꽃은 없지만.
3: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밀폐 상태가 그 시스템 창호였던 거예요.
0: 밖으로 불이 크게 번질 뻔한 상황을 막아준 게이 창호였대요. 창호 빼고는 이 컨테이너 집도 처음부터 끝까지 부부의 작품. 대체 두 분은 어떤 인생을 사신 거예요?
4: 아마 지금 이게 11번째인가요? 11번째로 이곳을 오게 된 거죠. 서울 살고, 뭐, 고향 살고, 안산 살고 할 때는 다 되어 있는 건물들, 그런 데 들어가서 살았었던 건데, 홍천 살 때부터는 진짜 그 옛날 그 양철집을 고치면서 흙을 만지고 돌을 만지고 쌓아 올리다 보니까, 그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직접 내 손으로 만진다는 거.
0: 이 집 1년 연세가 단돈 10만 원. 난치병이 있었던 정인 씨 때문에 산 좋고 물 좋은 홍천까지 간 거래요. 거기서 다 쓰러져 가는 양철 흙집을 기사회생시켜낸 거죠.
4: 우리끼리 이제 의논을 할 때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오, 집 손보러 가자, 집 살리러 가자 이런 얘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걸 다시 살려내야 되겠다라는 거. 아마도 제 작품의 거의 화두는 살리다에 있다 보니까 이 집도 살릴 수 있을 거야라는 게 굉장히 강했어요.
0: 그 강한 의지로 달려들었는데도 집을 살리는 일은 쉽지 않더래요. 특히 화장실, 애 좀 먹었죠.
1: 이 화장실이 인테리어의 핵이거든요.
2: 맞아요. 저희가 찐으로 1부터 100까지 다 한 거는 저는 화장실 1부터 100까지 다 하고 우리 신랑은 베란다를 1부터 100까지 다 했어요.
1: 아니 뭐 사실 저보다 더 전문가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또 두 분 관계가 너무 좋고 하니까 갈라도 놓을 겸 한번 승패를. 자 그럼 어디부터 볼까요?
2: 욕실부터 볼까요?
1: 욕실부터? 네. 아 좋습니다.
0: 설계부터 방수 타일까지 다 해냈다는 이 욕실이 이거죠. 정말 재훈 씨 혼자 다 했다고요? 근데 타일이 저렇게 작으면 기술자들도 힘들어한다던데 맞죠 소장님?
1: 너무 어려운 타일을 또 고르셨어요.
2: 맞아요. 그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에 그냥 집착을 하는 바람에.
1: 근데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2: 그래서 너무 인간적으로 제가 붙여놨어요.
0: 해요. 엄마 병날까봐 아들도 손을 보탰대요. 하지만 타일 붙이는 일은 온전히 재은 씨의 몫. 어떻게 이걸 직접 하겠다는 결심을 하셨대요, 그래?
2: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저보다 훨씬 작죠. 훨씬 작지만 그때 붙여봤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이게 다 석고보드여서 면이 다 깨끗해요. 그래서 붙이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신만만.
0: 그래서 과감하게 옛날 타일을 뜯어냈는데 여기는 벽 상태가 말이 아니었던 거죠. 사소 고생은 이거를 두고 하는 말이래요.
2: 다들 안 된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다 안 된대. 원래 그렇대. 그리고 할 수 없대. 왜 그렇게 하냐. 왜 어렵게 하냐. 근데 AI는 제가 하면 할 수 있어. 저 정도면 너무 훌륭하고.
4: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AI가 나한테 칭찬을 해주는 거야. 잘했대.
1: 덮방하고 또 타일을 붙인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호텔은 사실 그렇게 해요. 굉장히 저렴한 타일을 크게 붙여놓고 그 위에 저런 타일들을 붙여야 우리가 원하는 평활도가 나오는 거라 만일 남편한테 이런 거를 짜증 한 번 안 냈다면 멘탈 승자다. 그리고 AI 정말 너무 고맙다.
2: 정말 고맙습니다.
1: 나도 AI랑 상담해야 되겠네.
0: AI한테 멘탈 케어받은 최첨단 공법 화장실 봤으니 이번에는 정인 씨 베란다 구경 좀 해봅시다.
1: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콩자갈 미장마감이라 그래야 되나? 와, 이거 함부로 청보자가 하는 건 아닌데. 와,
4: 그림 그리듯이, 예, 그림을 항상 그려봤으니까요. 그 붓의 그 민감함을 이렇게 손끝으로 늘 느끼거든요.
0: 콩자갈은 카페에서나 볼 법한 바닥. 아, 이 부분은 평범함을 거부하시네.
1: 그 워낙 그 요새 문법이라 네. 저도 이제 직영으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보기만 했지.
4: 처음엔 이제 우레탄 시공으로만 끝내려고 했었어요.
1: 아, 그러니까. 네.
4: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 바닥 자체가 굉장히 울퉁불퉁했었어요.
0: 데크를 벗겨내고 보니 이 지경. 바닥이 저 상태인데 콩자갈에 폭시만 깔면은 물 뿌리고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4: 대신 그 베이스에는 충분히 방수를 했어요, 또.
2: 프라이머를 다 발라야 돼요. 프라이머를
4: 여러 번 또 터치를 해가지고 누수 걱정은 크게 없지 않을까.
0: 야, 이 정도면 막상막한데요.
1: 자, 이제 드디어 승패를 가릴 시간이 왔습니다.
4: 네.
1: 와, 과연 누굴까?
4: 긴장되네요. 과연.
1: 자, 이 결과 제 손바닥에 써봤거든요.
2: 아, 뭐, 어떡해.
1: 자, 우리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아, 우리 아내분께 한 점 딱 더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2: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1: 아, 이 화장실은, 아, 진짜 어렵긴 어려워요. 그 공사...

0: 과정을 생각해보니까, 뭐, 이제 업자를 온 부분도 이제 일부 있으니까, 대부분이 하시던 말씀이, 이건 안 되었어요.
1: 다안 돼.
0: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우리 흔한 얘기로 대한민국에서. 어눌하면 좀 어때? 내가 살 집이니까 또 문제가 생기면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그내 집이니까 가능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할수 있어. 하자, 하자, 이렇게 됐었던 거죠.
2: 와, 근데 저 아까부터 저 테이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0: 이것도 다 이제 짜맞춤으로 작업을 한 거죠.
2: 이야,
0: 직접 만든 겁니다.
2: 어? 선생님 직접 만드셨다고요?
0: 네, 제가 만든 거예요.
2: 와, 완전 멋쟁이 테이블인데요? 천장이 마감재가 뭐길래 좀 이상하다? 아니, 보통 이렇게 좀 맨들맨들하거나 거친 화 거칠어야 되는데 뽀송뽀송?
3: 본적 없는 재질, 새로 나온 마감재인가요?
2: 단열재예요?
0: 네, 맞아요.
2: 어, 단열재 위에다가 바로 그런 페인트.
0: 네네네.
2: 우와, 과감하시다.
1: 여기도 저 벽돌이 있는 곳까지 다 천장이었어요.
3: 이게 바로 철거 전 모습. 나무 상까지 떼어놓고 보니 연하저 벽돌의 단열재가 그대로 드러난 거죠. 덕분에 이렇게 높은 천장고를 얻었다는 거. 근데 다 뜯어낸 진짜 이유가 있대요.
0: 옛 것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다시 들춰내서 우리 그 속살을 보듯이 너의 본질이 뭔지를 찾아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벽지도 뜯고, 이게 천장이라 그러잖아요. 천장도 뜯었을 때 노출된 곳에서의 그 옛것에 처음에 그 나왔었던 그 모양을 보고 싶었어요.
3: 그 탐구 정신 때문에 고생 좀 했죠. 때마다 본드로 덮방을 해서 벽지와 벽이 한 몸이라 뜯는 데만 두 달이 넘게 걸렸대요.
0: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그림이 걸 벽이라면 그림하고 잘 이렇게 그 흡수가 되는 거, 또 이제 빛에 따라서 색이 잘 받아줄 수 있는 페인트가 뭔가를 열심히 찾았는데.
1: 이름만 들어도 너무 예쁘잖아요? 바닐라 쉐이크 딱 느낌 오잖아요.
3: 무자 아이스크림 이름인 줄 알았네. 흰색도 다 같은 흰색이 아니구나. 거기다 롤러 대신에 도장용 스프레이 건을 쓰신 거예요? 어우, 고수 많네요. 몰딩도 없애, 걸레바지도 떼어내, 거기다 페인트까지, 피, 땀, 눈물로 만든 벽이니, 이렇게 작품이랑 찰떡이죠.
2: 와. 베개? 이거 안방이에요?
0: 네.
2: 아니, 문도 없고, 창문도 없고, 아니, 창문은 있구나. 네. 커튼도 없고, 등도 네. 없네?
0: 네.
2: 이야, 이런 안방이 있나? 두 분 뭐 수행하세요, 여기서?
1: 오, 그 수행 좋네요.
2: 네.
0: 뚫어놓고 어느 날 침대에 누웠는데 저 앞에 이 창을 통해서 보이는 산 너머에 큰 보름달이 두둥하고 뜨는 거예요.
2: 와.
0: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밖에 뛰쳐나가서 보고 다시 들어와서 또 보고 하면서
2: 안정적이다.
0: 야, 여기 문 달지 말자.
1: 등 달지 말자.
0: 등도 달지 말자.
3: 등도 없어, 문도 없어. 이거야말로 빼기의 미학이라고 해야 하나요? 덕분에 갖게 된 세상에서 본 적 없는 풍경. 근데 이 집은 하늘에만 달이 뜨는 게 아니었네. 오, 술잔에 달을 담아 마셨다는 이태백도 이런 저녁상은 받아본 적 없을걸요.
0: 건쌍.
3: 이 정도면 두 분 아니면 못 고쳤을 집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호민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2: 집을 고친다는 건요, 결국 시간을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이어주는 일이에요. 그 수십 년의 시간을 사오는 거랑 같습니다. 어차피 집이란 건 영원히 완성은 없습니다. 완공은 한 번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집 고치는 매력은 바로 거기, 미래를 향해서 열려있는 거, 그리고 앞이 기대되는지, 그리고 언제 다시 한번 와도 이상하지 않은지일 겁니다.
3: 막국수 집이 이런 아트하우스로 대변신할지 누가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그게 바로 이 집의 내일이 더 기대되는 이유. 두 분 아니면 못 고쳤을 이 집 잘 보고 갑니다. 특별한 구옥 찾아서 이번에는 서대문구 연희동으로 갑니다.

0: 소장님 이번에도 물가에 계시네. 어머나, 연희동에도 이런 곳이 다 있어요? 오래된 동네는 이래서 좋구나.
1: 아, 오늘은 서울의 연희동에 왔는데요. 연희동 하면 아무래도 이제 골목길과 고옥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죠. 그나저나 오늘 갈 집 힌트가 어떻게 되죠?
2: 내향인이 고친 오래된 집 찾으시면 돼요.
1: 내향인이 고친 오래된 집? 아니, 우리 오래된 집 고친 건 많이 했는데 내향인이 고쳐요? 그건 좀 뭐가 다를까요?
0: 내향인이면 창도 없고 담도 높고 그야말로 동굴 같은 집 아닐까요? 내 말이 맞다니까는 나만 믿고 따라와요. 내향인이 고친 동굴 같은 집 찾으면 되죠.
1: 이 집 맞아요? 이 집 내향인 집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구옥을 고친 건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애향적인데?
0: 내 말이 그 말이에요.
1: 집이 아니라 카페 아닌가? 창문도 크고요.
0: 창문만 큰가요? 대문도 없어요. 내향인 집 아니라니까는.
1: 이거 잘못 온 거 아닌가 싶은데.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아유,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1: 악수를 해보니까 내향인 같긴 한데. 두 분 혹시 부부신 거예요?
3: 부부는 아니고 저희 남매.
1: 남매요?
4: 남매.
3: 안녕하세요. 저는 오래된 단독주택을 고쳐서 고양이 두 마리랑 같이 작업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름은 서세원이고 카야라는 이름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야 작가의 누나 서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2: 내향인이라고 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3: 내향인이죠. 내향적인 편입니다.
0: 대표 내향인을 자처하는 콰야실은 요즘 한창 떠오르는 MZ세대 화가인데요. 젊은 미술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완판 작가로 더 유명하대요. 어머, 그림도 완판이 되는구나. 근데 어쩌다가 구옥을 샀대요?
5: 동생이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거의 1년 가까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이제 임장을 같이 다녀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3: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그 필지가 좀 올바른 느낌이어서 아내가 되게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내부 봤을 때는 작업하기에 되게 편하겠다.
0: 세입자가 3대였는데요. 세입자가 살아서 그런가 집 한번 보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어렵게 보게 된 날 이 집 사면은 안 되는 이유를 줄줄이 읊으시더래요.
3: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 춥고 벌레들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그리고 지하 공간이 있는데 지하는 집수정 문제가 있다.
1: 야, 근데 이 세 가지 다 신경이 엄청 쓰이는 요소들이거든요.
3: 다 잘 듣기는 했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근데 외부는 거의 손을 안 대셔서 심지어 마당은 방치 상태인데.
0: 이게 정원이야, 정글이야. 마당만 보면 딱 폐 같대요.
1: 집안도 혹시 방치 상태인가요?
3: 방치는 아니고 어떻게 제 취향에 맞게 좀 고치긴 했는데.
1: 고치셨어요?
3: 네.
1: 내향인 작가님의 집 한번 탐구해볼까요?
4: 네, 좋습니다.
0: 속내를 내보이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일 것 같은 대표 내향인의 집. 이게 또 안 보이면 더 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1: 대반전이네요. 와. 야, 되게 색감이 살아있는 집인데요? 포인트들이, 곳곳에. 와. 진짜 아틀리에 같다.

0: HBB 제일 튀더라고요. 덕분에 벽이 없는데도 벽이 있는 것 같은 착각 든다는 거. 이렇게 색으로도 공간을 나눌 수 있는 거구나.
1: 혹시 BTS?
2: BTS도 좋고 네. 뭐 좀 재밌는 색을 사용을 하고 싶었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HBIM 색을 정할 때는 좀 어렵긴 했는데 여러 가지 색들을 조합해보다 보니까 보라색이 좋겠다.
0: 총 천연색 알록달록 하우스 본격 탐구 시작해볼까요?
2: 재밌는 공간이면 좋겠다는 게 저한테는 우선순위였다 보니 자연스럽게 색이 많아진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런지 바닥이 참 눈에 띄어요. 왜, 이 리놀륨 맞나요?
3: 아, 네, 맞습니다.
2: 한 가지 색으로 바닥을 깔까 하다가 좀 색이 고민이 많이 돼서 그러면 이런저런 색들을 섞어보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세 가지 색을 구획을 나눠서 넣게 됐습니다.
0: 덕분에 방에 방이 떠있는 느낌이랄까요? 알록달록에도 격이 있구만요. 한마디로 집이 캠퍼스. 역시 화가의 집도 않네요.
1: 혹시 직접 공사하셨나요?
2: 직접 하지는 못했는데 뭐 그건 이제 또 사연이 있어서.
1: 아니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직접 안 하신 거죠?
3: 좀 사기를 당했죠. 제 동생이 이제 작업 시작하는 초기에 이제 작업실을 이전 집 이제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이제 직접 셀프로 수리를 할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혼자 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뭐 샤시나 아니면 전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아름아름 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샤시에서 좀 사기를 당했죠.
0: 공정별로 작업자들을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일 시작했다는 표시로 창호만 떼어놓고 진척 없이 하세오리더래요. 그럼 돈을 주지 말았어야지. 설마 다 줬어요?
2: 어쨌든 잔금이 들어 그 보내져야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 지금 생각하면 되게 멍청하긴 했는데 뭐 많이 비용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3: 아, 왜 이렇게 돌아가지? 아, 나는 이거는 좀 돈을 주고 집중을 해서 이걸 고칠 텐데 내 동생은 이제 모든 걸 다 본인의 작업실이니까 모든 걸 다 자기가 손을 대고 싶어하는 성격이었던 거죠.
0: 남들한테 이야기하기 어려울 뿐 취향은 누구보다 확고한 사람이니 그럴 밖에요. 그래서 사건 사고도 많았던 거죠.
2: 공간을 옮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등을 바꾸는 거였는데 전기가 손에 통한 적도 꽤 있었고.
3: 아, 그랬어?
2: 전기 오고 하는 정도는.
1: 와, 여기가 작업실이구나. 오, 진짜 화실은 느낌 난다. 이야. 오, 그리고 이 파란 벽, 가벽, 혹시 벽인가? 어?
2: 이건 캔버스.
1: 아, 캔버스를 이렇게 벽으로 사용하시는 거구나.
2: 네.
1: 아니, 그럼 이 방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 방이 뭐죠?
2: 아,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1: 아, 화장실이에요?
2: 네.
1: 아, 오, 타일 이쁘네.
0: 이쁘긴 이쁘다. 그런데 화장실에 쓰기에는 좀 튀는 색깔 아닌가? 내 생각만 그래요?
3: 전 처음에 뜨악했거든요. 화장실에 왜 이렇게 어지러운 색깔을 많이 넣었어? 그것도 세 가지나. 그 타일은 보통의 아파트는 굉장히 큰 타일을 선호를 하는데 제 동생은 되게 조그만한 타일에 화장실에 절대 쓰지 않을 것 같은 색깔.
0: 이게 마음대로 붙인 것 같아도요. 나름 정교하게 색깔을 조합한 디자인이래요. 소장님은 알아보셨으려나?
1: 근데 그거 아세요? 여기 쓰인 색들이 이 집안에도 다 쓰인 색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밑에 계신 붉은색 있죠? 그리고 좀 진하긴 하지만 바닥 바탕색

0: 있고 약간 이제 진한 녹색으로 있고 또 이제 노란색 계열은 보니까 이 합판으로 마감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1: 역시 호민 소장님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보이네요. 이 정도 색이 섞이면은 산만할 만도 한데 안성맞춤처럼 보인 이유가 그거였구만요.
2: 그거를 처음에 고려를 하고
0: 그러셨구나.
2: 다른 자재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타일색을 어느 정도는 맞춰서 선택을 했습니다.
0: 아 이렇게 약간 네. 어떻게 보면 소우주네요.
2: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나만의 공간. 아 여기서 정말 선생님의 그 내향인 작가님의 내향인 성격이 좀 드러난다.
1: 하나하나 뜯어보니 아 소리가 절로 나는 집이네요. 어 근데 이거는 뭐래요?
0: 어 근데 여기도 아일랜드 주방을 두셨어요.
2: 저쪽에 뭐 창이 엄청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아. 밖을 볼 수 있는 느낌이 좋을 것 같아서.
1: 보통 대면형 주방은 주부 구단들이 가족과 소통하면서 설거지하고 요리하려고 만드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과야 작가는 다르네. 풍경이랑 소통을 하려고 대면 주방을 활용하시는구나. 집을 탐구하는데 왠지 사람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는 나뿐인가요?

0: 좀 낭만을 추구하며 사는 젊은이. 불합리한 일을 겪어도 그냥 다 사람이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도 그렇고, 느리게 느리게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1: 그런데 인생의 100m 달리기도 아니고 전력 질주할 필요 있나요? 남들이랑 비교 안 하고 나만 보면 이게 나다운 속도. 이 집이 과야시만 고칠 수 있는 집인 것처럼요. 그런데 이쯤에서 드는 생각 한 가지. 부끄러움 많은 내향인 예술가한테는 주택보다는 아파트 아니었을까요?
0: 저희가 둘이서 평생 아파트에만 살다가 주택에 산 적이 한번 있었어요. 1년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아래층에 있었고, 동생이 이제 옥탑에 있었는데, 막 뉴스에 오늘 뭐 별똥별 떨어진다, 이런 뉴스가 나면은 그 시간까지 기다려요.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의자 하나씩 들고 나가서 옥상에 앉아서 별똥별 떨어지는 거 기다리고 있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살았던 그 1년의 기억이 그렇게 좋았던 건가?
2: 엄청 좋았어요. 엄청 좋았고, 혼자 뭔가 나만의 공간을 가진 느낌이 그때는 되게 컸던 것 같은데.
1: 난생 처음 가졌던 나만의 공간에 대한 기억, 두근두근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수도 없이 별을 헤던 옥탑방 그 방으로 돌아가고 싶은 날은 또 얼마나 많았게요. 누구나 마음속에는 소년, 소녀가 사는 법이니까요.
3: 오, 파티션이 되게 특이하다. 야, 무슨 실내 창문 같기도 하고 픽셀로 이렇게 해놓으셨네.
1: 사각구멍 하나가 평범한 주방 가구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구나.
3: 이 사각형들이 굉장히 많이 쓰인 것 같아요, 의외로.
2: 곡이 많거나 좀 유선형의 형태가 취향이다
3: 아,
2: 보니까
3: 원래
2: 이제
3: 그래요?
2: 네.
0: 네, 그래서 제가 끝까지 진짜 괜찮겠어?를 계속 물어봤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어?
1: 내향인 예술가 집이 사각사각 하우스가 된 까닭 탐구해 볼까요?
2: 누나는 별로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기능적으로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0: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좀 뾰족뾰족한 거좀 없었으면 좋겠다. 너 성격도 그렇고, 내가 만약에 직접 했다면 이런 거는 평생 해보지 못하는 디자인인데, 이렇게 먼저 제안을 주셨는데,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네모네모한 거는 저쪽에 따로 있어요.

0: 이거 말고 더 네모네모하다고요? 지금도 네모네모한데요? 끝판왕이 있다 그랬죠? 사각형에. 아, 어? 설마 이 테이블?
1: 파티션을 잘라내고 남은 조각인가? 테이블도 사각사각이네. 어우, 독특하다.
2: 뭐 한 10명이 앉는 테이블이다 하면은 너무 꽉 차는 느낌이어서 이런 식으로 좀더 가까이 앉게끔.
0: 누구는 이렇게 쏙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앉을 수 있고, 멀리 있고 싶으면 약간 이런 쪽에 앉을 수 있고. 예, 되게 다양하게 또 가까이 있고 싶으면 이렇게 두 분이 앉으면 되고. 되게 재밌는데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그두분 뒤에 있는 배경이 이제 한쪽은 좀 두꺼운 테라코타 타일 써서 이제 만드시고, 한쪽은 이제 원래 있던 그 벽돌벽.
3: 네.
0: 예, 시멘트 벽돌벽에 페인트를 칠하셨잖아요. 이게 되게 잘 어울려요.
1: 계단 난간마저 사각사각. 이집참 일관성 있네. 사각사각 벽돌 벽을 그대로 드러낸 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알고 보니 더 재미난지. 이게 집 탐구하는 맛이죠. 근데 저거는 사각이 아닌 것 같은데.
0: 이런 건 처음 봤어요.
3: 아.
0: 와, 저 다리,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난간에, 이상하게 난간을 되게 두툼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중에 있던 일부분 맞죠?
1: 이런 다리를 또 어디서 구해 오셨대? 엄마야, 설마 이집 계단 난간에서 떼어온 거예요? 하기는 고물과 보물의 차이는 알아보는 이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의 차이지요.
2: 그 공사하다 보면은 되게 예전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벽지를 뜯었는데 안에 또 벽지가 있고, 또 뜯으니까 또 벽지가 있고, 그래서 다 뜯다 보면은 엄청 오래된 진짜 첫 집에 있었을 것 같은 벽지를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남겨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1: 보물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 과야 씨가 발견한 보물이 2층에도 있답니다.
0: 문이 엄청 특이하네요. 이야. 오. 이야, 이게 완전히 무슨 시간여행이네. 이야, 이 집이 처음에 지어졌을 때 그때로 돌아온 것 같은데요? 와.
1: 이게 얼마 만에 보는 나무 천장이야. 나 이런 천장 아래 살아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나무 문은 낯설다. 이것도 이집 거예요? 나무나무 하우스의 숨은 비밀 좀 알려줘 봐요.
3: 네,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나요. 그 천장의 체리 색깔, 80년대 지은 집이라서 그런지 그때에만 쓸수 있는 재료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인 팀에서. 그래서 아, 되게 예쁘다. 뭔가 리미티드 에디션
0: 야,
3: 같은 느낌에, 아, 이거는 좀 보존을 하는 게좀 좋겠다.
0: 80, 90년대는 목수님들이 이 내장하고 창호까지 다 했을 때는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천장을. 지금 보니까 천장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는 어디서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럼요?
2: 이거는 1층 주방 쪽에 있던 천장을 떼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1: 이 문은 1층 주방 천장의 고향이래요. 이건 역시 보물을 알아본 과야 씨의 해안. 창고에서 빛볼 날만 기다리다 나무나무 하우스에 씬 스튜디오로 등극을 한 거죠. 특히 2층에 열을 지켜주는 중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0: 근데 제 생각에는요, 지금 이 부분이 이 선생님, 작가님 되게 디자인의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처럼 집도 이 유전자라는 게 있거든요.
3: 네.
0: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이 돼야 이게 항상 행복한 공간으로 나아가는 건데, 왜 사람들은 이미 옛날에 이런 목재 마감을 쓰지 않는데, 보고 나면 되게 친근하게 느낄까? 우리 어렸을 땐 봤거든요. 근데 두분 어렸을 때는 아마 없었을걸요, 이미?
3: 저희도 체리 몰딩 세대이긴
0: 아,
3: 합니다.
0: 그래요?
3: 네.
0: 오. 생각보다 가깝네.
1: 과거의 시간 위에 현재의 안목이 더해져서 탄생한 집. 어떻게, 지 씨는 좀 마음에 드셔요?
3: 제가 마음에 너무 들어가지고
4: 제안을 했어요, 동생한테. 잠깐 2층에서 애들 데리고 살아도 될까? 왜냐하면 주택을 내가 매매를 할 일은 평생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애들 학교 가기 전까지만 좀 방 하나 여기 비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에서 나랑 매형이랑 애들 둘이랑 좀 지내도 될까 했더니 단칼에 거절하더라고요.
2: 근데 또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니까. 네, 아닌 건도 아니라고.
4: 전 진짜 진지했거든요.
0: 내향인의 집이라고 해서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어요. 대문도 없고 창문도 너무 크고. 근데 집 안에 들어오고 나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목수의 손들이 좋았을 때 만들었던 어떤 천장제, 그 격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그런 것처럼 아마 오늘 우리 이제 작가님도 집주인분도 이 건물 외부보다는 이 내부가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 같고 그게 훨씬 중요한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한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사실 전 처음에 이 집을 내향인이 숨어들기 위해 고친 동굴 같은 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산란한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결계 말이죠. 근데 이 집 다 탐구하고 났더니 알겠어요. 이 집은 결계가 아니라 과외라는 사람 그 자체란 거요.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계시나요? 그곳엔 나란 사람이 있나요?
5: 여보, 당신은 그 파락으로 나와서 행복했어?
6: 아니.
5: 그럼 우리 태천으로 간다.
6: 첫째, 둘째, 셋째 나무. 16년 만에 이렇게 꽃이 됐어요.
5: 첫째, 둘째가 절대 이 집은 팔면 안 된다.
6: 앞으로는 이 공장에서는 어떠한 행복이 만들어질까?
7: 집 전체가 놀이터였던 기분?
8: 살상 살면서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영원한 게 하나 있다.
9: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10: 빡세까지 살아야지.
9: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11: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2: DB라면 됩니다.
1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2: 됩니다.
1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2: 됩니다.
1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2: 되고요.
15: 지병이 있어도?
12: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5: 수술비도 된다고요?
12: 됩니다.
17: 암 치료비도?
12: 됩니다.
15: 진단비도요?
12: 되고요.
15: 병원 통원비도?
12: 네, 됩니다.
1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5: 입원 첫날부터?
12: 됩니다.
18: 1인실에 입원해도?
12: 됩니다.
1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2: 되고 말고요.
15: 감기로 입원해도요?
12: 돼요.
2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2: 되죠.
15: 디스크로 수술해도?
12: 물론 됩니다.
18: 이게 왜 된다고요?
1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1: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2: DB라면 됩니다.
1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2: 됩니다.
1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2: 됩니다.
1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2: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12: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12: 됩니다.
17: 암 치료비도?
12: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12: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12: 네, 됩니다.
1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12: 됩니다.
18: 1인실에 입원해도?
12: 됩니다.
1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2: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12: 돼요.
2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2: 되죠.
1: 디스크로 수술해도?
12: 물론 됩니다.
1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1: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0: 바다의 향이 느껴지고 이게 엄청 부드럽거든요.
1: 청각 엄청 시원하고 맛있는데.
2: 지리산을 담은 맛이에요. 여름에 이 맛이면 최고지 뭐.
3: 꼬문 거 처음이네. 오. 죽이네 이거.
0: 여름의 맛 혁득 바캉스.
4: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5: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6: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7: 제 가방도 사야 되고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6: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2: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3: 먹는 즐거움
2: 이가탄탄 이가탄
4: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0: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1: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2: 남반구는 북반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4: 고단백 두유를 찾아서.
3: 담백하고 고소한 영양밸런스.
5: 찾았다. 돼지비.
6: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7: 든든하다.
8: 진짜 맛있네.
4: 고단백도 배지밀답게.
3: 배지밀 고단백 두유.

0: 칭하의 성의 황량하고 메마른 땅이 푸른빛 고원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그 고원을 가르는 세계 최고 높이의 열차를 타고 라싸로 가는 길.
1: 건네를 다 씻겨버리는 듯한 그런 상쾌함을 주고 있습니다.
0: 보고도 못 믿을 놀라운 세상이 시시때때로 벌어집니다. 극도로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세계. 맑은 영혼의 땅 티베트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칭짱 열차를 타기 위해 거쳐야 했던 스촨성 청도. 이곳에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가 있습니다. 3시간 반을 날아 스촨성 청도를 가기로 합니다.

0: 중국의 옛말에 음식을 위해 중국에 간다면 맛을 위해 쓰촨에 간다고 했는데요. 예로부터 청두는 천부지국이라 불렸습니다. 산물이 많고 먹거리가 풍부해 축복받은 땅이었죠. 사람들이 모여든 그곳에 수세기째 이어져 온 거리가 있습니다.
1: 이곳 사천성 성도에는 아름다운 길이 두 곳이 있답니다. 여기는 그 폭이 넓기 때문에 반항자라고 하고요. 바로 요 옆에는 그 폭이 좁은 착항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길 두 곳을 합쳐서 관잘상즈라 그래서 관착항자라고 합니다.
0: 청나라 때 지어진 가도와 건축물 중 비교적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관착항자. 몇 걸음만 걸어도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기분이 묘한 떨림으로 다가옵니다.
2: 사천성도의
3: 날씨가 원래 습기가 많고 온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 지금 호텔에 들어왔더니 바로 문을 열자마자 상당히 그 시원한 느낌이 있고 마음도 그 안정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0: 우연히 마주친 장소조차 쉽게 뜰 수 없는 일. 청두가 주는

0: 매력인가 봅니다. 어딜 가나 코끝을 자극하는 유혹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언제든 맛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길거리 음식의 매력이죠. 그중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두부 요리. 호주머니를 안 열 순 없겠죠. 흔쾌히 시식까지 하라며 허락해줬습니다.
1: 천정 음식 특유의 톡 쏘는 맛이 있어요. 약간 그 매콤하면서도 달콤하네요. 맛있습니다.
0: 가보고 싶던 곳이 있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2: 早上下午我们很想那个下去，然后我们看一看那个乐山大佛，去那个告诉我到底去哪个地方才好呢？到那个太原岛。太原岛。对，从这里那个需要多长时间？大概40分钟。40分钟啊？哦，好的好的。哎，是，이렇게될때는역시현지인한테물어보는게제일좋은것같습니다。아주제일좋은방법이다가르쳐주시네요。对，到了，对。到了，到了。对，没就是的啊。
0: 도착한 곳은 좌우로 대도하와 민강, 그리고 가운데 청이강 줄기가 합쳐지는 합수점. 그곳에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세계 최대 마애불상의 전신을 목격합니다.
3: 这是乐山大佛的话它是面向三江。
0: 세강의 합수점은 예로부터 물살이 흉흉해 배들의 전복 사고가 잇따랐던 곳. 때문에 당대 고승이던 해통 스님이 평온함을 빌며 계획했다는 절벽 불상입니다.
3: 乐山大佛钓鱼唐朝中国的唐朝唐朝这个城市知道吧一千多年了一千多年大概就是这个 这个地方我们就是这个地方土生土长的
0: 가까이에서도 꼭 봐야 한다는 기사님 말씀에 저는 낙산대부를 코앞에서 만나보기로 합니다.
1: 이곳은 높이가 76m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부터 유태까지 올라오는데 상당히 높은 계단을 올라와야 하는데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처님을 뵈기가.
0: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오우산은 머리, 능운산은 몸통, 이 거대한 산줄기는 마치 잠자는 부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합니다. 낙산대불은 그 심장부에 위치해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염원을 담았다고 하죠. 장엄한 불상이 사방에 울려 퍼진 간절한 기도들의 온화한 미소로 화답합니다.
1: 佛是一座山，山是一尊佛라는 말을 쓰는데요. 상당히 그 말 자체가 지금 그 낙산대부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0: 높이 71m의 대부는 한쪽 귀에만 세 사람이, 발등엔 무려 100사람이 넘게 앉을 수 있다고 하니 천여 년 전에 얼마나 대단한 공사였을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게 합니다. 다음 날 저는 고원의 관문인 칭하이성으로 날아가 성도인 신흥을 둘러보기로 합니다. 스촨성 청두에서 칭하이성 신인까지는 비행기로 약 2시간 거리.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놀라운 광경. 고원은

0: 그 속에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품은 채 사람들에게 들려주길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평균 해발고도 4,500m,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구간을 달리는 침상열차. 세계적인 철도 기술을 보유한 유럽의 엔지니어들도 공사 자체가 불가능할 거라 했던 이곳에 마침내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칭하이성 시닝에서 출발해 티베트 라싸로 가는 여정. 그런데 출발을 앞두고 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좌석한 티켓을 침대 칸으로 변경하고 싶었던 건데요. 무려 22시간을 가야 하니 애초에 침대 칸이 필요했지만 좌석 칸도 간신히 끊었던 상황. 한 달 전 오픈된 티켓은 3일 연속 매진될 만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1: 구했습니다, 드디어.
0: 열차 출발은 다음 날. 계획을 바꿔 오늘 하루는 시닝을 둘러보기로 합니다. 향한 곳은 최근 중국인들 사이에 떠오르는 명소라는 차카염호. 티베트어로 소금 호수란 뜻의 차카. 해발고도 3,100m에 펼쳐진 장대한 소금밭이 마치 미지의 세계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수억만 년 전엔 바다였다가 히말라야 지각 변동으로 형성된 소금 호수. 청나라 때부터 소금 채굴을 시작해 약 250년간 중국 서부 지역의 소금을 책임져온 중국 최대의 소금 산지입니다. 저장된 소금량은 중국 전체 인구가 70-80년은 거뜬히 먹을 수 있는 4억 4천만 톤. 빗물이 고지대에 연물을 쓸어내리며 오늘날과 같은 거대 연물을 만든 것이죠.
1: 제가 입구에서부터 관광용 열차를 타고 10분 정도를 들어왔는데 이제서부터 막 시작이 되는 듯한 그러한 느낌입니다. 엄청난 광대한 이곳에 온 세상이 다 소금으로 하얀 꽃을 뿌려놓은 것 같습니다.
0: 눈앞에 펼쳐진 차카염호는 하늘의 거울, 중국의 우윤이란 칭송이 아깝지 않을 만큼 장관을 이룹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밖에서만 보면 신례 아니겠습니까?
1: 소금의 결정이 크기 때문에 걸을 때 약간의 그 자극되는 게 있네요. 약간 아프긴 한데 의외로 걸을만 합니다.
0: 눈앞에서 발견한 소금 열매들.
1: 소금이 이미 소금 알갱이가 다 되었어요. 재밌네요. 예. 상당히 소금 알갱이가 굵어요. 예. 상당히 굵습니다. 네. 소금 맞아요.
0: 신기한 광경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1: 이곳에도 지금 큰 구멍이 있는데요. 이쪽 그 차카염호는 이렇게 소금의 결정이 이렇게 무게로 결정돼서 이렇게 견디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런 구멍들이 있는데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구멍입니다.
0: 수분이 증발하며 단단한 소금층을 형성하는 과정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평균 두께 5m, 두꺼운 곳은 10m까지 달한다고 하네요. 여행에서

0: 사진만큼 남는 게 또 없겠죠.
1: 这个从什么地方来的？
2: 北京那个三边红的，北京啊，北京啊。那么这次呢，我们穿的红色吧，这样说。茶卡盐湖红的，这不好看吗？对，这个意思。我们心灵的这个房间怎么样啊？
3: 挺好，
2: 挺好吧？
1: 挺好，挺好。就在这壶了。
2: 哦，是吗？那您的心灵的感觉呢？怎么样？
1: 这儿的一茶，这盐水壶，我们头一回来，我们都是淡水壶，不是？颐和园、北海都是淡水的。
2: 那漂亮，
1: 这儿的盐水壶。
2: 准备好了，一二三，耶！
0: 그들의 멋진 추억 만들기에 함께 동참했는데요. 붉은빛만큼이나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떠나섰습니다. 이번에도 화려한 패션 센스가 돋보이는 여인들.
2: 重庆啊，重庆啊，对，你昨天的有一天的嘛，今天一天就还有四天嘛，四天在青海那个起点，然后再回去这一天。
4: 这个我拍给你吗？还是需要吗？谢谢，
2: 那我把它拍给你吧。
4: 好的，
2: 来啊，一二三。
0: 오늘은 제 손이 아주 바쁩니다. 그런데 고맙다며 기념 촬영도 함께 하자고 제안하셨는데요. 1분 전 만난 사이라곤 믿기지 않죠? 사진 찍기 하나로 제대로 의기투합. 열정을 불사른 만큼 멋진 작품이 나왔습니다.

0: 다음 날 아침 다시 찾은 신잉 시내. 거리를 걷다가 유독 시선을 끄는 건 히잡과 샤일라를 두른 여인들. 그리고 희고 납작한 모자를 쓴 남자들입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유입되면서 독특한 고원 문화를 꽃피웠던 칭하이성. 후이족들의 재래시장 안은 때마침 라마단 기간이라 해가 지자마자 저녁 참거리를 살아나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저를 유혹한 건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한 빵가게. 밀가루 반죽에 소금과 고소한 양념가루를 넣어 화덕에서 구워냅니다. 인도에선 난으로 불리는 남비. 화덕 안에 수채 열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반죽을 넓고 평평하게 붙여줍니다. 방금 구워서 나온 따끈따끈한 남비.
1: 상당히 고소하고요. 깨가 요 위에 덮어져 있어서 상당히 달콤한 맛이 있습니다.
0: 녹두와 완두, 쌀 등으로 만든 양파는 우리나라로 치면 묵과 비슷한 음식. 짭조름한 양념장을 곁들여 먹는데 특히나 무더운 날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길을 걷다 유난히 북적이는 한 대박집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던 정체 모를 이 음식. 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음식이기에 이렇게 줄까지 서는지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그저 평범.

0: 만 보리밭 같았는데요. 라마단 기간 동안 하루 종일 빈속을 달리기에 이만한 인기 건강식이 또 없다고 하네요. 종교가 그들의 생활 습관까지 바꾸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1: 고사루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 마실 거, 그다음에 먹을 거, 그다음에 또 고산병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2: 지금 이샤我去那个高山那个新山那边的
0: 평소 건강한 사람이라도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을 호소할 수 있다는 고산병. 휴대용 산소 호흡기와 상비약들은 준비 완료. 칭짱 열차 구간의 출발점인 신익역에 도착했습니다. 15년 전 철로가 놓이기 전에 가봤던 티베트 땅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승 전 수속 절차도 밟습니다. 내국인들은 신분증 검사, 외국인들은 여권 검사가 필수. 어렵사리 끄는 6인실 침대칸. 그곳엔 라사까지 함께 갈 중국인 친구들이 미리 와 있었는데요. 인상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분들은 뭘 이렇게 많이 챙겨 오셨을까요?
1: 출발했습니다. 드디어 갑니다.
3: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4: 상쾌
3: 통쾌 변비엔 메이킨.
0: 그토록 다시 가보고 싶었던 티베트. 세계 최고 높이를 달리는 칭짱 열차.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1: 여기 재밌는 게 있네요. 여기 보시면 키를 재게 되어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지금 1m20 그 이하에는 아마 어린이 가격이고 그 위에는 이제 또 그 값을 더 받는 것 같은데 이렇게 키에 따라서 값이 정해져 있다는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그 생각이 우리하고는 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카펫도 깔려 있네요. 역시 4인실이라서 좋습니다.
0: 고도가 높은 이곳은 동토에다 산소도 부족해 처음 철로를 계획할 당시 다들 실패할 거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칭짱 열차는 그야말로 고원을 달리는 기적의 열차라고 불립니다. 그 안에선 낯선 이들과도 쉽게 친해집니다. 그 순간 저희 앞에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같은 풍경이 나타납니다. 서울 면적의 무려 7배에 달하는 칭하이호. 바다를 꼭 닮은 호수는 보고도 믿기지 않는 황량한 고원 한가운데 있어 더 눈부시도록 빛났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를 그 신비의 세계로 칭짱 열차는 힘차게 달려갑니다. 북으로는 깐수, 남으로는 티베트, 서쪽으론 신장과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 그곳에서 또 한 번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열차.
1: 지금 앞에 뭐 하나 붙인 거는요, 힘을 더 얻기 위해서 그 기계 하나 더 붙인 거랍니다. 이 동력 있는 차를요.
0: 본격적인 고지대로 향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 이제부터 열차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해발 5068m 구간을 향해 거친 숨을 뿜어낼 겁니다.
1: 이제 시간이 잠잘 시간이 되어서 승무원께서 커튼을 다 치셨고요. 이제 소등까지 다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잠잘 시간이 되어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0: 밤이 되자 뒤늦게 밀려오는 피로. 하지만 꿈속에서 만날 세계 최고 높이의 탕구라 역과 펑어산 터널이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0: 중간중간에 좀 끼었어요. 사고가 좀 해서.
1: 하지만 풍경이 곧 피로를 달랩니다. 새파란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은 청명하고 맑은 풍광. 앞으로 이 도시가 우리에게 어떤 행복과 감동으로 다가올지 설렘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15년 만에 다시 찾은 라싸. 티베트 자치구를 여행할 땐 반드시 정부에서 교육받은 전문 가이드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태성 씨와는 미리 연락을 취해놓은 상황.
2: 15년 전하고 진짜 많이 변화가
3: 지금 저렇게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옛날에는 사실 기차역이 없었잖아요.
2: 그렇죠.
3: 다 버스로만 가고 그랬었는데.

0: 그때 사람들이 줄줄이 이어지는 흥미로운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1: 지금 보시게 되면 모든 순례객들께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돌고 계신데요. 이것은 티벳에서 모든 그 탑돌이든 아니면 모든 사원이든 그때 그 순례 방향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입니다.
0: 오체투지로 먼 길을 달려온 분들도 있었는데요. 양 무릎과 팔꿈치 그리고 이마 등 신체의 다섯 부위를 땅에 닿도록 하는 가장 낮은 자세의 경배. 대조사라 불리는 조캉 사원을 중심으로 고리 모양으로 형성된 구시가지,

0: 라싸 최대의 번화가이자 하늘로 가는 성스러운 길로 불렸습니다. 라싸의 옛 채취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1: TV에서 저렇게 옥상에 보면요. 탈초라고 하는 깃발이 있는데 저거는 매해마다 한 번씩 바꿉니다. 저거를 해마다 세우면서 가정의 평화와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0: 어디선가 경쾌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한데 모여 흥겨운 춤사위를 벌이는 현장.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설명보단 시범이 빠르다는 아저씨.
1: 손님이 왔을 때 하다를 이제 그분한테 보내면서 이렇게 하다를 목에 걸고요. 축하를 하는 입장, 그리고 손님을 이제 맞아서 기쁘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춤이랍니다.
0: 어서 와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행복하네요. 소소하지만 살면서 고맙고 기쁜 상황을 춤으로 만들었다는 순수한 사람들. 그들의 춤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15년이 걸려 다시 찾아온 저에게 라싸는 어머니 같은 미소로 잘 왔다며 웃어줍니다.
1: 여기 그 추라가 있네요. 이거는 그 티벳 사람들이 평소에도 이제 먹고 또 어디 여행 가실 때도 이렇게 들고 이제 드시고 합니다.
0: 추라는 야크 젖으로 만든 일종의 말린 치즈로 영양 또한 풍부합니다. 티벳 사람들에게는 이만한 간식거리가 없죠.
1: 이렇게 먼저 바로 끊고 이렇게 드신답니다. 약간의 단맛이 있으면서도 약간 그 바로 된 듯한 느낌, 이제 그것도 있습니다. 야크 그 향은 그대로 그 입안 전체로 이렇게 퍼지네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 가운데는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유제품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그 티벳의 간식거리예요. 점심시간 때도 되어서 티벳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다행히 단골 가게가 남아있었습니다.
1: 오, 맞습니다.
0: 고기 육수에 채소가 어우러진 툭반은 가정에서도 즐겨 먹는 국수 요리. 거기에 곁들여 먹을 밥도 시켰습니다.
1: 그리고 선생님, 티벳 선생님께서 그때 만들어 주셨는데 그 맛을 이제 생각나게
0: 툭바의 진한 국물 맛에 그보다 더 달콤했던 라싸에서의 옛 시절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라싸에서 린츠로 향하는 날. 450km 린츠로 향하는 길은 과거엔 10시간이 걸릴 만큼 험난한 곳이었습니다. 15년 전에도 가보고 싶었지만 눈물을 머금고 포기해야 했던 곳.
2: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4. 작년 2017년에 완공됐는데 올해부터 이제 사고 시작했거든요.
1: 그 이전부터 요즘 린츠는 원래 유명했었잖아요. 풍경이 아름답기로.
2: 그렇죠. TV에서 뭐 휴양지, 그렇죠. 네, TV인들이 많이 잡고.
0: 그토록 꿈꾸던 여행지를 찾는 기분이 묘하게 떨려옵니다.

0: 여행에서 불쑥 마음을 훔치는 곳을 발견하는 기분.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겠죠.
1: 옆에 분들은 마치 저 신선세계와 같다고 하는데 예, 너무나 멋있습니다. 구름과 구름 사이로 언뜻 비치는 그 태양빛이 하늘의 장관을 이루는데요. 저곳에서 저희가 올라갔다는 게 상상이 안 가요. 너무나 멋있습니다.
0: 티베더로 태양의 보배란 뜻의 린즈. 해발 3,700m 상공에서 만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무지개. 다들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바빴습니다. 쌍둥이 자매라 그런지 웃는 모습도 꼭 닮았습니다. 설산을 닮은 하얀 두견화. 그리고 설산 아래 펼쳐진 푸르른 녹음.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1: 이곳은 티벳의 스위스라고 불리우는 린즈 지역입니다. 나사에서 450km 떨어진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 멀리 설산이 보이고요. 주위에도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 아름답습니다.
0: 용왕이 사는 골짜기라 불리는 루랑진 마을. 해발 3,500m가 넘는 고산지대엔 천여 명 정도의 티베트 장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얄룽짱푸 강과 그 지류 덕에 비옥한 평원을 품고 있는 곳. 라싸와는 또 다른 형태를 지닌 전통 가옥들. 비가 잦고 바람이 많이 불어 A자 모양의 지붕을 갖추고 있습니다.
1: 몰라, 똥카사.
0: 말이 통하지 않자 집안으로 저를 안내하는 할머니. 아들과 손녀 내외까지 3대가 사는 집에는 다행히 할머니의 아드님이 계셨습니다. 집안 곳곳에 비치된 물건들에서 장족들의 삶의 방식들이 느껴집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자신들의 전통 생활용품을 구경해보라는 아드님. 꺼내든 건 티베트 막걸리 창을 담그는 통. 흥미로운 건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1: 갖고서 밖에 나가실 때 이제 사용한다. 이때는 지게를 베기라. 레슨에서 갖고서. 이거는 이제 꽁보 지역, 이쪽 지역의 그 옷인데요. 라싸의 그 티베트하고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특징이 이건 이제 여성분들이 쓰시는 이제 모자인데요. 요거를 반드시 뒤쪽으로 해서 쓰셔야 돼요. 이렇게. 냉장고를.

0: 장족들의 전통 가옥은 대부분 2층 집. 다와시는 주로 이곳을 손님 맞이용으로 쓴답니다.
1: 문양하고 전부 다그 티벳 전통적인 그 문양을 다 해놨고 약간 이제 개조해서 이렇게 손님이 모을 수 있도록.
0: 티베트 특유의 이국적이면서도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집에 온 손님을 그냥 보낼 수 없다는 다와시. 티베트 전통차 수유차를 내옵니다. 소박한 차한 잔이지만 정성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사방에서 돌아가는 마니차가 마음까지 왠지 평온하게 만들어주는데요.
1: 넘기네 이제 제 본인들 이렇게
2: 꼴비가 이래 룸막이 야한테 내가 해야지. 어디서 차 차지하네. 가난으로 빼지 차 이게 차 차지하네.

0: 설산은 누가 또 하나의 아름다운 호수를 탄생시켰습니다. 빠송초는 송해호라고도 불리는데요. 옥빛의 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청산이 품은 우아한 조각달 같은 호수는 매혹적인 물빛을 보여줍니다.
1: 이것은 전설에 따르면 큰 호랑이가 인도로부터 판화산바바 그 산을 모시고 왔다고 합니다. 길도 멀고 높은 산을 건너면서 지쳐서 저기서 잠깐 쉬었다고 하는데요. 그 호랑이가 왜 쉬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호수 한가운데 독특한 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1: 와, 저기 좀 물고기 보세요. 물이 맑아서 물고기가 정말 많습니다. 오, 세상에.
0: 아름다운 풍광 아래 섬처럼 떠있는 사원은 신비스럽고 신성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어디서든 흔히 볼 수 있는 마니차 풍경. 마니차에는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는 티베트인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인도에서 전해진 대승불교의 형태인 티베트 불교. 때문에 티베트인들은 정통성을 강조하며 불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특히 이곳 소종사는 티베트 불교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종파인 닝마빠 사원입니다.
1: 인도 불교를 티베트에서 전하신 그 파드마산바바 님이십니다. 여기는 이제 닝마빠 사원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이제 모시고 계십니다.
0: 찬란한 불심의 세계 티베트. 빠송초에서는 티베트인들의 삶 속에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0: 지금 제 옆으로 흐르는 강이 독일의 라인강입니다. 정말 동화 속의 상마차 아름다운 것 같아요.
1: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2: 회전목마를 누군가가 나를 태웠는데 절대 내려주지 않는 회전목마를 타는 것처럼
3: 버스 대기 정류장 있잖아요. 거기서 누웠어요. 들어누웠어요. 이거 완전 술 취한 사람 같았어요.
4: 아니요. 그냥 머리가 무거워요. 많이.
5: 잠깐만 한쪽으로 쓰러질 것 같거나 아니면 똑바로 걷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거나 이상이 생기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6: 그냥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한데 좀 많이 어지러워서.
5: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은 더 큰 정신적인 문제로 갈 수 있고
7: 여기세요. 정면?
5: 네, 그냥 정면이라고.

0: 믿고 보는 김범준 교수님이 오늘 오래간만에 네. 함께 주셨습니다. 엔트로피.
1: 야.
0: 예, 요게 좀 폼이 납니다.
2: 제가 취미는 과학에서 여러 주제를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 중에 엔트로피가 제 전공인 통계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0: 그러면 지난번에 나왔던 것들은 전공 분야가 아닌 거예요? 예,
2: 잘 모르고 한 얘기고요.
1: 열역학 제2법칙이라는 것도 알아요?
0: 아니, 알고 싶지 않아요.
1: 과연
0: 제가 오늘 어디쯤에서 포기할지,
2: 포기할지,
0: 주락할지.
2: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한마디로 하면 너무 간단해요. 물리학에서는 거시적인 양이라고 합니다. 미시적인 입자를 미시적으로 원자부터 출발해서 거시적인 제한 조건이 있을 때
1: 네.
2: 1이에요. 그럼 이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이해하신 거예요. 끝. 아~
0: 이 법칙이 끝났대요.
2: 이제 여러분이 통계역학을 공부할 순서다.
0: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거냐. 그 반대는 절대 안 일어나냐.
2: 얼마든지 일어나요.
0: 아, 얘기해 주세요.
2: 이게.
3: 모자 없이는 어디 외출을 못해요. 제 모류 방향, 가르마 방향하고 가발은 까맣고 머리가 하얗면 연결이 안 되니까
4: 힘을 쏟아 보면 엄청 더워서 더 많이 납니다.
5: 여름이 최고 싫어요.
6: 오일풀이 그냥 저를 또 발목 또 잡고 있습니다.
5: 끝났습니다.
7: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8: 짧은 시간

전략의 뒤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 집중호,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 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일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여름, 모든 것을 잠깐 내려놓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
2: 부채 모양이 탁 펼치져가지고 마음도 이게 뭐라 탁 뚫리는 그런 느낌이 최고입니다, 이게.
1: 여행은 예상 밖의 아찔함마저 발길을 붙잡는 이유가 됩니다.
3: 내려다 보니까 정말 아찔해요. 이렇게 그 만들었다는 게.
1: 거기에 여행지에서 만나는 시원한 한 그릇. 우리 이 맛에 자꾸 떠나고 싶은 거죠?
4: 너무 시원하죠?
5: 네.
4: 아우, 여름의 맛이에요, 정말.
1: 압도적인 풍경, 고소하고 진한 맛이 있는 경주로 향합니다. 천년 고도의 도시 경상북도 경주시. 그 바다 기슭에도 자연이 빚어낸 역사가 있습니다.
6: 오, 그죠, 이제.
7: 진짜 예쁘네. 신기한. 다 보이잖아. 밑에 올라가. 진짜 꽃 같던데, 위에서 이래 봤을 때 돌이.
6: 꽃 같아요.
7: 어, 네. 모양이.
1: 자연이 빚은 돌, 꽃. 경주 양남 주상절리봉입니다. 그 중에서도 앞권은 부채꼴 주상절리.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형태라고 합니다. 그 신비로운 자연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6: 어, 저기 거북이 있다. 어, 맞아.

0: 풍림 바다. 이 절기와 풍경 너무 좋죠. 네, 저희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1: 아이고, 알겠습니다.
2: 언니, 이쪽으로 들어와. 하나, 둘, 셋.
0: 찰칵.
2: 아이, 좋습니다. 예.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모양이 좀 여러 가지인가요?
0: 예, 예, 여러 가지고, 예. 이 층층이 막 이렇게 된 게 너무 아름답고, 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데가 이쁜 데가 있구나, 예.
4: 그 풍경 곁에서 걸어봅니다.
2: 아이고! 오, 재밌네, 이거, 진짜.
5: 누가, 뒤에서 누가 이거 하지, 지금? 제 아저씨가 하나.
2: 아니.
5: 아니야.
2: 출렁다리가 이렇게 출렁거려야지 저기 되지.
6: 주상절리길이라서 쭉 잘 다니는데 출렁다리까지 있어서 좀 재미있고 가끔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네네.
4: 첩첩이 둘러싼 산줄기 사이 1500년 세월을 품은 사찰이 있습니다.
7: 이야, 여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2: 아유, 엄청 좋네요.
8: 우와,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2: 예. 야. 아이고. 아, 여기 골골사에서 뵙네요.
9: 아, 그러게요.
2: 예. 아이고.
9: 반갑습니다.
2: 골골사 찾아오셨어요.
7: 네, 우리 저 경남 함양에서 예. 지금 가족 모임으로 예. 왔는데, 아이고,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2: 아이고.
7: 너무 좋네요.
4: 가파른 암벽으로 만들어진 석골 사찰. 오르는 길이 쉽지만은 않지요.
9: 대단해요.
2: 여기 올라가보자.
7: 예, 이쪽으로, 이쪽으로.
10: 암벽 등반하게?
7: 암벽 등반 또 하게 돼 있구만.
2: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11: 아, 저희는 못 가겠어요.
2: 무서워서.
11: 무서워서. 다리가 무릎이 안 좋아서.
2: 보통
11: 조금 더 가보실 때
2: 가봤던 길 같으면 괜찮은데 안 가본 길이라서 조금 무서울 것 같아요.
11: 내려올 때 무서울 것 같아요.
4: 울퉁불퉁 험한 돌길, 게다가 가파른 바위를 올라야 합니다. 수행자들이 지나던 길 그대로 따라가 봅니다.
7: 야, 새로운 세상으로의 접합니다. 오, 좋아요. 오, 우와.
11: 오, 자, 조심하세요.
2: 오, 오, 아찔한데?
4: 온몸으로 전해지는 아찔함. 바위가 빚어낸 독특한 사찰 풍경입니다.
7: 비를 안 맞게끔 이렇게 해놨나 보네.
4: 그 정상에서 만나는 마의 열의 좌상.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기도처랍니다.
7: 아이고. 와. 아, 바람 시원하고 좋네.
12: 이래 보면 전망도 좋고 수행도 하는 것 같고 운동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13: 힘들게 올라왔지만 이게 탁 트이고 찬 바람을 마시니까 거기 너무 좋아요. 네.

0: 골골사가 특별한 또 한 가지는 선무도. 무예를 통해 수행을 하는 곳으로 이를 배우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다는 것.
1: 아, 이거 너무 대단하시네요. 완전 막 진짜 좀 신기하기도 하고.
2: 그 정도 자세한 알아가면 한 3, 4, 5년은 최소한 훈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 그런 동작을 함으로써 또 마음도 좀 수양할 것 같고 좀 정리도 될 것 같고 멋있잖아요.
4: 레디 원, 투, 원, 투, 원, 투.
0: 골골사에서는 선무도를 배울 수 있는 여름 템플 스테이가 한창입니다.
4: 예.
5: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4: 아, 저 수련하고 있습니다.
5: 와, 이게 수련이에요?
4: 예.
5: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요?
4: 힘들어야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자 하죠. 집중, 와. 정신 집중.
0: 땀방울을 흘리며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 몸을 움직이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내 안에 나를 마주하는 과정, 선무도입니다.
4: 선무도는 우리 불교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호흡의 조화를 통해서 깨달음을 구하는 불교의 실천 수행법이다 할 수 있습니다.
0: 그래서 몸을 쓰는 수행 프로그램이 템플스테이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적과 나이는 다르지만 삶의 새로운 경험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함께 수행에 나서는 것입니다.
4: 라스트 원
5: Are you hard?
6: Yes. How hard did we?
7: Oh, very hard. Yeah. Yes, it's hard.
6: To do it?
4: Yeah, yeah, yeah. 한번 도와주세요.
5: 아니 정말요?
4: 예.
5: 아니 도와주시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아예 예. 이렇게
6: 빨리 빨리
5: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6: 오케이. Can you tell me how hard it is? Can you tell me? Is it hard? How much hard? 아. 오케이.
5: 예스. 여기 나도 오케이. 나도
0: 오케이. 색다른 여름 수행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경주에서 가장 소문난 골목 황리단길. 길 구석구석 맛있는 음식들이 숨어 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고 식당을 가득 채웁니다. 저마다 소박한 한 그릇으로 아침 식사를 하는데요.
8: 이걸 먹으니까 아침으로 먹으니까 속이 되게 편하고 편하면서도 든든하고 되게 맛있네요. 네.
9: 처음에는 딱 이 그릇 하나만 나오길래 아 뭐 별로 나오는 게 없네 했는데 안에 되게 뭐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막 들깨도 들어가 있고 설탕에 막 도넛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헤비하게 안 먹고 가볍게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
0: 동 트기 전 새벽부터 콩 씻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곳은 3대를 이어온 콩국집.
10: 그러니까 예전에 할아버지가 두부 공장을 하셔서 그 당시에는 이제 너무 배고픈 시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부 만들 때 그 나오는 콩물을 그릇을 들고 와서 사가셨대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콩물을 팔기 시작하셨고.
0: 8시간 불린 콩을 2시간여 정성껏 삶아냅니다. 포슬포슬하게 잘 삶아진 콩만 그대로 넣고 갈아줍니다. 고소하고 진하게 흘러내리는 콩물. 뜨겁게 데운 콩국은 주로 아침 식사를 위해 찾아온 손님들이 선택하는 메뉴입니다.
10: 예전에 할아버지 때는 그냥 콩물에 흑설탕 정도만 타서 손님들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 2대째 친정어머니가 이렇게 씹는 찹쌀 도넛을 같이 넣으면은 손님들이 이제 더 근기가 있다고. 네.
0: 사람들에게 든든한 끼니가 되었으면 하는 어머니의 바람대로 매일 찹쌀 도넛을 노릇노릇하게 튀겨 콩국에 올립니다. 도넛을 비롯해 흑설탕과 들깨가루, 달걀 노른자에 꿀, 참기름까지 다양한 토핑들을 개인의 취향대로 선택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3대를 거치며 다채로워진 콩국.

0: 들어가면서 굉장히 부드러워갖고요. 네. 식감이 좋아요.
1: 여름에는 차가운 콩국도 빠질 수 없죠. 탱글탱글 우무에 고소하고 진한 콩국과 시원함까지 더해 완성한 냉우무 콩국.
2: 이 오목가사리.
3: 너무 시원하죠?
4: 네.
3: 이거 한 그릇 먹으면 여름을 시원하게 날 것 같아요.
1: 든든하게 배를 다 채웠지만 디저트 들어갈 자리는 남아있지요. 달달한 디저트를 만날 차례. 먼저 빵을 만들기 위해 반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 그럼 빵 하나당 계란 한 개 이상 정도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세상에는 수많은 디저트가 있다지만 경주의 역사를 담고 나만의 아이디어를 담은 디저트를 개발하고 싶었다는 강관영 씨. 수많은 노력 끝에 그런 바람을 담은 디저트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5: 아, 이게 저희가 이제 연구 개발한 특허 받은 첨성대 이제 빵 틀입니다. 기계.
6: 특허를 받으셨어요?
5: 예, 특허를 5개를 받았습니다.
1: 첨성대를 닮은 빵을 완성하기까지 연구 기간만 10여 년. 전국에 빵틀 만드는 회사만 수십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5: 제가 경주 토박인데 역사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많아서 가이드도 해보고 인력거 체험도 해보고 하다가 동양에서 최대 오래된 천문대임을 좀 더 알리고 싶어서 이제 첨성대가 이제 몸통 부위가 총 27단인데 요 위에 윗단 부분이 12단, 창문 부분이 3단, 그 밑단 부분이 이제 12단, 총 합쳐서 27단인데
1: 27단 첨성대 구조를 그대로 빵에 옮겨 담았습니다. 지금처럼 K-문화가 인기를 얻고 있을 때 우리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탄생한 디저트. 경주를 새롭게 알리는 작은 첨성대랍니다. 어때요? 정말 닮았죠?
7: 요건 적당 우유 맛이
8: 좋은데 요건 나이? 스트로베리?
1: 첨성대 빵은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담는 틀이 되기도 합니다. 눈과 혀끝이 모두 즐거워지는 경주의 여름 맛.
9: 이쁘다.
8: 이쁘다.
9: 대박. 이거 this is Chamsongdae. It's a famous tower. Like
8: oh, is it?
9: Or traditional
8: oh, the bread is a famous tower.
9: Yes.
8: Chamsongdae. So
9: 너무 특별한 것 같아요. 경주라는 도시에 와서 유적지를 먹어볼 수도 있고 너무 재밌고 맛있고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네.
10: 첨성대 모양이랑 똑같이 만들어서 먹기 너무너무 아까웠는데 먹고 나니까 또 맛있어가지고 입도 즐겁네요. 시원하니.
1: 특별했던 경주의 여름입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어머니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0: 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 그 책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3: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4: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0: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1921년 생명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인재를 키워내기까지 실력 위에 사랑과 섬김의 인성을 더합니다. 100년의 진정성 안산대학교.
1: 저기요. 저거 누구예요?
2: 데이터 트래커인데요. 인터넷만 하면 귀신같이 따라와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회전목마를 누군가가 나를 태웠는데 절대 내려주지 않는 회전목마를 타는 것처럼.
5: 버스 대기 정류장 있잖아요. 거기서 누웠어요. 들어누웠어요. 이거 완전 술 취한 사람 같았어요.
6: 아니요, 그냥 머리가 무거워요, 많이.
7: 어지럼증은 증상만큼이나 원인도 다양한데 특히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노년기 어지럼증. 결코 단순한 노화로 치부해선 안 된다.
8: 어르신분들일수록 드시는 약이 많잖아요. 그리고 약을 여러 가지를 먹었을 때 또 이게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어지럼증이 더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거는 흡연약입니다. 또 하나 유명한 게 증약입니다.
9: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한데 좀 많이 어지러워서.

0: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은 더 큰 정신적인 문제로 갈 수 있고.
1: 쉽게 보고 방치하는 사이 일상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 빙글빙글 도는 고통, 멈출 방법은 없을까? 이비인후과 서재용 교수와 함께 그 정확한 치료의 길을 찾아 나섭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다급하게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있다. 61세 김복희 씨.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다. 세상이 빙빙 도는 어지럼증 때문이다.
2: 약간 어지럽고.
3: 지금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2: 의지 안 하고는 못 걸어요, 혼자는. 네, 휠체어 계속 타고 있었고, 잡고 걷고.
1: 먼저 보행검사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다.
4: 자, 저 발을 이렇게 앞뒤로 한번 딱 붙여볼까요? 잡아보세요. 제 발 앞뒤로 이렇게.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앞꿈치, 뒤꿈치 한번 붙여보시고. 자, 이제 제가 놓을게요.
1: 혼자서는 한 걸음 내딛는 일조차 쉽지 않다.
4: 붙여서. 자, 네, 놓을게요. 또 쓰러질 것 같으시죠? 됐습니다.
1: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다. 이 극심한 어지럼증의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
2: 어지럼증 시작된 거는 6월 4일 오후.
0: 6월 4일까 한 일주일 정도 됐네요.
2: 네, 한 바퀴 이렇게 돌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눈 뜨니까는 제자리였고요. 좀 전에도 요 나가가지고 그냥 앉아 있었는데 왼쪽으로 한 바퀴 돌았는 줄 알았는데 눈 뜨니까 그냥 제자리였어요.
0: 그러면 지금 귀도 왼쪽 귀가 잘 안 들리시잖아요.
2: 네.
0: 소리가 잘 안 들린 거는 얼마나?
2: 여기 병원 입원해서 제가 안 들린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귀도 지금 막힌 것 같이 또 묵묵하고.
0: 지금 환자분의 문제는 다 귀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빨리 검사도 하고 입원해서 치료하고 일단 뭐 걸어다닐 정도 상태 빨리 만들고서 그다음에 통원 치료를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똑바로 서서 걸어다니기는 좀
1: 소리를 듣는 귀는 대체 어떻게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걸까?
0: 그냥 정면만 보고 계세요.
1: 우리 귀의 가장 깊숙한 곳, 뇌이에는 핵심적인 두 기관이 모여있다. 먼저, 소리를 감지하는 달팽이관이 있다. 바로 옆에 전정기관은 세 개의 반고리관과 이석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발생한 신호는 소리를 전달하는 청각신경과 균형을 전달하는 전정신경을 통해 나란히 뇌로 이어진다. 특히 우리가 머리를 움직이면 반고리관 안을 채우고 있는 림프액이 출렁이며 회전 감각세포를 자극하고 그 신호가 전정신경을 거쳐 뇌로 전달되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준다. 하지만 귀의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균형감각을 잃고 비틀거리거나 어지럼증이 발생하게 된다.
0: 이 환자분의 어지러움이 정말 어떤 느낌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병력 청취라고 하죠. 환자분이 어떻게 어지러운지를 자세히 물어보는데 첫 번째가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 이거를 이제 현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균형 장애입니다. 균형 이상. 내가 자꾸만 쓰러질 것 같거나 똑바로 못 걸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세 번째는 실신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머리가 막 아득해지거나 뭐 눈앞이 까매지거나 이렇게 실신할 것 같은 느낌. 이런 경우에는 뭐 혈액순환이라든지 아니면 기립성 저혈압, 빈혈 이런 문제들도 연관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정말 모호한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만약 구름 속에 붕 뜬 것 같거나 머리가 멍하다 이런 것도 어지럼으로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어지럼증이 어떤 심리적인 문제나 불안이나 공포 같은 것과 연관이 될 수 있거든요. 또 병력 청취를 잘하면 환자분이 지금 호소하는 증상이 몸에 어디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더 많겠구나라는 힌트를 많이 얻고

0: 받게 되고요.
1: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비디오 안진 검사가 진행된다. 카메라가 달린 특수 고글을 쓴 채 어지러울 때 나타나는 눈동자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추적하는 검사다.
2: 뒤에 있는 이석기관이랑 전정기관 관련된 검사 진행하실 건데 이게 눈동자 움직임으로 기록이 되는 검사예요. 자, 고개를 지금 왼쪽으로 돌렸을 때 약간 어지럽지 않으세요? 평소랑 비슷한 것 같아요?
3: 드니까 너무 아파요. 어지러워.
2: 어지러우시죠?
3: 네.
1: 이때 모니터에 기록된 눈동자의 떨림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청력 검사. 환자의 어지럼증이 청력 저하를 동반한 질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4: 최대한 작게라도 소리 나는 거 있으면 바로 눌러보세요. 웨이도 위치를 보고 맞춰드리는 거예요.
3: 고향, 동생, 건설.
1: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0: 지금 수능 청력 검사를 보면 좌측 귀의 청력이 수능 청력 역치가 한 65dB로 중등 고도 난청에 조금 심한 돌발성 난청이고요. 오른쪽을 향하는 자발안진, 그러니까 눈떨림이 있었습니다. 쿵쿵쿵쿵 하는 자발안진이 지금 있는 상태였습니다.
1: 안진은 귀의 평형 기능이 떨어졌을 때 안구가 한쪽으로 튀는 증상을 말한다.
0: 돌발성 난청이랑 이 정도의 전정기능 저하가 있기 때문에 이 환자는 급성 뇌이염으로 진단이 돼서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고 어지럼증에 대해서는 이제 약물 치료랑 전정 재활 운동을 해서 회복시킬 계획입니다.
1: 김복희 씨의 경우 뇌이염으로 인해 어지럼과 난청 증상이 동시에 생겼다. 뇌이염은 속귀인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만약 손상이 달팽이관에 집중될 경우 청력이 떨어지는 돌발성 난청이 생긴다. 하지만 바이러스나 세균이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을 동시에 덮치면 청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평형기관이 망가져 극심한 어지럼증이 시작된다.
0: 그 뇌에는 어떻게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이 바로 연결되어 있고 사실 그냥 연결된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한 지붕 두 가족 같은 겁니다. 그 안에는 어떤 뇌림프액이라고 하는 액체가 흐르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건 다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뇌에 염증이 오면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의 증상이 다 나타나서 어지럼증도 오지만 청력 저하가 생깁니다. 대부분은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감기 바이러스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주로 많이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뇌이염은 세균 감염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만성 중이염에서의 세균의 독소가 뇌까지 침범해서 염증을 일으키면 뇌이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1: 일주일 뒤 김복희 씨의 상태는 얼마나 좋아졌을까? 다행히 안색이 밝다.
0: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고요. 약은 다 순서대로 잘 드셨고요. 지금 어지러운 거는 좀 어떠세요?
3: 가끔씩 어지러워요.
0: 뇌이염으로 청각과 평형 기능이 다 망가졌는데 평형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1: 뇌의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김복희 씨는 먹는 약과 함께 스테로이드를 고막 안쪽에 직접 주입하는 치료를 받고 있다.
3: 이러다가 이 상태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진짜 막 무서운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그때는 걱정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0: 네. 지금?
3: 지금은 치료 잘 받아서 빨리 완쾌돼야 되겠다. 네.
1: 다행히 늦기 전에 치료를 시작한 덕분에 그녀의 일상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흔히 어지럼증을 가벼운 빈혈이나 노화로 여기기 쉽다. 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무너질까? 63세 조웅남 씨의 외출은 늘 살얼음판이다.
5: 완전 비상약 갖고 다녀요, 이렇게. 비닐 항상 이렇게 갖고 다니고 이렇게 너 갖고 일회용 갖고 다니고 비상약 갖고 다니고
6: 한 걸음 뒤로 눌러서 드시기 바랍니다.
5: 멀미 스트랩 비닐을 갖고 다니고 그것도 이제 제 가방마다 들어있어요 이게.
1: 증상이 시작된 건 1년 전. 안녕하세요. 사소한 현기증이려니 묵묵히 참고 넘기던 어느 날이었다.
5: 제가 핸드폰을 좀 보고 핸드폰 보다 창밖을 보다가 하는데 갑자기 이제 멀미가 나는 거예요. 어지럼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제 버스가 달리니까 내릴 수는 없고 어떡하지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누웠어요. 자리에 누워가지고 계속 갔거든요.
1: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어지럼증. 겨우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5: 오자마자 바로 그냥 쓰러졌어요. 바로 이렇게 쓰러져갖고 손 하나 발 하나 까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또 구토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구토한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여기 사람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119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119를 요청을 해서 바로 119가 와서 제가 실려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겁났어요. 진짜로 겁났어요.
1: 이후에도 예고 없는 발작이 몇 차례 반복됐다. 대체 원인은 무엇일까?
7: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쓰러질 것 같고 빙글빙글 돌 때 내가 다 기억은 나나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혹시 의식을 잃거나 이런 적은 없으셨죠?
7: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예, 그런 건 없었어요.
8: 조홍남님은 아무튼 오른쪽 귀에 메니에르 병이고 그리고 약을 써도 잘 낫지 않는 그래서 뭐 혈액순환제도 쓰고 이뇨제도 쓰고 여러 가지 메니에르 병 약을 쓰고 용량도 올렸는데 계속 어지럼증 발작이 계속 오고 쓰러지기도 하셨잖아요.
7: 네, 심했었어요. 네.
1: 발작의 원인은 메니에르병이었다. 사소한 어지럼증을 방치한 대가는 가혹했다.
8: 여기 지금 바깥쪽 귀고 저기...
1: 어지럼의 동반 증상으로 우측 청력은 이미 중증 고도의 난청 상태. 전정기능 검사 결과 우측 귀의 평형 기능도 저하돼 있었다. 메니에르병은 평형기관이 망가지는 질환이다. 세 개의 반고리관과 이석기관은 뇌림프액이라는 액체로 채워져 있다. 이 액체가 순환이 잘 안 돼 귀 속에 과도하게 고이면 내부 압력이 높아져 전정기관이 부풀어 오른다. 이를 뇌림프 수종이라고 한다. 이 수종이 뇌의 유모세포와 신경을 압박해 청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 생긴다. 증상이 악화되면 조홍남 환자처럼 의식은 명료하지만 쓰러지기도 하는데 이를 투막힌 어지럼 발작이라고 한다.
0: 그 뇌림프액이 부풀어 오른다, 수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물주머니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부풀어 오르게 되면 압력이 증가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전정신경을 압박해서 어지럼증이 생기고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신경을 압박해서 청력이 떨어지고 귀가 먹먹해지고 이명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증상, 어지럼증, 청력저하, 이명, 귀 먹먹함이 재발적으로 발생하는 게 자꾸만 반복해서 발생하는 병이 메니에르 병입니다. 한번 생기면 보통 20분에서 길어도 12시간 안에 소실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루를 넘어가는 경우는 별로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내에 지속기간으로 그렇지만 재발적으로 오면은 메니에르병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9: 네, 지금 늦겠습니다.
1: 조홍남 씨와 같은 중증 메니에르병 환자에게는 어지럼 발작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겐타마이신 주사 치료가 시행된다.
0: 그러면 설명드린 대로 고막 내에다가 젠타마이신이라고 하는 주사를 놓는 거를 좀 해드릴게요.
9: 안 아프게 해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안 아프게 천천히 주사해드릴게요. 자,
8: 고개를 조금만 왼쪽으로 조금 더 돌려보실까요?
1: 주사기를 통해 우측 고막 안쪽에 겐타마이신을 주입하면 약물이 전정기관에 도달한다. 겐타마이신은 본래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지만 뇌의 감각세포에 독성을 일으키는 특성이 있다. 전정기관에 도달한 겐타마이신은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원인인 전정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한다. 이로써 고장난 우측의 평형 신호가 화학적으로 차단되면서 메니에르 병의 극심한 어지럼증 발작이 멈추게 된다.
8: 잠깐 좀 어지러울 수 있는데 지금 약이 들어가면서 어지러운 거는 금방 없어질 겁니다.
1: 겐타마이신 네, 주사의 경우 어지럼증 치료 효과는 90%에 달한다. 반면 네. 부작용으로 청력이 손상될 수 있어 치료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
8: 네, 일단 주사는 다 놔드렸고요. 잠깐 눈 한번 떠보시겠어요? 제가 눈 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 하지만 조홍남 씨는 이미 우측 청력이 손상된 데다 어지럼 발작까지 동반된 상태. 중증 메니에르병 환자에게는 효과적인 치료 선택지가 될 수 있다.
0: 숨막힌 발작이 일어나게 되면 환자한테는 정말 내가 의식은 멀쩡한데 우욱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공포감을 줍니다. 실제로 숨막힌 발작이 오면서 잘못하면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또 2차적인 외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발작이 예고되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운전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위험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투막힌 발작이 오게 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막힌 발작이 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1: 단순한 현기증부터 벼락처럼 닥치는 발작까지 어지럼증의 모습은 사람마다 제각각이다. 그 원인 역시 천차만별이다. 그렇다면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수많은 어지럼증 원인 질환 중 2위는 앞서 본 메니에르병, 그리고 1위는 이석증이다. 잠자리에 눕거나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릴 때마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다는 60세 김지연 씨.
8: 그 잠은 좀 잘 주무셨어요?
10: 잠을 자기는 자는데 이렇게 깊은 잠을 못 자고 자다 깨달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8: 일단 이번에 어지럼증이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10: 제가 지금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아침에 이제 눈을 떴더니 이렇게 돌아서 천장이 막 돌아서 깜짝 놀랐거든요. 처음 있는 일이라. 그래서 너무 이제 당황스러웠고 그랬는데 그 어지러움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구토 느낌이 나고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병원 가야겠다.
1: 고개를 꺾자 환자의 눈동자가 한쪽으로 빠르게 흔들린다. 안진이다.
8: 님은 뒤쪽 방골이관에 있는 오른쪽의 뒤쪽 방골이관의 이석증이거든요.
1: 우리가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귀 속에 전정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 안에 회전을 느끼는 방골이관과 수직과 수평 움직임을 느끼는 이석기관이 자리한다. 이석기관에는 먼지만한 작은 돌들이 수십만 개 붙어 있다.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이 돌들이 바로 이석이다. 이석이 떨어져 나와 반골이관 안으로 흘러들면 평형을 담당하는 감각세포를 자극한다. 그 순간 어지럼증이 시작된다. 이석증은 특히 특정 방향으로 고개를 움직일 때 어지럼증이 생긴다. 지속시간은 길어야 1분 안팎으로 다른 질환에 비해 비교적 짧은 편이다. 이석증 환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9년

0: 태화가 일어나서 더잘 떨어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노화에 의해서 더잘 떨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머리에 큰 충격을 받고, 그러니까 두부 외상이라고 그러죠.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 또 이석이 떨어져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여자분들이 남성보다 이석증이 2배 이상 더 많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성 호르몬이나 또 여자분들이 폐경기 이후에 골다공증이 더잘 생기는 것이 이석증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1: 치료는 반고리관 속 이석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 이를 이석 치환술이라고 한다.
0: 이게 일반 시몬트 매뉴버라고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게 머리가 침대 아래로 좀 내려가도록 그렇게 돌리는 거라. 눈 크게 떠보세요. 예, 좋습니다. 눈 크게 뜨시고. 자, 이제 옆으로 누울 거예요. 하나, 둘, 셋. 눈 크게 뜨고 계시고. 혹시 어지러우면 말씀하세요. 조금씩
2: 네.
0: 어지러워지죠, 지금?
2: 네.
0: 네, 지금 좀 돌고 있네요.
1: 먼저 앉은 반응을 살펴 이석이 어느 관에 있는지 찾아낸다. 위치가 확인되면 환자의 고개를 돌려 몸을 강하게 옆으로 눕힌다. 중력을 따라 이석을 반고리관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이다. 심하게 요동치던 눈동자가 서서히 멈추면 빠져나온 이석이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신호다.
0: 지금 어지러운 거 있으세요?
2: 괜찮은 것 같아요.
0: 이석 돌은 정말 97%다이 치료로 좋아져요. 예, 너무 걱정 마십시오. 네. 경과는 앞으로 한 일주일 지켜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1: 김지연 씨는 간단한 치료만으로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3: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닦을 수 있는 법. 카스만에 나의 삶이 실려 있다. 로드 마이 로드 더 2027 카스만.
1: 노화가 부른 어지럼증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5년째 보청기를 착용 중인 80세 박승학 씨.
4: 대화할 때 큰 소리를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거예요?
5: 네, 큰 소리를 해야 알아들어요.
4: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들리세요?
5: 그러시길 조그맣게 그러니까 안 들려야.
4: 청력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5: 네. 예.
4: 보청기 쓰신 지는 얼마 되셨습니까?
5: 보청기 지금 5년 됐어요.
1: 노화가 아사간 건 청력뿐만이 아니었다. 언젠가부터 몸의 중심을 잡기 힘들었다.
4: 비틀비틀거리지 모르는 거예요?
5: 네, 그 정도요. 앉았다 일어날 적에 몇 발짝 뛸 동안은 어지러워요.
1: 얼마 전엔 화장실에서 크게 넘어질 뻔한 일도 있었다. 어지럼증이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다.
5: 이렇게 비틀거리잖아요. 이렇게. 이제 조금 괜찮아진 거야. 잠깐 그래요. 어지러운 게.
1: 나이가 들면 다 이 정도는 어지럽겠거니 가볍게 넘겨도 되는 걸까?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0: 네, 환자분이 어지러운 게 지금 한 이제 한 8개월 정도 되셨다는 거죠?
5: 네.
0: 그 8개월 동안 어지러운 게 많이 심할 때가 주로 어떨 때세요? 아니면 어떤 행동이나 어떤 움직임을 할 때가 어지러운 게 많이 심하세요?
5: 네. 화장실 가서 이제 일 보고 일어날 적에 하고 앉았다 일어날 적에 그리고 섰다가 아니 움직일 적에가 제일 힘들고 어지러워요.
0: 한 50%, 60%예요, 청력은. 그리고 평형은 한 80%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노화에 의해서 청력도 떨어지고 평형 기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귀 속에 있는 두 가지 감각

0: 번역 기능이 소리를 듣는 것과 균형을 잡는 건데, 균형을 잡는 것도 그 정도는 떨어져서 만성적인 어지러움이 있으신 겁니다.
1: 박승학 씨의 진단명은 노화성 전정병증.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과는 다르다. 몸이 자꾸 한쪽으로 쏠리고 중심을 잡기 힘들다. 나이가 들면 귓속 전정기관에도 노화가 찾아온다. 전정기관으로 향하는 미세혈관의 혈류량이 감소하고 평형을 감지하는 기능도 조금씩 떨어진다. 무엇보다 움직임을 감지하는 전정감각세포가 급격히 감소한다. 세포가 줄어든 만큼 신경의 반응도 갈수록 느려진다. 그 결과 눈과 발끝이 보내는 신호는 정상인데, 특히 귀에서 오는 평형 신호가 부족해진다. 뇌가 신호 처리에 혼란을 겪으며 어지럼증과 불균형을 유발하는 것이다.
0: 노인성 전정병증은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이런 빙글빙글 도는 현훈보다는 내가 자세를 유지하는 데좀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쓰러질 것 같거나 비틀비틀하는 느낌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죠. 균형을 못 잡고 실제로 쓰러지게 되면 뭐 척추가 골절된다든지 고관절이 골절된다든지 이런 2차적인 골절이 생기게 되죠.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아까 안 쓰면 전정 기능은 더 퇴화가 되고 약화되죠. 그러니까 어지럼증이나 균형을 잡는 건더 약화가 돼서 사실은 잘못하면은 다시는 정상적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지경까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전정병증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적절한 또 전정 재활 운동을 해서 그러한 낙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운동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운동법도 다시 알려드릴 텐데, 아까 벽을 이렇게 보시고 서서 발은 붙여 보시고 균형을 한번 잡아 보시는데, 집에서는 그냥 맨발로 하세요. 아니면 양말 바지
1: 노화로 전정 기능이
0: 벗고 잡아 보시고
1: 약해졌다면
0: 눈 감고
1: 다른
0: 입만 감아
1: 감각을
0: 보시고
1: 키우면 된다. 눈과
0: 이렇게
1: 발끝의
0: 생겼어요.
1: 감각을 훈련해 뇌가 스스로 균형을 찾게 만드는 것.
0: 눈떠 보시고
1: 바로
0: 1분
1: 전정
0: 생활하면서
1: 재활
0: 그냥 쉬시면
1: 운동이다.
0: 되는데, 하다가 내가 넘어질 것 같아.
1: 박승학 씨는 서재영 교수에게 배운 재활 운동법을 매일 집에서 실천하고 있다. 먼저 고개는 고정한 채두 개의 표적을 눈으로만 번갈아 보는 훈련이다.
2: 이거 하고 나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3: 물론 기분으로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 해보니까. 어제 하고 오늘 아침에 하고 했는데 좀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1: 이어서 한 발로 균형 잡기.
3: 이게 3초인가 몇 초인가 하는데 힘들더라고, 이것도.
1: 마지막은
3: 이게 제일 어려워요.
1: 양발을 앞뒤로 붙이고 걷는 훈련이다. 처음엔 휘청거려도 꾸준히 반복하면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 나이 탓이겠거니 가볍게 넘기기 쉬운 노년기 어지럼증. 그 무관심이 병을 키우기도 한다. 실제로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노년층이다. 그렇다면 노년기 어지럼증을 의심할 만한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0: 노인 어르신분들이 아무래도 심혈관계가 좀더 약화되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기립성 어지럼증도 어르신분들한테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뇌혈관의 문제 때문에 어떤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인한 어지럼증도 노인분들한테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어르신분들일수록 드시는 약이 많잖아요. 그리고 약을 여러 가지를 먹었을 때또 이게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어지럼증이 더 유발이 될수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거는 혈압약입니다. 혈압약이 이제 여러 계열이 있는데, 이제 특정 계열의 약들은 기립성 어지럼증이 더 많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하나 유명한 게 전립선 비대증 약입니다.

0: 전립선 비대증에 먹는 약도 기립성 어지러움을 좀 유발할 수 있는. 그래서 노인분들이 계속 만성적인 어지러움이 있는데 다른 원인은 하나도 없고 다 정상이라고 한다면 혹시 내가 먹는 여러 가지 약들 때문에 어지러운 건 아닌지도 주치의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 증상이 비슷해 보이는 어지럼이어도 그 원인은 귀를 넘어 뇌의 문제일 수 있다. 핑 도는 어지럼에 구토까지 겹친 김버현 씨.
2: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말 그대로 회전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약간 속이 메스꺼운 느낌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처음, 이게 좀 어지럽네? 라고, 뭐, 좀 있으면 또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그게 한 2시간, 뭐, 3시간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너무 지속 시간이 너무 오래되고, 강도도 너무 세서, 앉아있는데도 진짜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보통 너무, 이거는 평상시랑 너무 다른다고 너무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1: 김법현 씨는 먼저 귀의 문제인지 판단하기 위해 전정기능 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2: 최근 몇달 동안 좀 발생을 했고, 이번에 진짜 증상이 좀 너무 심했어요.
0: 그몇달 동안 어지럼증은 한몇 번이나 생겼던 것 같아요.
2: 근래에는 한 일주일에 한번뭐 이렇게 있었고,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강도도 점점 심해지고 지금 이런 좀 상태.
0: 전정 기능 검사도 오늘 시행을 하셨는데, 네, 이것들은 모두 다 정상이세요. 그걸 해석을 하면
1: 김법현 씨의 귀속 평형 기관은 지극히 정상이다. 청력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귀가 원인이 아니라면 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
2: 여기 약간 편두통처럼 왼쪽이 좀 묵직하고 그랬거든요. 어지럼증이 좀 나아지면서 두통이 심해졌어요.
0: 과거에도 두통이 좀 있었나요? 혹시 편두통 같은 게 있었나요?
2: 제가 10대 때 편두통이 좀 심했었고, 그래서 약을 한 3년가량 먹었었고요. 그 이후에는 좀 호전이 돼서 그냥 간헐적으로 있을 때 진통제만 먹고 그렇게 생활을 해왔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었는데, 근래에 좀 업무도 좀 많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심해졌어요.
1: 남은 가능성은 뇌질환. 곧바로 신경과 협진이 진행됐다.
3: 예전에 만성 편두통으로 진료 보셨잖아요. 그때도 이제 머리 등에 두통 있으면서 어지러움증이 같이 좀 이렇게 동반이 되셨던가요?
2: 기억을 해보면 어지럼증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구토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뭐 예측을 해보면 아무래도 어지러우니까 뭐 오바이트까지 하지 않았나.
3: 이제 편두통 중에서도 이제 어지러움증을 주 증상으로 하는 편두통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전정 편두통이라고 하긴 하고요. 통상적으로는 통증 없이도 어지러움증만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좀 이제 진단하는 거에 임상적으로 저희가 좀 많이 이제 고민이 되는 상황이긴 하고요.
1: 사람이 많은 곳이나 강한 조명 아래서 빛과 소리에 유독 예민해지고 어지럼증이 악화된다. 과민해진 뇌신경이 일으키는 병, 전정 편두통이다. 우리 뇌에는 통증을 관장하는 3차 신경과 평형을 담당하는 전정 신경이 있다. 어떤 요인으로 3차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편두통 유발 물질인 CGRP가 다량 분비된다. 이 물질이 인접한 전정 신경을 자극해 극심한 어지럼증을 일으킨다. 예민해진 뇌는 사소한 자극에도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전정 편두통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3: 뭐 전정 편두통 자체에 대한 치료는 이제 크가지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 습관 개선. 이거 뭐 모든 이제 그 편두통 두통 환자분들한테 이제 유용한 평상시에 이제 뭐 어떻게 유발할 만한 요인들 여러 가지 스트레스 관리가 있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 결국 이제 약물에 대한 관리가 되는 거고 급성 이제 편두통 또는 이제 어지럼 전정 편두통 같은 게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경우 그때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약들이 있고요.
1: 김법현 씨는 기존 약물에 새로운 주사 치료를 더하기로 했다. 한 달에 한번 맞는 표적 항체 주사다.

0: 이 주사는 전정편두통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편두통 유발 물질을 억제하는 원리다. 체내로 유입된 항체 약물은 뇌신경 주변에 분비된 편두통 유발 물질 CGRP만을 표적으로 삼는다. 항체가 CGRP와 먼저 결합해 그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3차 신경과 전정신경에 닿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다. 과민해진 뇌신경은 안정을 되찾으며 두통과 어지럼증도 서서히 줄어들게 된다.
1: 전정편두통 환자들은 그러니까 뇌가 예민한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민한 뇌를 자극하는 다른 감각 신호가 오면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트리거가 사람들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뭐 되게 유명한 것으로는 음식 중에서는 뭐 와인이 많이 유발을 하고 뭐 굉장히 MSG가 많거나 하는 음식들이 유발을 하고 빛과 큰 소리 같은 것들이 많이 유발을 하는데 전정편두통 환자분들한테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오는 일기를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지나다 보면은 아 나한테 트리거가 되는 인자가 뭔지를 좀 윤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0: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었다. 예고 없이 폭풍처럼 들이닥치는 어지럼증도 있다. 갑자기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은 78세 조영철 씨.
2: 핑 돌아서 그 몸의 중심이 안 잡히고 한쪽으로 이쪽으로 쏠렸다가 이쪽으로 쏠렸다가 그래서 아프면 입원을 했으면 입원을 했지 응급실에를 달려온 적은 없었는데 너무나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0: 누군가 부축하지 않고는 한 발 내딛기도 힘들다. 갑자기 닥친 어지럼증, 혹시 뇌졸중 같은 심각한 뇌질환은 아닐까 걱정이 앞선다.
1: 일단 뇌에 대해서는 응급학과에서 CT도 찍어보고 그다음에 MRI도 간단한 MRI는 좀 찍어봐서 급성 뇌경색이라든지 뭐 뇌출혈이나 이런 문제는 없긴 합니다. 이 중에서 내가 이게 내 느낌이랑 제일 비슷한 것 같아라는 건 어떤 느낌이셨어요?
2: 이
1: 중에서? 예.
2: 몸이 흔들려가지고 똑바로 서 있기가 힘들었었어요. 그게 제일
1: 몸이 흔들리는데 혹시 왼쪽, 오른쪽,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있었나요?
2: 아, 양쪽으로, 이쪽으로도 흔들렸다, 이쪽으로도 흔들렸다 그랬어요.
1: 네, 손가락을 따라와 보십시오.
0: 먼저 간단한 안진검사를 시행한다.
1: 네. 목에 힘을 빼보세요. 제가 머리를 좀 흔들어 볼 겁니다. 목에 힘 빼보세요. 눈 떠보세요. 예, 지금 잠깐 눈 떠보세요. 지금 중요하거든요.
0: 머리를 흔든 직후 안진을 관찰해 양쪽 귀 평형 기능의 불균형 상태를 확인한다.
1: 지금 눈동자가 좀 튀는 안진이 있으세요. 지금 가만히 있을 때는 관찰이 안 되는데 머리를 흔들면 좀 안진이 관찰이 되는데요. 자, 지금 한번 눈을 떠보세요. 좀 보호자분 혹시 보이시는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팡팡팡팡 뛰는 게 좀 보였었는데
0: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정기능 검사가 진행된다.
3: 네, 양쪽 귀에다가 찬물이랑 더운 물 한 번씩 넣을 거예요. 귀에다가 물을 넣고 나면 일시적으로 어지러운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0: 온도 안진 검사. 귀 속에 자극을 주어 인위적으로 현기증을 만들어내는 검사다. 양쪽 평형기관이 제대로 반응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건강한 귀는 자극에 반응해 눈동자가 요동치지만 조영철 씨의 왼쪽 귀를 자극했을 땐 떨림이 거의 없었다.
3: 인사는 다 하셨고 지금 약간 어지러우셔서 눈 감고 좀 쉬고 계세요.
4: 손상 여린 사람은 이 검사를 편안하게 받을 수 없는데 어지러운 사람은
0: 조영철 씨의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1: 그리고 비디오 안진 검사라고 하는 거에서도 다 일관되게 왼쪽 귀의 기능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고, 예, 지금 만약 그렇게 돌린다면 고개를 빠르게 왼쪽으로 돌릴 때랑 오른쪽으로 돌릴 때랑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오른쪽은 문제가 없을 거고 왼쪽으로 할 때는 좀 더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온도 안진 검사에서는 왼쪽 귀가 100% 방귀관 마비 소견을 보였었고요.
0: 왼쪽 전정기관이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1: 그래서 전정신경염의 초기 또는 이제 아급성기라고 하는데 얼마 안 지났을 때, 아직 회복되지 않았을 때 전형적인 소견이고요.
0: 우리 귀 속에는 몸의 자세와 균형을 인지하는 전정기관이 있다. 반고리관과 이석기관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곳에서 수집된 평형감각 정보는 감각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된다. 하지만 전정신경에 염증이 생기면 뇌로 가는 평형신호에 오류가 생기면서 심한 어지럼증과 균형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이를 전정신경염이라고 한다.
1: 전정신경염의 원인은 현재까지는 대부분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그 전정기관, 평형기관은 양쪽 귀에서 오는 신호가 계속 뇌로 같이 전달이 돼야 균형을 잡고 있는 건데, 전정신경염이와 산쪽 기능이 뚝 떨어지게 되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불균형 때문에 계속 어지럼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독감 걸렸을 때 어떠세요?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막 고열, 몸살에 알아 누워야 되죠. 독감에 걸려서 그 급성기가 지나면 점점 몸이 회복돼 열도 내리고 이제 좀 움직일만 해지죠. 전정신경염도 이제 처음에 며칠 동안은 극심한 어지럼이 지속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어지럼증이 감소됩니다.
0: 조영철 씨는 약물 치료와 함께 전정 재활 운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어지럽다고 누워만 있으면 병을 키울 뿐 재활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1: 전정 재활 운동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정 재활은 만성적으로 어지러운 환자분들이 어지러움이 호전될 수 있도록 집에서 시간을 내서 수시로 하는 운동법이고요. 첫 번째는 눈으로 하는 운동에 몇 가지가 있는데, 두 팔을 뻗어서 한 45도, 각각 45도 정도로 뻗고 해서 고개는 움직이지 말고 눈으로만요. 그 다음 이번에는 손을 위아래로, 고개는 정면을 보고 눈만 위아래, 위아래 번갈아가면서 보시는 거예요. 이번엔 발을 앞뒤로 일직선으로 하고 무게중심을 확실히 잡으신 다음에 눈을 감고 20초 동안 유지하시면 됩니다. 발을 붙여서 일직선으로 걷는 거예요. 발을 앞꿈치, 뒤꿈치를 붙여서 천천히 균형을 잡고 똑바로 걸어가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 보행 운동 두 가지는 편안하게 걸으면서 이제 고개를 돌리는 건데, 좌우를 두리번 수평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걷기입니다. 이렇게 실내에서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밤에 한 번 더, 그래서 하루에 한 4번 정도를 10분씩 반복해서 운동을 하시면 점점 어지럼증이 감소되고 내가 균형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0: 어지럼증은 결코 이겨내지 못할 병이 아니다. 정확한 검사로 원인을 찾아내고 나에게 맞는 치료를 더하고 끈질긴 재활을 이어가는 과정. 그 곁엔 늘 함께하는 의료진이 있다.
1: 우리가 막 어지럼증이 있다고 하면 사실 주변 분들은 내가 너무 어지럽고 힘든데 뭐 MRI나 CT를 찍으면 아무 이상이 없고, 그러면 너는 뇌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근데 나는 정말 나 혼자만 외롭고 힘들게 어지럼증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제가 어지러운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지러워하는 분들 외로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해서 여러 과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치료하면 어지럼증으로 나아질 수 있고 건강한 100세를 누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5: 변이 딱딱하고 어떤 데는 돌덩이 같습니다.
6: 그냥 있는 대로 힘을 줘야 돼요.
7: 봐도 갈것이 조금 똑똑똑 떨어져 나와요.
8: 변비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증상이 아니라
9: 대변이 장내 오랫동안 정체가 되게 되면 또 합병증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변비가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시고 치료식을 거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8: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전신 질환이 되겠습니다.

0: 아,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2: 디스크 파열입니다.
1: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3: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4: 1566-8202.
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6: 우리 엄마는 집이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이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3: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4: 1566-8202.
3: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7: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 사라진다. 집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3: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4: 1566-8202.
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1: 이어서 취미는 과학이 방송됩니다.
2: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3: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4: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5: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4: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6: 갔다 올게.
7: 오렉스니까 즐거움도 오래오래.
6: 얘들아 나왔어.
8: 어머 아직도 움직이네.
9: 오래 쓰는 건 전지 오렉스.
8: 와 이거 진짜야?
10: 에이 설마 AI겠지?
8: 오 AI로 만든 거네.
1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온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닦을 수 있는 것. 타슴 안에 나의 삶이 실려있다. 로드 마이 로드 더 2027 타슴.
2: 제가 얼마 전에 그 지인들과의 그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다가 차갑게 식잖아요. 네. 얘들아, 왜 그런지 말해줄까?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이야.
3: 이 엔트로피를 하나 딱 넣었더니, 아이고, 요즘 과학 MC 한다고 되게 까다롭게네. 세상이 복잡한 거, 이게 다 엔트로피 때문이다. 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엔트로피가 그만큼 이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에서 아주 그냥 괜찮은 소재예요.
4: 그런데 엔트로피가 증가를 한다라는 게 네.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건 알아요?
2: 연력학이요? 알아야 돼요? 난 그런 거 몰라요.
5: 너무 당당한
2: 무질서. 무질서. 겉으로 이제 약간 무질서함.
4: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전공한 사람들도 이 개념을 되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2: 어려워 보이는데요?
4: 쉽게 가면은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거든요.
2: 아, 그래요?
4: 네. 그래서 오늘 쉽게 설명

0: 설명할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1: 좋습니다. 열 역학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쉽게 설명을 해줄 엔트로픽 1타 강사분이 나오십니다. 나와주시죠.

0: 빵준 교수님.
1: 예. 아유,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야, 뭐 믿고 보는 김범준 교수님이 오늘 오래간만에 네.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 취미는 가게 제 사회 멤버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는 김범준이고요. 전공은 통계 물리학입니다.
0: 아, 아유, 네, 환영을 하는데 박수를 쳐드립니다만 네.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게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MC 스퀘어 뭐 중력. 뭐 전자파 네. 뭐 그런 거 할 때 이제 전문가로 오셨었는데 엔트로피도 교수님이 전문가세요?
2: 사실 제가 취미는 과학에서 여러 네. 주제를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중에 오늘 이야기할 엔트로피가 제 전공인 통계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0: 그러면 지난번에 나왔던 것들은 전공 분야가 아닌 거예요? 네.
2: 잘 모르고 한 얘기고요.
0: 아, 시간이라든가 MC스케 이런 MC스케 이런 걸요? 일단 녹화를 떴다 이거죠. 방송은 나가고. 아, 좋습니다. 아, 원래 오리지널 나의 맞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 있는 종목은 엔트로피다.
2: 맞습니다.
0: 아, 엔트로피가 통계 물리학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2: 통계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통계 물리학은 사실 엔트로피로부터 출발해서 엔트로피로 끝나요. 그런 의미에서 통계 물리학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0: 아, 그게 약간 뿌리 같은 거네요.
2: 예.
0: 이름만 들어도 좀 어렵다는 느낌이 좀 오기는 오는데 과연 제가 오늘 어디쯤에서 포기할지
2: 포기 안 할 겁니다.
0: 주랍할지 우리 시청자들도 어디쯤에서 주랍할지 예, 참 궁금하기는 합니다. 어쨌건 오늘 엔트로피 끝장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열역학을 아까 말씀하셨죠. 열역학 네. 그게 뭐 연관성이 있습니까?
2: 열역학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큰 것들을 기술하는 양 사이의 관계예요. 예를 들어 이 기차칸을 그 가득 채우고 있는 기체의 부피 우리가 볼 수 있고 잴 수도 있잖아요. 압력도 잴 수 있고 온도도 잴 수 있죠. 그래서 온도, 압력, 부피 같은 것들을 물리학에서는 거시적인 양이라고 하거든요. 큰 것들을
0: 거시적인 양.
2: 큰 것들을 설명하는 이런 양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열역학이고요.
0: 열역학.
2: 통계역학은 이렇게 큰 것들이 미시적으로 원자부터 출발해서 뭐 온도, 압력, 뭐 부피 같은 양들이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해서 어떻게 보면 통계역학이 열역학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이론 체계라고 해도 돼요.
0: 아, 어쨌든 열역학도 되게 중요하네요. 네, 통계학도 중요하고 열역학도 되게 중요하다. 통계 물리학이 엔트로피를 정통으로 다루는 학문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2: 맞습니다.
0: 그러면 통계 물리학에서 정의하는 이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뭡니까?
2: 좀 걱정인데요.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0: 시작부터 약간 불안해져요.
2: 통계 물리학에서의 엔트로피의 정의는 주어진 거시적인 제한 조건이 있을 때
0: 네.
2: 그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미시적인 상태의 숫자에 관련된 게 엔트로피예요.
0: 네.
2: 사실은 그 미시적인 상태의 숫자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니라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0: 미시적인 게 경우의 수라는 네. 겁니까?
2: 육가락을 던지는 걸 생각해 보세요. 육가락 네 개를 던졌을 때 네 육가락 모두 다 등을 보이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0: 없어요.
2: 모라는 상태에 해당하는 미시적인 경우의 수는 모의 경우는 한 개예요. 그런데 한번 개를 생각해 보세요.
0: 개.
2: 네 개 중에 어떤 두 개가 등을 보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A, B, 오케이. AC도 있죠.
3: 그렇죠.
0: AD.
2: AD 있죠. BC 있죠.
0: BC 있네. 그 BD.
2: CD. 그래서 개에 해당하는 미시적인 가능한 상태의 숫자는 6이에요.
0: 오, 6. 아,
2: 그러니까 그게 그냥 경우의 수라는 게 그냥 그 얘기예요.
0: 아, 그게 경우의 수인 거야.
2: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네. 모, 개라는 건 아까 제가 얘기한 거시적인 제한 조건으로 생각하면 돼요. 모는 네 개 모두 다 등을 보이는 것. 개는 네 개 중에 두 개가 등을 보이는 것. 근데 개는 여섯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0: 그렇죠.
2: 그 여섯 가지 어떤 것도 다 가능하죠.
0: 맞아요.
2: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서 편을 둘로 나눠서 뭐 족구를 한다라고 네. 할 때 어떻게 두 팀을 나눌지를 생각하면 편을 똑같은 두 명, 세 명으로 나눈다라는 조건이 거시적인 규정이고요. 근데 누가 그러면 A팀, 누가 B팀인지를 여러 가능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미시 상태라고 하지만 사실은 더 일반 그 우리가 익숙한 용어는 그냥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요.
0: 경우의 수, 경우의 수.
2: 자, 근데 육가락을 던져봐요. 네. 그럼 뭐가 잘 나와요? 개가 잘 나와요.
0: 개가 잘 나오죠.
2: 그럼 이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이해하신 거예요. 끝.
0: 아, 그러면 당연히 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엔트로피가 더 크게 네, 생기는 네, 겁니까? 네.
2: 그래서 개가 나오는 더 확률이 더 크다는 게 개에 해당하는 경우의 숫자가 높은 거고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한마디로 하면 너무 간단해요. 확률이 큰 상황을 흔들었다 놓으면 우리는 확률이 큰 걸 볼 수밖에 없다.
0: 당연히 확률이 큰 것만 볼 수 있다.
1: 근데 보통 네.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아까 무질서라고 하는 개념하고
0: 그렇지. 퍼지는 거
1: 많이 예. 연결시키잖아요. 예. 근데 방금 설명해 주신 사례에서는
2: 무질서
1: 질서에
2: 없죠.
1: 대한 이야기가 없죠. 전혀 없었잖아요.
2: 저는 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리학자들은 엔트로피를 무질서의 정도로 생각하는 것을 조금 반대하거든요.
0: 맞아요. 아, 그래요? 근데 왜 무질서 얘기를 많이 하셨죠?
3: 저희도 무질서라고 그러는데.
2: 그게 이해하기가 쉬워서 그래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네. 제가 아는 주변 분 중에는 네. 집에 책장에 책을 꽂을 때 네. 독특하게도 빨주노초 파남보를 꽂는 분이 있어요.
3: 제가 그렇게
1: 해요. 네. 아, 진짜요?
2: 그런 거죠.
1: 책을
3: 까만색, 하얀색,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책.
0: 취향이지, 취향.
2: 저는 색깔별로 안 하고 주제별로 하거든요. 장훈재 교수님 제 책장을 무질서하다고 해요.
3: 아, 엉망진창이죠.
0: 이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는요. 네.
2: 저는 장훈재 교수님의 책장을 보면서 무질서하다고 하겠죠.
0: 네. 그렇죠, 서로.
2: 무질서란 개념을 물리학자들이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질서가 누가 보느냐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0: 그렇죠.
4: 사실 이렇게 엔트로피가 무질서가 증가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0: 그렇죠.
4: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게 되게 나쁜 의미로 보여지는 네. 경우가 많아요.
3: 이게 최근에 그렇게 물리 쪽에서 바뀐 거예요? 저도 아니, 배울 때 옛날 책은 왠지 물리책도 무질서도란 단어가 써 있었는데
2: 그게 대중과학 책들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무질서란 개념을 쓰긴 하는데요. 물리학자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있는 그런 그 엔트로피의 정확한 정의에서는 무질서란 얘기는 쓰지 않아요.
0: 아, 그래요?
2: 아까 그냥 그 개가 뭐보다 엔트로피가 더 큰 상태거든요. 그 얘기를 할 때 무질서란 개념이 필요 없어요.
0: 그렇다면은 제가 그 모임에서 저기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엔트로피를 얘기를 하고 누군가한테는 무질서를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엔트로피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얘기가. 네. 근데 이제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을 네. 엔트로피라는 개념까지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지 궁금하긴 해요. 어차피 그냥 되게 일어날 일인데.
2: 엔트로피라는 이야기가 등장한 것이 사실은 19세기고요. 19세기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다들 기억하시는 산업혁명.
0: 산업혁명.
2: 그러면서 산업혁명 때 등장한 아주 뛰어난 공학적인 산물이 바로 증기기관입니다. 그렇게 증기기관을 포함한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열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열기관이 하는 일들은 다 열이라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그걸 일의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일로 바꾸는. 그런 열기관이 등장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계속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열기관이 가질 수 있는 최대 효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
0: 열부터 시작이 됐구나. 네.
2: 근데 재밌는 건 당시엔 열이 어떤 건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열이 전달되는 에너지의 한 형태로 보진 않았고요. 어떤 물질의 하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손을 대보면 어떤 건 뜨겁고 어떤 건 차갑잖아요. 이건 우리가 주관적인 느낌일 뿐이에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물질 자체가 도대체 무엇이 달라서 우리가 느끼는 감각을 만들어내는지는 다른가? 사실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3: 이것 관련해서는 네. 이제 우리가 화학의 아버지라 불렸던 라부아지에가
0: 라부아지에.
3: 라플라스라는 수학자 겸 과학자와 함께 연구를 해서 열이라는 것을 측정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열도 마찬가지로 많으면 뜨겁고 적으면 차가운 거다. 또 빛 같은 경우에도 많으면 밝고 어두우면 어둡다. 그러니까 빛이나 열도 사실 원소의 한 종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그 일종의 최초의 그 원소 표에는 빛이랑 열이 들어있었어요.
0: 원소 표에 열도 들어있어요?
3: 열소라고 부르면서.
0: 아, 원소라는 것처럼 열소라고?
3: 네, 이 열소가 많으면 뜨겁고 적으면 차가울 것이다.
0: 아.
3: 여기서 이제 화학자들은 이게 진짜 물질이라고 생각을 했고.

0: 또 이제 수학이나 물리학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어떤 야, 에너지나 야. 양일 것이다. 알갱이가 아니다. 이게 계속 충돌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19세기가 되면서 야. 본격적으로 고민이 되는 거죠.
1: 근데 이제 그냥 열이랑 에너지랑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2: 네. 아, 이게 그 네. 다른 분야의 분들은 이걸 명확하게 구별하진 않는데요. 네. 통계 물리학 하는 사람들은 열하고 일하고 에너지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차이가 관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일을 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1: 가지고 있다. 일을 가질 수는 없죠. 일을 소유할 수 없죠.
2: 이상하잖아요. 네.
1: 네. 맞죠.
2: 그래서 열은 일 같은 거예요. 네. 열은 내가 전달할 수는 있지만 네. 열을 내가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 그 어떤 특정한 형태가 열이고 일이지 열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에너지는 갖고 있을 수 있죠.
1: 아, 그러네요.
2: 네, 에너지를 갖고 그래서 그렇지. 이런 걸 조금 어려운 얘기로 에너지는 어떤 거시적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를 기술하는 변수로 얘기하고요. 열과 일은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 변수, 상태 변수로 나누기는 해요.
1: 열은 전달에 대한 거고 에너지는 네. 이 에너지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2: 그쵸.
1: 그리고 언제든지 방출할 수 있는 그렇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개념은 아마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네. 이제
2: 그래서 물리학에서 열역학 우리 주제가 열역학이잖아요. 네. 열역학의 1법칙이 있어요. 열역학 1법칙이 혹시 뭔지 아세요? 대포크님?
1: 열역학 1법칙이요?
2: 1법칙이 있습니다.
1: 그 법칙은 제가 만들지는 않았어요.
2: 제가 대포크님에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죠. 네. 전달은 열과 일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만 원 있어요.
1: 어? 우와.
2: 돈을 드렸어요.
1: 네. 그럼 전 만 원이 생겼죠.
2: 받으시려고요?
1: 네. 일단 받았다. 자, 받았어요.
2: 그럼 생각해봐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만 원이 줄었다고 생각하시고 네. 데프콘님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만 원이 늘었죠.
1: 창고가 이렇죠.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와 데프콘님이 갖고 있는 전체 에너지는 일정하죠.
1: 아, 우리가 아. 갖고 있는 거는? 네. 이게 돈의 흐름이에요, 원래.
2: 이렇게 생각하면은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건 사실 별게 아니고요. 네. 제가 갖고 있는 걸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데프코님이 저한테 돈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달은 가능하지만 전체는 일정하다라는 게 에너지 보존이에요.
1: 그러면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는 거다.
2: 예,
1: 내가
2: 맞습니다.
1: 주거나 받을 수는 예. 있지만
2: 전체
1: 에너지는 분명히
2: 똑같다.
1: 동일하다. 예. 라는 그런 얘기죠.
2: 네, 예. 열역학 1법칙은 끝났습니다.
1: 예. 이게 열역학 1법칙. 1법칙이 끝났대요. 아니 근데 식은 커피도 다시 뜨거워지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닐까요?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2: 그러니까 이거를 그 따뜻한 커피가 있고 따뜻한 커피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까지 합해서 전체를 생각해봐요. 예. 그럼 따뜻한 커피가 식으면서 주변에 있는 공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올라가겠죠.
1: 그렇죠.
2: 근데 아까 우리가 제가 만 원을 드릴 수도 있고 만 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처럼 따뜻한 커피가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네. 그죠? 네. 그 주변에 그 공기에는 더 차가워지는 것도 얼마든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3: 가능은 하네요. 네. 네.
2: 그런데 변화의 방향은 에너지 보존 법칙만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뜨거운 게 식고 차가운 게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거지만 네. 뜨거운 게 더 뜨거워지고 차가운 거 더 차가워지는 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1: 그거 못 보죠.
2: 네. 그걸 설명하는 게 열역학 2법칙인 엔트로피 증가의
1: 근데 못 보는 걸 설명하려고 왜 하시지? 아니,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왜냐면 뜨거운 커피가 더 뜨거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과 그럼 그 밖의 것들은 더 차가워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웃기다는 얘기예요. 아, 확실히 과학을 하려면 여러분 일반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진짜 돌아야 돼요.
2: 아니, 저는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다들 그러는데 그렇죠. 생각해보면 아니 그게 왜 당연하지?
1: 그렇죠.
2: 왜 반대의 과정은 왜 발생하지 않지? 라는 걸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그렇죠. 과학이 출발한다고 할 수 있죠.
1: 자, 그러면 예. 이 엔트로피의 개념을 이제 누가 처음으로 이제 꺼냈냐?
2: 아, 예, 예.
1: 누가 제안을 했냐? 이게 이제 궁금합니다. 이게 다 아버지가 있어요. 라부아지에 화학의 아버지 다 있잖아요. 이렇게.
2: 있습니다. 예, 예. 엔트로피가 사실은 없던 단어예요. 누가 엔트로피라는 단어를 신조어로 만들어냈는데요. 이걸 만든 사람이 클라우지우스 과학자예요. 네. 뜨거운 거 더 뜨거워지고 차가운 거 더 차가워지는 것도 가능한 것 같은데 그건 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에선 끊임없이 늘어만 가지 줄지 않는 어떤 양을 생각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죠.
1: 줄지 않는. 네.
2: 이것도 열역학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랑 돌림자가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3: 에너지랑.

0: 에너지에서 약간 그 개념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네. 네.
1: 엔트로피.
2: 그 다음에 모든 물리학의 단어들의 끝에 Y로 끝나면 되게 어떤 정량적인 거거든요. 에너지. 오, 그래서 그렇네. 에너지처럼 EN으로 시작하고 끝이 Y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오. 근데 거기에 의미를 더 담고 싶어서 그리스어에서 트로피라는 개념을 갖고 와요. 그게 변화라는 뜻이에요.
1: 변화. 이름 짓는 것도 되게 고뇌를 했네요.
2: 고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네. 이 클라우디우스가 만들어냈는데요.
1: 만들어냈는데.
2: 클라우디우스의 아이디어는 사실 네. 간단한 거였어요.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에선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만 그쪽 방향으로만 열을 전달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줄어드는 양을 생각해보자. 그 줄어드는 양을 엔트로피라고 부른 거고요. 그 엔트로피의 수식적인 표현은 온도 분의 들어온 열 에너지의 양으로 정의하면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클라우디우스가 생각한 엔트로피가 어떤 건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그 이대한 교수님, 손 좀 줘보세요.
3: 네? 갑자기 손을? 갑자기.
2: 오, 저보다 좀 따뜻하시죠?
4: 숨겨왔다.
3: 아, 이게 따뜻해요?
2: 네, 저보다 좀 따뜻해요. 그래서 이대한 교수님은 온도가 높고, 네. 저는 온도가 낮죠. 낮잖아요. 네. 그때 이대한 교수님이 저한테 에너지를 전달하면 저는 그 에너지를 똑같이 받아요. 아까 우리가 생각한 에너지 보존 목적에 생각한 준 것만큼 받아요. 그런데 그때 클라우디우스가 생각한 건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체온이 높은 쪽이 더 작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3: 체온이 높은 쪽이 더 작다?
2: 네. 그래서 약간 수식을 좀 적고 싶은데요.
3: 이거 잴 수가 있는 겁니까, 근데?
2: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클라우디우스가 온도 분의 열로 적은 거예요.
3: 온도분의 열. 열.
4: 네. 온도분의 열.
2: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네. 이대한 교수님이 온도가 100이라고 할게요. 아, 200이라고 할게요.
3: 200. 네. 200짜리 열을 가지고 있고.
2: 네. 그리고 저한테 네. Q를 100을 줬어요.
3: 아, 에너지를. 네. 열을 100을 줬어요.
2: 네. 근데 줬죠. 이대한 네. 교수님. 네네. 그런데 저는 이걸 받은 거예요.
3: 네, 받았어요.
2: 준 거는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0: 그렇죠, 그렇죠. 뺏겼으니까.
2: 네. 뺏겼으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저는 아까 보니까 제가 더 온도가 낮아요. 100이라고 할게요.
0: 네네네.
2: 근데 요 Q는 똑같아요.
0: 플러스 100.
2: 예. 왜냐면 아까 열역학 1법칙 생각하면 준 것만큼 저는 늘죠.
3: 200 아니에요?
2: 100이에요.
3: 100이에요? 제가 100을 줬으니까.
2: 만 원. 아까, 만 원 그래요.
3: 아, 맞아, 맞아. 만 원하고 똑같으니까.
2: 그러면 클라우디우스의 아이디어는 이대한 교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200이라는 온도가 있었고요.
3: 네.
2: 근데 마이너스 100을 준 거잖아요.
3: 네.
2: 그래서 이대한 교수님은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0: 어, 그러네요. 마이너스 0.5밖에 안 되네요. 네.
2: 저는 100이잖아요. 네. 100인데 0? 저는 받았어요. 받았을 땐 플러스로 적어요.
3: 네. 플러스?
2: 이게 플러스 100. 네. 그럼 저는 1이죠.
3: 우와.
2: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줬는데 이대한 교수님은 엔트로피가 2분의 1로 줄고,
3: 줄고
2: 저는 엔트로피의 증가가 1이에요. 그럼 이 두 개를 더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1을 더하면
0: 2분의 1.
2: 이 과정. 온도가 높은 사람이 저한테 에너지를 주면 그 열을 전달하면 이대한 교수님과 저의 전체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플러스 2분의 1이 돼서 0보다 크다는 거야.
3: 그러니까 뜨거운 쪽, 이 뜨거운 네. 쪽은 열을 조금 잃어도
2: 네.
3: 엔트로피가 그냥 조금 네, 빼진 거고 네. 이쪽은 애초에 이제 그
2: 온도가
3: 부족하니까 온도가 네. 낮으니까 네. 이쪽은 당연히 받으면은 엔트로피를 좀 많이 받는다.
2: 그렇죠. 예.
3: 그렇게 예. 보면 되는 겁니까?
2: 그래서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면 예. 이대한 교수님과 저 전체 엔트로피 늘어나요. 근데 거꾸로 만약에 제가 똑같은 상황에서 에너지를 주면 저는 준 게 100인데 온도가 예. 줬으니까 저는 마이너스 100이에요.
3: 그렇죠.
2: 그러니까 저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3: 네.
2: 이대한 교수님 온도는 200인데 받은 게 100이잖아요.
3: 네.
2: 이때는 이대한 교수님은 2분의 1이 들어요.
3: 네.
2: 근데 이때는 마이너스, 저는 엔트로피가 줄어든 게 마이너스 1. 1. 이대한 교수님은 늘어난 엔트로피가 2분의 1이라서 전체를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로 음수죠.
3: 그렇죠.
2: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열이 전달될 때는 전체 엔트로피가 늘어나고 거꾸로 온도가 온도가 낮은 쪽에서 온도가 높은 쪽으로 열을 전달하면 네. 그럼 전체 엔트로피는 줄어들어요.
3: 그러면 영도에 물이 있어요. 그 여기 영하의 온도가 있고 그럼 이것도 엎어뜨리면 영하 쪽으로 흐를까요?
2: 아,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3: 이거 너무 궁금하네 또.
2: 엔트로피를 정의할 때 네. 온도 분의 열로 정의했잖아요.
3: 네.
2: 근데 이 온도가 절대 온도예요. 섭씨 온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 항상 플러스예요.
3: 항상 플러스.
2: 네.
5: 그게 클라우지우스가 그럼 엔트로피라는 건 항상 증가하는 거다라는 거에 기준을 세워놓고 그걸 맞아요. 설명하려고 만들어 놓은 네, 거죠.
2: 맞아요. 정확히 그거예요.
6: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온도가 뜨거운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가는 패턴을 뭔가 이 값이 증가하는 네. 방향의 변화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3: 네. 우리 교수님이 예전에 시간도
2: 아 그렇죠.
3: 그 흐른다. 예, 라는 예. 얘기했죠.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다.
2: 예, 예.
3: 엔트로피가 계속 시간을 흐를 때마다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한다.
2: 예. 예. 엔트로피는 증가하니까 항상 0보다 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시간이 미래로 흐른다고 생각한다. 시간의 화살이 가리키는 방향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이다. 라는
3: 시간의
2: 이야기가
3: 화살이 가리키는 방향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2: 방향.
3: 예전에는 이제 그 제가 좀 그때 이해하는데 조금 힘들었는데 오늘 다 얘기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결국에 모든 게 다 엔트로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클라우디스는 예.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이유를 뭐라고 본 겁니까?
2: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에서 늘어나는 양을 생각해 보자 정도예요, 사실은.
3: 아, 늘어나는 양을 네. 그냥 생각해 보자.
2: 증명했다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3: 아, 증명은 아니고.
0: 클라우디우스는 정말 자기가 만든 증가하는 양을 설정을 하긴 했는데 이게 왜 그런지는 몰랐던 거네요.
2: 아마 클라우디우스는 그 진정한 의미를 궁금해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19세기에서의 물리학은 거시적인 어떤 열역학적인 양들 사이에 관계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거시적인 양이 도대체 어떻게 드러나게 되고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진 않았어요.
3: 그러면 이제 이 엔트로피가 왜 증가하는지를 연구한 예. 본격적인 그 누군가가 또 있을 거예요.
2: 예, 그게 그 바로 누굽니까? 볼츠만이라는
3: 볼츠만.
2: 예, 볼츠만.
3: 아, 볼츠만 선생님이요? 예,
2: 볼츠만을 그 통계물리학자들은 통계물리학의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통계물리학을 만든 사람.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통계 역학은 가장 밑바탕에는 원자 수준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볼츠만은 클라우지우스의 엔트로피의 미시적인 근거를 처음 이론적으로 생각해낸 사람. 그 저 같은 한국의 통계물리학자는 볼츠만의 직계 자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3: 그래요?
5: 사실 모두가 그런 거 아니에요?
3: 진짜?
5: 만든 사람이니까.
0: 라부아지의 직계 자손인가요?
3: 라부아지의 몇 대손이죠?
5: 10대, 11대 될 거예요.
3: 이쪽은 볼츠만의 몇 대손입니까?
2: 저는 6대손인데.
0: 이게 여기 알고 계시네요?
2: 이게 딱 알아요, 다.
3: 아, 그래요?
2: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볼츠만의 학생 중에 에렌페스트가 있었고요.
3: 네.
2: 에렌페스트에게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울렌벡이에요.
3: 울렌벡.
2: 울렌벡은 이제 미국 미시간 대학에 있다가 한국인 학생을 받아요.
3: 오?
2: 그분이 작고하신 조순탁 교수님. 조순탁 교수님이 이구철 교수님을 가르치시고
3: 네. 네.
2: 이구철 교수님이 최무영 교수님을 가르치시고
3: 가르치는군요. 예, 예.
2: 최무영 교수님의 제자가 저거든요.
3: 거의 직계네요. 온라인. 온라인.
0: 저도 뿌리를 찾아봐야겠는데요.
3: 뿌리 어딜까? 블랙홀 아닐까? 아니 근데 둘 다 엔트로피 이야기를 했어요.
2: 네.
3: 근데 희한한 게 클라우디스는 열역학이에요.
2: 맞아요.
3: 볼츠만은 지금 통계물리학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왜 다를까요? 뭐가 달라요? 이거?
2: 클라우디스의 엔트로피를 보면 네. 뭐 온도, 열 같은 거시적인 것들밖에 없잖아요.
3: 네.
2: 그래서 이거는 미시적인 정보가 없는 정의고요. 볼츠만은 이제 입자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3: 입자.
2: 원자 분자로부터 출발해서 클라우디스의 엔트로피를 입자의 수준에서부터 어떻게 설명하면 되는지를 찾아낸 아주 유명한 위대한 사람인 거죠. 당시에 그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는 이론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요.
3: 네.
2: 압력은 아까 우리 본 것처럼 거시적인 거잖아요. 압력을 기체 분자의 운동으로 설명하는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3: 압력을?
2: 네, 그래서 압력이라는 게 그냥 돌아다니는 입자가 더 자주 더 큰 속도로 때리면 그게 압력이 커지는 거죠. 그런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던 볼츠만이 엔트로피도 이런 미시적인 입자의 수준에서부터 설명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3: 아니 근데 분자들이 이렇게 막 움직인다는데 이게 왜 엔트로피 증가로 이어지죠?
2: 아까 우리 클라우디우스 엔트로피 얘기할 때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에선 엔트로피가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볼츠만 이제 그 고민을 한 거예요.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전달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변화의 방향인데 왜? 생각해보니까 더 있는 거예요.
3: 뭐,
2: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 기차 칸이 있는데
3: 네.
2: 이 칸을 나눠서 장홍재 교수님 뒤쪽에
3: 네.
2: 모든 기체 분자가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3: 있었다.
2: 그다음에 여기 칸바퀴를 치웠어요.
3: 네.
2: 그럼 기체 분자가 확산돼서 이쪽까지 더 퍼져가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거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0: 그래서 볼츠만이 착안한 게 사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냥 그거예요. 윤돌이에요.
1: 왜요? 확률이요?
0: 네, 한번 생각해봐요. 이방 전체에 예를 들어 100개의 분자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100개의 분자 중에 저쪽을 왼쪽, 우리가 있는 쪽을 오른쪽이라고 할게요.
1: 왼쪽, 오른쪽, LR.
0: 네,
1: 예.
0: LR.
1: LR.
0: 그럼 100개 모두가 왼쪽에 다 있을 수도 있죠.
1: 네.
0: 그건 가능한 경우의 수가 한 개밖에 없죠. 그런데 저쪽에 50개, 이쪽에 50개 있는 건 LLR로 되든, LRLR로 되든 엄청나게 다양한 경우가 가능하죠. L과 R이 똑같이 50개 있을 수 있는 건 100개 중에 어떤 50개로 고르는지의 가짓수가 무진장
1: 맞아요,
0: 많잖아요.
1: 맞아요.
0: 그건 경우의 숫자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츠만이 생각한 게 잠깐. L만 다 있던 기체 분자들이 L과 R이 똑같은 숫자로 변하는 게 기체 분자의 확산이라고 생각한 거죠.
1: 아, 그럼 그게 엔트로피 증가한다.
0: 근데 그게 확률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우의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머니 안에 동전을 앞면과 뒷면 있는 동전을 가득 넣어요.
1: 네.
0: 처음에는 다 모든 동전 100개가 다 윗면을 보이는 상태의 주머니에 제가 얌전히 놨어요. 그다음 그걸 막 흔든다고 생각해 봐요. 막 흔들어요. 그다음 주머니를 열어봐요. 그럼 제가 처음처럼 모든 동전이 보이는 동전을 보겠어요? 아니면 앞면, 뒷면이 거의 비슷한 숫자가 있는 걸 보겠어요?
2: 섞여 있는 걸
0: 섞여 있는
2: 보겠죠.
0: 걸 보게 돼요. 그 이유가 섞여 있을 확률이
2: 높으니까.
0: 가만히 앞면을 유지하는 것보다 지금 큰 거잖아요. 이게 막상 이해하고 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건 확률이 큰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걸 볼 수밖에 없다는 걸 뜻할 뿐이에요.
1: 근데 완벽하게 앞이든 뒤든 싹다 그런 확률이 없을까요? 있을 거
0: 그게
1: 아니에요.
0: 얼마나 확률이 작은지는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1: 예.
0: 동전 하나당 앞면, 뒷면에서 두 가지가 있죠. 동전이 100개예요.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숫자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을 100번 하면 돼요. 확률이 2의 100승 분의
1: 예.
0: 1이에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1: 불가능하진 않는데 진짜 어려운 거예요.
0: 해보세요, 대나.
3: 방금 그 기차 얘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무 당연하게 보이지만 몇 가지 것들이 전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자들이 속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시간이 흘러야지만 엔트로피가 변화하는
0: 맞아요.
3: 거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간단하지 않은 개념 같다는
0: 그래서
3: 느낌이
0: 그게
3: 드는데.
0: 이것도 사실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을 통계 물리학에서는 섞임성질이라는 가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아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얘들이 다 뒤죽박죽 움직인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한참 기다렸다가 눈을 뜨고 보면 얘는 왼쪽에 있을 확률과 오른쪽에 있을 확률이 같아지는 상태로 간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건 가정이에요.
1: 가정.
0: 이걸 만족할 때만 사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엄밀하게 맞아요.
1: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항상 증가하는 건지 그 반대는 절대 안 일어나냐?
0: 얼마든지 일어나요.
1: 아, 얘기해 주세요.
0: 이게 여기에 기체 분자가 100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1: 네.
0: 100개가 다 왼쪽에 있는 거는 못 보고 거의 비슷한 숫자가 있는 거는 봐요.
1: 네.
0: 그런데 여기에 입자가 두 개가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엔트로피를 생각하면 두 개가 저쪽에 있고 여긴 하나도 없는 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두 개가 다 저쪽에 있는 상황 얼마든지 볼수 있죠.
1: 그렇죠.
0: 저기 하나, 여기 하나가 있는 게 가짓수는 더 높긴 해요.
1: 네.
0: 근데 그 확률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명확히 성립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입자가 많아야 돼요.
1: 많아야 돼. 많아야 되는구나.
0: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통계적인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하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입자의 숫자가 충분히 많을 때만 통계적으로만 성립해요.
1: 그렇죠.
0: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이 또 있어요. 얘가 아까 우리 제가 동전을 놓고 막 흔드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상상해 보세요. 이 주머니 안에 무슨 요정이 있다고 생각해
1: 네,
0: 볼게요.
1: 요정.
0: 제가 막 흔드는데 어쩌다가 그 중에 동전이 앞면이었다는 걸 뒷면으로 될 때마다 요정이 그걸 다시 앞면으로 바꿔. 라고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1: 네네네.
0: 그럼 제가 아무리 흔들어도 엔트로피가 늘어나지 않고 처음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필요해요. 그런 요정 없다.
1: 계속 되돌려놓는 그런 애가 없다.
0: 그거를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명확히 성립하려면 여기가 고립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1: 고립.
0: 완전히 고립돼 있어서
1: 네.
0: 누가 그거 와서 막 틀어놓으면 안 된다.
1: 중간에 개입자가 없어야
0: 네.
1: 된다. 개입하는
0: 고립,
1: 게.
0: 맞아요. 고립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입자의 숫자가 충분히 많아야 한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얘기한 섞임 정리도 사실 요구하긴 해요. 그걸 다 만족하면 엔트로피 늘어난다라는 거죠.

0: 그걸 만족하지 못하게 하면 줄어든 수도 있다는
1: 줄어들
0: 거잖아요.
1: 수 있죠.
0: 그러면 우리가 항상 절대 안 된다 했던 시간 여행도 고립계를 풀고 뭔가를 하면 가능한 수도
2: 아,
0: 있는
2: 그
0: 거죠.
2: 좋은 개념인데요.
1: 아, 시간 여행.
2: 엔트로피 증가하고 시간의 화살이 같은 의미다라고
1: 4차원의
2: 생각하면
1: 증가가.
2: 맞아요.
0: 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2: 아닐
0: 또.
2: 수도 있다면
0: 아.
2: 그러면 엔트로피가 감소한다고 해서 시간이 과연 과거로 가는 걸까라고 물을 수 있게 되거든요.
0: 그건 아직 모르는
2: 그건
0: 거예요.
2: 아직 몰라요. 근데 아마도 아닐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볼츠만이
1: 볼츠만.
2: 아주 의미 있는 수식을 제공해요.
1: 뭐 수식을 또 봐야죠, 예.
2: 이게 볼츠만의 엔트로피 식인데요. 이게 어떤 상수고요. 여기에 로그가 있고요. 그
1: 로그요?
2: 다음에 W. 이 W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냥 그 경우의 수예요.
1: 경우의 수.
2: 네, 그냥 경우의 수에다가 로그를 하면 그게 엔트로피 비례한다. 그 비례상수를 자기가 KB라고 부르겠다. 자기 이름단. 그래서 이게 그게 그거예요.
1: 근데 엔트로피를 왜 S로 표현을 했나요?
2: 이게 사실은 그 우연이에요. 명확히 왜 S로 했는지 잘 몰라요.
3: 그래요?
2: 네, 제가 알기로 그래요.
1: E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4: 에너지가
2: 에너지를.
1: 아, 에너지가 있으니까.
4: 너무 강력하게 그치. 자리 잡고
1: 그러네.
4: 있어요.
1: 에너지가 너무 강력하네.
2: E를 누가 갖다 썼으니까.
1: 아, 근데 S로 했을까, 왜?
2: 이게 독일어로 어떤 정리라는 뜻이 있기도 하대요. 자츠라는 단어가 있긴 한데요. 그래서
1: 예.
2: 여기서 온 S가 아닐까?
0: 클라우디우스가 정한 거예요, 그러면?
2: 아, 클라우디우스부터 S를 썼어요. 네.
1: 근데 이 로그 있잖아요, 로그. 네. 저 로그는 왜 나오는 겁니까?
2: 자, 볼츠만의 아이디어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엔트로피는 W의 경우의 수의 증가함수예요. W가 크면 그러면 엔트로피가 큰 사건이죠.
1: 이거는 대학교 그 제 공부용이다.
2: 고등학교.
1: 고등학교요? 이거는
2: W를 생각해 보세요. W는 곱셈이 돼요. 왜? 주사위 던지면 뭐 1부터 6까지 6가지. 동전을 던지면 앞뒤에서 2가지. 가능한 경우 하면 12가지거든요. 근데 엔트로피는 덧셈이에요. 로그 함수가 곱셈을 덧셈으로 바꿔주거든요. 볼츠만 이걸 유도한 거예요. 이게 왜 그 통계 물리학자들이 이 식을 보면 이렇게 흥분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W는.
1: 지금 되게 흥분하신 게 느껴져요. 옆에서. 네. 옆에서.
2: W는 그냥 숫자 세는 거예요. 맞잖아요. S는 연력학의 의미가 있어요. 그 숫자만 셌는데 연력학을 할 수 있다는 거야.
3: 이거 다시 누가 나한테 설명해 줘야 돼요.
2: 네? 통계물리학자들이 제가 아까 네. 통계물리학의 엔트로피로 출발하면 끝이라고 했잖아요. 네. 통계물리학은 그냥 이걸 계산해요.
5: 도대체 W가 경우의 수라고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건지.
2: 그 통계물리학에선 에너지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에너지는 이제 입자가 여러 개가 있으면 에너지가 얼마다라는 것도 거시적인 정보죠. 그 에너지가 얼마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 W가 몇 개가 되는지를 세요.
1: 아.
2: 그러면 얘가 엔트로피가 에너지의 함수로 적히거든요. 그럼 이걸 알면 끝이야.
4: 그 에너지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경우의 수만 세면은 그 공간 안에 있는 에너지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1: 아, W 경우의 수를 이렇게 셌는데 연력학적으로 설명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 아, 제가 이 식을 진짜 좋아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예요. 이거는 잴 수 있는 양, 이거는 잴 수 없는 양. 게다가 이건 미시적인 양이에요. 이거는 거시적인 양이다. 그러니까 미시하고 거시를 연결하는 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식이 그 볼츠만의 묘비에 있는 식이에요.
4: 아, 묘비 상단에 딱 이렇게 한 줄 겁나 멋있게 적혀있어요.
1: 아, 그 볼츠만 공식 S는 K, 로그, W가요?
2: 네. 네.
1: 세상은 왜 그 편에서 우리가 했던 얘기가 이제 세상이 복잡한 게 엔트로피 때문이라고
4: 맞아요.
1: 그랬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근데 이제 왜 자연은 약간 좀 질서 정연하게 보일까? 우리 인간들이 건들지만 않으면 되게 질서 정연하게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2: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그 자연에서 우리가 질서를 볼 수 있고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엔트로피가 증가할 때 요구하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고립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생명, 뭐 나무, 뭐 제 손톱이 자라는 거 이런 건 고립계가 아니잖아요. 외부랑 연결되어서 외부로부터 에너지도 흡수하고 정보도 받아들이고 하는 특히 생명 같은 것들은 엔트로피가 일방향으로 늘어날 아무런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과 모순은 아니다 라는 게 물리학자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답이고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를 물리학자들은 경이롭게 생각합니다.
0: 저는 생명에 대해 좀 부정적이긴 해요. 생명이 이렇게 우리가 낮은 엔트로피

0: 높이로 뭔가 만들어져 있다는 건 어딘가 더 큰 고립계로 본다면 그쪽에서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늘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전 생명은 일종의 우주라는 시스템의 에러였고 유지하고 존재하는 것만으로 어딘가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되게 경이로운 일이긴 한데 이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걸까라는
1: 회의론이 맞네요.
0: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1: 아니 근데 이제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면 예. 우주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2: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은 이렇게 에너지의 차이라든지 뭐 늘 차이가 필요하잖아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라고 하든지. 근데 이 차이가 없이 엔트로피가 커지면은 모든 게 평형이 된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은 우주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작아진다라는 소리예요. 천문학에서는 이거를 열죽음이라고 해요.
1: 열죽음.
2: 많은 사람들이 열죽음 하니까 이게 막 열이 막 가득 차가지고
3: 아, 그렇게 오해요? 네.
2: 폭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쪄죽거나 뜨거워져서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 죽는 거 아니야?
2: 아 맞아요. 차갑게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아서
1: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2: 그런 상황을 우리는 우주의 열죽음이라고 부르죠.
1: 그러니까 이런 법칙 하나 볼츠만의 법칙 하나가 작은 원자부터 이 어마어마하게 넓고 광활한 우주까지 다 통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법칙 있잖아요. 이게 진짜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볼츠만한테 딴지 건 사람 없어요?
4: 볼츠만의 아이디어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무런 에너지 손실이 없고 아무런 그 방해가 없으면 엔트로피는 늘 늘어난다라는 게 볼츠만의 주장인데요. 네. 그 맥스웰이라는 물리학자가 아주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1: 맥스웰이요? 네.
4: 맥스웰의 도깨비라고 불리는 사고 실험이에요. 실제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우리 기착한에 또 가운데 어떤 그 벽이 있다고 생각해요.
1: 벽이 있다.
4: 그리고 제가 아주 희한한 존재여서 네. 저는 그 벽에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은 저쪽에서 우리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빠른 애가 와요. 기체 분자가 빠른 애가. 아. 그럼 살짝 문을 열어서 이쪽으로 보내줘. 근데 저쪽에서 오는 분자를 가만히 보니까 느려요. 그럼 문을 닫아서 얘를 다시 저쪽으로.
1: 돌려 보내.
4: 예. 그리고 거꾸로. 이쪽에서는 내가 보고 있다가 이쪽에서 빠른 애가 오면은 돌려 보내고 느린 애가 오면 문을 열어서 저쪽으로 보내자.
1: 잠깐, 그럼 나누는 거 아니에요? 느린 애는 있죠? 네. 빠른 애는 있죠?
2: 그렇죠.
4: 그런데 제가 문을 열고 닫을 때 저는 사실 입자에 아무런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거든요.
1: 판단만 하는 거죠?
4: 네, 판단만 했어요. 네. 그런데도 나중에는 이쪽은 빠른 애만 있고 저쪽은 느린 애만 있으니까 최종 상태를 보면 엔트로피가 감소했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사고 실험을 제안해요. 그래서 이게 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공격으로 여겨지다가 이제 현대 물리학의 발전이 되는 과정에서 이 도깨비조차도 정보를 파악할 때 도깨비를 포함한 전체 엔트로피는 늘어난다라는 걸 보이게 돼요.
1: 왜냐면 도깨비가 설치니까. 아니 도깨비가 엄연히 설치는데 엔트로피가 늘어나야지 이거를 안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4: 이 맥스웰의 도깨비에서 그 통계 물리학자들이 배운 놀라운 교훈이 정보를 알아내는 것 자체. 빠르고 느리고 그거 자체가 이 전체 엔트로피를 늘리거나 줄이는 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1: 도깨비를 동원을 해가지고 엔트로피를 뭐랄까
4: 낮출 수 있다라고
1: 맞출 수 있다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4: 그건 아니다
1: 안 됐다라는 거죠. 맥스웰도 대단하신 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도 볼츠만의 제대로 대적할 수는 없다. 이 정도면 볼츠만 같은 경우는 그럼 과학계에 어마어마한 슈퍼스타 아닌가요?
4: 지금은 모든 통계 물리학자들이 우리 아빠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네. 당시에는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아서 많이 힘들어했던 걸 잘 알려져 있어요.
1: 공격받았어요?
4: 네, 그때는 네. 원자라는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1: 그렇죠.
4: 근데 볼츠만이 미시적인 입자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런 걸 설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네가 봤어?
1: 안 본 거 얘기하지 말라고.
4: 그때 이분을 공격했던 논리실증주의의 과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에른스트 마흐라는 과학자이자 과학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1: 공격해서 그분이 대표적으로 공격한 사람입니까? 네,
4: 이분이 갖고 있는 논리실증주의 철학의 그 근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것들만이 과학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1: 아, 증명한 것들만 얘기하자. 팩트만 얘기하자.
4: 보세요. 엔트로피는 측정할 수 있어요. 아까 클라우디우스 엔트로피. 그 화학자도 측정할 거예요. 그죠?
0: 네, 저희도 하죠.
4: 근데 W 측정할 수 있는지.
3: 경우의 수. 아.
4: 경우의 수를 어떻게 측정을 해? 그래서 이식만 갖고도 마흔은 엄청나게 불만이 많았어요. 아,
1: 판타지다. 과학이
4: 측정할,
1: 아니라.
4: 그렇죠. 측정할 수 없는 걸 갖고 어떻게 과학을 만드냐. 아. 그래서 볼츠만이 살았을 때만 해도 원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아무런 증거가 사실 없었을 때거든요. 맞아요. 근데 볼츠만은 원자의 기반에서 자기의 통계 역학을 만든 거고요.
1: 원자랑 경우의 수 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군요. 당신이 사입이다.
2: 에른스트 마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명해요. 모든 사람들이 알잖아요. 마하 1.
1: 마하 1.
2: 마하 2.
4: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그
1: 마하 1, 마하 2의 속도로 괴롭힌 거 아니야, 볼츠만. 어?
4: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그 볼츠만이 1906년에 그 이태리 북부에 그 트리에스트 위에 있는 거기 휴양지에서 자살을.
1: 아, 참 이거 말도 안 된다.
4: 근데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논문을 네 편을 쓰는데 쓴 논문 중에 한 편이
1: 하나가 뭐예요?
4: 예, 원자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거의 확신시킬 수 있는 연구를 발표해요.
1: 아, 1905년에 네, 그 아인슈타인 운동. 예. 볼츠만이 죽기 전에 아인슈타인이 예. 원자의 존재를 예. 밝혀냈네요, 그냥. 예,
4: 그런데 볼츠만은 그 이야기를 잘 몰랐던
1: 거예요. 이거 못 봤어요?
4: 못 봤던
2: 것 같아요.
0: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면
1: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공격을 많이 당하니까 정신적으로 힘들고 아예 그냥 이런 과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아예 손을 놓고 있다 보니까 최신 이런 뉴스 같은 거를 그쵸. 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이분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묘비에 막 새겨지고 하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 더 괄괄거려야 돼. 살아있을 때 더 지져야 돼요. 더 짓고 더 싸우고 해야 돼요. 100년이 지난 오늘의 이 볼츠만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4: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통계물리학을 만든 시기. 통계물리학은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로 시작해서 이거로 끝이에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그냥 확률이 큰 사건은 우리가 관찰할 수밖에 없다는 것뿐이어서 이게 틀릴 수가 없어요. 아. 제 입장에서 일종의 메타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론이 바뀌더라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위배할 수 없는 이론의 이론 같은 입장이어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어긋난 그런 실험 결과가 관찰되는 미래를 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워요.
1: 절대적인 어떤 그런 그 엄청난 그 업적을 올리신 건데 살아있을 때는 참 힘드셨는데 과학이 결국에는 볼츠만을 증명해 줬어요. 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숙제 하나를 좀 끝낸 느낌입니다. 네, 늘 어렵게만 느껴졌던 엔트로피가 우리 김범준 교수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뭔가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된 것 같다. 그런 또 결론이 났습니다.
5: 일어날 일이 일어난다는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우리 각각의 존재들 혹은 우리 지구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생명체들이 되게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들이 맞아요. 일어난 결과물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같이 재밌게 공부해보면 생명 공부를 같이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0: 사실 우리가 만들어져 태어나서 이렇게 만난 것 자체가 물감통에 섞인 물감이 가만히 놔뒀는데 갑자기 색깔별로 분리되는 일보다 더 희귀한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우리 교수님은요?
4: 그 엔트로피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게 확률이라는 개념이잖아요. 무작위성 확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좀 좋겠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굉장히 나쁜 사건이 우연이라도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자꾸 아, 내가 도대체 전생에 뭘 잘못했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은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일이 생겨도 일단은 너무 내 탓을 하지 말고 예. 엔트로피로 돌려라.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네. 예. 어쨌건 오늘 진짜 뭐 우주를 지배하는 이 엔트로피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또 예.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젊은데 나한테 치매 약간 전조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닌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0: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좀씩 빨리 생기고 있어갖고
6: 요즘은 40대, 50대에도 치매가 많아지고 있어요.
1: 또 치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6: 초기는 더 심각한 게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신경세포가 다 죽었어요. 증상이 없는 정상인에서도 100% 알츠하이머로 가요. 드디어 혈액 한 방울로.
1: 네? 아, 완전 간단하네. 희망이.

0: 넘치네요.
1: 치매 예방법 중에 뭐가 제일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2: 일단은 저는
1: 체계적으로 치매를 붙잡을 수 있는, 아예 네. 잡을 수 있는 네. 뭔가가 좀 나오려나 보다라는 희망이 생기는 네. 거죠.
3: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4: 문자 없이는 어디 외출을 못해요.
5: 제 모류 방향, 가르마 방향하고 가발은 까맣고 머리가 하얀면 연결이 안 되니까
6: 숨을 쏟아 보면 엄청 더워서 더 많이 납니다.
7: 여름이 최고 싫어요.
8: 독일풀이 그냥 저를 또 발목 또 잡고 있습니다.
9: 끝났습니다.

0: 도넛도 줘요? 도넛도 먹고 싶어?
1: 싱싱해. 많이 컸네. 유기견 28 아이들과 유기묘 9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아이고, 이쁘지? 이쁘지?
1: 치루야, 지금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거부를 하고 있어서. 앨리 앉아. 지금 심장 상태 좀 치료 중에 있어요, 앨리가. 흥분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쇼크가 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3: 제가 느꼈던 조제의 매력을 이번엔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4: 오마르드.
5: 아이고.
3: 세상의 모든. 아, 너무 또 감동적이네요. 이 맛에 온전하러 온 거죠. 대단한 자연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있네요. 또 조제아에 오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0: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어?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over 727,000 people die by suicide each year.
1: 지금도 어딘가에선 40초에 한 명씩 자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났습니다. 로리 오코너. 그는 심리학을 기반으로 자살행동 이론을 정립한 심리학자이자 그 이론을 기반으로 자살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실천적인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역시 누군가를 잃은 경험이 있죠.
0: If you are concerned about a loved one, please, please reach out. Please ask that person, are you having thoughts of ending your life?
1: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가요? 그의 강의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방법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채널 돌리가 지친 당신, 이제 EBS로 오세요. 토요일 오후 5시 40분, 최후의 인류. 토요일 저녁 6시 35분, 한국기행. 토요일 밤 11시 5분, 해바라기. 일요일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일요일 오후 5시 40분, 세계 테마기행. 일요일 밤 11시 10분, 노브레시. 주말에 만나요, EBS.
2: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3: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4: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5: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4: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어서 2016 헬로 루키가 방송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저희는 이제 건반과 드럼의 듀오로 연주 음악을 하고 있고요.
1: 흔하지 않은 구성의 악기 팀이다 보니까 저희는 악기가 단축되어진 만큼 둘만의 호흡이 분명하게 있고 저희가 이겨낼 무게는 저희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 무게만 잘 이겨내면은 좋은 무대로 끝날 것 같습니다.
2: 저 체감한테 라이브 편곡 맡겼잖아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뭔가를 이렇게 같이 해보고 싶은 거를.
0: 네. 혹시 다들 미술관 가보셨나요? 큐레이팅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리플스 콜리딩이라는 음악입니다. 물결의 부딪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물결이 부딪히고 또 물결이 흐를 때 또 온도도 변하고 색채도 변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물멍하듯이 잘 바라봐 주시고 깊게 들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0: 키가 멋있네. 심상치 않은데?
1: 언제 되는 팀은?
2: 폴리아모리 팀. 네.
3: 폴리아모리요.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4: 저희는 2인조 인스트루멘탈 포스트랍이고요. 한 두 명이서 음악을 만들지만 정말 큰, 정말 웅장한 사운드를 만드는 폴리아모리입니다. 일단 똑같은 이 폴리아모리 음악을 세 명이서 하고 네 명이서 하면은 지금 보는 멋이 없을까 생각해요. 딱 두 명이서 하니까 저걸 어떻게 하지? 저게 되는 약간 이런 신기함을 주고 싶었고 귀 아플 거예요. 정말 크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0: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좋은 얼굴이에요, 사실. 음악을 정말 잘하는 얼굴이거든요.
1: 힙힙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두 분의 멋진 요 비주얼하고 팀명이 핏핏이니까 요게 좀 상반된 느낌이 있는데
2: 맞습니다.
1: 요거는 좀 의도된 것인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2: 어느 부분이 상반된 건지 네. 제가 납득이 잘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는 질문이라서.
1: 내 스타일이다. 어떡하지? 너무 제 스타일이세요. 방금 질문이 이상하게 써져가지고.
2: 아예 납득이 안 되는
1: 질문. 그러니까 나도 납득이 아예 좀 그냥 귀여운 팀인데.
2: 맞습니다.
3: 온라인 사이트에 형이 이제 업로드한 노래를 듣고 제가 이제 연락을 해서
4: 제가 힙합을 갔는데 야쿠자처럼 그런 차림새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머리도 막 길고 막 해가지고 이상한 화려한 셔츠 같은 거 막 입고 해서 저 사람 아니겠지? 다 이상했는데 이 친구였습니다.
3: 그러고 탔는데 돌멩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또 눈알 막 우락부락 해가지고 꼬마돌 앉아있어서 이제 당황했습니다.
5: 오늘 무대를 위해 네. 준비한 필살기였습니다.
4: 저희 음악이 필살기입니다. 저는 진심이네. 약간 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오, 진짜 좋아, 노래. 노래 너무 잘 만들어. 여기는 지금 사람들 다 좋아했을 것 같은데?
3: 이어서 EBS 스페이스 공감이 방송됩니다. 채널 돌리다 지친 당신, 이제 EBS로 오세요. 토요일 오후 5시 40분, 최후의 인류. 토요일 저녁 6시 35분, 한국기행. 토요일 밤 11시 5분, 해바라기. 일요일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일요일 오후 5시 40분, 세계 테마기행. 일요일 밤 11시 10분, 노브레싱. 주말에 만나요. EBS.

0: 오만하다, 떨떠름하다, 귀찮아한다.
1: 좀 귀찮은 모습을 많이 본 것 같긴 해요.
2: 허키용
3: 글쎄요.
0: 진짜 참 프로듀서.

0: 최우수 랩앤 힙합 음반 부문 수상자는 허끼시바 새끼.
1: 하여튼 요 상이 제가 앞으로 음악할 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프로듀서 허끼시바 새끼. 이름 때문에 뭐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했는데 진짜 그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꼼꼼하게 작업을 많이 해온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 했던 것만 치면 다 해봤습니다, 거의. 여기 놓여져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은데 제대로 할 줄 아는 거는 한 가지가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결국에는 혼자 못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음악은. 다 친구들과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같이 놀아야 되고 외톨이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과. 저도 그렇게 되기 진짜 싫어. 같이 하고 싶어. 친구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0: 경기백은 20살 만에 되게 어릴걸요?
1: 하고 카운트 두번 하고 그냥 들어가는 걸로.
2: 네.
1: 하나, 둘.
0: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뭔가 자기 꿈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멋있고 부럽고 한편으로는 돕고 싶은 것도 많고 제가 도움 받고 싶기도 하고.
3: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그냥 음악의 약간 본질을 아는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는 프로듀서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스페이스 공감이니까 아 밴드셋 해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제가 그런 밴드셋 무대들을 보고 재밌던 경험들이 많아가지고 드럼까지 들어오면은 진짜 제대로 된 세션이 완성되고 제가 꿈꾸던 그런 무대를 할 수 있으니까.
0: 이거는 계획이 없었던 일인데 드럼을 치는 것은 그래도 제가 불렀는데 뭐라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되게 재밌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0: 아, 쟤 진짜 근데 좀, 쟤 좀 특이해요. 진짜 이상해. 딱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좀 특이하지 않아요.
1: 허키 형하고는 조선 세비지라는 노래로 처음 형을 알게 됐고요. 윤활유 같은 그런 존재예요. 제가 이제 어떤 곡을 작업하다가 보면 그런 작은 디테일에 너무 매몰돼 있을 때 이제 허키 형이 좀 이성적으로 꺼내주고 더 멀리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좋은 프로듀서인 것 같아요.
0: 대통은 공연을 정말 잘하고 저는 공연 잘하는 아티스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0: 잘 오시네요.
1: 비상사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0: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노래도 박희영과 같이 했던 Yeah.

감사합니다. 다음 노래는 허키 형과 처음 이제 또 알게 됐을 때 처음 같이 작업.

큰 산골 사시사철이 푸른 기운으로 짰고 먼저 비옥한 흙 위에 털을 잡고 친한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텃밭을 깎고 긴 군방들 문 옆집에 김씨 파란 하늘 위로 목매운 연기를 피우고 있지 불을 지피고 빨아당기지도 기

0: 감사합니다.
1: 제가 또 이미지는 이런데 교육적인 내용의 곡이 꽤 있거든요. 가장 먼저 굴릴 수거부터 짚고 넘어가야지. 의심 물에 불린 플라스틱 기름 때를 깨끗이
2: 약을 치지 않은 레시피. 우리가 몸을 예방 차원에서 건강하고 항상 튼튼하게 지키자는 입장에서
3: 유연성 운동이 있고요, 근력 운동이 있고요. 뿌리 채소의 대표는 당근, 열매 채소의 대표는.
1: 저는 부산에 있을 때 농사를 한 2년 정도 해봤거든요. 텃밭 채소, 오이, 가지, 토마토. 뭔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계절에 밀접하게 계절을 느끼면서 지낼 수 있는 경험을 했거든요. 자연이 제일 저를 만족시켜주는 것 같아요.
0: 밥이 뭐야? 실제로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제일 우리 몸을 구성하기 때문에 우리 잘 골라 먹어야 돼요. 항상 제철 음식들 잘 챙겨 드시고 형 제로콜라 좀 끊으시고요. 렛츠고!
3: 건강식! 채소의 대표는 당근, 열매 채소의

햇빛 후식으로 벌꿀에 절인 개비 오미자와 매실의 진한 애기 주는 풍미가 걸출한 MC 난 흔해 빠진 잡곡들 사이 백미 농약을 치지 않은

0: 감사합니다.
1: 표현은 부적은 네 기준이지 그건 네 나라에서 누구든 볼만한 없다는 애가 오히려 가짜 아님 사짜야 와중에 보는 놈들이 사짜지.
2: 또 빼놓을 수 없는 친구가 저의 요즘 그 유튜브에서 그 저에 대한 그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자꾸 퍼뜨리고 다니는 어떤 악의 세력 중에 한 명인데요. 악의 세력. 하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이센스 모시겠습니다.

0: 저부터 때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서로 알고 이렇게 친하게 된 것도 되게 초반이었고, 이 친구 참 흥미롭군. 서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되게 재밌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1: 이제 작업 첫 시작인데, 그 형이 저의 예전 앨범부터 아예 쫙 듣고 온 거예요. 그리고 딱 한마디 했어요. 센스 씨, 이제 라임을 더 써야 된다. 에? 나 라임이 되게 많은데. 또 새 앨범을 내려면 좀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된다. 충분히 고민한 것 같고, 진짜 적절한 어떤 피드백인 게 그냥 몸으로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고, 느껴서 한 말인 게 느껴졌고, 그래서 첫 만남에 그냥 바로 믿은 것 같아요. 작업할 때 제가 막 가사 쓰고 있고 이러면은 이 자세로 이렇게 허공보고 있거든요. 이 상태로 제가 웅얼웅얼 하는 거, 그거를 그냥 계속 듣고 있고 신경 쓰고 있고, 그래서 제가 뭘 할 때 이렇게 바로 반응 오고 이러니까 아, 형은 음악에 대한 집중력이 엄청나다. 그래서 되게 믿음직한 느낌. 아, 귀인이죠, 저한테는. 형, 저금통 만약에 말도 안 되게 100만 장 팔려. 어? 형,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음악 하려고 돈 번다. 음악에서 돈 벌어서 뭘가 아니라 순서가 바뀐 걸 보고 그때 삥 맞았거든요? 아, 저래서 잘하는구나. 뭐, 심드렁하고, 뭐, 이런 거는 그냥 표정이 그런 거고, 진짜 다 도와주고, 저한테 유효타를 많이 터뜨리게 해줬죠. 아, 너무 허키 형 찬양으로 가는데 다른 질문 없나요?

0: 펜스는 제가 볼 때는 공연 자체는 정말 최고 아닐까? 힙합 아티스트 중에서는 역대급 아닐까요?
1: 이센스입니다. 이센스. 허키 형의 올바른 정보를 늘 얘기하고 다니는 기자 정신을 갖고 저 형의 거짓말을 파괴하고 다니는
2: 나는 나란 거 가지가 나
1: 아란 거 하지 않지
2: 나를 할래 나란 거
1: yeah.
2: 나는 나란 거 가지가 나란 거
1: 맨

0: 세워 인퓨처. put your hands up. 조심 한번 더 세워 인퓨처 플레이어. 어, 편집 좀 너무 많이 줬어. 아, 편집 알아서 해주겠지.
1: 야, 그거 내가 해야 될 수도 있어. 굉장히 힘든 일이야.
0: 물 한 잔 마실게요.
1: 욕 좀 자제하세요.
0: 아, 그렇습니다.
2: 저는 다 좋은데 What the Hell이라는 노래가 좀 기억에 나는 게 저가 혼자 그걸 작업했다라고 하면 뭔가를 더 많이 했을 텐데 분명히 옆에서 댄스가 이거 이 정도면 완벽하다라고 옆에서 말을 해줘서 그냥 그 작업하다 멈춘 트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이 만든 거죠. 이게 누군가랑 같이 뭘 한 공간에서 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좋은 거구나. 그게 이제 협업의 묘미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그런 거를 더더욱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3: 와, 협업의 묘미를 느꼈다는 말을 요렇게나 듣지 직접 그런 말을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찬사가 뭔지 아세요? 끝! 허, 울겠노. 하차.
0: 부처님 있어.

0: 감사합니다, 오늘. 허키 형이 너무 좋은데 불러줘서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갑니다, 여러분. 욕한 거는 다 무대 장치예요. 코미디언이 관객 욕해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것처럼. 무례하려던 거 아니었습니다, EBS. 땡큐. 여러분, 감사합니다. 피스 피스. 허키 시바 새끼 사이코패스.
1: 저는 무대에 서는 것도 재밌어 해요, 사실. 근데 저 좀 관종이라 그런 거 좋아하는데, 사실은 뒤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걸 보고 있을 때가 제일 편해요. 사실 저 이런,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으면 제가 뭐 하는지 모르니까. 되게 유명한 노래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가끔씩 있어요. 되게 모두에게 사랑받는 음악을 한번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막연하게 상상을 하죠. 모든 음악인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 이글스 호텔 캘리포니아 듣다가 이런 전 세계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곡을 만든 기분은 어떨까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진짜 기분 좋겠다. 그런 막연한 상상. 평생 그거. 아, 그 얘기 안 하죠. 하고 싶어. 평생 그 음악이 없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돌이켜보니까. 그 신기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게. 네, 진짜 오랫동안 그렇게 신나게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고 항상 잘 됐으면 좋겠고 편안하게 계속 즐거운 마음으로 음악했으면 좋겠는 그런 친구들. 예! 이러면 잘한다. 뒤에서 응원하는 느낌. 화이팅!
2: 그 질문 보고 허키 형이 만약에 방송 보면 허키 형 스페이스바 누를 것 같거든요. 아, 이건 못 보겠다. 저도 비슷한 기분이에요. 따로 얘기할게요.
3: 허키 형. 첫 번째 노래 시작. 딱 바로 시작할 때가 저는 너무 신나고 좋습니다.
4: 아, 허키 형 콜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걱정돼요. 조금 당뇨의 위험이 있다. 밥 먹고 이제 산책 필수로 하고 헬스장 가서 이제 근육 만들고 해야죠.
5: 이어서 EIDF 걸작선이 방송됩니다.
6: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재해.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7: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6: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나나이비어.

special project.

하셨어요?

0: مالی
1: نال سیکتور دونی مزاری میدونم میری کوک.

درس دوم، گلهای سرخ و زیبا در باغ خانه.

درس سوم زراعت و پرورش درختان دارای اهمیت اقتصادی می باشد.

Хорошо. Мы с тобой.

0: 거네.
1: چیز بند کنیم علی سیما سنج خو
2: خور بزرگی
1: این نه

Kitab as mães, é. Kitab as mães, fechado.

0: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대변.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방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편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호호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2: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EBS 비즈니스 리뷰가 방송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먼저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마케팅에 관한 가장 흔한 오해는 마케팅을 단순히 광고 홍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경영대학에서 마케팅 가르치고 있는 박지혜 교수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심리와 행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케팅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다양한데요. 저는 마케팅을 소비자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소비자의 아주 중대한 불편함을 가장 우월한 방식으로 해결해주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소비자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따라가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 실제 팩트보다 더 중요한 소비자의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자,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양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비자를 기다리게 만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가전제품 서비스 센터 배송 이런 상황은 아주 흔하죠. 자, 소비자를 기다리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우리 마케팅 실무자들은 두 가지 대기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상 대기 시간을 알려주고

보고 기다리게 하는 방법. 자, 두 번째는 예상 대기 시간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기다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실무자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까요? 소비자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각 조건에서 소비자를 똑같이 20분 기다리게 합니다. 기다린 후에 내가 더 짧게 기다렸다라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어느 조건에서 나타날까요? 답은 첫 번째, 예상 대기 시간을 알고 기다린 소비자가 똑같은 20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대기 시간을 알고 기다리면 다들 어떻게 하세요? 자, 20분이라는 주어진 시간을 아무도 안 시켰는데 내 나름대로 참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친구랑 전화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뭐 못다한 업무를 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재밌는 소셜미디어 컨텐츠 소비할 수도 있겠죠. 즐거운 일을 하면 우와 시간이 정말 빨리 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반대로 시간을 공지받지 않고 기다리게 되면 자,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불확실한 상황은 사람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관련 정보, 시계를 자꾸 확인하게 되죠. 자, 이 과정은 절대 즐겁지 않습니다. 정말 지루하고 힘이 들죠. 똑같은 시간을 기다렸지만 힘들고 지친 시간을 보내게 된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디게 갔다, 오래 걸렸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소비자를 대기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예상되는 대기 시간을 알려주고 기다리게 하는 편이 똑같은 시간을 기다리고도 더 짧게 기다렸다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업이 이 인시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 제품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요즘 무선 청소기 참 많이 쓰시잖아요. 자, LG전자가 호주, 미국 등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청소기를 사용할 때 경험하게 되는 소비자들의 불편함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중 가장 큰 불편함 중에 하나는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 청소하는 것 자체도 즐겁지 않은 일인데 이 공간을 막 옮겨 다닐 때마다 벽에 콘센트에 전선 꽂았다가 뺐다가 반복해야 되잖아요. 너무 번거롭습니다. 전선도 자꾸 쫓아오고요. 엉키고 꼬이고 하잖아요. 자, 이런 불편함들을 없애주고자 LG전자가 엄청난 기술력으로 과감하게 전선을 없애면서 탄생시킨 제품이 바로 이 청소기. 자, 2015년도쯤에 한 TV를 틀었다면 많이 보셨을 그 제품입니다. 광고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상외로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청소 시간 때문이었는데요. 자, 이 제품의 사용 가능 시간이 17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하나같이 에? 17분? 17분 안에 청소를 어떻게 다 해? 라고 반응했습니다. 자, 왜 17분이 문제가 됐던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청소하실 때 어느 정도 청소 시간을 고려하고 그 시간을 비워두시나요? 뭐 어떤 분들은 1시간이다, 뭐 어떤 분들은 2시간, 심지어 반나절 걸린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LG전자에서 정말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출시했을까요? 아이, 그건 아닙니다. 사실 이 17분은요, 배터리로부터 오는 한계도 있었지만 실제 30평대 아파트를 이 대형 청소기로 청소하는 시간은 20분이 채 걸리지 않더라는 것을 LG전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실제 청소에 소요되는 시간이죠. 즉, 팩트와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청소 시간에 큰 간극이 있었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청소 시간에는요, 청소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도 포함되고요. 청소기를 꺼내오는 시간도 필요하죠. 청소가 끝난 다음에 청소기를 정리하는 시간,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청소하고 샤워하는 시간까지 모두 청소 시간으로 포함하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시간을 합했더니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청소 시간은 최소 60분 이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청소기를 17분밖에 못 쓴다고 하니까 이 청소를 하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구입을 꺼리게 됩니다. 자, 결국 이 제품은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그 청소 시간을 이겨내지 못해서 일단 현재는 판매를 보류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소비자의 인식을 충족시켜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건 시장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사실 차세대 식품 시장으로 가장 주목을 받았지만 비건 시장의 수요는 실제 정말 작습니다. 시장이 크다고 하는 미국에서조차도 2%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거의 없는 시장이라고 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비건 제품을 만들어서 비건 소비자들에게만 판다는 것그 자체는 특히 대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수익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 비건 제품은 일반 육류를 섭취하는 소비자들한테도 팔아야 그 수익의 규모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소에 비건 식품 혹시 구매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자, 없으시다면 왜안 드셔보셨을까요? 실제 기존 비건 식품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해 보면 구매 경험이 없는 소비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왠지 맛이 없을 것 같아서. 자, 먹어보지도 않고 맛이 없을 것 같다니. 그건 말이 됩니까? 왜 그럴까요? 자, 그건 실제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비건 버거 패티의 색이 소비자들이 그 인식하고 있는 버거 패티의 색과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맛있는 소고기 패티에는 붉은색 살코기가 많을 겁니다. 또 살코기만 있는 것보다는요, 흰색 지방이 좀 섞여 있어야 맛이 부드러워지겠죠. 자, 그래서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맛있는 색상의 인식에 맞춰서 비건 패티를 진짜 소고기 패티처럼 보이도록 출시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주주로 만들고 있는 회사인 비욘드 미트입니다. 기존 비건 재료로 패티를 만들게 되면 식재료의 팩트상 허여멀건한 색상의 패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일반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욘드 미트는 구매 전에 진열된 상태에서도 자, 육안으로 육류처럼 보이도록 그리고 소비자가 맛있는 색상의 고기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비욘드 미트 제품들은요, 기본적으로 식물성 재료만을 사용해서 만들지만 여기에 붉은색 육류의 색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요? 빨강색 비트즙을 짜놓습니다. 자, 그리고 고기의 흰색 지방, 육즙을 재현하기 위해서 코코넛도 갈아 넣게 됩니다. 이런 모습의 패티는 누가 봐도 비건 패티가 아니라 일반 고기 패티라고 생각하게 되죠. 비욘드 미트는 이 제품들을 비건 식품이라고 포지셔닝하기보다는요, 미국 마트에서 육류 패티인 것처럼 소고기랑 돼지고기 옆에 함께 진열해서 그 사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비건 식품들은요, 식재료가 만들어내는 고유의 색상, 팩트를 그대로 제품화해서 사실 실패했지만, 비욘드 미트는 소비자들이 맛있다고 인식하는 그 육류의 색상에 맞춰서 제품을 변형시켰고요. 결국 많은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마케팅 활동의 핵심은 사실 팩트가 아니라 인식에 있습니다. 자, 팩트도 중요하지만 이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소비자 인식은 팩트와 다르다로 하겠습니다.

마케팅에 관한 가장 흔한 오해는 마케팅을 단순히 광고 홍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경영대학에서 마케팅 가르치고 있는 박지혜 교수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심리와 행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소비자의 습관적 사고와 행동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 맛을 내는 별도의 재료를 첨가해 만드는 우유를 우리는 가공유라고 하죠. 우리나라 가공유 시장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나나 맛 우유인데요. 자, 아마 바나나 맛 우유 그러면

반지 모양의 바나나 맛 우유를 떠올리실 텐데요. 자, 아주 오래전 라떼 시절에 바나나가 수입 제한 품목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는 바나나를 쉽게 구할 수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에게 아주 귀한 경험을 주었던 실은 한국 가공 우유의 역사를 대표하는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때 출시되자마자 가공유 판매 1위에 올랐고요. 현재 시장 점유율이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거의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단지 모양의 바나나 맛 우유가 독주하던 시절에 자, 이 바나나 맛 우유 시장의 판세를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출시된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2006년도에 국내 모기업에서 출시된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라는 제품입니다. 자, 근데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와, 맛있겠다. 정말 당장 먹어봐야 되겠다. 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이상한데? 라는 반응이었을까요? 자, 불행히도 후자였었습니다. 자, 뭐가 이상한 걸까요? 바로 바나나 맛 우유의 색상입니다. 자, 우리 머릿속에 바나나는 무슨 색상인가요? 이게 맞던 틀리던 간에요.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는 바나나의 색상은 바로 노란색입니다. 근데 바나나가 노란색이 아니라 하얗다라고 주장하는 제품이 등장한 거죠. 자, 사실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라는 제품은요. 정말 정직하게 잘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요. 노란색 겉껍질이 아니라 하얀색의 속과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색 바나나는 틀렸고요. 대신에 우리가 먹는 하얀색 과육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기획된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노란색 색소를 전혀 넣지 않고요. 대신 바나나에 천연 과즙을 넣어서 정말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비자가 가진 바나나 맛 우유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그 허를 찔러가지고요. 진정한 바나나 맛 우유는 이런 것이다. 라는 깨우침을 주고 싶었죠. 그렇게 만든 이 제품, 자,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했을까요? 자, 소비자들은 자신의 생각이 맞던 틀리던 간에 자신의 생각에 동조해주는 따라와주는 제품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주변에 가깝게 지내는 동료나 지인들 다 어떤 분들이세요? 자, 회의 시간에 내 생각이 틀렸다고 따박따박 지적질하시는 분들이던가요? 아니면 내 생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 생각이 맞다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든가요? 아마 후자 쪽일 겁니다. 자꾸 내 생각이 틀렸다고 부정하는 사람들과는 사실 정말 친해지기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와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틀리던 맞던 간에 심지어 사실 내돈 주고 사 먹는 제품인데 내 생각이 틀렸다고 지적질하는 제품은요. 사실 가까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업이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이고 비용을 많이 투여해도 이 소비자들의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소비자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누구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될까요? 기업, 실무자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 미국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공유가 바나나 맛 우유였다면 미국에서는 초콜릿 맛 우유를 가장 선호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맛있는 초코 우유가 금방 상하기 때문에 항상 냉장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게다가 이제 액상이다 보니까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뭐 언제 어디서나 원할 때 마시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런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시된 제품이 바로 와퍼스라는 멜티드 밀크볼입니다. 멜티드 밀크는요, 우유를 건조해서 만든 고체 형태의 메가 분유인데요. 초콜릿이 겉에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초코볼 같지만 깨물면 흰색 건조 고체 우유가 보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잘 만든 제품을 놓고 또 문제가 생겼어요. 뭐였을까요? 자, 이 제품을 본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초코우유 과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초콜릿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맞습니다. 초콜릿으로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자, 포장재 분명 멜티드 밀크볼, 즉 우유 과자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은 그런 텍스트 정보를 잘 읽지 않습니다. 대신에 제품의 포장, 재질, 그림, 색상, 뭐 형상 이미지 이런 걸로 제품을 판단해 버립니다.

자, 이 제품을 보시면 사실 우리가 기존에 경험했었던 초콜릿 모습과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초콜릿으로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뭐 그럼 뭐 초콜릿으로 팔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미 초콜릿 시장은요 굉장히 포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경쟁자들이 이미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새롭게 선택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초콜릿이라고 인식이 되는 순간 엄마가 아이한테 마음 놓고 사줄 수 없는 제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을 원래 기획 취지에 맞게 초콜릿이 아니라 초코우유 과자라고 인식시켜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비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 그것은 그래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우유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도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떠오르는 형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이팩이죠. 사람들은 종이팩의 형상을 보면 우유라고 써있지 않아도 그 안에 실제 우유가 들어있지 않더라도 우유 제품이라고 생각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와퍼스는요, 제품 포장을 비닐 포장지에서 우유팩 포장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자, 그 안에 들어있는 초코우유 과자는요, 전혀 바꾸지 않았고요. 자, 이게 초코우유 과자라는 광고 홍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냥 마트에 진열만 했는데도요, 이 제품을 마주한 소비자들은 이 제품을 초콜릿이 아니라 초코우유 과자로 자동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굳이 수많은 광고 홍보비를 들이지 않고도요, 소비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만 활용하면 이렇게 제품에 대한 인식을 기업이 원하는 방식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습관적 사고가 아니라 습관적 행동을 활용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오랑지나라는 제품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오렌지 퍼프와 껍질 추출물 같은 게 들어있어가지고요. 진한 오렌지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스파클링 음료입니다. 이 오렌지 껍질의 우둘두둘한 지감을 살려서 볼록 튀어나온 형태의 유리병에 담아 출시된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제품이 되었는데요. 자, 문제는 유리병이 신선함의 인식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아무래도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들고 다니면서 마시기가 꽤 불편했고요. 또 마시다가 떨어뜨리면 파손의 부상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마시기 쉽도록 알루미늄 캔 포장에 오랑지나를 추가 출시했는데요. 새로운 캔 형태에 오랑지나를 경험한 소비자들이 하나같이 맛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포장 형태 외에는요, 안의 내용물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소비자들은 맛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요, 이 제품의 특징에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안에 오렌지 과즙하고 펄프가 아주 진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만 진열해두면요, 가라앉은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하게 되거든요. 자, 그럼 당연히 소비자들은 알아서 내용물이 잘 섞이게 흔드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캔 오랑지나를 구매한 소비자는요, 사실 그 안에 침전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구매하고 목이 마르니까 캔을 따서 벌컥벌컥 그냥 마시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그 안에 위에는 멀건 물, 밑으로 내려갈수록 진한 펄프의 맛을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 맛의 불균형 때문에 이 오랑지나 맛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캔에 든 오랑지나를 흔들어 먹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가 될까요? 자, 제품 겉면에 자, 흔들어 마시라고 적어 놓으면 될까요? 자, 문제는 소비자가 말씀드렸지만 제품 포장의 텍스 정보를 잘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흔들어 마시는 교육형 광고나 홍보 활동을 하면 어떨까요? 사실 처음에 제조사에서도요, 흔들어 마시라는 광고 홍보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제품에 있다는 거죠. 자, 바로 캔 뚜껑을 제품 윗면이 아니라 제품 아랫면에 위치시키는 것이었는데요. 캔 뚜껑이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는요, 캔 뚜껑을 자발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죠. 결국

것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습관적 사고와 행동에 순응하는 마케팅 활동을 할 때 적은 비용으로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큰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감히 소비자를 교육하려 하지 마라, 소비자의 생각과 행동을 존중해라로 하겠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문자 없이는 어디에 외출을 못해요.
2: 제 모류 방향, 가르마 방향하고 가발은 까맣고 머리가 하얗면 연결이 안 되니까
3: 200도 정도 올라가요. 손을 쏘다 보면 엄청 더워서 더 많이 납니다.
4: 여름이 최고 싫어요.
5: 도일풀이 그냥 저를 또 발목 또 잡고 있습니다.
4: 끝났습니다.

0: 도넛도 줘요? 도넛도 먹고 싶어?
1: 싱싱해. 많이 컸네. 유기견 28 아이들과 유기묘 9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아이고, 이쁘지? 이쁘지?
1: 치루야, 지금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거부를 하고 있어서. 앉아. 지금 심장사상 중 치료 중에 있어요, 엘리가. 흥분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쇼크가 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3: 채널 돌리다 지친 당신. 이제 EBS로 오세요. 토요일 오후 5시 40분. 최후의 인류. 토요일 저녁 6시 35분. 한국기행. 토요일 밤 11시 5분. 해바라기. 일요일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일요일 오후 5시 40분. 세계 테마기행. 일요일 밤 11시 10분. 노브레시. 주말에 만나요. EBS. EBS 국제 다큐 영화제와 고향 특례시가 예비 창작자들을 다큐 아카데미로 초대합니다. 기획에서부터 촬영, 완성, 배급에 이르기까지 생생한 제작 경험과 노하우를 다큐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첫째 날은 일상 소재의 영화와 그리고 제작비 수립 전략에 대해, 둘째 날은 다큐 촬영 현장 이해와 다큐 장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포스트 프로덕션 이해와 배급 전략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17일까지 EIDF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0: 참여 바랍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숲과 바다, 생명의 숨결이 깃든 서천군. 서쪽으로는 서해, 동남쪽으로는 금강이 흐르는 고장. 비옥한 들녘이 펼쳐진 충남의 주요 곡창지대. 바다는 오늘도 풍요를 선사하고.
1: 우리 동네는 뭐 없는 게 없어요. 황금바다예요.
0: 다양한 어종이 이리도 쏟아지니 서천은 해마다 기쁨의 축제가 열립니다. 짜릿한 손맛 경험하고 입맛까지 사로잡는데요.
2: 봄갑오징어를 먹어야
0: 제철이라는 갑오징어의 쫄깃하고 담백한 맛에 또다시 찾고 싶어지는 서천. 오감이 즐거워지는 곳. 바다 곳간이 열린 서천으로 자 떠나보시죠. 충청남도 서남부에 위치한 서천군. 오늘은 창안항의 흥겨운 축제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바다와 접한 해안선이 빚어내는 자연.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자랑하는 갯벌과 습지는 수많은 철새들의 쉼터가 되고 사계절 다채로운 생태 경관이 펼쳐집니다. 금강하구와 서해를 동시에 품은 창안항은 서천의 다양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어부들의 배가 풍어를 이루다 보니 전국적으로 제철 수산물을 찾는 관광객들이 북적입니다. 유독 수산물 축제가 많은 서천. 매년 광어 도미 축제와 꼴값 축제가 비슷한 시기에 열린다죠. 꼴값 축제의 원가 어떠신가요?

0: 즐겁고 볼거리도 바닷가 구경도 오고 너무 좋아요.
1: 올갑 축제라고 해서 올뚜기와 갑오징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5월에서 6월 귀한 자연산 광어도 제철이라는군요. 제철 꼴뚜기는 회로도 먹을 만큼 싱싱하고 갑오징어도 와우 인기.
2: 갑오징어 키로 2만원 2만원 2만원 2만원
3: 12마리
2: 한마리에 물려봐야지 하는데.
1: 당일 조업한 먹물범벅 갑오징어는 잠시 뒤로 하고 축제 하이라이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4: 지금 이제 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5: 아, 저요? 쓰시고, 우리 분들 쓰시고.
6: 차가 들어와야 돼요. 조금만 더.
7: 아, 우리 광어 차량 들어오고 있으니까.
1: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 아이들도 즐겁도록 안전한 광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 둘은 진짜 똑같이 생겼네. 어, 좋습니다. 애니 어떻게 잘 잡을 수 있어?
9: 네!
8: 오, 다시 한번 크게!
9: 네!
8: 우리 형이 형제는? 우리 형이 형제한테 밀면 안 되잖아. 잘 잡을 수 있어? 아, 앞으로 너 3명대 가야겠다.
4: 어떤 거 잡으실 거예요?
10: 엄청 큰 거요.
4: 화이팅 하세요.
10: 화이팅!
8: 시작!
1: 누가 잘 잡았을까? 이요. 거기 빠져나가잖아요. 아이고, 은근히 약으로네요. 잡았다. 또. 와우, 결국 해냈습니다. 우와, 엄청 큽니다. 우리 어머니도 큰 놈으로다가 획득. 가뿐하게 한 손으로 잡는 패기 있는 모습. 캬, 이 맛이죠. 아주 손맛 제대로 느껴집니다.
4: 지금 기분이 어때요?
10: 너무 좋아요.
11: 우와, 진짜 크네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10: 오늘 저녁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제 회를 떠서 포식할 차례. 자연산 광어와 양식의 차이는 배를 보면 구별이 된다네요. 검은 반점이 있으면 양식, 보얗고 깨끗하면 자연산.
4: 자연산 광어는 뭐가 좀 달라요?
12: 자연산 광어는 아주 선도가 좋은 걸 썰어서 넣으면요. 위 안 좋은 사람도 위도 좋아지고 아주 생색불을 먹으면 아주 좋은 거예요. 여기는 산지라 많이 흔히 먹을 수 있지만 외지에 나가면 자연산 광어를 먹기 힘들어요. 비싸서.
1: 워낙 크기가 커서 광어 한 마리로 몇 접시가 나오는군요.
10: 감사합니다.
12: 어서 오세요.
10: 1kg 500. 와.
1: 양이 많긴 합니다만 뭐 여기저기 나눠주느라 바쁘시네요.
10: 아니 그냥 여럿이 같이 먹는 즐거움으로 이거 잡는 거죠. 혼자 먹으려고 잡진 않아요.
1: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는 그 맛 어떤가요?
13: 생글하고 얘가 엄청 큰 거.
10: 비리지가 않아.
13: 맛있어.
14: 두텁게 썰어가지고 너무 맛있어. 입에서 막 감칠맛이 나는 것 같아.
13: 저랑 엄마랑 배웠거든요. 다음에도 다음 연대에 또 와서
10: 여기
13: 또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1: 한쪽에는 바다를 보면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식당 코너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올갑 축제에서 살이 꽉 찬 꽃게도 맛보고 갑 오징어 회도 즐기고 바다 맛 제대로 봅니다. 특히 꼴뚜기는 살짝 데쳐주면요.
10: 많이 가깝어요.
13: 아이고 감사합니다.
15: 여기다 찍어 먹어야 돼요.
10: 이거 보자.
1: 알이 꽉 차서 이렇게 푸짐하죠. 알배기 꼴뚜기 숙회 어떻습니까?
15: 뉴스에서는 맛볼 수 없는 이 알이 꽉 찬 꼴뚜기가 신선하고 알이 차 있으니까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3: 이거 먹으려면 서천으로 와야 되는 건가요?
15: 그렇죠, 서천으로 와야 돼요.
16: 그 산지에서 꿀뚝이랑 갑오징어를 먹을 수 있고 직접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행사까지 하고 있어서 여기 놀러 온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딱팔딱 꿀뚝이 먹으러 오세요.
1: 이러나 저러나 맛의 갑은 갑오징어. 일반 오징어보다 쫄깃한 식감이 최고라는데요.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잡히는 갑오징어는 5월부터 산란기를 맞아 가장 맛있을 때랍니다.
17: 날씨도 너무 좋고 바다 옆에 있고 배까지 있으니까 더 맛있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장항 최고, 서천 최고!
1: 제철 맞은 풍성한 서천의 수산물. 청정 바다를 한가득 품어봅니다. 이번에는 서면에 있는 또 다른 항구로 갑니다. 이런 새벽, 조업전 고요가 흐르는 홍원항입니다. 연간 수십만 명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는다는데요. 조업을 통해 풍부한 어종을 만날 수 있고 서천군에서 유일하게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해양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일찌감치 조업에 나선 배 한 척, 꽤 먼 바다까지 나가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답니다. 큰 배로 고기를 잡는 선장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바닷사람이 된 지 20년이 넘었다는데요.
18: 선장님, 저희 시간에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19: 3시간 정도 나가요. 어청도 밑에, 작업장이 어청도 밑에 있어요.
1: 왕복 6시간, 조업만 해도 4시간이나 걸린답니다.
19: 우리 동네는 뭐 없는 게 없어요. 황금바다에. 사시사철 뭐 절기마다 봄에는 쭈꾸미도 많이 나오고 오징어, 꽃게, 여름에는 멸치, 멸치 조업을 합니다.
1: 10시간씩 걸리는 뱃일도 풍어라면야 즐겁겠죠. 미리 내려놓은 그물이 있는 위치를 파악하고 드디어 어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 갑판위가 바빠지겠죠. 첫 그물에는 무엇이 얼마나 잡혔을까요? 우와, 벌써 묵직해 보입니다. 아니, 무슨 물고기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거죠? 아주 그냥 바다를 통째로 걷어올린 듯한데요. 자연산 광어는 물론이고 큰 몸집 자랑하는 아기까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릅니다.
19: 요즘에 꽃게, 뭐 아구네? 저 아구 있네.
18: 진짜 아구가 많이 잡히네요.
19: 예. 아구포.
18: 아니, 근데 잡히는 어종이 굉장히 다양해요.
19: 예, 맞아요. 날이 수온이 따뜻해지면 갈치도 많이 올라, 갈치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갈치. 날이 수온이 올라가면 갈치도 많이 잡혀요.
1: 6명의 선원이 부지런히 선별 작업을 하는데요. 마치 종합 쇼핑몰처럼 없는 게 없는 서천 바다. 물고기 품질도 알아준다죠.
19: 우리 동네 고기가, 고기는 전국에서 단가도 제일 좋아요. 고기가 좋으니까 맛도 있고.
1: 이처럼 어종이 풍부한 이유는 서천의 지형적 특성 때문인데요. 금강이 서해로 흘러드는 하부의 위치에 빗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이 넓게 형성된 덕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염분 농도가 다양하고 플랭크톤이나 해조류의 몸체를 구성하는 영양 염류가 풍부합니다. 자연이 바닥에서 서식하는 저서 생물이 많이 번식하며 어류의 먹이원이 풍부해지는 것이죠.
19: 광어, 돌돔, 뭐 기타 등등 많이 올라왔다. 깔치도 올라오고, 뭐 야, 깔치 크다.
20: 아기, 아기.
1: 지금은 별미지만 과거에는 버렸다는 생선 아기.
20: 아기는 그러면 저 가격이 어떻게 돼요?
19: 아기 저 컨테이너 한 컨테이너 제가 한 40kg 가는데 그게 6만 원? 한 넛.
20: 갑오징어는요?
19: 갑오징어는 비싸죠.

0: 갑이지, 갑. 갑 오징어는.
1: 왜 오징어가 없냐? 오징어.
0: 없네.
2: 오징어 좀 많이 들을 줄 알았더니 오징어가 없네. 너무 물 싸서 안 들은가 봐요. 물이 너무 싸니까, 세니까 오징어가 땅에 붙어 있는가 봐.
3: 선장님은 은근히 갑오징어가 많이 잡히길 바라는 눈치인데요. 물살이 조금 잔잔한 어장으로 이동해 봅니다. 이곳에서는 갑오징어가 잡힐까요?
2: 지금 이 어망부터는 오징어가 좀 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아, 이게 뭐가 좀 다른가요?
2: 예, 자리가 좀 틀려요.
3: 애태랑 선장답게 감이 좀 오는 모양입니다. 정말 갑오징어가 올라왔을까요? 어디 들여다보도록 하죠. 갑오징어야 어딨니? 오, 있다 있어. 한국어 소통 외국 선원도 외치는 오징어.
1: 오, 오징어 많아요.
4: 네, 많아요.
3: 반가운 손님 불편하기 전에 얼른 수조로 옮깁니다.
2: 오우, 다행히 이금으로 오징어 좀 들었네요, 많이.
3: 선별하다 보니 꽤 많은 양의 갑오징어가 올라왔습니다. 심기 불편해진 녀석 연신 먹물을 쏘아대는데요. 위험을 감지하고 제 몸 지키겠다고 수조 안을 먹물 범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올리는 그물마다 어마어마한 양이 쏟아지네요.
1: 그러면은 많이 잡힐 때는 얼마나
2: 잡혀요? 많이 잡을 때는 뭐 1톤 이상 잡을 때도 있죠.
3: 그 중에서도 갑오징어는 40kg, 광어와 돔 꽃게도 100kg 정도는 된다니 오늘 저 먼 길 달려온 보람이 있습니다. 하하.
1: 기분이 어떠세요?
5: 그렇죠. 좋습니다.
3: 우리 선원들도 기분 좋으시죠?
6: 힘들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7: 네, 힘들어요. 돈 많았어요. 미쳐요.
3: 상품 가치가 떨어지거나 작은 물고기는 바다로 보내는데요. 하하, 갈매기들도 이 순간 포식을 할 수 있죠. 사람도 갈매기도 즐거운 만선의 기쁨.
2: 앞에 정리하고 귓바가만 들어가면 이제 밥 먹어야죠.
3: 새벽에 나와 지금까지 7시간 넘게 배를 탔으니 출출할 만도 하지요.
6: 물고기 맛있어요?
2: 맛있어.
3: 먹을 거리야 물고기가 지천이니 걱정 없고요. 고된 뱃일 마친 후 즐거움입니다.
6: 밥 해요. 아, 밥을 좀 드시려고요?
3: 가격도 갑, 맛도 갑, 급 갑 오징어를 실컷 먹네요. 하하. 배 위에서 끓이는 라면이라니, 거기에 아낌없이 넣어주는 갑 오징어. 아이고야, 이거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생선탕에 김치 곁들이는 걸 보니 완전히 한국 사람 입맛 다 됐습니다.
1: 요리사예요. 요리사.
5: 요리사. 외국 사람들이 해산물을 좋아해요. 오징어, 꽃게 등등.
3: 타국에서의 외로움, 뱃사람의 고단함도 이 순간 사라집니다. 조타실까지 배달 서비스는 선장님을 위한 배려죠.
1: 아, 이게 배달이 되네요.
2: 선장은 항해를 해야 되니까 배달을 해줘요. 배달이.
1: 아, 그래도 여기서 운전하시면서 드시는 거예요?
2: 예, 맞습니다. 전방 주시하면서 먹어야죠.
3: 이제는 가족처럼 지내는 선원들이 끓여준 해물 라면. 복으로 돌아갈 때마다 먹어도 물리지 않습니다.
2: 너무 좋아, 진짜 맛있다. 오징어 라면 드시러 호랑으로 오세요.
3: 베트남이라는 같은

0: 목적 때문에 더 의지하는 선원들.
1: 고맙습니다.
2: 맛있어요.
3: 이렇게 됐어요. 좋아요.
1: 높게 봐라. 좋아요.
0: 서천 바다 곳간이 활짝 열린 날. 장바구니 가득 채운 것처럼 든든하게 폭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착한 즉시 배에서 수산물을 내리는데요. 최대한 물에 담긴 채로 옮기기 위해 중장비까지 동원됩니다. 싱싱한 수산물을 싸게 팔기로 유명한 홍원항.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과 인근 식당 상인들이 주로 구매하는데요. 갑오징어 뼈는 쏙 빼고 손질까지 해서 판매합니다.
4: 홍원항은 배에서 무조건 많이 들어와서 다 이탈봐서 우리네들 다 크게 다 애청해요.
5: 아, 그래서 싱싱하군요.
4: 네, 싱싱해요. 하루하루 드는데.
0: 바로 맞은편에서는 막 잡아온 수산물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경매는 오전과 오후 하루에 두 차례 열리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갑오징어가 될 것 같죠?
6: 오늘은 뭐가 좋아 보여요?
7: 오늘은 생선이 다 좋아 보여요. 갑오징어도 싱싱하고 이제 아구도 엄청 많이 나오고 저렇게 지금 저 펄떡펄떡 뛰잖아요. 저 여기서 사갖고 가서 해로 먹어도 아무 이상 없거든요. 배에서 바로 내린 거라 굉장히 신선하고 좋아요.
5: 정민사님, 이제 어떤 경매 하는 건가요?
8: 이제 갑오징어 경매 볼 겁니다. 오징어 20개 한다, 20자.
0: 상인들의 눈빛 번뜩이고 손짓 하나에도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5: 얼마예요?
9: 이거 우리가 편하게 손질해주고 75,000원. 14마리 75,000원. 손질까지 박스까지.
0: 어민들의 수고에 가격이 매겨지고 싱싱한 재료를 구매한 인근 식당 상인들은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10: 이 갑오징어가 제 얼굴만 하잖아요. 요 시기에 보면은 요게 이제 좀 있으면 산란을 해버리면은 살이 쏙 빠져갖고 이렇게 큰 사이즈가 없어요, 거의.
0: 이맘때면 횟집에 오는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바로 갑오징어.
10: 홍원항에서 잡히는 갑오징어가 전국적으로 또 알아주고 이쪽이 또 바닷물이 깨끗하고 청정지역이라 물살도 세고 하기 때문에 육질이 또 단단하고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0: 손질이 좀 까다롭다는데요.
10: 이게 물이 그냥 일반 물이 아니라 바닷물 해수예요. 이게 해수다 보니까 염분이 좀 섞여 있거든요. 먹물이 이렇게 많이 묻어있잖아요. 수돗물에는 잘 안 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닷물에는, 해수물에는 잘 닦여요. 집에서 하실 때는 이제 염분을 소금을 좀 타서 이렇게 하시면은 그래도 먹물이 잘 지더라고요.
0: 서천의 갑오징어는 식감이 쫄깃하면서도 육질이 부드럽고 단맛과 감칠맛이 강하다고 합니다. 캬, 그 맛을 즐기려는 손님들로 붐비는 식당. 먼저 갑오징어 통찜 대령입니다.
11: 봄꽃게? 봄 갑오징어. 이게 이제 최고의 인이가 되는 것이지.
0: 식감 그대로 즐기고 싶다면 그 어떤 조리 과정이나 조미료도 필요 없습니다. 서걱서걱 썰어서 통깨 살짝 뿌려주면 갑오징어 회 완성.
10: 제일 편하고 간편하고 싱싱하니까 갑오징어 숙회를 많이들 드세요.
0: 날 것 못 드시는 분들도 걱정 없습니다.
10: 5분에서 6분 정도

0: 이렇게 살짝 데쳐갖고서 이제 숙회를 해서 이렇게 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1: 찬물에 건져내면 오징어꽃이 핍니다. 데친 갑오징어는 살짝 지근함이 강해지죠. 소금 친 기름장에 찍어 먹어도 좋고요. 초고추장 살짝 찍어도 최고. 이 맛 생각나 서천에 온다는 분들.
2: 갑오징어 회 좋아하세요?
3: 네, 없어서 못 먹어요.
2: 아, 그래요? 갑오징어 회 왜 좋아하세요?
3: 쫀득쫀득하고 씹히는 맛이 있어서 좋아요.
1: 특히 이곳에서 인기 있는 갑오징어 메뉴가 또 하나 있다는데요.
0: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숙성을 시켜서 양념장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 양념장이 고소하고 담백하고 맛있어요.
1: 아삭아삭 콩나물 깔아주고 그 위에 각종 채소 넣은 갑오징어 볶음을 올려서 보글보글 끓여줍니다.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요리. 새콤달콤 양념장에 향긋한 미나리와 각종 채소를 넣고 조물조물 무쳐낸 갑오징어 초무침도 별미 중에 별미죠. 이야, 아니 갑오징어 하나로 이렇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고요? 갑오징어 볶음은 강 불에서 한 번 더 졸여주세요. 화끈하고 매콤한 맛에 얼굴까지 상기되고
4: 양념 참 잘 그 배워가지고 맛있습니다.
5: 그래도 여기 서천오면 꼭 갑오징어만 먹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와봤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6: 갑오징어 드시러 서천으로 오세요.
1: 짜릿한 손맛 즐기는 축제, 풍요가 흐르는 활기찬 서해, 싱싱한 해산물이 넘쳐나는 서천, 해마다 다시 찾고 싶은 넉넉한 고장입니다.

0: 그럼 좋지요. 오늘 빵꾸도 안 났지. 빵꾸도 안
1: 시간이 멈춘 마을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0: 다른 걸 떠나서 금수강산 금산입니다.
1: 명품의 공기. 아, 너무 맛있어요, 공기가.
2: 너무 좋아, 너무 좋아.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0: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누구나 함께 즐기는 방송을 만들죠.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2: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 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 장소, 비상 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 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충청남도 서천에 가면
1: 벌써 다 해놓으셨네. 네. 아이고야.
0: 특별한 가게가 있습니다.
2: 괜찮아요. 무인 가게잖아요. 믿고 가는 거죠.
0: 텃밭 직성 무인 가게. 어르신들의 기쁨이죠. 그런가 하면 시간이 멈춘 듯 과거를 간직한 마을도 있습니다.
3: 판교마을은 저희가 어릴 때 모습 봤던 그대로 공간들이 남아있다는 게 판교에 더 애착이 가는 그런 점인 것 같아요.
0: 서천으로 귀촌한 사람들.
4: 쪽마을로 이제 빈집을 사서 와서 고치면서 한 1년 정도 째 살고 있습니다.
0: 마을에 빈집을 고쳐서 산다는데요. 무엇이 이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초록이 빛나는 서천의 자연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가 봅니다. 충청남도 서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서천군. 오늘은 마산면 벽오리 마을로 떠나봅니다. 충남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의 봉선 저수지에는 물벗들이 한창이고요. 고운 빛꽃이 만발한 곳에 자리한 벽오리 마을. 이곳 어르신들의 하루는

0: 이른 아침에 시작됩니다.
1: 물을 닦고서 놓여야 아침을. 여기 먼저 닦여요.
0: 대여섯 평 남짓한 공간에 각종 채소, 참기름, 달걀을 차곡차곡 진열합니다.
2: 안녕하세요.
1: 예.
2: 아니,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1: 지금 부인 가게에 불러 내놓는 거예요. 우리 농사물, 우들 농사 준거를 골고루 다 했어요, 여러 가지.
0: 마을 입구에 위치한 벽걸이 무인 가게는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한다는데요. 종류도 다양한 채소들이 가격표를 붙인 채 오늘도 손님을 기다립니다. 가격표대로 양심껏 계산하는 손님들 환영. 마을 청년들도 일손을 돕습니다.
3: 벌써 다 해놓으셨네. 아이고야.
0: 너도 나도 판매할 농산물을 들고 나타나는데요.
4: 뭐가 됐어요?
5: 모듬 쌍 하나.
6: 2,000원 저다 2,000원.
3: 뭐 더 가져오신 거 없어요?
7: 숟가락이랑 좀 한 마리
3: 서리태 두 개?
8: 상추 네 개 그냥 있는 거 2,000원. 서리태 하나 12,000원.
0: 총무 역할도 청년들의 몫.
3: 각자 이제 어머님들이랑 이렇게 물건 가져오신 거 저녁에 결산하려고 적는 거예요.
9: 뭐가 제일 잘 나가 그래도?
8: 어? 먹는 거?
9: 먹는 거?
8: 상추 같은 거 그런 거 주워가자.
2: 안녕하세요.
9: 아, 예.
2: 누구세요?
9: 말 내서 다 키는 사람이에요. 어른들 시작하시고 한다고 해서 저도 가게 이렇게 팔려고 나왔습니다.
3: 어디? 빠졌다.
0: 무인 가게를 운영한 지도 벌써 13년.
3: 어머니들한테 여쭤보니까 아우 힘들어서 올해는 쉴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하고 상의해서 제가 같이 이렇게 도와드릴 거니까 열자고 해서 이렇게 열게 됐어요.
0: 어르신들이 열로 하시다 보니 운영이 벅찼던 거죠. 청년들의 도움으로 폐업을 면했습니다.
3: 요소가 있다. 이따가 나와. 네.
0: 진열을 마치면 업무는 끝입니다.
2: 아니 근데 저렇게 가게 그냥 두고 가시면 돼요.
3: 아니 괜찮아요. 무인 가게잖아요. 믿고 가는 거죠.
0: 그렇다고 집에 가서 쉬는 건 아니라네요. 농사의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죠. 평생 일군 어르신의 보물 같은 텃밭입니다.
2: 어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1: 어디 상식도 따라요.
0: 허리 굽도록 평생 정성으로 키운 건강한 채소. 이렇게 농사 지어 자식 농사 다 지으셨답니다.
2: 이거 텃밭을 누가 이렇게 잘 길러놓은 거예요?
1: 내가요.
2: 아, 어르신이 다 기르신 거예요?
1: 네. 힘들기는 한데 그 한 푼 두 푼 벌어오는 거 그것 때문이냐 그런 거죠. 돈 받아서 좋고 활동해서 좋고 저기 사람들 보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게 좋아요.
0: 어르신 인생에 낙이 된 벽걸이 무인 가게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그 처음에는 서천 토박이 박대수 씨가 있었습니다.
10: 13년 전에 제가 마을 이장을 했었거든요. 저는 여기가 고향인데 그 이장을 할 때 보니까 어르신들이 다 나이가 드셔서 그러니까 저 젊었을 때는 5일장을 다니면서 생계를 이렇게 꾸려왔던 분들이 나이 드시니까 못 가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마을에 조그만 가게를 하나 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이제는 귀향한 청년들도 같이 판매하고 운영하며 흘러 사는 어르신들을 챙겨드리고 있답니다.
11: 따뜻하다.
3: 이따 어머님들하고 이걸로 부친 게 해서 먹을 건데 같이 피디님도 같이 드시고 오세요.
2: 아, 예, 그럴게요.
3: 네네.
0: 그런데 가게는 잘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0: 지나가던 외국인도 기웃기웃. 제법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일단 손님들은 있는데 양심적인 계산이 중요하겠죠.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1: 여기 자주 와요?
2: 네, 자주 와요.
3: 어차피 저희도 뭐 먹을 걸 사야 되는데 시내보다는 이쪽이 신선하고 이렇게 농약도 많이 안 치거든요, 어르신들이. 부모님 생각도 나고 하니까 여러모로 이용을 많이 하죠.
0: 단골 손님 이후에도 몇 차례 더 판매가 됐는데요. 자, 오늘 매출 기대해 봐도 될까요? 이어요.
4: 선생님, 저거 미숫가루 시원하게 할까? 얼음 넣을까 넣지 말까?
0: 얼음은 빼야죠. 이 시려요. 달달하게만 타봐요. 땡볕에 농사일 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새참을 준비했군요.
4: 저희 거 달걀 4개나 넣었어. 4개씩이나 넣으시오.
0: 어르신들의 농산물 판로를 개척해 드리고자 시작한 일로 지금은 부모 자식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5: 병원이 문가게를 이어요.
4: 와인샷.
6: 여기 정자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또 금방 부어서 부치게 되니까 너무 좋아요. 젊어지는 것 같아.
0: 모인 김에 운영 회의도 합니다.
4: 제가 건의할 거 하나 있어. 다음에는 사기에서 우리 집에 저기 안 심은 거 있잖아요. 좀 색다른 거 또 한 가지씩 더 해가지고.
6: 고수
4: 심으셨어요?
6: 별것 다 심었네.
0: 품목이 겹치지 않도록 방법도 찾아봅니다.
7: 제가 이거 우리 엄마 장부 가져왔어요.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엄마 여기 내놓은 거.
0: 벼골이 무인 가게 일원이었던 효순 씨 어머니.
8: 많이 적어놨다.
9: 다양하게 이미 엄마.
0: 장부에는 어머니의 하루하루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8: 엄마 글씨를 본 게 가슴이
6: 찢어지지.
8: 딸이 돼갖고 엄마가 안 계신 게 다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0: 돌아가신 어머니가 무인 가게에 가졌던 애정을 이제는 딸이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10: 무인 가게가 좀 남다른 의미가 있으시겠어요?
11: 아무래도 그렇죠. 저는 엄마가 하던 거 어쨌든 이어서 하는 거니까 엄마가 이제 많이 애정을 갖고 했던 거였기 때문에 저도 그 마음을 알아서 이제 신경이 쓰이긴 하는 것 같아요.
8: 많이 적어놨다.
11: 다양하게.
8: 네, 엄마가 해놓은 거.
4: 네, 지금 안 나와 있는 그런 것도 어머니 많이 하셨었네.
0: 무심코 시작한 작은 가게. 그 안에는 누군가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덧 가게 문 닫을 시간. 정산하러 갑니다. 팔린 물건보다 돈이 적어 손해 볼 때도 있고 반대로 넘칠 때도 있답니다.
4: 12만 천 원? 와, 고맙습니다. 오, 제일 많네, 제일 많아.
12: 황수 회장님, 10만 원.
4: 와, 네.
12: 감사합니다.
4: 네.
10: 어머니는 얼마 보셨어요?
12: 말을 좀 살아가지고 9천 원.
10: 그럼 오늘 어머니가 꼴찌예요?
12: 네, 아니 꼬지에.
10: 얼마 보셨어요? 4천
12: 원.
10: 어머니 얼마나 보셨어요?
12: 맞지요.
10: 어디요? 우와.
12: 많이 빨랐지요. 못 빨라도 4천밖에 안 돼?
4: 아우마.
10: 기분이 어떠세요?
12: 좋지요. 네. 오늘 빵꾸도 안 났지요.
4: 빵꾸도 안 나.
0: 어르신들에 대한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 마을의 작은 무인 가게가 어느덧 황혼의 인생을 재미로 물들였습니다.
13: 벼골이 무인 가게 화이팅!
4: 화이팅!
13: 많이 사랑해주세요!
4: 많이 사랑해주세요!
0: 하하, 벼골이 마을 어르신들 오래오래 사십시오. 자, 이번에는 판교면의

0: 특별한 마을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요, 시간이 멈춘 마을로 불리는데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온 듯 193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낡은 건물을 개조해 카페를 운영 중인 지재옥 씨. 타지에서 귀향해 마을 발전을 위해 활동한다는데요. 이것도 과거엔 다른 장소였답니다.
1: 원래 이 공간은 그 전에는 미용실도 하고 슈퍼도 했던 곳이에요.
0: 긴 세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다양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이 마을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1: 원래 쌀가게인데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천황폐하 만세 해야만 곡물을 국률기 때 줬다는 곳이에요.
0: 일제강점기 일본식 가옥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1: 여기가 짜장면집인데 수타 짜장면이거든요. 근데 55년 하셨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식 끝나고 짜장면 먹었어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곳인데 지금은 안 하셔서 너무 안타깝고.
0: 장소는 사람들의 추억과 그 시절 나눈 감정과 함께했던 얼굴들을 떠오르게 하죠. 그리고 같은 추억을 가진 사람들의 안부가 궁금해집니다. 한때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곳도 있다는데요.
1: 와, 여기가 판교에서 제일 융성했던 곳, 우시장터예요. 예전에 여기가 소가 몇 마리 있었냐면 200마리 이상 팔리고 사고 했던 곳이에요.
0: 충남의 3대 우시장으로 불릴 정도였죠.
1: 지나가는 개도 돈을 물고 다녔다고. 그래서 부자 동네였어요.
0: 80년대 중반까지 1,000마리의 소가 묶여 있을 만큼 규모가 컸답니다.
2: 지금 우시장이 없네.
1: 네, 여기 우시장이 광천으로 옮겨졌어요. 거기로 옮기면서 시장이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0: 우시장이 이전하고 판교역에 기차가 멈추면서 쇠퇴했던 판교. 지금은 변화보다 보존의 가치가 인정된 마을입니다. 흔적은 멈춘 듯 조용하지만 그 안엔 묵직한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1: 특별히 제가 살고 있는 판교 마을은 도토리 묵마을이거든요. 도토리 가마가 산같이 쌓여 있었는데 그곳에서 놀이터처럼 놀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0: 한때 도토리 마을이라 불릴 만큼 도토리묵 생산을 많이 했던 곳. 맷돌로 갈고 가마에 끓이는 전통 방식이었답니다.
1: 저희 어머니가 판교 도토리 묵 할머니로 아주 유명하신데 저희 제 기억에 엄마는 항상 묵을 쓰셨던 것 같아요.
0: 지병을 얻기 전까지 도토리 묵을 만드셨다는 어머니. 재옥 씨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왜 힘든 방식을 고집하는지 어려서는 몰랐답니다. 이제는 판교 마을 아이들에게 도토리 문화가 사라지지 않도록 알려주고 있다는데요.
3: 만드는 과정 그렇게 만드는. 이거 본 적 있어요? 이게 뭐예요? 도토리야. 여기에 보면 약간 까무스름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도토리 볶은 분말가루지. 여기에 들어가요.
0: 도토리 분말을 넣은 도토리 빵을 개발한 재옥 씨.
1: 짜잔.
0: 도토리 빵 반응이 빵빵. 좋은데요. 도토리 빵을 판교 마을의 특산품으로 널리 알리고 싶다는데요. 아이들에게 맛 평가를 받아봐야겠죠. 어때요?
4: 도토리의 쌉쌀한 맛하고 팥의 달달한 맛 그게 잘 어우러져서 달콤 쌉쌀한 맛 하는 맛이 나고.
0: 그런가 하면 도토리를 활용하는 식당도 있답니다. 판교에서 40년 넘게 운영 중인 냉면 식당인데요. 아니, 냉면에 도토리를

0: 넣는다니 생소합니다.
1: 열무김치를 써.
0: 일단 손님들은 이 집 냉면이 뭔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2: 국물도 틀리고 면도 틀리고 맛있어.
3: 그러면 이 집에는 언제부터 왔어요?
2: 저 언제 오래됐어요. 아닙니다. 벌써 한 30년 넘었어요.
3: 30년?
4: 예. 저는 여기 15년과 35년 됐는데 그때부터 계속 왔어요. 처음에 시어머니가 여기를 데리고 와서 먹었는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0: 한번 먹으면 잊을 수 없는 맛. 자, 그 비결을 알아볼까요?
5: 이 가루가 도토리 전문 가루입니다.
0: 정말 도토리가 비결인 모양입니다. 면이 다르다더니 도토리 가루를 반죽에 넣어서 그럴까요? 면발이 도토리처럼 갈색을 띠고 있네요.
6: 사골육수에 야채라든가 이것저것 넣고 그러다가 도토리 전분까지 이제 첨가해가지고 이제 저희들만의 이제 냉면을 이제 계속 한 20, 30년 오신 것 같아요.
0: 처음 가게를 연 어머니가 도토리 면과 사골 육수로 냉면을 만드셨고 그 요리법을 그대로 아들이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7: 면이 이렇게 냉면 같은 그 찰진 면이 있으면서 딱딱 잘 끊어지고 입맛에도 부드러워요.
4: 맞는 냉면.
2: 고소해요. 막 시큼달큼해갖고
4: 너무 그래도 맛있어.
8: 판교마을은 고향 그 이상인데요. 그냥 제 삶인 것 같아요. 저희가 어릴 때 모습 봤던 그대로 공간들이 남아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기도 하고 이 판교에 더 애착이 가는 그런 점인 것 같아요.
0: 판교 마을에서는 현재를 잊고 과거를 산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서면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충청권의 젖줄인 금강. 수문 아래로 수많은 생명이 오가고 수면 위로 철새와 바람이 유유히 흐르는 곳. 이곳에 합전 마을이 있습니다. 귀촌인들이 모여 빈집을 고친다는데요.
9: 안녕하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9: 귀농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11: 서천으로 귀농한 지는 한 12년 됐고요.
12: 저희가 지금 합전마을로 이제 빈집을 사서 와서 고치면서 한 1년 정도 째 살고 있습니다.
0: 빈집을 고쳤다니 집 구경 해볼까요?
12: 여기는 옛날 농가치고는 좀 컸던 것 같아요. 요거 이렇게 석가래 있는 게 한 칸인데 총 다섯 칸으로 되어 있어요.
11: 이쪽은 고치고 있는 중인데요. 그전에 여기가 헛간이었어요. 창고이기도 하고.
0: 석가래를 그대로 살려 멋스럽습니다.
12: 끄덕거리는 소리도 좋고 여기에 보면 상냥이라고 해요. 집이 언제 지어졌고 가족이 누구였다 이런 걸 기록하는데요. 여기에는 조선 개국 545년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일제강점기지만 우리의 어른, 우리가 지켜간다 이런 의지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9: 그래서 마음에 드셨군요.
12: 네,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집은 많이 내려앉았지만.
0: 지붕조차 휑했던 시골집. 온기 없이 방치된 빈집은 새로운 주인을 만나 이렇게 변신했습니다.
11: 한 7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9: 와, 7개월.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11: 아니, 힘든 것보다 재미나게 했던 것 같아요.
0: 집 수리는 여전히 진행 중.
13: 아, SOS 신청하러 왔는데.
11: 네?
13: SOS.
11: 조금만 마무리하고 네. 가서 도와드릴게요.
13: 도와주세요. 여기는 괜찮은데 고양이가 다 긁어내가지고 이게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어.
11: 다 싹 뛰어놔야지.
13: 이거?
0: 내 집 한번 수리했더니 어느새 내공이 쌓여서 이웃집 수리까지 도와주고 있다는데요. 옆집 부부 역시 빈집으로 귀촌.
13: 이런 집을 갖게 돼서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행복하다고.

0: 가까운 데 사는 언니처럼.
1: 그리고 이게 낯선 사람이 기웃거리면 다들 경계하는데, 아유, 젊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좋구먼? 하시는데 그 따뜻함이 남달랐어요.
0: 아니, 나는 그때 만났을 때부터 처음부터 좋았어.
2: 너무 좋지요. 안 와서 아니요. 안 와서 아니요. 젊은 사람들도 오시고, 하여튼 오셔서 이 동네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빈집 많았는데, 여기 동네도. 저 집 하나만 있잖아, 지금.
3: 빈집은 줄고, 시골 마을은 활기를 되찾아갑니다.
4: 이 가족은 바로 저희 옆집에, 옆집에 사는 이웃인데요. 그, 이분들이 저희 이 마을로 들어오라고 꼬셨어요.
5: 근데 이제 산딸기를 딸 건데.
3: 학군보다는 자연을 택한 부부.
6: 잘했네.
7: 먹고 요 한 다섯 개는 샐러드에서.
3: 서천의 자연은 아이에게 훌륭한 선생님이죠.
8: 안녕하세요. 맛있는 거 있어요?
9: 아유,
8: 쑥떡, 와. 쑥떡하고 김치찜.
9: 아유.
8: 안녕, 테리야.
9: 안녕하세요.
8: 잘 지냈어? 밥껍질 좀 퍼줄래, 하영아?
3: 종종 귀촌인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한다는데요.
10: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애들이 바뀌니까 얼굴은 또 봐야 되고 그 덥석 초대했는데 불쑥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 새 집보다 빈집이 좋고 고쳐가면서 사는 귀촌 생활이 좋다는 사람들.
11: 예전에는 뭔가 잘 보여야 되고 뭐 집도 좋아야 되고 그래야만 손님을 초대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벽이 허물어진 것 같아요. 이 시골 생활에서는.
3: 서천의 자연에 반해 귀촌을 결심하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12: 저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법은 거기에 푹 녹아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마을에 푹 녹아들어서 주변분들과 아주 재미나게 살고 싶어요.
3: 시간이 간직한 마을 판교. 시골의 작은 무인 가게에서 채워지는 행복과 귀촌 생활. 서천의 마을엔 이야기가 있습니다.
13: 홍성지 최고 갯벌

0: 상담 완료 시 빠르고 간편하게 긴날 짧은 날 무선 전동 예초기까지 세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 교통사고로 위반해도?
0: 되죠.
2: 디스크를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3: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상담 완료 시 빠르고 간편하게. 긴 날, 짧은 날, 무선 전동 예초기까지 세 가지 모두 증정.
5: 이어서 세상을 뒤집고 시즌3가 방송됩니다.

0: 사계절이 다 있는 바다죠. 물이 안 들어가면 웅장해요.
1: 이거는 지금이다.
2: 스위스 알프스가 더 좋은 것 같아.
3: 천국이 따로 없다 그런 생각이.
0: 야, 그러면 뭐?
4: 오히려 공부하면서 혼나셨대요.

0: 우리도 결혼해야 돼.
1: 결혼 언제 할 거야?
2: 언제요?
3: 대표 성진이라고 합니다.
1: 저를 귀여워.
3: 아 나를 귀여워해줘야 돼.
0: 혼자는 귀엽고 섹시해. 어른스러웠으면 좋겠어. 우리 라이프 스타일도 좀 맞아야 돼.
4: 그러다 보니까 다들 왜 혼자인지는 알 것 같아요. 지금 다들.
0: 어른가요? 저는 제가 쉽다고 생각했는데.
3: 헷갈리죠.
5: 결혼을 준비를 했었어요.
4: 진짜로?
6: 내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3: 여기 오면 별의 별리기를 다 해줘요.
6: 그러니까요. 네. 상대가 아니라 나를 찾아가는 곳 같아요. 여기 정말.
3: 세상을 뒤집고 나가서 결혼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6: 진짜 재밌었어요. 와.
0: 렛츠고.
7: 렛츠고.
0: 여기 약간 오. 와.
6: 이거 뭔데?
0: 와! 와! 언니, 언니, 웨딩!
6: 아니야,
0: 웨딩
6: 아니야.
0: 뭐야?

0: 눈이 번쩍 띄었어요. 또 여자니까 또 예쁜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드레스가 있네?
1: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느니 완전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쭉?
2: 근데 가까이
3: 전부 다 드레스야.
2: 예쁘긴
4: 하다.
0: 예쁘다.
4: 50번 걸려있어. 되게 예쁘다, 근데. 이런 느낌이구나.
2: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슬퍼?
4: 왜 슬퍼?
0: 왜 슬퍼져? 왜 슬퍼져? 예쁜데.
2: 저는 다 드레스 입는 거 아닌데?
3: 아, 여기 있네.
2: 아, 이게 다예요?
3: 아니, 너무 초라한 건 아니야.
4: 여자 드레스는 막 엄청 많던데. 남자분들은.
2: 아니, 너무 추워 보인다.
4: 턱시도로 뭐, 멋을 얼마나 내겠어. 야, 사이즈 다 있다.
5: 민소매 말고?
1: 상관없을 것 같아. 그, 약간 상체가 내가 너무 왜소하니까. 상체를.
5: 좀 이렇게 프릴 있는 거? 이렇게 좀
1: 그런 이렇게 게 예쁠 것 같아.
5: 하랄라 한 거? 그 언니 비즈 달린 건 어때?
1: 뭐든 좋아. 이쁜 거.
0: 이거 예쁘겠는데?
1: 청순.
0: 이거는 약간 청순 스타일. 이거는 팔도 있어. 이거 예쁘겠는데?
1: 다른 느낌이면.
0: 나는 이런 베일도 괜찮아. 이런 베일이나 그냥 실크 재질도 괜찮아.
4: 뭐야? 안 골랐어?
0: 아니 추천 좀 받으려고.
4: 아 그래? 응. 빨리 입을게. 오 뭐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2: 형 같이

0: 근데 기대된다.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1: 불러줘, 나가게.
2: 빨리 나와줄래?
0: 두둥뚱뚱뚱뚱. 오, 신랑님.
2: 어, 거기 서십시오.
1: 비웃어. 제작진, 진짜 이런 게 안
2: 보여요. 아니, 잘 어울려.
0: 어떻게 입었어? 설명 좀 해줘봐.

0: 나는 그 일단 그 블랙식 스타일이야.
1: 스타일로 6? 6?
0: 시크.
1: 어디 아파?
0: 아니야.
1: 시크?
0: 저 다시 들어갈게요. 나중에. 아 이게 못 어울리겠어요. 다음 남자가 진짜 내가 멋진 남자 또 준비했거든?
1: 그런가?
0: 신랑님 나와주세요.
2: 안 나와.

0: 느낌이네.
1: 저희 남자들 방송합니다. 저는 이제 추천 받은 대로
2: 전쟁은 있고 저희 국가대표의 결단 속에서 전쟁 있고 나갔지만 어쩌다 보니까 진짜 입었는데 좀 느낌이 너무 다르긴 하더라고요.
3: 이게 결혼이야? 막 이러면서 목을 조이는 것 같은 이런 게 이런 거 써? 이런 느낌? 세비고에서 문 열고 나온 거 중에 오늘이 제일 떨린 것 같아.
0: 아 진짜? 아, 그래?
3: 잘 못 나오겠었어. 어,
0: 그런가?
3: 아주 괜히 밖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맞아. 느낌이.
2: 아, 나도 이렇게 두 손은 동선원이 돼요.
3: 그러니까.
0: 나도. 미안, 난 한 손.
3: 6월의 신부 나오세요.
0: 잘했어.
3: 가자. 우리 끝났어.
4: 자,
3: 잘했어.
4: 잘못을 안 했어.

0: 정세!
1: 준아!
2: 와!
3: 아, 예쁘다!
2: 잔나 아니라.
1: 아, 뭔데?
2: 아, 아름답습니다.
1: 진짜 대박.
3: 예쁘다. 아.

0: 저는 이제 하나만 준비되면 될 것 같아요.
1: 뭐요? 예?
0: 제 배우자.
1: 아, 그치, 그치.
0: 모든 준비가 된 것 같아.
1: 아, 깜짝이야. 나 또 한 명이.
2: 나도 하나 더 있는 거 알고, 진짜.
1: 무섭게. 아, 진짜.
2: 다리 걸 뻔했네, 진짜. 나는?
3: 드레스 입어보고 토시를 입어보니까 좀 결혼에 대한 실감이 나요?
0: 근데 결혼을 준비하는데 되게 재밌다라는 느낌도 들었어.
2: 진짜?
0: 되게 스트레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 아, 진짜?
0: 아, 이런 것도 되게 재밌구나.
4: 여자들만 재밌는 것 같아.
0: 아, 그런가?
4: 나도 지금 재밌거든?
1: 아니야, 우리도 재밌었어.
0: 아니, 근데 기다려보니까.
2: 맞아.
4: 병원으로?
3: 팀을 만나러 가본 거.
0: 아, 선배님. 아,
2: 저 선배님. 물어보고 싶은 게 맞네.
0: 정말 찐 현실이네요.
4: 이렇게 예쁜 거는 이제 끝났네요.
0: 끝났어요?
4: 예쁜 거 예쁜 끝났네요.
1: 건 잠시니까.
0: 아니, 왜 이렇게 짧게요? 오늘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되나요? 결혼 선배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갑자기 훅 갑자기 현실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쁜 아기까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서 궁금한 거 좀 많이 물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4: 미안해.
2: 마음은 따뜻해.
1: 진짜로? 마음이 차가운 거 아니야?
2: 아니야.
0: 온 세상에 하얗다.
4: 하얗다. 아니, 여기 어디야?
1: 근데 우리가 우리?
5: 실제로 결혼을 생활을 하고 계신 선배님.
2: 오. 가볼까?
1: 가보자, 이제 가봅시다. 가보자. 들어갑시다.
0: 가보자.
6: 결혼 선배라고?
2: 그러게, 우리가 다 미혼이잖아?
1: 그치.
0: 기대된다.
1: 있어야지, 결혼하지. 손대 빨리 들어가고 싶어.
0: 언니 집 아니야? 여기?
2: 내가 여기 너무 많이 와본 이 느낌스.
0: 느낌이다.
2: 내가
0: 띵똥.
2: 내가 너무 많이 하고 이 집에 이
1: 너무 많이 오긴.
4: 너무 많이 오긴 똥꽁치.
0: 아, 오빠 많이 와봤어?
6: 아이고. 아이고.
2: 공격.
0: 누구야?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저희 마켓 들어온 거예요. 들어가도 돼요?
7: 실례합니다.
2: 너무 죄송합니다.
0: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너 놀 때부터 이상했어.
1: 아, 그래요? 아, 그래도.
0: 너 놀 때부터 안 돼.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이거 뭐야? 정국이
4: 있잖아. 싫어? 싫어. 시끄러워.
1: 아, 그러면 내가.
4: 사람 너무 많아서.
0: 그지?
4: 아, 그래도 저희가 그래. 손수 고른 선배님들 마음에 드실지.
1: 고맙습니다.
5: 어, 뭐라고?
6: 봤어.
1: 옷인 것 같아.
5: 옷?
2: 열어봐주세요.
5: 애기 옷?
4: 열어봐주세요.
2: 오, 잘 듣고 있네요.
4: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6: 오. 그럴까요? 두구두구두구.
5: 근데, 와. 하나는 햇살일 거, 하나는 내 건 것 같은데.
1: 고맙습니다. 이런 실내복 좋아요. 네.
5: 이렇게 깨끗한 하얀색 키우시.
4: 승희 오빠는 어떻게 잘 아셔?
2: 내가 진짜 잘하는 집에 왔네요. 제 청춘 시절에 제 멘토. 우리 승준이 형네 집에 이렇게 오게 됐네요, 진짜.
5: 시각장애인이고요. 시각장애인 아이들한테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 네.
2: 아, 진짜?
4: 나는 튜브에서 요거를 뵀던 것 같아.
1: 저는 엄청 뵙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중도 시각장애인인데 처음에 이 장애인 관련해서 정보를 찾아보려고 외쳤을 때 처음 나온 분이 승준쌤 강연. 그거 보고 되게 이분 한번 뵙고 싶다. 그리고 뭐 홍은이한테는 가까운 멘토였겠지만 저한테는 또 저의 롤모델로.
5: 아이고.
2: 세상에.
5: 오늘 주제가 연애와 결혼인가요?
1: 육아까지.
5: 네. 아, 좋아요.
1: 저희 네 사람 다 네. 지금 솔로예요. 아.
4: 결혼 스토리가 혹시 어떻게 만나셨고, 이게 지금 좀 궁금하거든요.
6: 저희는 뭐 결혼 들어야 돼.
2: 이거 들어야 돼,
4: 저희도
2: 이거.
4: 이제 찾아서 만나니까.
2: 잘한다. 네. 아,
5: 제 아내가 하는 일이 국제협력일이에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특수교육에 대해서 강의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 이 사람과 통화하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또 굉장히 강의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30분 녹화를 해야 되는데 원테이크로 29분 58초에 제가 딱 끊었어요.
4: 어머.
5: 근데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미안했던 거예요.
4: 네.
5: 이렇게 멀리서 불러놓고 잠깐만 촬영하고 안녕 이렇게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었는지 커피를 한잔 먹자고 한 거예요.
2: 여긴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정말 그때는 사실 죄송한 마음에 신사동까지 오라고 불러놓고 10시 10분? 네 이제 그만 가세요 하기가 너무 좋고
4: 그렇죠.
1: 네. 그럼 커피 한잔 하고 가시자고.
2: 단지 그거예요.
6: 그냥 예의상으로 만나는 거예요.
1: 아니 근데 저도 좋은 느낌은 있었어. 너무 멋있었어.
2: 그치.
1: 너무 멋있었으니까.
4: 기프티콘 좋지.
5: 저는 사실 커피를 안 먹는 사람이었어요. 커피를 먹자고 하는 순간에 of course. Why not? 근데 나중에 들어봤더니 커피도 좋아하는 남자? 나랑 취미도 맞는데? 라는
1: 술보다는 커피를 좋아하며
5: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캐치한 다음에 나도 그것을 마치 나도 그것을 엄청 좋아하는 것처럼 공부한다. 명동에 갔어요. 여기서 제 비싼 꽃 한 송이만 타달라고 했어요. 근데 같이 가서 사주더라고요. 근데 본인 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1: 잠깐만, 이거 엄청 유명한 플러팅 기술이에요.
2: 아, 진짜로?
5: 그래요? 꽃을 한 송이 사서 카페에 가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불현듯 내 거 하자.
4: 내 거 하자.
5: 가장 센 걸로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옴짝달싹 못하게.
1: 아, 당황시키고 싶었구나.
5: 내 거 하자.
7: 저 아직도 생각나는 게 내 거 하자. 저는 너무 충격과 그런 많은 오글이 그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1: 내 배우자는 내가 선택한다. 누가 나에게 와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내 거 하자 하고 직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현실이 있다.
8: 아니 다른 데서는 다 자신감이 있는데
4: 연애에서?
8: 꼭 이런 연애 결혼에 대해서는
7: 나는 본인 자신 있지만 연애가 자신 없어서
5: 제가 한번 진단해 볼게요. 최근에 상처받은 적 있죠?
7: 제가?
2: 이거 물어보살이야?
5: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봐요.
2: 야, 저 문
7: 있긴

0: 있었지.
1: 있죠.
0: 어, 갑자기 눈 이제 쳐다보지 못하겠어, 갑자기.
2: 많이 힘들었나요?
0: 예,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2: 뭔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우리 장애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3: 장애 때문에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2: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데, 예를 대학에 떨어져도, 맞아, 난 장애인이었으니까. 뭐 가다가 넘어져도, 내가 안 보였으니까. 라고 생각하면, 장애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3: 없어요, 없어.
2: 그 상처는 장애 때문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과 나랑 인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는 뭐 장애가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의 경우 불현듯 찾아오진 않고 내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후단히 찾아야 돼요.
4: 찾아다녀야 된다.
3: 네. 찾아다녀야 된다.
2: 네, 저는 많이 찾아다녀야 된다고
4: 언니 집 밖에 좀 나와야겠는데?
3: 아, 그러니까.
5: 두 분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결혼에 골인을 했잖아요. 실제 시작해본 결혼 생활은 두 분 어땠어요?
2: 아, 분명 행복하고요, 저는.
6: 근데 너무 영혼이 없는데요.
2: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맞춰가는 거. 이제 그런 거는 모두가 겪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장애까지가 들어간 거예요. 아. 결혼해보니 삶에서는 뭐 분리수거가 그렇고 아기가 나오니까 처음에 갓난 아기가 나왔는데 아기가 어떻게 분유를 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식구는 셋인데 내 아내가 모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육아, 뭐 결혼 생활 막 이런 거에서 아, 내가 또 장애인이네? 아기는 어떻게 데리고 다니지? 그럼 차가 있어야 돼. 난 또 운전을 못 하는데? 유모차는 누가 싫지? 또 내 아내가 싫어야 하는데?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지? 얌전히 앉아있는 건가?
3: 아니, 연애 때는 장애가 없이 느껴졌는데 오히려 결혼을 하니까
2: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엄청나게 찾았던 것 같아요.
4: 마치 저 장애 처음 가졌을 때 느낌인 것 같아요.
3: 네. 그렇네.
4: 나는 처음 딱 가졌을 때 나 혼자 씻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5: 그러네. 그런데 형수님 생각도 여쭤보고 싶어요. 큰맘 먹고 결혼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큰 마음만큼 진짜 어려웠는지.
7: 가고 있던 건 이상이긴 했어요.
5: 진짜?
7: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진짜 우리 엄마가 이래서 하지 말랬지 하는
8: 진짜?
7: 날이 분명히 있어요. 보는 사람이 하는 게 빠르니까 차리고 치우는 걸 다 하고 있는 거죠.
0: 시간 돌아가서 다시 결혼을 한다 하면
5: 야! 할 그런 거 물어보지 마!
3: 야, 이거는
5: 그런 거 물어보지 마!
0: 아, 저는 결혼 왜냐면 다 많이 물어봐요.
2: 아, 그래요?
0: 결혼은 더 관심 있고.
7: 그러게, 이럴 줄 알고? 아니면 뭐?
5: 이럴 줄 알고? 아니, 이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서?
2: 저는 결혼할 것 같아요.
5: 형은 그러셔야죠.
0: 정말 맨생으로 저 하나님께서 맨생하신 말.
4: 어떠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니까 너 착하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죠?
7: 굉장히 많이 듣죠. 굉장히 많이 듣죠. 그럼요, 그럼요. 그냥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일 뿐인데 혜균이 제 대학 때부터 봉사활동도 많이 하더니 역시 혜균이의 결정은 이렇구나. 역시 혜균이는 착해. 요거 하나랑 지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멍청이 같은 이거 사실 A 아니면 B였던 것 같아요. 근데 A도 B도 아니고 그냥 흔히들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그냥 그런 것이었을 뿐인데 알림주는 이런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 근데 시각장애인이기는 어쨌든. 하죠? 하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고 시각장애인만 남는 상황. 장애도 이 사람의 그냥 정말 한 부분일 뿐 똑같이 다 우리나라에서 그냥 다 살고 있는 그냥 사람 아닌가요?
5: 나는 나중에 내 자녀에게 내 장애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게 되게 두려움일 때도 있었고 좀 어떤 기대일 때도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0: 아, 이거 가장 중요하지.
2: 그러니까 제 친구가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어요. 친구가 이제 눈이 모양이 변한 거예요. 저시력인데 병을 오래 앓다 보니까 그러니까 둘째 아이, 딸아이가 오빠한테 아빠 눈이 왜 저래? 이러면서 엄청 궁금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냥 멋지다고 해. 아이를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걔는 그냥 다른 건 멋진 거예요. 내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설명할 수 없으면 멋지다고 하면 되지. 조카 데리고 놀이동산 갔거든요.
3: 네.
2: 우선 탑승이 가능하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자기 친구들은 사파리를 가도 못 보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 저랑 가니까 한 두 번 타고 막 하루에 놀이기구를 열 몇 개씩 탄 거예요.
5: 맞아.
2: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귀여운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신났던 거예요.
3: 자랑하고
2: 이모부 장애인 장애인
6: 너무 간단하신 거 아닌가요?
4: 아, 그럼 맞아. 혜택들을 얘기해줘야겠네.
3: 일단 네. 저랑 데이트하실 때 영화 50% 할인되고 각종 미술관 전시 그리고 놀이동산 데이트 때는 우선 탑승 가능합니다.
4: 우리 다 똑같은 거 아니야?
3: 아, 그렇지.
4: 다
3: 아,
4: 우리 다 똑같아.
5: 그거 저도 됩니다.
4: 저도 됩니다.
5: 네네.
3: 어필하자.
5: 누가 좀 힘든 건 없으세요, 두 분?
7: 현실적으로 분명히 어렵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각 장애여서 그럴 수 있다. 시각 혹은 지체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낯선 곳을 가면 익숙한 곳에서는 혼자 얼마든지 하지만 낯선 곳에서는 위치 다 다시 설명해줘야 되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놀러 가고 싶으니까 놀러 가면 이제 호텔 조식을 오빠 거 떠다 주고 애 거 떠다 주고 저는 아직 배고프고 사실 이게 저희 현실이긴 하죠. 아하. 그리고 이제 오빠가 저를 붙잡고 다니니까 저희는 손이 네 개가 아니라 손이 두 개.
5: 그렇죠.
7: 근데 두 개 중에 하나를 저는 유모차를 밀어야 하니까 또 가방을 최소화해야 하는 또 혼자서 한 개를 들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건 진짜 현실적인 문제기는 해요.
4: 근데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결혼 이렇게 아이를 만약에 출산을 했어. 그러면은 가장 힘들 것 같은 현실 문제가 아기를 어떻게 앉히거든요.
5: 아, 껴안는 거?
4: 그러니까 지금 그러네. 15kg라고 했으면 이 정도는 괜찮아. 이제 더 갓난 아기.
3: 더 갓난 아기?
4: 그냥 목을 못 가누는데 한 손으로 내가 얘를 어떻게 앉지? 그러게. 혹시 내가 떨어뜨리진 않을까? 약간 그런 두려움이 난 좀 있거든.
7: 저희 같은 경우도 목을 못 가눌 때 아기가 어디로 가는지 저희는 사실 보면서 팔을 그쵸, 쫓아가는 맞아. 데인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앉지 않았어요. 앉는 건 다른 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분유 먹이고 할 때는 요즘 다 도구들이 나와 있어요. 한 팔만 있어도 아기가 이렇게 아기를 편하게 눕혀놓고 먹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요즘은 다 배울 수 있어서 다만 그 시기에 안아주고 싶으시겠지만 이렇게 누워있을 때 이렇게 팔을 해서 안으신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다른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하시고 그 시기에 서서 달래야 하는 건 남편분이 하시면 되죠.
0: 애 낳을 때 저는 천재성으로 청각장애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애도 유전자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5: 아 진짜?
0: 계속 항상 걱정했어. 제일 큰 문제가 애 낳으면 나도 나 같은 청각장애 태어나면 어떡하지? 여태까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차별, 편견, 아픔, 괴로움, 인정 못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감정을 느껴가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시 느끼고 싶지는 않아요.
2: 분만실 들어갔을 때 저는 유전질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3: 기도를
2: 내가 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온갖 장애 유형이 머릿속에 탁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5: 진짜 형님?
2: 응. 간호사 선생님이 나와서 손가락 다섯 개 만져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3: 그러니까 손 다섯 개, 발가락 다섯 개
4: 꼭 다 세보잖아.
2: 응, 진짜로. 그래서 아니라고 하지만 힘들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불편하게 사는데 내 아이에게 그거를 물려준다고 생각했을 때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4: 그러면은 우리가 좀 두 분에게 휴가를 드리면 어떨까?
3: 그러게. 우리가 온 김에
7: 저희 남편까지 두고 가도 되나요?
4: 아, 진짜요? 아,
7: 그래도 이렇게 숙달된 조교가 하나 네, 하진 마시고 네네네.
1: 이상하게 자신감이 막 있는 거예요. 우리 네 사람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0: 네, 잘할 것 같아요. 아니, 잘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은 누구나 힘들잖아요.
4: 햇살! 아, 밥 먹었네. 아이, 맛있어. 뜨거워? 어떻게 뜨거웠어? 뜨거워? 뜨거웠나? 아, 어떻게 돼야 돼?
1: 막 그렇게 뜨겁진 않은데 아기가 먹기에는 아딴가 봐.
4: 이 정도 뜨겁나?
1: 아, 좀 뜨거워. 뜨겁다.
4: 아, 뜨거워? 좀 식혀.
2: 그럼 이렇게 저으면 될 것 같은데? 좀
4: 아, 저을까요? 네. 와, 이 아기 양 키워본 제가 성공하겠습니다. 언니와 함께.
1: 엄마 먹자.
2: 아뜨?
1: 아, 엄마?
4: 어때? 왜? 또 뜨거웠어? 어떡해.
1: 어, 근데 직관적으로는 뜨거워.
4: 와, 언니랑 이렇게 둘이 있는데도 밥 먹기가 힘든데? 좀만 기다려봐.
2: 힘든데?

0: 어때? 맛있지?
1: 이제 안 뜨거울 것 같아.
2: 잘 먹었다고 맛있어지.
0: 아닌데? 계속 뱉으려고 하는데? 아유, 잘 먹었다.
3: 잘 먹었다.
0: 뜨거운 건 아닌 것 같아. 밥 먹이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4: 어떤 게 힘들었어요?
0: 아, 모르겠어요. 그냥 애기 자체만으로도 힘들었어요.
5: 육아는 천국과 지옥이 오고 가고 넘나드는, 와, 이건 진짜 찐이다. 리얼이다.
6: 자는 거 아니죠?
2: 정인이 엄청 대단하잖아.
6: 우울에 내신 이모가 잡아갑니다. 잡아갑니다.
2: 뭔가 바이킹이야, 정인이.
0: 그러니까, 잘하는데? 멀리 던지래. 아빠, 아빠가 지금 멀리 던지래.
2: 아, 적당히 멀리. 삼촌이 받을 수 있게.
7: 콩 안 나가게.
0: 와! 어, 잘하네. 또 해봐.
8: 다 계속 던져?
0: 응. 빨리 공 주워와.
2: 내가 공 주워올게.
0: 빨리 공 주워와. 여기도 공 있고.
7: 시야를 했어요?
2: 공에 삼촌이 주워다가 다 넣어놓게 줄까?
7: 시야했어요?
2: 시야했어? 오늘 잘 먹었나?
0: 아니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똑같이 생겼는데 이걸 앞뒤를 어떻게 구분하신 거지?
9: 키나고요? 아빠는 알 수 있습니다.
0: 아빠 있어? 아빠 옆에 있어? 삼촌도
7: 언니,
0: 있어?
7: 언니 뭐가 앞뒤인지 봐. 맞춰봐.
10: 태어나인 쪽에 앞이
7: 아 진짜 모르겠다.
0: 그치? 어, 한번 맞춰보세요. 아빠의 능력.
11: 저는 딱 보면 알죠.
7: 딱 보면 아신대. 어.
2: 우리 형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 보는 거야?
11: 이렇게 옆에 솔기를 보면 알 수 있어. 어. 그럼 여기가 앞이고 저기가 뒤.
0: 자, 해보고. 자,
11: 이거를 엉덩이를 들고.
7: 엉덩이 다리를 깎아야 되죠?
11: 아니요, 오줌을. 다리를 어, 응가했다.
0: 아이, 잘했다.
2: 잘했다.
0: 아이, 잘했다. 어떻게 해야 돼?
2: 애기용. 애기용 물티슈 따로 있잖아.
0: 다리를. 애기 들어? 다리 들어. 와, 참사.
7: 어머. 이거 어떻게 해요, 응가?
11: 잠시만요.
7: 이거 모자이크.
2: 아니 이 형님은 던지고 갔어. 이거 다 어떻게 닦으러? 이거 빨아야 되는 거지?
0: 이건 빨아야 돼. 지금 그치? 여기 참사 났거든.
7: 아 그래? 와 진짜 이거 어떡해.
0: 참사인데?
11: 나약한 것들. 늘 장애인의 삶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저걸 할 수 있을까? 근데 할 수 있어요. 힘들긴 하지만 할 수 있고 세상에는 공예균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7: 아니 근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직 만나지 않았을 뿐.
11: 결혼은 해볼만 합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는 게 정말 아 이래서 인간으로 태어났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기회니까 많이 힘들긴 하겠지만 모두 꼭 도전해서 예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5: 결혼도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이런 조건이 좀 안 맞는데 이렇게 되면은 못합니다. 육아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어렵고 힘든 거를 찾기보다는 진짜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내 역할을 남이 찾아주려고 하기보다 내 스스로 찾아가자.
2: 예전 언니도 그랬지만 지금의 안승준이 더 저한테 큰 용기를 주고 진짜 지금 또 지금의 모습대로 저에게 큰 멘토가 되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형수님과 함께 햇살이까지.
0: 네. 선물 사야 될 것 같아.
7: 그래. 빈손으로 가면은 예의가 아니야.
2: 아기 용품은 뭐가 좋을까?
7: 아기 용품?
10: 근데 애가 어떻게 클지 몰라가지고.
0: 이 정도 되려나? 와 진짜 작구나.
7: 애가 아직은 안에서 활동을 많이 할 때니까. 어.
2: 이런 거.
7: 패션 피플
0: 오세요. 예스.
2: 이거 풀색 귀엽잖아. 네. 이거 하늘색 이런 것도 이쁘네.
7: 알았어. 그럼 홍윤이가 사는 그래. 걸로 하고 두 개로 그래. 할게요.
2: 우리가 가보자 이제.
7: 아니 이 선물을 좋아하실까?
2: 뭐 좋아하실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렵게 골랐습니다 이렇게. 가보자.

0: 도넛도 줘요? 도넛도 먹고 싶어?
1: 싱싱해. 많이 컸네. 유기견 28 아이들과 유기묘 9

0: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아이고, 이쁘지? 이쁘지?
0: 지루야. 지금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거부를 하고 있어서. 앉아. 지금 심장 손상 중 치료 중에 있어요, 엘리가. 흥분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쇼크가 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2: 우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이건 치워도 돼.
1: 알겠습니다. 자.
0: 고마워 여보.
2: 왜 울어요 엄마?
0: 그냥 이 방 때문이야 블루이.
2: 어떻게 방이 엄마를 울게 만들어요?
0: 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추억이 있어서야. 이게 우리 딸 첫 번째 침대지.
2: 네, 그리고 제 방으로 옮겼어요.
0: 빙고의 첫 번째 침대이기도 하고.
2: 그리고 빙고가 제 방으로 옮겨왔죠.
0: 이젠 누구의 방도 아니야.
1: 그럼 아기 침대 치워도 돼?
2: 빙고, 우리 각자 방 가지고 싶다.
3: 언니, 나도 그래.
2: 엄마, 이제부터 이 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그냥 남는 방이지 뭐.
2: 혹시 제 방으로 써도 돼요?
0: 뭐? 너희들 방 바꾸고 싶은 거니?
2: 아니요, 저 혼자요. 저만 여기로 옮기는 거고 빙고는 원래 방을 쓰는 거예요.
3: 둘 다 침대방이 생기는 거예요.
0: 그래.
2: 만세!
0: 너희들이 원한다면.
1: 좋아, 끝.
0: 아빠, 블루이 침대 이 방으로 옮겨줄 수 있어요?
1: 아, 뭐라고?
2: 블루이 이 방 이야기는 침대방.
4: 빙고, 혹시 수박 카펜 내 방에 가져가도 돼?
3: 좋아. 근데 우리 카펜 경주 먼저 하자.
2: 좋아. 준비 시작.
1: 됐어. 끝났네.
2: 고마워요, 힘센 아빠.
1: 힘센 아빠라 하지 마.
3: 힘센 아빠, 빙고 침대도 옮겨주실래요?
1: 이런. 끝.
3: 아빠 고마워요.
2: 저기 빙고, 거긴 내 침대가 있던 자리잖아.
3: 그래도 괜찮지?
2: 그럼 당연하지.
3: 둥지에는 말콤이 보여서 좋아.
2: 맞아. 그렇지. 지금 뭐 하는 거지?
3: 조용한데?
2: 둥지에 말콤아, 움직여봐. 진짜 움직였어. 좋아. 여기 인형들은 다 내 거야.
3: 여기 인형들은 다 내 거.
2: 그래, 그럼 글로리아는 누구 걸까?
3: 맞아, 글로리아는 누구 거지?
2: 이건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한테 주신 거야. 근데 빙고는 그때 크리스마스 선물 못 받았잖아.
3: 빙고 태어난 거 깜빡하셔서.
2: 맞아, 할아버지가 너무하셨어.
3: 그래서 그때 언니가 빙고한테 괜찮다고 하면서 같이 쓰자고 그랬어.
2: 빙고 말이 맞아.
3: 그럼 누구 방으로 가야 하는 거야?
2: 빙고 방으로 가도 돼.
3: 고마워 언니. 근데 오늘 밤은 언니 방에서 자는 게 어때?
2: 좋아.
3: 블루이 언니, 램프는 누가 가져갈까?
2: 빙고가 가져가.
3: 아니 괜찮아, 램프는 언니가 가져가.
2: 고마워.
3: 대신 잠자요 일어나 놀이할 수 있을까?
2: 그래 좋아. 잠자요 일어나. 잠자요 일어나. 잠자요 일어나.
1: 얘들아, 잘 시간이야. 어서, 신나게 놀았으니까 곧 자야지. 어디로 가는 거야?
2: 맞다. 깜빡했어요.
3: 잘 자, 언니.
2: 잘 자, 빙고.
3: 잘 자야 해.
2: 빙고도.
3: 편안하게 잘 자야 해. 글로리아랑 램프도 잘 부탁해.
2: 응, 그럴게.
1: 그래, 알았어. 알았다.
0: 잘 준비됐어, 블루이?
2: 네.
0: 우후, 신나겠다. 잘 자라.
2: 엄마도요. 빙고한테 말콤에게 인사해달라고 전해주세요.
0: 알았어.
1: 잘자 빙고.
3: 아빠도요.
1: 여긴 끝.
0: 빙고, 언니가 말콤에게 잘자라고 인사해달래.
3: 알았어요. 언니가 잘자래 말콤.
2: 내가 어디 갔는지 궁금할 수 있으니까.
0: 알았어, 이제 네 방으로 가자. 잘자 빙고.
3: 주무세요.
0: 이제 잘 시간이야 우리 딸.
2: 네 엄마.
1: 와, 내 소파. 나 안 해.
0: 나 안 해? 늦었네.
3: 안 되겠어.
0: 지금 뭐 하는 거니?
2: 빙고가 가져가도 괜찮다고 했어요.
0: 지금 잠잘 시간이야, 얘들아. 이런 건 일찍 했어야지.
3: 그치만 언니는 책이 필요해요.
0: 알았어. 서둘러. 자, 됐지? 잘 자.
2: 주무세요.
0: 빙고.
3: 이거 언니가 가져가도 돼요.
0: 그래,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야. 이제 각자 방에 들어가요. 잠잘 시간이니까.
2: 알았어요, 엄마.

0: 나네.
1: 나네. 아우, 또 졌어.
0: 이겼다.
1: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니?
2: 방 안에만 있었어요.
1: 쪽지 보내는 것도 안 돼. 잠잘 시간이잖아.
2: 알았어요.
1: 우리 딸 괜찮은 거야?
2: 잠자는데 뭐가 빠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1: 뭐라고? 여기 침대도 있고 여기 책도 있고 여기 카펫도 있고 저기 사다리까지 있잖아. 뭐가 빠졌을까? 마지막으로 쪽지 보내는 건 어때?
3: 잘 자, 미시. 잘 자, 릴라. 밥 할아버지도 안녕히 주무세요.
2: 오!
4: 잘했어?
1: 잘했지, 임센 아빠. 내일 블루이 침대 다시 옮겨야 할 것 같아.
4: 야, 뭐라고? 자기 방이 그리운 건가?
1: 아니, 방 때문이 아니야.
0: 스냅! 하하! 예!
2: 아, 아빠만 매일 이겨요.
4: 네가 느려서 그래.
3: 블루이 언니가 이길 때도 있어야 해요.
4: 내가 왜 그래야 돼?
1: 블루이는 아이니까.
4: 일부러 져주는 게 좋은 건 아니야, 아빠 믿어.
2: 왜 그렇죠?
4: 더 잘하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1: 그럼 매일 지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4: 별일 없어.
1: 어, 그래? 메모리 스냅 놀이가 그렇게 좋아?
4: 좋긴. 난 메모리 스냅 싫어해.
1: 왜 그런지 말해줄래?
4: 왜냐면 내가 매일 지니까 스냅! 우와! 나 센 몽구스가 된 것 같아.
1: 여보, 그건 거위인 거 알지?
2: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장애물 경기.
1: 빙고 출발!
3: 우와!

0: 종각인데! 올라가, 올라가!
1: 이타치?
2: 근데 그게 어디로 갔지? 아빠 초록색.
1: 보세요! 우리가 장애물 경기장 만들었어요. 이거 해보실래요?
3: 좋지요. 누각이나 볼까?
2: 아, 결승선은 어딨어?
4: 아니, 여긴 경주하는 곳 아니고 재미있게 노는 곳이야.
1: 네.
3: 아, 그래요?
5: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1: 뭐 하시는 막, 거예요?
2: 꼬꼬닥 흉내지.
5: 막! 막! 막! 막! 막!
1: 꼬꼬닥 흉내를 왜 내시는 거죠?
4: 겁쟁이라고 놀리는 거야.
1: 꼬꼬닥이요?
3: 아니, 질까봐 겁내는 거. 꼬꼬달기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
4: 그만. 아이들에게 모든 걸 경쟁하라고 할 순 없어.
3: 그건 그냥 핑계야. 어서, 여기 호스가 결승선이야. 준비, 치.
4: 아니, 경주는 안 할 거야.
1: 네, 재미있게 노는 게 좋아요.
3: 이기면 얼음과 하자.
1: 얼음과 하자! 준비해!
4: 잠깐!
3: 내가 더 빨리 갈 거야. 아빠가 이겼다!
4: 그래, 잘했어요.
3: 고마워. 그럼 이겼으니까 얼음 과자 먹어야지.
4: 그렇게 하세요. 오늘 아빠랑은 충분히 같이 논 것 같아. 좋아, 우리 다시 신나게 놀아볼까?
1: 재밌었어요. 네!
4: 뭐라고?
1: 경주 또 하고 싶어요. 아빠 이기게 도와주세요. 네, 얼음 과자 먹고 싶어요.
4: 알았어, 쉽게 이길 순 없을 거야.
1: 그렇긴 해요.
4: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
1: 반칙! 예!
4: 예! 뭐? 아니, 연습해야지!
2: 너희들 또 지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1: 어, 네, 그래요.
6: 이번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3: 잘하고 있어. 봤지, 엄마? 아이들이 지는 건 못 참나 봐.
4: 그럼, 물론이지.
1: 준비 시작!
3: 아, 이런! 출발은 좋았어. 하지만 날 이길 방법은 없을걸? 아, 잠깐, 뭐지? 이게 이렇게 낫지 않았는데?
1: 안녕, 로이 언니!
4: 이제 그만해, 여보. 끝났으니까.
1: 오, 사랑해, 얼음 과자야.
3: 잘했어, 블루이. 네가 이겼다.
4: 왜 그래, 블루이? 얼음 과자 맛이 별로야?
1: 아니요.
4: 살짝 아이셔하지 않아?
1: 네, 원래 아이셔하는 거잖아요.
6: 경주에서 정정당당하게 이기고 싶어요.
4: 그래,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이리죠.
1: 네?
4: 정정당당하게 이기고 먹으면 달콤한 맛이 날 거야.
1: 원래 그건 아이셔하는 맛이잖아요.
4: 좋아. 여기서 중요한 건 공에 몸을 튕겨서 빨리 가는 거야. 흡! 이제 해봐.
1: 준비 시작! 흡! 아! 중지!
4: 좀 더 연습해. 엉덩이로 타고 내려오지 말고 엎드려서 바로 내려오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1: 그렇지, 그렇지!
4: 근데 왜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6: 무슨 뜻이에요?
4: 아빠가 사다리 타고 내려오는데 시간을 썼을까?
6: 아니요, 그냥 점프!
4: 어, 그럼 너도 점프!
6: 근데 너무 높아요!
4: 아니, 아니야!
1: 힘내, 블루이 언니, 빨리!
6: 아빠를 이길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없어요?
4: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블루이, 안타깝게도 아빠가 맞아. 장애물은 그냥 없어지진 않아. 헤쳐나가야 돼.
1: 좋아요!
4: 좋았어!
1: 중지!
4: 어, 아니, 다른 버튼을 눌렀잖아, 빙고. 이거야.
1: 어.

0: 얼마나 빨리 달릴 거야?
1: 그레이하운드처럼 빨리요.
0: 얼마나 빨리 달릴 거라고?
1: 그레이하운드처럼 빨리요. 영초네.
2: 좋았어. 바람도 잘 불고 있고 경기장 점검도 직접 해봤는데 이상한 건 전혀 없네.
0: 얼마나 빨리 달릴 거야?
1: 그레이하운드처럼 빨리요.
0: 얼마나 빨리 달릴 거야?
1: 그레이하운드처럼 빨리요.
2: 그레이하운드처럼 빨리 달리겠다는 거네. 뭐 상관없어.
1: 아버지, 지난번 경기 때 저의 반칙 죄송합니다.
2: 어, 그래. 에, 좋아. 반칙하면 벌 받아요.
1: 그럼요. 행운을 빕니다.
2: 네, 그쪽도요.
1: 준비, 시작!
2: 뭐야, 뭐지? 그걸 어떻게 배운 거야?
0: 그렇지, 블루이, 그렇지.
2: 아니, 이런. 힘내, 몽구스.
3: 안 돼!
0: 방금 뭐 한 거야?
2: 아, 그게 나도 모르겠어.
1: 반칙이에요.
2: 아, 그런가?
3: 반칙!
2: 아, 누가 진실을 말해줄래? 몽구스가 전속력으로 달리면 있잖아, 모든 게 잘 안 보일 수 있거든.
0: 내 생각엔 몽구스가 아이에게 지는 게 싫은 것 같은데.

0: 시작은 양초예요.
1: 알았어, 알았어.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2: 블루이?
3: 그럼 메모리 스냅 놀이로 다시 하는 걸로 해요.
1: 아우, 이런. 아, 기린, 기린 그림이 어디 있더라? 아, 원숭이?
3: 기린, 기린, 원숭이, 원숭이, 독수리, 독수리.
1: 어떻게 다 맞춘 거야?
2: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아, 빙고.
3: 만세! 그레이하운드, 그레이하운드 이겼다!
1: 아...
2: 됐다, 깨끗하네. 블루이.
3: 왜요?
2: 방금 다 정리했는데 이건 또 뭐야?
3: 반다 퍼즐이요.
2: 아빠가 곧 트램펄린 놀이터에 데려가실 텐데.
3: 오래 안 걸려요. 조각이 크니까요. 봐요.
2: 알았어. 하지만 다 하면 정리한다고 약속해줘.
3: 약속할게요.
1: 그럼 이제 트램펄린 놀이터 갈까?
3: 우와!
2: 블루이, 퍼즐은?
3: 안 끝났어요. 깍깍깍깍깍깍. 어, 아빠, 도서관에 갈 수 있어요?
1: 아니, 지금 트램펄린 놀이터 가요.
3: 끝나고는요?
1: 그래, 좋아. 끝나고 가면 돼.
3: 약속하시는 거죠?
1: 그래, 약속해.
3: 만세!
1: 갈 시간이다, 얘들아. 어서, 저녁 먹을 시간이야.
3: 1분만 더 놀래요.
1: 벌써 21분이나 더 놀았어.
3: 도망가,
1: 민구! 알았어, 잡으러 간다. 이리 와. 그만해.
3: 아빠, 지금 도서관에 갈 수 있어요?
1: 아니, 이미 문 닫았어.
3: 그치만 트램펄린 다 끝나고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1: 근데 트램펄린 놀이터에서 오래 놀았어.
3: 약속하셨잖아요.
1: 아유, 이런.
3: 이번 이야기는 약속.
1: 잘자, 얘들아.
4: 안녕히 주무세요.
1: 아직도 아빠한테 화난 거야?
3: 아빠가 도서관에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1: 문 닫았잖아.
3: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1: 알아, 우리 딸. 근데
2: 이 판다 퍼즐이 왜 정리가 안 되어 있지?
1: 빨리 숨어.
2: 어디로 숨었어?
1: 숨다니, 누가?
2: 판다 퍼즐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친구 말하는 거야.
1: 그런 일이 있었어? 블루이가 약속한 걸 어긴 거야?
3: 아빠가 약속 어겼으니까 저도 그럴 수 있어요.
2: 뭐야?
4: 맞아요. 아빠가 약속을 어겼어요.
1: 도서관이 문을 닫았다고.
2: 그러고 보니 약속을 지키는데 문제가 있네.
4: 네.
1: 좋아. 그럼 이제부터 아무도 아무런 약속하기 없기다.
4: 아빠가 우리를 항상 사랑한다는 약속은요?
1: 우와, 그건 생각도 못했네.
2: 좋아. 모두들 약속은 해도 좋지만 서로 지킬 수 있어야 해.
5: 좋아요. 맞는 말씀이네요.
4: 휴.
1: 블루이, 그럼 이제부터 우리 약속 지키기다.
3: 어떤 일이 있어도?
1: 어떤 일이 있어도.
3: 그럼 모두 다 잘 자요.
2: 판다 퍼즐.
1: 어서, 얘들아, 빨리 해.
2: 오늘 아침에 내가 빙고에게 빨리 해라고 했더니 빨리 해 중이에요 하는 거 있지?
3: 아빠, 도서관에서 꼬꼬마 놀이 같이 할 수 있죠?
1: 서두르면 어떤 놀이라도 같이 할 수 있어, 약속해.
3: 약속하는 거예요?
1: 약속할 게 됐지, 가자.
3: 빙고, 아빠가 도서관에서 꼬꼬마 놀이 하기로 약속했어.
4: 야!
1: 근데 잠깐만, 꼬꼬마 놀이가 뭐야? 꼬꼬마 놀이가 이거야?
3: 네, 계속 무릎으로 걸어다니셔야 해요.
1: 말도 안 돼.
3: 그치만 약속은 약속이에요.
1: 알았어. 안녕하세요. 여기 아래요.
2: 안녕하세요.
1: 저는 어른 책을 찾아요.
2: 잡지요키예요.
1: 고마워요. 너무 높잖아.
3: 여기 작은 친구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2: 그래, 여기 있어 꼬마야.
1: 읽어주세요.
4: 진짜 웃겼어.
1: 그래
2: 약속 지켜준 거 정말 잘했어.
1: 고마워. 그래서 말인데 블루이, 혹시 아빠 책을 네 책가방에 넣어도 될까?
3: 그럼요.
1: 그럴 거라고 약속한 거지? 두 권밖에 안 돼.
3: 네, 약속해요.
1: 좋아, 여기 있지.
3: 뭐예요?
1: 블루이, 너무 멋져.
2: 그만, 내 말 좀 들어봐. 서로 속이기 위해서 약속하는 건 안 돼. 약속이라는 건 서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믿음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해.
3: 모든 세상 말이에요?
2: 아무것도. 도서관도 없고 길도 없고 전기줄까지도.
4: 전기줄까지도요?
3: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전기줄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2: 아니, 상관 있어.
1: 엄마 말이 맞아. 속이면서 약속하기 없기.
3: 좋아요.
4: 저기 놀이터에서 놀아도 돼요?
3: 네, 제발요. 안 돼요.
2: 그래, 하지만 곧 점심시간이니까 엄마가 가자고 하면 진짜 가는 거야.
3: 알았어요.
2: 약속하지?
3: 약속해요. 내 차례인데.
4: 내 차례야. 우와. 응. 벌레 언니 도와줘.
3: 괜찮은 거야, 빙고?
4: 빙고 못 내려가겠어.
3: 올라간 대로 내려오면 되잖아.
4: 너무 높아.
1: 오늘 아침에 빙고한테 징징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빙고가 이제 막 시작한 거래.
3: 엄마, 빙고 좀 가보세요.
2: 오, 이럴 수가. 내려와, 빙고. 점프해봐.
4: 그렇기 싫어요.
2: 괜찮아, 우리 딸. 엄마가 잡을게.
4: 약속하는 거예요?
2: 물론이지. 약속할게.
0: 세상에나, 잘했어.
3: 이제 타볼까?
2: 루이, 점심시간. 이제 가야 돼.

0: 여보, 오늘 내가 빙고한테 구슬을 정리하라고 했더니 글쎄, 구슬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1: 우리가 잠자는 동안 우리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2: 어서 침대로 가.
3: 아빠가 항상 사랑할 거라고 약속해. 소파에서 쉬어 정리님 얘기신문 읽으며 무슨 일을 하셨네.
1: 아빠, 휴대폰에 있는 노래 틀어주실래요?
2: 아, 그래, 알았어. 시끄러운 노래만 아니면 괜찮아.
1: 아니요,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2: 무슨 노래야?
1: 버거도그.
2: 버거도그. 됐다, 틀었어.

0: 아, 미안해 얘들아.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됐거든.
1: 그럴 리 없어요. 뭐? 보여주세요.
0: 안 돼.
1: 거짓말이잖아요. 화면이
0: 저리 떨어져.
1: 배터리가 다 된 거잖아.
0: 블루이. 아, 잠깐. 아빠도 햄버거 도그 노래 같이 듣고 싶어. 완전 끔찍하게 아름다운 노래야. 근데 요즘 나온 휴대폰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배터리가 빨리 나가. 반짝거리는 새 휴대폰 사도록 만드는 건데 난 필요 없거든. 아, 진짜 배터리가 나갔어. 정말이야. 절대 거짓말 아니라니까. 여보세요?
2: 아이들한테 또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1: 네.
0: 어, 좋았어. 새로운 빙고 3000 로봇. 어서 작동해보고 싶은데 이걸 내리면 될 거야. 아니, 뭐야? 에? 뭔가 잘못됐는데? 그래, 이제 됐어. 아, 안 돼! 어, 이런. 이건 문제가 있어. 여기 어디가 전화번호가 있을 텐데. 여기 있다. 333-444-533. 평범하네. 기술 지원팀 부탁해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좋아요. 아, 저기 빙고 3000을 지금 방금 구매했는데요. 다리 쪽에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네, 다리를 쭉 펴도 다시 올라와요. 네, 해봤어요. 그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를 잡고, 네, 다음은요? 그냥 흔들어요? 그럴게요. 흔들, 흔들, 흔들, 흔들. 네, 계속 흔들었어요. 다시 해보라고요? 아니, 이것도 안 되네요. 다른 방법 없어요? 네, 알았어요. 아래쪽도 보고 있어요. 그냥 찔러보라고요? 좋아요. 할 수 있죠. 아니, 안 돼요. 이 방법도 안 되네요. 이제 어쩌죠? 앞을 찔러보라고요? 알았어요. 아니, 안 되겠어요. 그냥 환불할래요. 네? 저기요. 제가 그쪽까지 다시 운전해서 갈 수는 없고요. 오늘 중요한 결승 경기가 있거든요. 물건 찾으러 와주세요. 모르겠으니까 택시 보내줘요. 아니,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유, 됐어요. 모르겠다.

0: 되잖아. 된다고. 야!
1: 빙고 삼촌, 잡지 좀 갖다 줘. 저것보다는 빠른 줄 알았는데.
2: 난 이제 모르겠어.

0: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

0: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요.
1: 어? 빨리 건너야 해. 잠깐만.
0: 멈추기.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는 건너지 않아요. 건너는 중에 빨간불로 바뀌어 위험할 수 있어요.
2: 언제 바뀌지?
1: 위험해!
0: 물러서기. 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초록불을 기다려요.
1: 자, 얼른 건너자. 토끼야, 잠깐만.
0: 확인하기. 길을 건너기 전에 왼쪽, 오른쪽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너요.
1: 뭐 하는 거야?
0: 손들기. 손을 들고 운전자나 차를 보면서 길을 건너요.
1: 흰색만 밟는 거야. 토끼야, 하지 마.
0: 장난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는 장난도 뛰는 것도 안 돼요. 횡단보도 바깥으로 걷는 것도 위험해요.

0: 특별명단 대 특공대 1.
1: 야, 그만 막아! 마지막 남은 통조림을!
2: 미안, 나도 모르게 손이 움직여.
1: 미안!
3: 조용, 조용!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그깟 통조림, 저 보아라! 입맛 되가면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단 말이다! 대원들, 초특급 식량 확보 대작전을 시작하겠다!

0: 캡틴 거긴 너무 위험해요.
1: 같은 메뉴 같은 식단 질릴 대로 질리지 않았나. 맛없는 음식만 먹으며 인생을 낭비할 텐가. 아님 위험을 무릅쓰고 풍요로운 먹거리와 함께 살아볼 텐가.
2: 네, 더 맛있는 걸 찾을 때가 됐죠.
0: 맞아요, 더 맛있는 걸 먹을 때입니다.
1: 음식에 살고 음식에

0: 대원들 정지! 목적지에 도달했다.
1: 백해틴.

0: 다시!
1: 네, 캡틴!
2: 여기가 천국이구나.
1: 오, 달콤해.
0: 자, 이번엔

우리가 마트를 점령했다 최군들 캡틴 호군입니다. 좋아, 이제 최후 작전지로 향한다. 준비됐나? 네.

0: 제군들 마지막 미션이다. 마음껏 쓰러 담도록. 네. 저기다 모두 전투 태세.
1: 감히 우리 구역에 겁도 없이 찾아오다니.
0: 너희 누구냐? 소속을 밝혀라.
1: 우리 소속? 무식한 시골주들. 좋아, 곧 지옥으로 떨어질 테니 이름 정도는 알려주마. 촛불대를 이끄는 단단한 기둥, 캡틴 키드.
2: 키드님의 첫 번째 대원, 화려한 오른팔, 롱샷.
3: 키드님의 두 번째 대원, 파이어. 너희를 곧 제로 만들어줄 예정이지?
1: 우주 최강이라 불리는 우리는 이른바 다람쥐 특공대. 고맙다 시골주들. 너희가 모아다 준 식량 잘 먹을게.

0: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1: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0: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보석이 7살 어린이 손에?
1: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최고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말랑물집팩 네이버. 말랑재를 넣고 쉐이커로 쉐킹. 몰드에 붓고 꺼낸 게 쿵. 물집팩이 와글와글. 말랑말랑. 쫀득쫀득. 물집팩 하우스에 쏙. 말랑물집팩 네이버. 여기는 하리의 마음속.

0: 하리, 하리 파이팅!
1: 잘해!
2: 잘해!
1: 자, 이야!
3: 하리야, 넌 오늘부터 태권도 2단이야! 6살이 벌써 태권도 2단이라니! 전제가 분명해! 역시 넌 내 후계자야! 안 되겠다, 하리야! 당장 파리올림픽 가자!
2: 하리가 칭찬을 받을 때마다 하리의 마음속에는 반짝

역시 반짝이는 게 최고.

0: 역시 하리.
1: 하리는 다 잘해.
2: 역시 내 동생이야.
0: 대단해.
3: 얘들아.

0: 대구. 네. 자, 자, 모여봐봐. 네. 우리 다음 주에 딩동댕 가족의 날 있는 거 다들 알고 있지?
1: 그럼요. 우리 엄마 꼭 오신댔어요.
2: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요.
0: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얘들아, 그날 우리가 다 같이 춤공연을 보여드리면 어떨까?
3: 우와! 춤공연?
4: 춤이요?
0: 그래. 우리 샤샤가 아주 멋진 춤을 가르쳐준대.
5: 너, 레이디 샤이니, 띵동띵동도 샤샤캣의 명예를 걸고 이번 춤공연 최선을 다해보겠다.
6: 축하합니다.
0: 어떻게 어떻게 어머머머머
4: 왜 아프니 춤이야
7: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8: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7: 어우 하리 팔 좀만 빨리 들고 자 딱딱 맞춰서 앞에 보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8: 하나, 둘, 셋. 하나,
9: 어이구. 야, 오른쪽으로 가랬잖아.
4: 미안해.
7: 자, 자,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8: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9: 야, 너 무슨 태권도 했냐?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지.
4: 나 못하겠어.
9: 아유, 어디 갔냐?
4: 이게 안 되나? 이게 나는. 춤 자신 없는데.
5: 자,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8: 하나, 둘, 셋, 넷.
5: 재밌다. 하리야, 넌 왜 안 하냐?
4: 그게.
0: 왜? 하리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디 다쳤어?
4: 그게요. 발차기 연습하다가. 다리가 다친 것 같아요.
10: 다리를 다쳤나? 어떡해.
11: 다리야.
4: 많이 아파?
5: 참. 다리가 있어야 하는데. 다리는 몸으로 하는 건 다 잘하잖아.
0: 다리 아파. 다리 많이 아프면 일단 연습하지 말고 쉬어보자.
4: 보석들이 사라졌어. 어? 하리 마음이 왜 이렇게 어둡지?
5: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8: 하!
5: 하나, 둘. 셋, 넷, 후! 좋아. 하리야, 뮤직 큐!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
4: 우와, 다들 엄청 잘하잖아. 난 춤은 정말 못 추겠어. 몸도 뻣뻣하고 박자도 딱딱 못 맞추고 아이 참 아! 보석이 또 줄었어! 다 같이 춤추다가 나만 혼자 틀리면 어떡해 뭐든지

0: 그대로는 안 돼. 아리에겐 칭찬 보상이 필요해. 야, 안 보여. 참, 붕대 너무 답답해. 다음 달에 태권도 3단 따려면 발차기 연습도 얼른 해야 되는데. 참, 자,
1: 하리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하리는 뭐든지 다

0: 아, 잘 됐다. 나 춤추는 것 좀 봐줘.
1: 어?
0: 하나, 둘, 셋, 넷. 하! 하나, 둘, 셋, 넷. 또 틀렸네. 다시 해볼게. 하나, 둘, 셋, 넷. 하! 하나, 둘, 셋, 넷. 아유, 미안. 자꾸 틀려.
1: 자꾸 틀리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안 혼나?
0: 응? 응, 그럼. 아, 그리고 틀리면 뭐 어때? 재미있으면 됐지.
1: 하늘이는 춤추는 게 재밌어?
0: 응. 난 이렇게 몸 움직이는 것도 재밌고 또 다 같이 연습하는 것도 재밌어.
1: 와, 부럽다. 난 자신이 없는데.
0: 에이, 아직은 안 되겠다. 하리야, 나 혼자 연습 좀 더 하고 올게. 이따가 또 같이 추자.
2: 하리야.
3: 오, 하리, 춤 연습하고 있었구나. 선생님도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할래?
1: 선생님도 연습을 해요?
3: 그럼, 선생님 연습 열심히 해야 돼. 보자. 이런 거였는데? 하나, 둘, 셋. 조심. 뭐였더라, 그 다음에? 하! 아, 아니지? 하! 아, 진짜 어렵다.
1: 선생님도 어려워요?
3: 그럼. 하리야, 이거 비밀인데 선생님 춤 진짜 못 춰. 봐봐. 이게 안 돼. 이게 잘 돌리던데. 하나, 둘. 몸이 정말 엄청 뻣뻣해.
1: 에? 선생님이요?
3: 그래서 이번에 샤샤가 선생님 대신 춤 가르쳐주는 거잖아.
1: 선생님, 저도 비밀인데요. 사실은 춤이 너무 어려워요.

0: 그래서 다리 다쳤다고 거짓말했어요.
1: 어휴, 그랬구나.
2: 다리야, 괜찮아. 좀 틀리면 어때? 선생님도 멋지잖아.
0: 전 못하면 안 돼요. 그래야 엄마 아빠가 걱정 안 해요.
2: 뭐?
0: 엄마랑 아빠는 하늘이 걱정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알아서 척척척 잘 해내야 돼요. 양치도 혼자 척척 잘하고 발차기도 혼자 척척 잘하고 하늘이도 척척 도와주고 춤도 척척 잘 추고 그래야 엄마 아빠가 칭찬해줘요.
2: 하리야, 혼자 척척 잘 못해도 괜찮아. 좀 틀리고 실수해도 모두가 똑같이 하리를 사랑해줄 거야.
0: 정말요?
2: 그럼. 아이고, 우리 하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인데. 실수해도 괜찮고 틀려도 되니까 그냥 자신 있게 하는 거야. 선생님처럼. 하나, 둘, 셋. 하! 하! 하나, 둘, 셋.
0: 틀려도 자신 있게?
3: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 하나, 둘, 셋, 넷!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토이트론에서 실바니안 우편함이 있는 초콜릿 토끼 2층 집을 드립니다.
1: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0: 강철수방대 파이어로보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1: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0: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 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1: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0: 어때, 주인님?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0: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1: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1&1.
0: 기가 빌더, 집도!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물찾기, 더 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가 빌더,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2: 자외선 전쟁! 와, 호떡이 더는 지치지도 않는구나.
3: 근데 누나, 집이 왜 이렇게 어두워?
2: 그러게, 왜 이렇게 어둡지? 어? 아, 선글라스! 선글라스 때문이네!
3: 아, 선글라스! 그럼 벗으면 되지. 누나 얼굴 좀 봐! 엄청 웃겨!
2: 네가 더 웃기가 돼! 눈 주위는 하얗고 볼은 빨개!
3: 누나 볼도 빨갛거든! 빨개! 아, 따가워!
2: 왜 이렇게 따가워?
3: 왜 이렇게 따갑지?
4: 자외선! 자외선! 자외선!
2: 어? 자외선 딱지가 깜빡인다!
3: 왜 갑자기 자외선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2: 무슨 일인지 직접 가보자. 근데 이걸 어디에 붙이지? 오, 여기가 좋겠다. 얍!
3: 얍! 어? 누나, 여기가 어디야?
2: 피부 마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5: 신이 피부세포들이구나. 어서 와.
2: 어? 누구세요?
5: 딱 보면 몰라.
6: 예쁜 얼굴?
7: 고운 얼굴을 자랑하는 우리는
8: 피부세포요.
2: 아우. 피부세포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5: 너희들도 피부세포면서 피부세포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니?
9: 전쟁에 당한 거 누린다. 너네들 왜 그래? 정신 차려.
2: 네? 전쟁이요?
3: 전쟁이 왜 난 거예요? 전쟁이 왜 난 거냐고요? 왜?
10: 뭐? 또 전쟁이 났어? 히스타민도 안 내보냈는데? 피부세포! 또 너희들 때문이지?
9: 아니요! 아, 전쟁이 난 게 아니라 신이 피부세포들한테 아까 있었던 전쟁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5: 그때 비만세포님이 나오신 거예요.
10: 난 또 뭐라고? 신이 피부세포! 잘 들어. 저 말썽쟁이 세포들처럼 자외선 왕자를 불러들이면 안 된다.
2: 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3: 어? 화살이다. 무슨 화살이지?
2: 뭔데?
10: 허! 저건!
11: 자외선 왕자, 자외선 화살은 어찌 된 것이냐?
12: 맞다. 아, 내 자외선 화살. 저기에 놓고 왔나 봅니다. 다시 찾으러 가마라.
11: 레이야! 또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또 내게 당하려고!
12: 그죠?
10: 어이! 신이 피부세포들이구나! 어서 오렴!
13: 안녕하세요, 비만세포님!
14: 예쁜 얼굴,
7: 고운 얼굴을 자랑하는 우리는
8: 피부세포요!
10: 오, 그래. 아, 참 곱구나. 아주 예뻐.
8: 저희도 알아. 까르르까르.
15: 자외선 왕자가 와도 저희는 두렵지 않아요.
14: 왜? 예쁘니까?
7: 고우니까? 아, 그리고 자외선 왕자님 소문만 반들하고 뭐 별거 없던데요?
8: 까르르까르르.
10: 아니,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5: 썬블록 왕자님이요.
9: 선크림 공주님도 그러셨어요.
10: 자외선 차단제 가문의 최고의 실력을 가진 두 분! 너희들 두 분을 만나고 온 거야? 두 분을 만나야 고운 얼굴, 예쁜 얼굴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8: 안 맞다!
11: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2: 아, 맞다. 자외선 차단제 안 발랐다. 얼른 바르자.
16: 귀찮은데? 그래도 누나가 원한다면 발라주지.
2: 어? 선크림이랑 선블록이랑 안 가지고 왔다.
16: 괜찮아. 하루 정도 안 발라도.
2: 그럼 얼른 놀러 가자.
16: 가자.
2: 가자.
3: 오늘은 됐고 내일 만나줘 뭐.
9: 설마 하루 안 만났다고 자외선 왕자가 우리 괴롭히러 오겠어요? 어,
17: 자외선 왕자 별거 없대요.
12: 메야? 자외선 왕자가 별거 없다? 허, 가만두지 않겠다. 이글이글째. 아니지. 내가 직접 가서 본때를 보여주마. 피부세포들 딱 기다려.
3: 예쁜 얼굴,
7: 고운 얼굴, 샤방샤방.
18: 아, 눈부셔. 누구세요?
12: 나?
10: 침입자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12: 침입자라니. 나 왕자야. 자외선.
10: 됐고!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여, 당장 출동하라!
18: 허! 전쟁의 신 히스타민님이 출동한다고요?
19: 나 전쟁의 신 히스타민. 침입자를 잡으러 왔다.
12: 침입자가 아니라 자외선 왕자라고!
19: 자외선 왕자라면 쪼기 하늘에서 내려온?
12: 그렇다.
18: 진짜요?
3: 엄청 뜨겁고 강해서 피부 세포들을 못살게 괴롭힌다는
9: 그 자외선 왕자님이라고요?
12: 왜 별거 아닌 자외선 왕자라고 하지 그래? 그래서 너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왔다. 까맣게 태워주지. 이글 이글.
19: 어허! 이 히스타민이 있는 한 그럴 수 없지.
10: 비상! 비상! 자외선 왕자가 피부 마을에 나타났다!
20: 뭐야? 자외선 왕자가 피부 마을에 나타나? 자외선 왕자의 이글이글 쨍쨍 화살이 스치기만 해도 피부 세포들은 까맣게 타버릴 텐데. 빨리 가서 피부 세포들을 지켜야 돼.
19: 아무리 자외선 왕자라 하더라도 이곳은 이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 지키는 곳. 침입자는 용납할 수 없다.
12: 히스타민 가소롭군. 난 피부 세포들을 괴롭히러 온 거야. 너랑은 상관없으니까 저리 비켜.
19: 상관 있고 없고는 내가 판단한다. 당장 나가.
12: 이글이글 쨍쨍. 날 공격했겠다. 이 전쟁은 네가 먼저 시작한 거다. 끝장은 내가 내주마.
19: 얼마든지.
18: 어떡해. 우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
12: 이글이글 쨍쨍. 야!
19: 오, 자외선 왕자. 만만치 않군.
12: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이런 걸 월등하다고 하는 거야.
10: 이럴 수가.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 자외선 왕자에게 밀리고 있어.
12: 히스타민, 이번엔 끝장을 내주마. 자외선 화살을 받아라. 이글이글 쨍쨍.
19: 치아.
3: 이상하네?
9: 화살을 맞았는데 안 아파.
10: 멜라닌 세포님이 피부 세포들을 대신해서 자외선 화살을 맞았어.
20: 피부 세포들 괜찮냐?
3: 네, 저희는 괜찮은데.
9: 멜라닌 세포님이 까맣게 타버렸어요.
20: 너희들을 지켰으니 난 괜찮다. 난 죽은 개가 되겠지. 깨끗하.
18: 멜라닌 세포님!
12: 멜라닌 세포 따위가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히스타민, 이번엔 정말로 끝장을 내주마. 이글이글 쨍쨍!
19: 날 순 없지!
1: 우리 까맣게 탄을 탔어!
19: 자외선 왕자, 내 구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다니 각오해라, 폭탄이다! 자, 이글이글 쨍쨍! 자! 이럴 수가.
15: 싹!
10: 히스타민이 쓰러졌다! 그럼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21: 넌 또 뭐야?
19: 난 통증의 신 프로스타글라딘이다!
21: 뭐?
19: 프로스타글라딘! 따끔따끔 통증을 맛보아라!
21: 못 참겠다. 일단 물러간다. 뿅!
19: 통증은 멈추지 않는다. 따끔따끔 와끄와끄!
2: 그러니까 자외선 왕자님이랑 히스타니님이 싸워서 피부 마을이 이렇게 된 거라고요?
16: 자외선 왕자 때문에 이렇게 탔고!
10: 멜라닌 세포님이 지켜주신 덕분에 이 정도로 끝난 줄 알라고!
2: 그리고 자외선 왕자님 때문에 통증의 신 프로스타글란딘님이 나타나서 피부가 막 따끔따끔 화끈화끈 했던 거예요?
16: 왜 자외선 왕자를 무시해서 화나게 만드냐고요? 왜요?
15: 우리가 아무리 무시하고 화나게 했어도 썬블록 왕자님만 만났어도
7: 선크림 공주님만 만났어도 이렇게 타진 않았을 텐데.
2: 썬블록 왕자님이랑 선크림 공주님이라면 자외선 차단제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고 보니 아까 수영장 갔을 때 자외선 차단제를 못 챙겨가서 못 발랐는데.
16: 누나, 자외선 차단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 앞으로는 우리 꼭 바르자.
2: 그래, 그리고 앞으로 자외선 왕자가 심술이 심한 날이나 햇빛이 쨍쨍한 낮에는 나가서 놀지 말자.
16: 응, 그러자 누나.
2: 어? 자외선 최고 딱지다!
12: 내 자외선 화살을 찾으러 반드시 다시 감아.
19: 갈 거면

0: 썬블록 왕자, 선크림 공주가 없을 때 가거라. 가서 또 당하지 말고!
1: 네, 아바마마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습니다. 이글이글!

0: 밖에 나갈 땐 꼭 썬블럭 선크림을 발라주세요. 제발요!
1: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0: 선크림 공주와
1: 선블록 왕자.
2: 비글글쨍쨍.
0: 나 얼른 나가자. 나 준비됐어.
1: 벌써? 오늘도 엄청 더울 거래. 햇빛을 가려줄 모자
0: 썼지.
1: 오, 좋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긴팔 옷도
0: 챙겼지.
1: 오, 좋았어.
0: 그럼 이제 나가자.
1: 잠깐, 더우니까 물도
0: 챙겼지. 그러니까 이제 제발 좀 막아줘.
1: 챙겼구나. 아, 그래. 그럼 이제 진짜 외출할 준비 끝.
0: 가자.
1: 아, 잠깐.
0: 왜 또?
1: 아, 그게 뭔가 엄청 중요한 걸 깜빡한 것 같은데. 아, 그게 뭐지?
0: 도대체 뭐가 빠졌다는 거야?
1: 아, 그래 맞아.
3: 호빵아, 오빠가 외출하기 전에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 하나는 선블록이고 하나는 선크림이니까 원하는 걸로 골라 바르면 돼. 알았지?
1: 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잖아. 호빠가 우리 자외선 차단제 바르자. 누나는 선블록 발라야지.
0: 그럼 난 선크림 발라야지. 근데 누나, 선크림은 뭐고 선블록은 뭐야? 둘이 다른 거야? 왜 바르는 거야? 왜 발라야 되는 거냐고. 왜?
1: 아유,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4: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
1: 자외선 차단제 딱지가 깜빡인다. 호떡아, 우리 가서 자외선 차단제를 왜 발라야 하는지, 선크림이랑 선블록이랑 어떻게 다른 건지 알아보고 오자.
0: 좋아.

0: 여기가 어디지?
1: 나도 모르겠어.
2: 이런 이런. 아직도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다니. 이곳은 바로 치아!

0: 아이템은 썬블록 원샷.
1: 썬블록은 아까 누나가 바른 거잖아.
2: 맞아 맞아.
0: 자외선 반사. 튕겨 튕겨 튕겨.
3: 자외선을 차단하라. 나의 이름은 선크림 공주.
2: 어? 선크림은 아까 호떡이 네가 바른 거잖아.
1: 맞아 맞아.
3: 자외선

0: 그러니까 여기네.
1: 자외선을 막기 위해 훈련을 하는 곳이다.
2: 더 이상 자외선 왕자에게 피부 세포를 잃을 순 없어.
3: 단 한 줄기의 자외선도
2: 용납하지 않는다.
4: 쟤들 뭐냐?
5: 단 한 줄기의 자외선도 용납하지 않는다는데요?
4: 이대로 당할 순 없지 않느냐, 자외선 왕자?
5: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바마마.
6: 자외선 왕자, 저에게는 두 가지 작전이 있어옵니다. 하나는 쭈글쭈글 작전, 또 하나는 화끈화끈 작전.
4: 쭈글쭈글 화끈화끈? 어떤 작전이지?
6: 첫 번째 쭈글쭈글 작전은요,
7: 사과 같은 내 피부 매끈매끈하지요.
5: 사랑하는 나의 자외선 화살들이여, 피부 세포들을 쭈글쭈글 늙게 만들어버려라. 쭈글쭈글 이글이글 쨍쨍.
4: 착착착착착착. 어!
8: 내가 할머니가 됐어.
9: 난 할아버지가 됐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6: 어떻게 되긴, 이 자외선 왕자의 자외선 화살 때문이지. 아예 없애주마. 쭈글쭈글 이글이글 쨍쨍.

0: 맛있겠구나.
1: 멜라니 셰프님, 까맣게 변했어.
2: 주근깨가 되셨다.
3: 자외선 왕자의 자외선 화살로 피부 세포를 쭈글쭈글 늙게 만들 것이옵니다.
0: 옳지, 옳지. 잘한다. 자외선 왕자여, 두 번째 작전은 무엇이냐?
3: 두 번째 화끈화끈 작전은요. 자외선 화살아, 가서 화끈화끈 화상을 일으켜라. 화끈화끈 이글이글 쨍쨍!
4: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5: 아니거든, 내 피부 같다. 매끈매끈한, 매끈매끈한.
0: 누구인가? 누가 나를 불렀는가? 통증의 신, 프로스타글라딘이 왔도다!
5: 빨개졌어요!
4: 나도, 화끈화끈, 너무 아파!
3: 이것이 바로 저의 화끈화끈 작전입니다.
0: 옳지, 옳지, 잘한다, 어? 그 작전. 진행시켜.
3: 네, 아바마마 마구마구 쏘겠습니다. 이글이글 쨍쨍.
0: 여봐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 왜 자외선 화살이 튕긴 것이야? 어?

0: 나서겠습니다.
1: 감히 내 자외선 화살을 튕겨내? 아바마마, 아 지금 겁먹으신 겁니까?
2: 겁먹다니! 자외선 왕자, 참지 말고 속어라.
1: 네, 아바마마, 마구마구 속겠습니다.
2: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0: 자외선 차단 방패여, 썬블록 왕자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튕겨내라. 튕겨, 튕겨, 튕겨!
3: 우와, 썬블록 왕자님이 자외선 화살을 다 튕겨내고 있어!
4: 어? 어떻게 하신 거예요?
0: 하, 썬블록을 바르면 피부에 방패같은 막이 생긴다. 그럼 이렇게 튕겨, 튕겨, 튕겨낼 수 있다.
2: 이글이글 쨍쨍!
5: 자외선 화살이 쉴 새 없이 몰려들고 있다!
0: 내가 더 힘낼 수 있게 썬블록을 발라줘.
3: 네! 제가 가서 썬블록을 바를게요! 어? 아, 썬블록 왕자님! 힘내세요! 응!
2: 이글이글 쨍쨍!
0: 튕겨? 튕겨? 튕겨! 우와! 썬블록 충전!
4: 누나가 썬블록을 잘 발랐구나! 썬블록 왕자님이 자외선 화살을 싹 다 막아내고 있어!
1: 어떻게 된 거지? 자외선 화살을 다 튕겨내잖아! 더 강한 좌외선 화살로 공격해보지.
2: 이글이글 쨍쨍!
5: 더 강한 좌외선 화살이 날아오고 있다!
0: 좌외선 왕자, 지치지도 않느냐?
6: 이번엔 선크림 공주가 나설 차례인가? 호떡아, 내가 힘쓸 수 있게 선크림을 발라줘. 내가 자외선을 막으려면 외출하기 30분 전엔 발라줘야 해. 그래야 막을 준비를 할 수 있거든.
4: 네! 제가 가서 선크림 잘 바를게요. 누나!
3: 어?
4: 선크림은 외출하기 30분 전에는 발라줘야 한대.
3: 그래, 얼른 선크림 발라.
4: 어?
3: 근데 선크림 공주님은 어떻게 자외선을 막아내지?
6: 선크림 충전! 호떡아, 고맙다! 자외선 왕자, 난 준비가 끝났다! 어디 쏴봐라! 피부 속으로 들어온 자외선 화살을 받아 휘휘 쳐서 녹인 다음! 날려! 날려! 날려!
1: 뭐야? 이 열기, 이게 뭐야? 뭐야?
6: 내가 자외선 화살을 녹이고 내보낸 열기다! 어떠냐, 자외선 왕자! 날려! 날려! 날려!
1: 뭐야? 썬블록 왕자는 자외선 화살을 튕겨내고 선크림 공주는 자외선 화살을 흡수해서 녹인 다음 다시 날려버리잖아! 아휴, 그럼 내가 자외선 화살을 쏴도 소용없잖아.
2: 내 이럴 줄 알았다.
1: 아이, 칭찬할 땐 언제고요, 아빠마마. 썬블록 왕자, 선크림 공주 때문에 망했네, 망했어.
6: 호떡아, 선크림을 잘 발라줘서 고마워. 자외선 왕자는 낮 시간에 더 강해지니까 외출할 땐 적어도 30분 전에 선크림을 꼭 발라줘.
0: 아, 자외선 화살은 실내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썬블록도 잘 발라줘. 내가 잘 막아줄게.
5: 하! 아무리 자외선이 강해봐라, 선크림, 썬블록, 자외선 차단제만 잘 발라도 아무 문제 없도다.
6: 날려! 날려!
0: 튕겨!
6: 날려! 날려!
3: 네! 썬블록도,
4: 선크림도 잘 바르겠습니다!
3: 어? 썬블록 최고 딱지다!
4: 어?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0: 기갑일도 진도!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물찾기, 더 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갑일도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얜 집 없어?
3: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줘.

0: 혹시 작은 까만 보석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1: 암흑보석이요? 이상한 악당들이 그랬어. 암흑보석 내놓으시지.
2: 전 그런 거 없어요.
3: 저도요.
4: 저도요.
0: 좋아요. 혹시라도 암흑보석을 보게 되면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하기. 꼭.
5: 그래. 오늘은 꼭 흠모기 쌤한테 사실대로 말씀드리자. 꼭.
6: 5화 비밀 비밀 비밀.
7: 야 개맨아, 그렇게 많이 보고 있으면 나오던 똥도 쏙 들어가거든.
0: 알았어. 야, 근데 좀만 빨리 싸우면 안 되냐? 나 지각하게 생겼어. 오, 사랑아.
5: 어? 한번 개쌤.
0: 사랑이 왜? 뭐 할 말 있어?
5: 저 번개쌤.
4: 지구 위에 기미로 잔뜩 깨라.
5: 암흑보석이 이렇게 재밌는데 번개쌤한테 꼭 들어야 하나? 그게
4: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0: 어, 얜 핑키야. 아유, 또 엄청 쌌네.
4: 귀엽다. 핑키야, 또 만나. 쌤, 이따 봬요.
0: 사랑이가 하려던 말이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8: 자자,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짜자잔, 바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자, 임금님에게는 아주 커다란 비밀 하나가 있었어요.
5: 아, 암흑보석 어떡하지? 누구한테 좀 털어놓고 싶다.
9: 오, 비밀 말해서 시원했겠네.
5: 이한테 말해볼까?
10: 왜? 뭔데?
5: 그래.
11: 김태평, 나 너한테 비밀 하나.
10: 비밀? 눈치챘구나. 나 비밀 있는 거.
11: 뭐? 너도 비밀 있어?
10: 그 비밀이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란 건 말할 수 없지만.

0: 사람이 좋아하는 친구가 누군지 잡아 못하겠네?
1: 당연하지. 그게 한지구라는 건 절대 말할 수 없지.
2: 엉덩이가 축축해. 뭐지?

0: 어쩌래. 됐고! 내 비밀도 좀 들어주다.
1: 나 사실 암흑 보석을...
0: 에? 어디 갔어?
1: 와, 김태평. 저렇게 빠는 거 처음 보네.
0: 꿈이다.
2: 어?
3: 죄송합니다, 조그마왕님. 저렇게 쌩쌩 달리길래 우린 조그마가 암흑 보석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지 뭡니까?
4: 잠깐. 좀 전으로 돌려보지.
5: 네, 조그마왕님. 잠깐만요. 여기.
4: 멈춰. 어때? 어때?
5: 네.
4: 저 촌스러운 뾰족머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3: 아직도 저런 머리를 하는 사람은?
4: 번개맨밖에 없지! 찍찍!
3: 번개맨과 한 번개.
5: 같은 미용실에 다니는 걸지도?
3: 그럴지도?
4: 그게 아니지! 저 둘,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
5: 그런 거였구나!
4: 만약 저 뾰족머리가 번개맨이라면 우리의 작전도 달라져야 하지. 당장 알아보도록.
6: 찍찍!
5: 네! 네. 조그마왕님!
7: 개맨이가 혼자 다니지 말라고 했지만 미모 관리하려면 햇빛 좀 받아줘야 한다고.
0: 어? 핑키!
7: 나한테 귀엽다고 했던 친구잖아!
0: 핑키, 너 왜 나와 있어? 혼자 막 돌아다녀도 돼? 알았어. 너 혼자 나온 거 한목의쌤한테 비밀로 해줄게. 내 비밀도 말해줄까? 사실 나 지금 엄청 신기한 거 갖고 있거든? 근데 그거 어찌할지 모르겠어. 그 엄청 신기한 게 뭐냐면... 아니야! 아! 네가 집에서 그것만 갖고 올게. 기다려!
7: 엄청 신기한 거? 그게 뭐지?
6: 잡았다!
7: 내는 누구야? 이거나! 올라오라고!
5: 됐다!
6: 알지?
5: 모르지?
6: 멀리 가지!
7: 니들 뭐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3: 탐험왕이 이제 우리의 계획을 말해주지. 우리가 이렇게 멀리 왔으니 한번개는 너를 찾을 수가 없지.
5: 하지만 만약 한 번개가 번개맨이라면
3: 초능력을 발휘해 여길 찾아오겠지.
7: 도와줘.
8: 아, 퇴근! 어? 이게 무슨 일이야? 핑키가 위험해! 이제

0: 핑키 톤이잖아. 누가 핑키를 데려갔나 봐. 아, 핑키 어딨어? 핑키! 어? 핑키 소리. 저쪽이야.
1: 핑키야. 핑키야!
0: 핑키야!
1: 핑키야! 핑키!
0: 핑키!
1: 금방 갈게! 기다려!
2: 올 때가 됐는데.
3: 김해나! 김해나! 여기야!
1: 오, 핑키! 괜찮아?
3: 김해나, 난 괜찮아!
1: 어떻게 된 거야?
3: 아까부터 놈들이 안 보여. 이상한 짓을 꾸미고 있을지 몰라.
0: 어? 동계맨?
1: 나와! 알지 모르지. 또 너희들이야? 이번엔 또 무슨 속셈이야?
4: 나는 꽁지.
5: 나는 팥지. 그럼 이만.
1: 그걸 속겠니? 감히 소중한 내 친구를 함부로 데려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게. 알지. 너 또한 그냥 둘 수 없지. 이게.
5: 잠깐. 짜잔! 업그레이드 레인보우 똥 폭탄! 번개맨, 항복하시지! 안 그럼, 이 강아지 얼굴에 똥 폭탄을 묵직빡치기, 묵직빡치기 터뜨릴 테지!
3: 남의 똥 냄새는 싫다고!
1: 어쩌지?
4: 얼른 우리 앞에 무릎 꿇으시지!
5: 어? 안 해? 좋아. 그럼. 오!
4: 4 3 2
0: 안 돼! 아이디 핑키 바뀌어라!
5: 업그레이드 레인보우 똥 폭탄!
1: 이걸 왜 여기? 피키! 괜찮아? 다행이다.
4: 일단 도망가서.
1: 괜찮아?
4: 너 어제 뭘 먹은 거야?
1: 다행이다. 대신! 자, 우리도 이제 집에 가자. 자. 사랑아. 너 여기는 어떻게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설마 다 봤어?
0: 응, 다 봐요.
1: 아니 뭐
0: 참, 이거 핑키 들고 가자는데. 핑키 맛있게 먹어.
1: 핑키, 사랑이가 다 봤을까? 내가 번개맨에서 한번기로 변신하는 거.
6: 그건 모르겠고, 개맨이 너 기술을 많이 늘었더라. 아까 알지랑 나랑 자리 뿅 바꾼 거, 그거 어떻게 한 거야?
1: 몰라,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사랑이 다 봤으면 어떡하지?
6: 네가 안 했다고 그럼 누가?
3: 설마 사랑이가?
7: 한봉기 쌤, 애들 간식 부탁해요.
0: 사랑아, 그거 알아? 번개 유치원에 엄청난 비밀.
1: 내가 번개맨이란 비밀?
0: 내가 안목보다 갖고 있던 비밀? 무슨 비밀? 태평이가 있지.

0: 난 봤다옹. 나이가 확 들어버리는 마법.
1: 그보다 중요한 건 손에 있는 거. 저거. 암흑 보석이 확실하지. 아니, 확실하다옹.
2: 너 늙어버리면 어떡하냐고.
3: 아유, 속상하시죠, 어머니. 하루아침에 없던 주름이 자글자글 막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패션이랑 헤어가 정말 영하시다.
4: 나보고 어머니?
3: 저 입학상담하러 오신 거 맞죠? 그럼 우리 들어가서 말씀 나누실까요? 어머니! 어머니! 늦둥이 다니기 딱이라니까. 다니자.
5: 안녕히 계세요.
3: 어머니!
1: 간다!
2: 제발! 나 다시 7살로 되돌려줘!
6: 돌려달란 말이야!
1: 저기다!
2: 깜짝이야!
6: 아줌마! 우린 다 봤다.
0: 암흑보석 내 노랑!
2: 나 그런 거 모르거든요.
0: 거기 사람!

0: 저기
1: 땅!
2: 당장 잡아!
3: 이젠 다 끝났어.
4: 그만해!
3: 봉개맨!
2: 우린 악당이 아니다!
0: 야옹이다! 뽀삐뽀삐뽀삐냐옹!
4: 내가 웬만하면 귀엽게 봐주고 싶은데 할머니를 괴롭혀?
0: 할머니라니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네?
4: 과거에 예?

0: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 손 잡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어?
1: 전 특별히 번개 도장 두 개 찍어주세요.
0: 이 도장은? 혹시?
2: 아니에요.
0: 아니, 저기 할머니! 잠시만요!
1: 나 이제 어떡해. 아빠, 엄마, 언니들 나 못 알아보면 나 어떡해.
3: 사랑아, 너 아픈 애가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녀?
4: 아빠, 나 지금 7살이야?
3: 어? 그럼 너가 7살이지 몇 살이야? 빨리 들어가자. 몸이 괜찮아?
4: 휴, 다행이다. 나 내가 7살이다 너무 좋아.